0: Tygo and Max McNone, Take Me Back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Shane, what's the title?
1: Today's title is Dirty Ice Could Be Fueling Himalayan Disasters.
0: 더러운 얼음이 히말라야의 재난을 부추기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제목인데요. 최근 발생한 네팔 홍수의 안타까운 피해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보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즉 빙하 표면의 색이 어두워져서라는 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름에요. 좀 이제 어두운 검은색 옷을 입으면은 햇빛을 더 잘 흡수해서 더 덥다. 그리고 좀 이렇게 밝은 하얀색 옷을 입으면은 반사가 돼서 좀 더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 The same goes with cars too. I think darker colored cars get hotter, I think.
0: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원리처럼 이제 빙하 표면에 대기 오염으로 인한 검댕 그을음이 착착 쌓이면서 색이 검어져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그 결과 빙하가 보다 빠르게 녹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Himalayan glaciers, once blazingly white, are increasingly coated in pollution from car exhaust, coal plants, and factories. As that black cover settles on glacier surfaces, it's causing them to absorb

0: more heat from the sun and melt faster, scientists warn. It's especially true in high mountain regions like Langtang in Nepal, where a recent glacier collapse triggered devastating flash floods. Despite the region's picturesque setting, it sits downwind from some of the most heavily polluted corridors in South Asia.
1: 한때 눈부시게 하얗던 히말라야 빙하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화력발전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갈수록 뒤덮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검은 오염층이 빙하 표면에 쌓이면서 빙하가 검은색으로 변해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돼 더 빨리 녹게 된다고 경고하는데요. 네팔의 랑탕과 같은 고산지대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곳에서는 최근 빙하 붕괴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난 돌발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남아시아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들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Right. So Himalayan glaciers are increasingly coated in pollution from what?
0: Car exhaust.
1: What's that?
0: Right? Exhaust. E-X-H-A-U-S-T. You know the word because you say, oh, I'm exhausted, right? I'm tired. But that's as a verb. But there are other meanings to this word. Here it's used as a noun, right? So this is an interesting word because as a noun, it means the gases that come out of a car, right? The bad gases that come out of the exhaust tailpipe, or sometimes just called the exhaust as well, in the U.S. at least. So that muffler, right, the tailpipe is also the exhaust, but also the gases that come out of it is also the exhaust as well. I know it's a little confusing, right?
1: Yeah, okay.
0: But but here that's what it basically means.
1: 여기서 말하는 car exhaust, 명사인데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로서 우리가 I'm so exhausted. Oh, that's not a 동사.
0: But you can use that as a verb too,
1: I'm getting
0: right?
1: all my parts of speech wrong
0: today. I exhausted
1: today.
0: my dog, right, by taking her on a walk.
1: 형용사로서 우리가 I'm so exhausted라고 하게 되면은 뭐예요? 나 너무 지쳤어.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에너지가 소진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You can exhaust your energy levels.
0: Yeah.
1: 그래서 그때는 정말 동사로서 exhaust를 쓸 수 있는 겁니다.
0: Yeah.
1: 그래서 동사 exhaust와 이제 명사 exhaust가 여기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사 속에서는 pollution from car exhaust,
0: yeah.
1: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오는 오염물질.
0: Right. There's another meaning for exhaust, by the way. If you empty something out, right? I've exhausted all my options.
1: Ah, yes, yes.
0: Right? Or all my resources. That means it's empty. Yeah.
1: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소진됐다, 뭐 다 썼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 I've exhausted all my options. 이제 내 선택지가 다 바닥났어. 나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동사로 쓸 수 있겠죠. 오늘 품사 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Parts of speech. 자, 그래요. 자, 이어서 그 다음에 downwind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였냐면은요. You know, Nepal has a very picturesque setting. Langtang in particular.
0: Yeah.
1: But it sits downwind from some of the most polluted areas in South Asia.
0: Right. So if you're positioned or if you're located downwind from something, that means you're in the direction that the wind is coming toward, right?
1: Yeah.
0: So that means all this pollution from South Asia is heading towards or it's going to these areas in the Himalayas.
1: South Asia, 남아시아에 있는 heavily polluted corridors라고 했는데요.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들, 그 지역들에서 부는 바람을 맞는 위치에 이 Langtang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0: Right.
1: 아름답기는 하나, 이렇게 오염이 심한 지역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다.
0: Yeah.
1: 그게 결국은 또 눈도 많이 녹게 한다는 얘기겠죠.
0: Right. And it's similar to this word downwind is similar to something like downriver, right? If you're situated downriver, you know, if someone's doing their laundry in the creek And you're downriver, that means you get all that polluted water,
1: Oh no.
0: the laundry water.
1: Downriver.
0: 예,
1: 그러면은
0: as you're
1: 이제
0: swimming.
1: 그렇죠. 강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그쪽 그곳에 이제 내가 있다.
0: Haryu.
1: Thank you.
0: Yeah.
1: Thank you. So I need you to teach me Korean now as
0: No.
1: well as English. So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downwind의 반대는 뭐 upwind가
0: Upwind,
1: 됐다.
0: yeah,
1: 그렇죠?
0: absolutely. You can
1: 네,
0: use that.
1: 그래요.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0: Okay. And while the exact trigger of the Nepal disaster is still unclear, scientists warn that air pollution is a growing threat to the world's glaciers, and one that, together with global warming, is ultimately increasing the risk of catastrophic glacier failures and floods. It's having a huge impact on these glaciers, especially as they become thinner and thinner, said Marco Tedesco, a professor of geophysics at the Lamont Doherty Earth Observatory at Columbia University. These findings underscore how few places on Earth remain untouched by pollution, whether microplastics in the depths of the Pacific Ocean or toxic PFAS, forever chemicals in the Amazon.
1: 이번 네팔 홍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과학자들은 대기 오염이 전 세계 빙하에 점점 더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온난화와 맞물려 궁극적으로 빙하의 대재앙적 붕괴와 그에 따른 홍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라몬트 도어티 지구 관측소의 지구 물리학 교수인 마코 테데스코는 대기 오염은 특히 빙하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빙하들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태평양 심해의 미세 플라스틱이 됐든, 아마존의 일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 물질인 유독성 PFAS가 됐든, 지구상에서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얼마나 적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0: Yeah, I should correct myself. I think it's pronounced PFAS.
1: Is that how you say it?
0: Yeah,
1: Not PFA.
0: PFAS. It's
1: PFAS.
0: an acronym for polyfluoroalkyl. So they're the forever plastics, if you can
1: Forever
0: think of it. Yeah,
1: plastics.
0: you can think of it like
1: That's the
0: that.
1: nickname for
0: Yes.
1: PFAS. Okay. 유독성 화학 물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그 PFAS라고 하는군요. Okay. So the exact trigger of the recent Nepal disaster is unclear.
0: Yeah, if something triggers something, it's the cause of something, right? Like a gun.
1: Yes, exactly. Trigger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네요. 동사로도 쓸수 있죠. 촉발하다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원인, 정확하게 무엇이 네팔의 이 대홍수를 일으켰는지, 무엇이 트리거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Findings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 These findings underscore how few places remain untouched by pollution. Few places라 하면은 거의 이런 곳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곳이 몇 있습니다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음을 underscore 합니다.
0: Yeah, it means it emphasizes, it stresses that.
1: 네.
0: Because you imagine that the Himalayas, these are regions that not many people live because it's so
1: Right.
0: high, but
1: Sure.
0: even those areas, right, are affected by pollution.
1: It's not a heavily populated area, and yet it's still affected by
0: Right.
1: pollution.
0: So when you underscore, you're emphasizing or showing that something's important.
1: Right. Underscoring is emphasizing, 강조한다라는 뜻이에요. Underline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나 지구에서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Let's continue reading.
0: Scientists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soot on glaciers, and not just because of the heavy metals and other hazardous materials the pollution contains. Clean, high-altitude snow reflects up to 90% of incoming sunlight. But when airborne pollutants like soot land on snow and ice, they can drastically lower the reflectivity, causing the surface to absorb more heat rather than bounce it back into space. That can accelerate melting, A recent modeling study by researchers at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estimated that South Asian black carbon accounted for as much as one-third of overall glacier mass loss in

0: the Himalayas from 2007 to 2016. And as the water that pools on the ice surface starts draining downward, carving tunnels deep into a glacier's frozen body, the glacier can destabilize and even violently collapse.
1: 과학자들은 빙하에 쌓인 그을음, soot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그 오염물질 속에 비단 중금속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깨끗한 고지대의 눈 원래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의 최대 90%를 반사합니다. 하지만 그을음과 같은 대기 중 오염물질이 눈과 얼음 위에 쌓이면 이런 반사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눈 표면이 열을 우주로 다시 반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빙하가 녹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데요. 중국 과학원 연구진이 최근 실시한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히말라야 빙하의 전체 질량 손실 중 최대 3분의 1이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black carbon, 이런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그을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얼음 표면에 고이게 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빙하에 얼어붙은 몸체에 깊숙이 터널처럼 녹아내려가면은 빙하가 불안정해지거나 심지어 격렬하게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We're looking at a situation where this soot and it landing on the snow can drastically lower the reflectivity.
0: Yes. So when something changes in a very extreme or a very large way, it's changing drastically, as we say.
1: Yeah.
0: You know, when there's major reductions or increases or
1: sure.
0: the effects have changed, right?
1: 그래요. Drastically는 아주 눈에 띄게, 아주 크게, 과감하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lower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0: Mm-hmm.
1: Lower는 낮추다
0: right.
1: 되겠고요. Reflectivity는 반사율인데 이렇게 그 처음 그 타이틀에 나왔던 것처럼 dirty ice, 이제 검은 눈, 더러워진 눈,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것이 반사율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it can drastically lower the reflectivity.
0: Right. There's an expression, drastic times call for drastic measure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Yeah. 그때는 이제 drastic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drastic times,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극단적인 상황, 시대는 call for drastic measures. 거기에 맞는 조치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뭐 아니면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상황 속에 살고 있으니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Drastic times call for drastic measures. And this can be inside a family as well. It doesn't have to be the world.
0: No.
1: Okay, what about destabilizing?
0: Yeah, so you see the word stabilize in there, and when you destabilize, that when something's stable, it means it's secure. But when it's you wouldn't say destable, but
1: yeah.
0: if you destabilize
1: well, it's not
0: something,
1: stable.
0: You're making something a little less stable. So you use this when a country, for example, or a government, a political group, perhaps loses power or control, that means the situation is destabilized, right?
1: Mm.
0: Oftentimes the Middle East right now, you could say is destabilized because of the ongoing war.
1: 네. 원래 stable 한 게 default라고 보는 거죠. 안정적으로 딱 있는 게. 그런데 그러한 빙하가 원래 stable 해야 되는데 destabilize 된다라는 것은 불안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빙하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Let's take a break. 퀴즈 한 번 더 주세요.
0: Sure. Listen carefully. What gas is formed when carbon is burned or when people or animals exhale and is also the main culprit of global warming? Number one, carbon monoxide. Number two, carbon dioxide. Number three, carbohydrate.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받겠습니다. Here's Michael Jackson, Heal the World.

0: Michael Jackson's Heal the World, it hits differently now that we're living in this world where Earth itself is suffering.
1: Quite a fitting song
0: Yeah,
1: for what we're talking
0: definitely.
1: about today.
0: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히말라야 빙하 표면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검게 변하면서 그 검은색이 바로 이제 햇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함으로써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soot라고 할 수도 있고 black carbon, 이 그름은 이뿐만 아니라 산 위쪽 공기의 열을 가둬서 구름 형성 패턴을 변화시키고 결과

0: 결과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강설량을 감소시킨다고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빙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눈이 부족해진다고도 합니다. 또이 오염물질은 표면만이 아니라 빙하 내부로도 침투해 내부에서 용해되는 과정이 가속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그을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어떻게 보면 좀참 심각한 그런 오염물질 같죠. 만들어지는 원인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1: The sources of that pollution are many. Exhaust from gasoline vehicles is a major contributor. In South Asia, so are household cook stoves, traditional brick kilns, and seasonal crop and forest fires. Once that dark layer starts absorbing heat, it begins to melt the surface around it, which can reveal even older layers of dust and debris trapped in the ice below. Said Ashutosh Podel, a researcher at Tribhuvan University in Nepal who studies glacial melt. So, as melting accelerates, there is a feedback loop.
0: 이러한 오염의 원인은 다양한데 우선 가솔린 차량의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남아시아의 경우 가정용 취사용 화로, 전통적인 벽돌 가마, 그리고 계절마다 발생하는 농지 태우기와 산불도 주요 원인입니다.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에서 빙하 용해를 연구하는 아슈토시 파우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단 그 검은 층이 열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주변 표면을 녹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아래 얼음 속에 갇혀 있던 더 오래된 먼지와 잔해층이 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So one of the reasons so much pollution is the kilns that people use.
1: K-I-L-N, kiln. It's basically a large oven where you make things like, for example, pottery, right? Anything made with bricks or clay.
0: 벽돌 등을 굽는 가마를 KILN, kiln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오염의 원인.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there's a feedback loop.
1: Yeah, so I imagine this is something that's used in academia a lot. It's where it's a process where the result of an action influences future actions, and it creates a cycle of things going back and forth. So one thing leads to another, right? And we use this in many sort of contexts, right? In business, maybe if there's good word of mouth. For a product, that means you buy it, you put up a review, that means other people see it, and then it continues, and then you sell more products like that.
0: So feedback loop가 원래는 그런 피드백의 회로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전에 해석해 드린 대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고 이제 넉놓고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갈수록 검어지면서 그와 함께 가속화되는 빙하 붕괴를 막을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But the findings also point to potential solutions. While carbon dioxide, the main driver of global warming, persists in the atmosphere for centuries, black carbon stays in the air for only days to weeks. That means reducing the amount being pumped into the air, for example, through cleaner technologies like electric vehicles, renewable energy, or cleaner stoves, can start to clear the air almost immediately. Reducing the harm to vulnerable glaciers.
0: 이번 연구 결과는 잠재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수백 년 동안 머무르는 반면, 블랙 카본, 즉 그을음은 공기 중에 불과 며칠에서 몇주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즉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저공해 취사 열원과 같은 청정 기술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블랙 카본의 양을 줄인다면 거의 즉시 대기질이 개선되기 시작해서 취약해진 빙하에 미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Yeah. The frustrating thing is we know the

0: has a one carbon molecule and two oxygen molecules. My chemistry teacher will be very proud of me. Yes. It's a
1: Indeed.
0: gas, right?
1: What about if you have one carbon molecule and one oxygen
0: That would be
1: molecule?
0: CO, carbon monoxide, right? So you can kind of guess there. Mo, right? Mono meaning one and di meaning two.
1: 맞아요. 이 prefix 중에 di가 붙으면은 둘이라는 뜻이고, mono, mono가 붙으면 하나라는 뜻이어서 우리 영어에도 monologue 그러면은 독백 혼자 하는 거죠. dialogue 하면 두 사람의 대화죠. 그때도 하나와 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 carbon dioxide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What about clearing the air?
0: Yeah, this is interesting here, and I'm curious why this writer used this here, because here, literally, quite literally, if you clear the air, that means you're removing all the pollutants, the smoke, the dust, possibly the unpleasant smells, right, from the air. You're literally removing it. But
1: It
0: this
1: has
0: is
1: another meaning,
0: also,
1: right?
0: yeah, there's a it's an idiom, I guess you could say, when you clear the air, that means you talk to someone, if you have a disagreement with someone, you talk openly with that person to try and resolve that disagreement. You're clearing the air.
1: 이 clear the air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기사 속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 Clean the air와 같은 의미로 기사 속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idiom처럼 우리가 수거처럼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 We need to clear the air.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 지금 얘기하고 툭 터놓고 좀 해결을 해보자, 해소를 하자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죠, 이 표현을. 뭐 당연히 기사 속에서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쓴 거겠지만 clear the air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까요? The first one is the noun exhaust.
0: Right. Referring to the gas, for example, the factory releases large amounts of exhaust into the atmosphere.
1: 명사일 때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죠?
0: Yeah, and it's typically with vehicles like this.
1: Yes.
0: You can't say, I release a lot of exhaust. Sometimes my wife says that, but.
1: Unless you're a car.
0: Right.
1: Which we're not.
0: There you go.
1: 그래요. 그래서 공장은 대기 중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뭐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아니면은 뭐 유해가스를 배출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the factory releases large amounts of exhaust into the atmosphere. 자, 다음 표현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그래서 downwind.
0: For example, residents downwind of the volcano were warned to stay indoors.
1: 바람 부는 방향에 있는 주민들은 화산이 폭발할 경우에 반드시 실내에 있을 것을 이렇게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네. Is that what you're supposed to do when you're downwind of a volcano? I don't know. Actually,
0: well,
1: I have
0: I
1: no
0: think
1: idea.
0: if you're a little further away, I think. And literally, I don't think it's because of the, well, it is because of the wind, because ash can, blow,
1: I see.
0: right, perhaps.
1: It's safer to be indoors.
0: Yeah.
1: Okay. 자, 다음으로, underscore라는 표현이죠.
0: Right, to emphasize something. For example, the cris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1: 이번에 그 위기 상황은 그 사건은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강조했다. 여실히 보여줬다. It underscores something. The cris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자, 다음 표현은 과감하게 내지는 뭐 아주 극적으로 크게 drastically.
0: The new technology could drastically reduce energy consumption.
1: 이 신기술은 에너지 소비를 아주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drastically reduce.
0: Right, a lot.
1: That's right.
0: Yes.
1: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To clear the air.
0: Yep, literally, the factory installed new equipment to clear the air of harmful emissions.
1: 공장은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서 유해한 공기 배출 그런 이제 공기를 더 깨끗하게 할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clear the air가 공기를 깨끗하게 하다.

0: 미로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f you'd like to read through today's full article, you can come to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첨부 파일은 방송 내용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전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커버리지의 퀴즈 정답은 뭘까요?
1: Yep, the answer, if you were listening carefully to our dialogue, the answer was number 2, carbon dioxide, right?
0: Exactly. Mm-hmm.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참고로 carbon monoxide는 일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carbohydrate는 탄수화물이죠.
1: Yeah. 네. Often referred to as just carbs.
0: Carbs라고 yeah. 하기도 해요. 네.
1: For short.
0: Talking about bread, rice, that kind of thing.
1: And it's just like Korean, right? 탄수, it's carbohydrate. Yeah. Hydrate meaning water.
0: 그렇죠. 탄수화물, carbohydrates. 자, 당첨자는 자, 두 분입니다. 스틱커피 김문희님께 보내드릴 거고요.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권순님께 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권순님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온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서 최대한 CO2 배출되지 않도록 다회용기 사용하고요. 재활용 가능한 포장용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하셨습니다. 야, when we think of our next generation, our children,
1: yeah.
0: you know, so much to worry about
1: you know,
0: right
1: you
0: now.
1: You know, what's more frustrating is it's individuals can do something, but I think the big corporations, yeah. the businesses, the factories need to really get on board.
0: Exactly. To yeah. get on board, that means they need to do something, yeah. take measures. 자, 이하연 님은요. 저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 감축 사업을 위해 라오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입니다.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영어로 상식이 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 Great work you're doing.
0: Reducing carbon emissions.
1: And just another side note here. It's not these developing countries, but it's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really need to do their part.
0: Yes. All right. Well, it's Monday. Manic Monday, you might say. So here's the Bangles singing Manic Monday.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지난해 롱티브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2위 없는 1위 우승을 차지한 김세현은 현재 차세대 클래식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요. 김세현은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하버드에서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하고 연주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빡빡한 스케줄인데 영문학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문학과 음악이 아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분야 모두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라는 질문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문학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음악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도 더 확장될 거라고 믿는 피아니스트.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를 19세의 젊은 피아니스트는 너무나 빨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EBS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세현이 편곡한 버전인데요. 포레의 꿈을 꾼 후에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조성진, 유민찬을 잇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죠. 김세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19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정말 진중한 젊은이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어제는 피아노 독주회도 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아지는 기대만큼 부담감도 함께 자라겠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만큼 더 넓어지고 깊어질 그의 음악 세계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철학을 나누면서 지도하는 학생들의 교육이 떠오릅니다. 이 스킬과 테크닉에만 집중될 수 있는 예술 교육에서 저는 인문학 도서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권하고 또 조언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경험입니다.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경험이 많을수록 무대에서 영감 있는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정님, 그동안 주 6일 근무한다고 생방 못 들었는데 이제 다시 듣게 되어 너무너무 좋아요. 하버드에서 영문학 공부하는 피아니스트라 레전드가 탄생했군요. 이제 한국이 클래식도 다 장악하는 거군요. 최고. 안지영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바쁘셨군요, 일하시느라. 하지만 이렇게 다시 메시지 보내주시고 또 안부를 알게 되니 반갑습니다. 9349님, 정경님, 제작진분들 주말 푹 쉬셨나요? 새파란 가을 하늘을 볼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모두들 월요일 파이팅 하십시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말 잘 쉬었습니까? 이렇게 또 따뜻하게 물어봐 주시는 9349님 고맙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8737 쓰시는 분, 바람이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 마음속의 가을이 내 곁에 왔어요. 오늘도 정경님의 클래식에서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 계절에, 이 정말 클래식에 어울리는 이 계절에 2시간 동안 오전 함께할 수 있어서 8737님 너무 좋습니다. 3357님, 음악과 문학은 닮았어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 인천시립 교향악단의 천인 교향곡 공연에 다녀왔는데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와, 이 인천시립 교향악단의 천인 교향곡 공연을 보면서도 또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3357님, 근사합니다. 저도 갑자기 읽어보고 싶은데요. 메시지 고맙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는 춤에서 비롯된 곡들이 많습니다.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에도 가버타가 한 악장으로 등장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우아하고 경쾌한 춤, 가버타의 코렐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담아냈습니다. 원래 바이올린을 위해 쓰인 곡을 오늘은 리코더의 맑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만나볼까요? 코렐리의 소나타 F장조 작품으로 5의 10중 4악장 가버타, 알레그로, 방지연의 리코더, 강지연의 바로크 첼로, 이은지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코렐리의 소나타 F장주 적문호 호의 10중 4악장 가버타 알레그로 방지원의 리코더 강지연의 바로크 첼로 이은지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4835님 주말에 어머니 참깨 수확 도와드리고 와서인지 마음이 넉넉한 가을이네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정클클 듣습니다. 와 주말에 어머니와 시간을 진하게 보내셨군요. 아 참깨 얼마나 고소할까요? 4835님 잘 다녀오셨습니다. 9436님 19세 김세현 대단합니다. 저는 70대 후반 작년에 피아노를 시작했는데요. 1년 반이 지났는데 도무지 진전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콩나물에 물이 스미듯 발전할 것 같네요. 항상 좋은 음악 정클클 사랑합니다. 와 70대 후반에 피아노를 시작하셨군요. 9436님 정말 멋집니다. 아, 지금은 당연히 시작하셨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도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곧 지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전을 거듭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날까지 오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가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도 되겠죠? 9436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평범한 사물을 음악의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작곡가의 곡인데요. 오늘의 퀴즈곡 외에도 썰매, 타자기처럼 일상의 소리를 음악으로 바꾸는 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1번 레오폴드 모차르트, 장난감 교향곡. 2번 앤더슨, 고장난 시계. 문자 샵1041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 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 2부 첫 곡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비발디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한 작품이 있습니다. 단순히 바이올린 협주곡을 모아놓은 작품집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듣게 되는 독주자와 오케스트라의 대화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비발디의 화성의 영감 중 바이올린 협주곡 6번 A장조 리용번호 356. 사이먼 스탠더즈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노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함께하시죠.

비발디의 화성의 영감 중 바이올린 협주곡 6번 헤이단조 리용번호 356 사이먼 스탠더즈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치 콘서트 연주로 들었습니다.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이번에는 어두운 시단조와 장대한 선율이 결합하면서 특유의 짙은 러시아적 서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라마이노프가 절망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음악을 되찾은 순간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한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조 작품으로 18종 1악장 모데라토 키릴 게르슈타인의 피아노 키릴 페트넨코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을 함께 들어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미수님의 사연이네요. 15년차 중학교 음악교사, 명랑 작곡가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 때마다 많은 선생님들의 응원을 듣기만 하다 오늘 처음으로 저도 글을 남겨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픈 음악으로, 나에게 선물하고픈 음악 한 곡으로 만드는 것이 제 음악 수업 목표이기도 한데요. 음악시험 100점보다 누군가를 위해 노래 한 소절을 불러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도 방송에 글을 써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직 여자 중학교 2학년 모든 영숙이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에 대한 애칭이 영숙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학년 1반 리듬이들, 저희 반 아이들에 대한 애칭은 바로 리듬인데요. 영숙이 리듬이들에게 한 번 더 응원을 보냅니다. 영숙아, 리듬아, 파이팅! 명랑 작곡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강미순 선생님처럼 전국의 선생님들이 아마도 모두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때마다 선생님들 응원 메시지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거든요. 도저히 다 소개해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두 곳만 응원을 해드리는 것도 참 난감하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듣기 평가를 마친 중학생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될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응원곡을 보내드려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사샤 디스텔의 라바엘비, 아름다운 인생,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사샤 디스텔의 러베이비, 아름다운 인생,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중간중간 박자를 살짝 비틀어 놓은 듯한 곡인데요. 이 곡의 리듬을 통해 제목을 추측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레오폴드 모차르트, 장난감 교향곡. 2번 앤더슨, 고장난시계.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제목 그대로 왈츠와 스케르초가 결합된 독특한 바이올린 작품입니다. 차이콥스키 특유의 우아함과 화려한 바이올린 기교를 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왈츠, 스케르초 작품으로 34. 밝고 윤기 있는 음색으로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죠. 게이샤함의 바이올린, 미하일 플래티뉴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왈츠, 스케르초, 작품으로 34. 길샤함의 바이올린, 미하일 플레트뇨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앤더슨 고장난 시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앤더슨의 고장난 시계,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앤더슨의 고장난 시계,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는 뒤로 감상하셨습니다. 부산에서 2년마다 열리는 현대 미술 축제죠. 지난주에 막을 올린 부산 비엔날레가 11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가 눈길을 끄는데요. 메인 전시관인 부산 현대 미술관과 함께 쓸모없이 버려졌던 공간들을 전시장으로 활용했다는 건데요. 학교 신축 이전으로 비어있던 옛 부산 남고와 옛 선박 창고를 활용해 만들어진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 원지가 그곳입니다. 모두 바다를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9월 불멸의 음악가와의 첫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악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북극곰입니다. 카사도의 사랑의 속삭임,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0584님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중 3악장 알레그로, 가보르 타르게비의 트럼펫, 카를 하인즈 스테븐스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0584님,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제법 선선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이 아침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 신청합니다. 네,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온도가 21도, 22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정말 선선합니다. 박서연님, 장학 퀴즈 시그널 음악이었는데 장학 퀴즈를 안다면 우리 세대입니다. 정길동님, 장학 퀴즈 문제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이든은 몰랐겠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명한 장학 퀴즈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돼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곡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불멸의 음악가를 만날 순서입니다. 오늘도 한 음악가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음악가, 그들의 음악과 음악에 녹아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부이멸의 음악가. 체코 민속음악의 리듬과 선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를 국제적인 음악언어로 확장한 작곡가. 이번 달에 만날 부이멸의 음악가는 체코 출신의 낭만주의 작곡가 드보르자크입니다. 드보르자크는 1841년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했던 보헤미아의 넬라 호데베스에서 태어났는데요. 고향 보헤미아의 춤과 노래, 자연과 사람들은 드보르자크에게 평생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보헤미아의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했다고 할 수 있는 드보르자크. 오늘은 보헤미아 선율 속 드보르자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아버지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정식 음악 교육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드보르자크의 음악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아들을 프라하의 오르간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프라하의 오르간 학교를 졸업한 뒤엔 프라하 임시극장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주자가 되어 오케스트라 연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당시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체코 음악의 또 다른 거장 스메타나였습니다. 드보르자크는 스메타나의 지휘 아래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며 작곡가로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혀갈 수 있었죠. 교회 오르간 연주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작곡을 하던 드보르자크는 1874년 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데요. 오스트리아 국가 장학금의 심사위원이었던 브람스였습니다. 브람스는 드보르자크의 음악을 높이 평가하고 출판을 추천하면서 드보르자크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무렵 탄생한 곡이 현을 위한 세레나데인데요. 당시 작곡가로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드보르자크는 이 작품에 자신이 사랑했던 보헤미아적 선율과 체코의 춤곡 리듬을 따뜻하고 우아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이 악장 템포 디 발스는 특별합니다. 왈츠라고 하면 보통 밝고 화려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드보르자크는 처음부터 조금 그늘진 색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울함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장조의 밝은 분위기가 나타났다가 다시 처음에 왈츠로 돌아옵니다.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으로 22중 2악장 템포 디 발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드브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으로 22중 2악장 템포 디바이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드브르자크는 보헤미아의 민속음악과 춤곡에서 영감을 얻어 1878년 슬라브 무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작품으로 드브르자크는 그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서 알리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 뒤 드브르자크는 다시 한번 출판업자 짐 로크에게 슬라브 무곡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품을 다시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처음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이 움직였고 그렇게 두 번째 무곡집이 탄생하죠. 그런데 두 번째 무곡집은 첫 번째와는 음악적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무곡집이 비교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다면 두 번째 무곡집은 서정성과 우수, 명상적인 분위기가 한층 짙게 깔렸죠. 그리고 이 곡의 원래 형태는 관현악곡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를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연탄곡으로 먼저 작곡됐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원래 형태인 포핸즈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브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의 희 알렉상드르 타로와 마리암 바차슈빌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의 2, 알렉산드르 타로와 마리안 바차슈빌리의 피아노 4핸즈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1880년 드보르자크는 빈 궁정 오페라단의 테너였던 구스타프 발터의 요청으로 가곡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연가곡 집시의 노래입니다. 가사는 체코 시인 아돌프 헤이두크의 시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시들은 당시 체코 민족의 자유와 정체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집시의 노래 중네 번째 곡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가르쳐 주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그 노래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도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 더욱 가슴이 저미는 이유는 드보르자크가 이 곡을 쓰기 몇년전 3년 사이에 어린 세 자녀를 잇따라 잃었기 때문인데요. 부모와 자식, 사랑과 상실의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상황이었기에 이 곡이 더욱 평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것 같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연가곡 집시의 노래 중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 말콤 마르티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브르자크의 연가곡, 집시의 노래 중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 말콤 마르티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드브르자크가 1889년 자신의 여름 별장에서 썼던 교향곡 8번입니다. 자연을 사랑했던 드브르자크에게 이 산간 마을, 비소카 별장은 무척 편안하고 의미 있는 장소였는데요. 이 시기에 한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이 교향곡 전체 밝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사막장의 선율은 드브르자크가 15년 전 썼던 단막 오페라 고집쟁이들의 아리아와 닮아 있는데요. 젊은 시절의 선율을 성숙한 자신이 다시 불러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악장을 듣고 있으면 보헤미아의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브르자크의 교향곡 8번 G장조 적모노 88종 3악장 조지 세리치 시아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현주입니다.

드브르자크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으로 88종 3악장 조지 셀이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9월의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보헤미아 선율 속 드브르자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곡은 드브르자크가 민족적 색채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드브르자크 인생 후반기에 탄생한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곡인데요. 그의 후기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곡입니다. 루살카는 1901년 3월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초연됐는데 당시 드브르자크는 60세를 앞둔 원숙한 작곡가였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시기에 거대한 교향곡과 실내악을 섞던 그는 귀국 후에는 점점 인간의 감정, 민속적 전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페라 루살카 역시 그런 드브르자크의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체코의 민속적 정서가 사랑, 욕망, 희생, 상실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만나는 순간이죠. 달빛이 비치는 호숫가에서 물의 요정 루살카는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 왕자에게 직접 마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밤하늘에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으니 부디 그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드브르자크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안나 프로아스카 에릭 슈나이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브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한나 프로아스카, 에릭 슈나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히세드 2488님, 몇년전 정규연주회 메인 연주곡이 드브르자크 교향곡 8번이어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스메타나와 브람스와의 만남은 소름 돋네요. 전설들의 만남 자체가 낭만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음악사 공부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드보르자키 스메타나와 브람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아,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같은 생각이군요. 몇년전 정규연주에서 드보르자키 교향곡 8번 연주하셨습니까? 와, 오늘 드보르자크 추억 속의 곡들 마음껏 들으시겠네요. 자, 우크라이나로 생각, 명상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둠카는 느리고 우수에 찬 노래를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춤곡이었던 둠카는 슬프지만 느리고 빠른 부분이 변덕스럽게 나옵니다. 드브르자크는 이런 곡을 쓰기 좋아했고 특히 실내악에서 많은 둠카를 남겼죠. 그런데 드브르자크 피아노 3중주 4번은 둠키입니다. 둠키는 둠카의 복수형인데요. 피아노 3중주 4번을 이루고 있는 6개의 악장이 모두 둠카들로 되어 있는 독특한 곡들이라서 제목이 둠키가 된 것입니다. 이 곡의 초연 당시 드브르자크는 프라하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를 기념하는 행사 일환으로 이 작품이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1892년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는 체코의 여러 도시를 돌며 고별 연주 여행을 했는데 이때 드보르자크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둠키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단순한 실내악 작품이 아니라 드보르자크가 자신의 음악을 직접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들려주었던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3중주 4번, 작품으로 90, 둠키 중 6악장. 바르나바스 켈레멘의 바이올린, 니콜라스 알트슈테트의 첼로, 알렉산더 론큐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있을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입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공연이자 전 국립 심포니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4년 만에 한국 관객과 제외하는 무대인데요.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등을 협연할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드보르자크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제프 요하임을 염두에 두고 쓴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체코 민속 무곡인 프리안트와 우크라이나의 둠카 정서가 만나는 마지막 3악장을 준비했는데요. 마치 체코의 어느 마을 축제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정크클에서 선정한 9월 불멸의 음악가 보헤미아 선율 속 드보르자코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11시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서 오페라 인사이드는 쉬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53중 3악장 피날레 아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만프레트 호네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이비스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3: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4: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라임색 테니스 공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무척 율동적으로 느껴졌다. 그것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 정물은 아니었다. 나무에서 방금 떨어진 싱그러운 열매들처럼 느껴졌달까? 나는 오른쪽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 입 베어물면 여기까지 새콤한 맛이 쫙 뻗칠 것 같지 않아요? 저 열매요. 그러자 태호가 그것이 테니스 공인 걸 모르는 사람처럼 어느 나무에서 떨어진 거죠? 하고 말했다. 나는 그야 테니스 나무겠죠? 하고 대답했고 그렇게 우리는 테니스 코트 옆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테니스 나무로 지정했다. 공들은 나무 줄기에 매달렸던 기억이 없겠지만 그 밤의 나무는 분명히 테니스 공의 출처처럼 보였다. 저의 새 소설이 나왔습니다. 테니스 나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학 동네에서 나온 윤고은 장편 소설입니다. 테니스 나무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안지영님이 참신해요. 테니스 나무라니라고 하셨는데요. 이 제목 딱 들었을 때 어떤 인상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목이 탄생한 그 대화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제가 쓴 새로운 그 신간 소설인데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그 서점에는 오늘 깔릴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하신 분들도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현재님은, 벌써 다 읽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읽으신 분도 계시네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이현재님.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주옥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었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는 네, 이건 못 읽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상을 목표로 소설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뭘 목표로 하고 딱 쓰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쵸? 뭐, 목표로 하고 쓴다고 해서 주나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테니스 나무라고 하는 소설, 뭐, 그렇게 긴 장편 소설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그래도 좀 쉽게 딱열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고,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한 권. 이렇게. 네, 표지 너무 예쁩니다. 테니스 나무. 자, 여기에서 지금 한 부분을 읽어드렸고, 지금 송태종 님이 예전에 고은 작가님이 바닥에 떨어진 테니스공을 보면서 새로운 소재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기억하시네요. 저는 제가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구상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누가 그런 질문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있으면 아마 그때 제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귀갓길에 제가 북카페에 오가는 출퇴근길에 이야기를 많이 구상하게 돼요. 라디오로 오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하철 역사를 많이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끔 늦게까지 녹음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밤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오가는 길에 떠올렸던 얘기들이 많이 이제 그 소설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예요. 그 테니스 코트 지나가는데 정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지점처럼 테니스 공들이 막 밑에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불빛, 조명 불빛을 받은 그 테니스 공들이 너무 뭐 레몬이나 뭐 청귤, 라임 같은 그런 시트러스 열매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얘기가 바로 테니스 나무입니다. 물론 테니스 관련 소설은 아니지만 시작점입니다. 지금 2729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지금 가을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매일매일의 공기와 햇살이 소중해서 시간 가는 게참 아까워요. 좋은 날, 새 소설과 함께 오셨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9312 쓰시는 카페이님, 내 책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감격스럽다니요. 너무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셨고요. 지금 미리 또 예약 주문하셨다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출판사에서도 협찬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벤트 책 10권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다가 살짝 미리 올려두긴 했습니다. 잠시 우리 후에 네, 좀 내용이 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책,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수 있는지 소개할게요. 이번에는 책 선물을 좀덜 받으신 분들께 드리고자 하고 또 북카페 항상 생방 때만 이제 그책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밤 재방송 그리고 다시 듣기로 북카페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위한 창구도 열어뒀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선물 말고 또 하나의 재미난 이벤트를 하나 정해봤어요. 이건 진짜 카페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이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것만 살짝 먼저 얘기 드리면, 엽서 이벤트입니다. 북카페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엽서를 써서 우리 카페인 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국제 엽서로. 네, 이 엽서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어딜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 지나고 나서 그 파리의 그 문학 행사, 한불수교 140주년 행사로 또 한국 작가 몇 분이 또 가서 프랑스 작가들과 함께 대담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북카페 이제 자리를 살짝 비우게 되는데, 안 그래도 북카페가 그립던 차에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책을 이렇게 구매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읽으셨거나 읽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제가 한 10분 정도 추려서 엽서를 국제엽서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 갖고 계신 분들 해시태그 테니스나무 그리고 북카페 계정 거기다 넣으셔서 그 테니스나무 소설에 대한 얘기 남겨주시면 제가 DM으로 당첨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다다음 주에 파리에서 국제 엽서를 우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쁜 엽서 아니고요. 저도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냥 엽서. 근데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는 엽서고요. 인스타그램 내용에다가 당연히 카페인임도 밝혀주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테니스나무 그리고 EBS 계정 함께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카페인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책 읽은 감상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북카페 에디션 받는 얘기도 할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두 곡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주님이 아침 저녁에 차가워진 공기에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느끼긴 했는데 북카페 선곡으로 가을 느낌이 물씬 마음에 와닿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음악 나갈 때 우리 보이는 그 바게트 피디님의 또 작품이죠. FW 컬렉션 나가고 있습니다. 북카페 그 캐릭터 딱 노란 빛에 오렌지 빛에 이게 가을로 물든 빛깔이 나가고요. 지금 제 뒤에는 우리 아시겠지만 카페인님들께 그 카페인 굿즈, 북카페 굿즈 7주년 기념 이벤트 선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우편 엽서를 다 이렇게 뗐습니다. 그래서 좀 벌써 낙엽 지는 계절이 된 것처럼 뒤가 약간 썰렁합니다. 이따가 없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원래 작품들이 여기 올라가긴 했는데 그 빼곡하던 엽서가 없어지니까 또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312 쓰신 카페이님, 이벤트 나무 같은 윤고은의 북카페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이벤트가 초롱초롱 열리는 카페? 엽서도 탐나고 북카페 에디션도 욕심나고 하셨는데, 네. 요 둘을 동시에 받으실 순 없습니다. 왜냐면 북카페 에디션은 이번 주 이렇게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좀 지나서 책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엽서는, 제가 다음 주에 파리에 있는 동안에 붙일 것이기 때문에 이미 책을, 지금 읽고 계시거나 아니면 읽으신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신 그 리뷰를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요 자세한 그 이벤트 내용을 북카페 홈페이지에도 올려뒀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생방 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생방. 주소와 실명, 그리고 말머리를 테니스 나무로 하셔서 샵 1045로 우리 카페이님들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테니스 나무 장면 보시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사랑. 사랑. 현재형일 수도 있고, 과거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타인과 대화를 하다가, 스파크가 탁 튀는, 혹은 호감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그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을 경험했는지, 한번 그, 말랑말랑한 그 사랑의 시작 순간에 대한 사연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머리를 테니스 나무로 하셔서 샵 1045로 꼭 주소 연락처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한분 오늘 뽑아서 네, 이것은 다 모아서 우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밤 제방이나 다시 듣기로 듣는 카페인 분들을 위한 이벤트 참여 방법인데요. 북카페 홈페이지에 물론 생방 들으시는 분들도 하셔도 되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다가 테니스 나무 말머리 달고 비밀글로 주소, 연락처, 실명 성함 포함하셔서 요 선물 받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요것까지 다 취합해서 모두 10분께 이번 주다 끝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엽서 이벤트는 별도로 가는 거고요. 박은영님, 와 고은 작가님 블라우스도 가을에 맞게 너무 어울리네요. 저도 블라우스 입고 싶어요. 라디오만 듣다가 책 너무 받아보고 싶어서 EBS 가입했는데 이벤트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EBS 가입까지? 그러면 홈페이지에 남기셔도 되고요. 네, 우리 생방 중에 문자 지금 미션 드린 거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어떤 것에 끌렸는지 그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은옥님 친정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신 첫 가을이네요. 마음이 아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은옥님, 이 지금 그러면 얼마 전에 지금 어머님을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또 마음에 깊이 또 이렇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리다고 하셨는데, 아, 지금 모든 것이 다뭐 가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루하루가 다 정말 처음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 또 지금 굉장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은옥님, 힘내세요. 북카페랑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 새롭지만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 익숙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생일 축하 신청 사연이 왔습니다. 박주영님, 북카페 듣기 시작한 지 11년 되셨다는. 저보다 경력이 깁니다. 카페인 경력이 원래 더 기시겠지만 우리 카페인 청취자 경력이. 주영님이 지금, 다시 복직을 하면서, 늦은 시간 일하면서, 퇴근하면서, 우리 북카페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윤고은 작가님이 등장하는 방송 듣기 시작했대요. 처음 떨면서 방송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카페인이란 말을 만들기 위해 종알종알 이야기하시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3, 4년 정도는 숨은 청취자로 지내다가,
오픈 단톡에 1년 정도 고민하다가 가입을 하고, 1년 고민하다 가입을 하고, 5주년부터 굿즈 만들기 참여하고, 엽서하고, 이제는 생활이 된 EBS 북카페에 감사합니다. 53번째 생일이 9월 12일 토요일이어서, 당일 축하받고 싶어서 오늘, 제 방이 이제 토요일에 나가니까요. 월요일 제 방이. 그래서 이렇게 반말 축하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북카페 게스트 한분한분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 순애부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주영님, 주영아, 치밀하다. 진짜 이렇게 지금 9월 12일 토요일 생일 받기 위해서, 축하 받기 위해서 월요일에 맞춰서 사연 올리는 너의 그 치밀한 이벤트력, 정말, 인정. 너무너무 좋아, 이런 모습. 주영아, 진짜 생일 축하하고, 이 북카페 이렇게 오랜 기간 들었었구나. 근데 또 EBS 북카페 중에서도 또 윤고은의 EBS 북카페 된 이후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카페인이 되어줘서 고마워. 고민을 1년간 하다가 무언가를 하고 이럴 정도로 너무 정말 신중한, 주영이 같은데, 이렇게 뛰어든 이상, 이제 못 가는 거 알지? 북카페와 함께, 계속 함께 우리 익어가자. 우리 카페인분들 익어가자는 말도 싫다고 하셨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갱신하면서 살아가자. 축하해. 그리고 일간 카페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타르타로스에 갇혀 가혹한 형벌을 받는 탄탈로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맑은 물이 찰랑이는 연못 한가운데 서 있고 머리 위로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가지 휘어지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 허리를 굽히면 물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배가 고파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는 저 멀리 위로 달아나 버리죠. 눈앞에 욕망의 대상을 두고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도파민의 가장 정확하고도 서늘한 맨얼굴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파민을 쾌락과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분비되는 성취의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우리를 안달나게 만드는 기대와 갈망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는 늘 배고프고 척박한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만약 사냥감 하나를 잡았다고 완벽한 포만감과 행복에 빠져 안주했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의 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도파민 수치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었고 찰나의 기쁨 뒤에 지독한 권태를 심어놓았습니다. 곧바로 더 크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도록 인간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생존 메커니즘은 오늘날 우리를 끝없는 쳇바퀴로 밀어넣습니다. 끝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새로운 쇼폼 영상을 찾고 물건을 배송받자마자 또 다른 신제품을 검색하며 하나의 목표를 이루자마자 더 높은 성취를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영원한 갈증에 시달리는 탄탈로스의 현대판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물건을 소유하고 저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고결한 의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뇌과학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대에 이미 이 비극적인 메커니즘을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결핍하여 욕망할 때는 고통스럽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금세 권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갈망하고 소비하는 우리의 일상이 실은 몇 방울의 화학물질이 굴리는 정교한 쳇바퀴라는 사실은 꽤나 허무한 결정론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 욕망의 기원이 화학적 착각일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쳇바퀴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진짜 자유의지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맹렬한 도파민의 파도를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 그 파도를 가만히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고요한 틈. 그곳에 화학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간만의 서늘하고 단단한 영토가 존재합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휴먼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가 스스로 욕망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도파민이 굴리는 그 맹목적인 쳇바퀴 그 움직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생각하면 좀 낯설고 허무하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이 화학물질의 실체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이전과 좀 다른 존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998 쓰시는 카페이님은 호르몬이 그랬어 쓴 박서련 작가를 좋아하게 됐던 그 책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갱년기라서 호르몬에 조정당하는 나약한 인간을 몸소 체험하고 있답니다 하시면서요. 사춘기는 밖에서 타인들이 호르몬 지배를 보고 갱년기는 안에서 자신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사춘기, 갱년기 이렇게 좀 호르몬이란 단어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시기들이 또 유독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매 순간 사실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 있죠. 저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근거 없는 얘기지만 우리 카페인 분들께 카페인 호르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르몬 중에서 북카페 카페인이라고 하는 호르몬. 그래서 안 들으면 뭔가 약간 좀 이상하고 여기서 뭘안 듣느냐? 당연히 라디오 방송이죠. 북카페. 콕 집어서 북카페를 안 들으면 좀 이상하고 오랫동안 안 가면 뭔가 좀 이렇게 삶에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다고 느껴요.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시간 같습니다.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뭔가에 너무 몰입하는 나가 내 삶을 더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것 때문에 나를 숨차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을 좀 빈틈을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사랑에 빠진 순간에 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요거는 잠시 후에 우리 북카페를 마무리할 때쯤에 오늘 그렇게 소개를 좀 당첨자 한분것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았다가요. 아, 음악 두곡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스 판 아르선의 I Still Got It, 그리고 에보니 로렌, 제니, 제이슨 라피에르가 함께한 곡 Meet You Again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승숙 작가님. 우리 제가 오시기 전에 북카페 카페인 분들에게 그 좀 특수한 카페인 호르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2: 호르몬?
0: 네, 그래서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북카페 안 들으면 막 어지럽고. 네, 이, 아, 뭐, 그렇게까지, 너무 귀엽게 웃으세요.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키득키득키득. 너무 귀여운데,
3: 아니,
0: 지금.
3: 순간 너무 네. 귀여웠어요, 그게.
0: 왜요?
3: 아니, 그 표현이.
0: 아, 그러니까 이게 북카페 마음의 양분 같은 거니까. 너무 못 먹으면 어지럽잖아요. 그것처럼, 어지럽고, 막, 마음도 어지럽고, 손에 안 잡혀, 일이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북카페를 섭취해야 되는 그런 호르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품고 있는데 좀 그런가요?
3: 아니요, 아니요. 윤고은 작가님 다운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게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김현정님이 이렇게 네. 사연을 주셨습니다.
3: 네.
0: 읽어주실래요?
3: 네, 김현정님. 저요. 북카페에 카페인 호르몬 흐르는 1인입니다. 카페 운영 중에 점심때 바빠서 못 들으면 저녁 반방 들어요. 커피? 풀풀 날리며 손님들 몰래 혼자 웃기도 해요. 하루 종일 외로운데 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북카페입니다. 책을 둘러볼 시간이 없는데 북카페를 통해 새로 나온 책 또 놓쳤던 좋은 책들을 골고루 읽게 돼요. 너무 좋아요. 항상 감사해요.
0: 그 호르몬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3: 그러게요. 네. 저같이 이렇게 뻣뻣하고 밋밋한 성격의 타입은 네. 이렇게 윤고은 작가님이 막 호르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닭살? 네.
0: 닭살 들까요?
3: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이렇게 저녁 반반까지 챙겨주시는
0: 네.
3: 카페인 분들이라면 북카페에 카페인 호르몬 흐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훨씬 저 하나보다 수도 많고요. 우리 맞아요. 카페인 분들이 얘기하시면 더 아마 승숙 작가님 뭐 닭살 돋았다가 네. 소름 돋았다가 뭐 가라앉고 할 틈도 없이 계속 네. 그냥 새로운 피부를 갖게 되실
3: 그러니까요.
0: 수도 있어요.
3: 많이 적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0: 네.
3: 아까 왜 이렇게 힘들었죠?
0: 그래서 네. 이제 승숙 작가님이 조금 더 우리 카페인님들의 그 카페인역에 노출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살짝 네. 얘기 드렸거든요. 제가 다다음 주에 그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기념 행사로 북카페를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3: 맞죠.
0: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엽서 이벤트도 하겠다 얘기를 드렸던 건데 다다음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3: 당장 다음 주입니다.
0: 네, 다음 주에 마음은 다다음 주인데 지금 다음 주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번 주 끝에 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북카페를 다음 주에 비워요.
3: 맞아요.
0: 그래서 북카페 이제 여기 어떻게 하느냐.
3: 어떻게 해요?
0: 두 분이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월화에 한 분. 아직 비밀이에요, 그건. 그리고 수목에 한 분. 수목에 한 분이 바로.
3: 세상에.
0: 네. 얘기하시죠. 승숙 작가님이.
3: 어떻게 해요?
0: 네, 스페셜 DJ로 수목을 하십니다, 지금. 책 내려놓고 아니 수락하신 거잖아요.
3: 지금 이 책이 중요한 것 같지
0: 네,
3: 않네요.
0: 갑자기 네.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염승숙 DJ님이 수목을 하실 예정이니까 그때 우리 카페인님들 승숙 작가님 그 팔에 소름이 돋다 못해 이제 그냥 아예 눌러 앉도록 그렇게 카페인력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어떡하죠. 저 윤고은 작가님 같은 이렇게 발랄하고 활달하고 뭔가 예쁜 말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이미 충분히 아니 뭐 북카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지금 계속 오셨는데 갑자기 왜 손을 네. 그으세요?
3: 네.
0: 네.
3: 노력하겠습니다.
0: 네.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카페인님들 네. 수목 우리 승숙 작가님이 DJ 하시는 동안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소설 북클럽 준비된 책. 어떤 책인지 공개를 먼저 해주시죠.
3: 네. 제가 지난주 북클럽 마무리 때 다음 주는 팔레스타인 문학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부터도 팔레스타인 문학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3: 평소에 잘 읽을 기회도 없었고 네. 국내에 번역된 팔레스타인 문학이 그렇게 종수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가산 카나파니라는 작가의 팔레스타인 작가의 소설이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는 제목의 중편 소설입니다.
0: 네. 지금 열림원에서 나온 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 이 소설 오늘도 선물 이벤트 갑니다. 우리 카페인들 말머리를 뭐로 할까요?
3: 태양?
0: 태양으로 할까요? 네. 네. 태양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받습니다. 아, 그쪽으로 이렇게 이거 신청한다라고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우리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사실 그 표지도 너무나 그 예쁜 주황색이고 네. 오렌지빛이고 제목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인데요. 승숙 작가님이 너무 슬프다고 계속 얘기를 네. 하셔서
3: 이 가산 카나파니의 생애부터 이미 슬펐던 것 같아요.
0: 네.
3: 작가는 1936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저부터도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
0: 네.
3: 현재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비극의 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가
0: 네.
3: 아, 실제로 가산 카나파니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보면서 아 이러한 작가적 생애적 비극이 또 있었구나 싶어서 우리는 뭐 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기를 지나서 또 1950년에 한국전쟁을 겪고 정말 격동의 40년대였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에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의 나크바가 벌어졌는데요.
0: 네.
3: 이 나크바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대전 이후에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에 팔레스타인의 거의 70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내쫓으면서 추방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거의 순수 유대인들로만 채우려고 네. 하는 이 건국의 이념적인 목표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버린
0: 네.
3: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재앙일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살던 터전에서 네. 갑자기
3: 쫓겨난 거죠. 그래서 대재앙이라고 불리던 나크바를 경험했고 이게 가산 카나파니 작가의 12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온 가족이 고향을 잃고 난민으로 떠돌게 됐고 이들의 어떤 성장 이후에 이 작가의 성장 이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고통, 비극, 어떤 디아스포라의 현실 같은 것들을
0: 네.
3: 계속해서 글로 써냈던 작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가는 작가 활동, 작품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0: 네.
3: 이 뭐랄까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고요. 또 팔레스타인 난민의 비극과 어떤 저항 정신을 작품으로 이제 형상화하기도 했지만 이 67년에 팔레스타인 해방 대중전선 이라고 하는 단체의 창립 멤버이자 공식 대변인이었고
0: 네.
3: 그리고 그 기관의 대표 기관지를 만들었는데 알 하디프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펜을 들고 싸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정치적 혁명의 수단으로서
0: 네.
3: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한 작가였던 거죠.
0: 그러네요.
3: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정부 집단의 최대 적 표적이 된 거죠.
0: 네.
3: 네. 아,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76년에 폭탄 차량 폭탄 테러로 암살됩니다.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어찌 보면 가산 카나파니의 죽음은 팬의 힘을 두려워했던.
0: 그렇죠.
3: 그래서 그가 지녔던 팬의 힘 자체를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했던 이 이스라엘의 정부 집단의 이 목표물이 됐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참 너무 참혹한 결과인 건데,
3: 네.
0: 그렇죠.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 죽음이 그 팬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가를 그 증명해 보인. 것이기도 하네요.
3: 그러니까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어떤 정치적 각성을 요구했던 글쓰기를 계속 지속해왔던 거니까요. 너무 놀랍죠.
0: 네.
3: 이 소설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을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으로 초역됐을 당시에는 불볕 속의 사람들이었대요.
0: 오.
3: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아주 가혹하게 사막 위에서 물 한 방울 없이
0: 네.
3: 이 강렬한 햇볕 밑에서 정말 그야말로 다 죽어가는 그런 고립된 심정들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놨는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0: 그러네요. 우리가 오늘 말머리도 태양이고 제목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인데 태양이라고 할 때 태양 밑에 있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 태양빛의 느낌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3: 맞죠.
0: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3: 정말로 살같이 타들어가고.
0: 네. 서 있기조차 힘들게 만드는.
3: 네.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태양빛이에요.
0: 그러네요.
3: 너무 강력하고
0: 네.
3: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빛인 거죠. 사실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햇빛은 생존 수단이기도 한데요.
0: 그렇죠.
3: 이 햇빛이 역설적으로 이 난민들의 목을 죄어오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 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더글라스의 The Water is White 띄워드릴게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더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열림원에서 펴낸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집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에 수록된 표제작으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이 태양이라는 말

0: 머리 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요책 선물로 드립니다. 9230 쓰시는 카페이님이 점심 먹으려고 밥 차려놓고 팔레스타인 작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책 내용이 기대된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진짜
1: 네.
0: 우리가 접할 일이 별로
1: 맞아요.
0: 없었어요.
1: 그래서 의식적으로 찾지 않으면, 찾아서
0: 맞아요.
1: 읽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작가죠.
0: 맞아요. 그리고 신희연님은 지인 중에 팔레스타인 출신의 친구가 있어서 귀가 더 솔깃하다고 매스컴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들만의 서러움과 아픔이 있다는 걸 저도 그 친구에게서 들어봤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1: 그렇군요.
0: 네. 지금 초역된 책을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0851. 네, 쓰신
1: 0851님.
0: 카페이님.
1: 네. 대학생 때 초역된 책을 읽고 태양보다 뜨거운 감정에 휩싸였던 게 기억나네요. 아,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뒤 저는 평화 활동가가 되어 살고 있는데요. 원래 읽었던 초역본을 잃어버려서 다시 나온 책을 받고 싶습니다. 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마지막 장면으로 인해서 평화 활동가가 되신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0: 네.
1: 그래도 뭔가 인생의 여정과 여로에서 이 책이 있었네요. 0851님의
0: 그러네요. 오,
1: 삶에서.
0: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 네.
0: 초역으로 그때 찾아 읽으셨을
1: 네.
0: 정도면, 그쵸? 근데 그걸 또
1: 맞아요.
0: 잃어버렸으니까. 조지현님,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라 소개해 주시는 책이 더 와닿습니다. 신 아래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죄인이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엔 존중과 사랑이 해답이겠죠.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고 보금자리 잃고 헤매는 슬픈 역사고 현실입니다. 아, 이 가산 카나파니가 어떻게 소설을 끌고
1: 네.
0: 갈지 궁금해요.
1: 맞아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사실 경고와 당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0: 경고와 당부요?
1: 네. 경고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은 약간 딱딱하지만 일단 너무 슬픕니다.
0: 네.
1: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이고 아까 평화활동가로 일하고 계시다는 분의 말씀처럼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사실은 읽기 전에 한번 독자 여러분들께서, 카페인
0: 네.
1: 여러분들께서 숨 한번 크게 쉬시기를 좀 경고드리고요.
0: 네.
1: 하지만 함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한번 읽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소설을 쓰는 작가지만 이 소설이 내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다 읽고 나서 느꼈을 정도로 나도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라는 각성도 들었고요.
0: 네.
1: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꼭 너무너무 슬프지만 좀 심장을 부여잡아야 할 정도로 어렵지만
0: 네.
1: 그래도 꼭 한번 같이 카페인 여러분들과 읽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0: 그럼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이 작품에는요. 팔레스타인 남성 3명이 등장해요.
0: 네.
1: 네. 아부카이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완이라는 소년도
0: 네.
1: 있고요. 또한 명이
0: 아사드?
1: 아사다. 네, 아사드라는
0: 네.
1: 청년이고요. 그 연령대가 다르죠. 아부카이스는 좀 나이가 있고요.
0: 네.
1: 또 청년 아사드와 소년 마완이 등장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남성 3명이 지금 이라크 남부 항구 도시 바스라를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사막을 가로질러서 이좀 오일 붐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쿠웨이트 국경 안쪽으로 지금 밀입국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소설의 초입부터 이 아부카이스, 아사드, 마완 이세 명의 남자들이 다 밀입국 브로커들한테 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0: 네.
1: 이미 당한 상태. 그래서 지금 아부카이스 아사드, 마완이라고 하는 소제목 하에 이들의 사연이 초반에 나열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나는 쿠웨이트로 가야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난민 출신으로서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0: 네.
1: 나의 삶의 미래도 도모할 수 없는 이 험난한 상황에서 사기를 한번 당했지만 그래도 난 쿠웨이트로 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더 밀입국을 시도하는 찰나에 이 세 명이 모이게 되거든요.
0: 네.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사연이 찬찬히 소개가 되는데요. 초반에 이 아부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지 못한 난민이자 빈민 출신으로서의 이 아쉬움, 안타까움, 생의 번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고향 마을의 학교 옆을 지나쳤던 때를 지금 콘크리트 도로 위에 누워가지고
0: 네.
1: 완전히 누워있어요. 사기당하고. 왜냐하면 도로 위에 버려지고 갔거든요. 브로커에 의해서.
0: 지금 돈도 없고. 네. 그렇죠.
1: 그리고 밀입국 시도하는데 여기서는 막 10디나르, 15디나르, 20디나르가 정도의 돈이, 비용이 네. 소요되는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으로 나와요. 네, 정확히 한화로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노동하고 저축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
0: 네.
1: 그런 돈으로 10디나르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뭐랄까요? 초반부터 지금 아부카이스가 20디나르를 넘겼는데 브로커에 의해서 도로에 버려지고 누워있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너무 이 좌절감에 누워서 고향 마을의 학교 옆을 지나쳐갈 때 그런 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정말 깡마른 흰머리 노인이 칠판 곁에 서서 작은 아이에게 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거대한 강물이 합류하면서 뭐 샤트알 아랍이라는 강물이 형성되는데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조건과 지리적인 요건들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0: 네.
1: 그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 몰래 주워 듣고 있었던 그런 광경들을 좀 추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스타즈 셀림이라는 10년 전에 가르쳤던 샤트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누워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얼른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네. 거예요. 힘이 없어서.
1: 맞아요. 그쵸? 맞아요. 신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길 빌겠소. 이런 말들을 어린 시절부터 나누고 건네오던 네. 이들의 역사에서 신의 자비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의구심에 쌓여서 지금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 가난에 찌든다면, 그러니까 신의 자비가 함께해서 내가 지금 이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남은 거라면
0: 네.
1: 나는 지금 이 살아온 세월을 두 어깨에 짊어진 채 빵 한쪽을 얻기 위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쿠웨이트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계속 반추하고 있는 거죠.
0: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최상철님이 네. 얼마나 충격적인지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제가, 북클럽에서 책 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경고와 당부를 카페인 여러분들께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네, 꼭 한번.
0: 지금 1863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번에 소개해 주신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도 잘 읽었습니다. 가산 카나판이 이 존 버거의 소설 A가 X에게 이 소설 속 모델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1: 맞습니다.
0: 인물이에요.
1: 네. 네.
0: 이렇게 또 연결되는 흐름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1: 맞아요. 이 소설들을 읽으면, 소설을 읽어 나갈 때면, 등장인물들, 아부카이스부터 시작하는 이 팔레스타인 남성들의 생애의 어떤 역경과 고난이
0: 네.
1: 매 순간 이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비유 자체도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읽다 보면, 버터를 만들 때 우유를 휘젓는 것처럼 이 운명이 이들의 삶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뒤흔든다는 거죠.
0: 네.
1: 그런 비유들도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이제 바스라라고 하는 어떤 이 이라크 항구에서 쿠웨이트로 사람들을 밀입국 시켜주는 뚱보 사내가 한 명 나오는데 아부카이스는 그 뚱보 사내에게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안전한 도착을 보장해달라고. 왜냐하면
0: 네.
1: 밀입국 시켜줄 때 한 명 한 명의 안내원이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브로커들이. 브로커들이 꼭 많은 돈을 받으려고 안내원 한 명당, 그러니까 브로커 한 명당 10명의 밀입국자를 모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뒤에 해설을 붙이신 역자 선생님의
0: 네.
1: 말에 따르면 사실은 어떤 북한인들이 탈북해서 뭐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탈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여러 브로커들의 사기
0: 그쵸.
1: 행각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다든가
0: 네.
1: 너무 많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 너무 먼 지리적인 상황의 팔레스타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밀접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부카이스라든가 아사드, 마완이 겪는 이 브로커들의 사기로 인해서
1: 네.
0: 전 재산을 잃고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나동그라지는 인물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사실. 네.
1: 자, 이야기 어떻게 듣고 계신지 카페님들 사연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의 비극적인 현실, 또 이에 저항하는 기록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OST에서 한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코브 마코위치의 No Other Land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승숙 작가가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는 가산 카나파니의 단편 소설 중편 정도
1: 네,
0: 분량이죠.
1: 중편 소설.
0: 네, 소설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입니다. 열린문에서 출판한 그책 안에 수록되어 있고요. 4903

0: 땀 쓰시는 카페인님은 언젠가부터 점점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 뉴스들을 피하게 되는 1인입니다. 하루하루 무탈한 일상을 기원하며 감사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이고 기적일 테니까요. 아, 이 마음 뭔지 알아요.
1: 그렇죠.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떤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죄의식, 죄책감, 또알
0: 그렇죠.
1: 수 없는 공감에 의한 또 동정심, 많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연민까지.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그 뉴스들을 진짜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무뎌짐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1: 맞습니다. 전쟁이 그 침이 없으니까요.
0: 그렇죠. 이용성님 사연 볼까요?
1: 네. 이용성님, 서경식 선생님의 글을 통해 가산 카나파니를 알게 됐어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다 보니 요즘엔 팔레스타인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많이 출판되는 것 같아요. 동시대,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0: 그렇죠. 사실 그 뉴스가 굉장히 많고 무뎌질 수 있지만,
1: 네.
0: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뭐 우리 한국도 워낙 역사 지국이 많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에게라도 이 얘기를 더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강렬하니까.
1: 맞아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실존적으로 벌어지는
0: 네.
1: 비극의 사실이 있고, 그러나 현재는 너무 가짜 뉴스도 많고 뉴스
0: 그렇죠.
1: 자체도 편집되어서 보도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0: 맞아요.
1: 것들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이 자꾸만 이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되는
0: 그렇죠.
1: 그런 오류도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산 카나파니의 이런 소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아는 것은
1: 그렇죠.
0: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읽기 경험을 제공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1: 맞아요.
0: 뉴스들을 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1: 그렇죠. 문학은 정말 뉴스와 다르죠. 문학 또한 사실을 작가가 기록할 수는
0: 네.
1: 있지만 어떤 면에서든 선택권이라든가 출구 자체를 박탈당한 팔레스타인들의 민중이 있고 그들의 어떤 실존적인 고립감, 우울감, 좌절감, 구조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 문학적으로 형상화 해놓은
0: 네.
1: 작가적 고심의 결과물이니까요.
0: 그렇죠. 거의 뭐 목숨 걸고 쓴
1: 그렇죠.
0: 거고요. 네, 이걸
1: 실제로 암살당했지만
0: 맞아요.
1: 그의 어떤 정치적 혁명의 기록은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네. 놀랍죠.
0: 8745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가 정인가?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걸 절감하면서 살고 있어서 진짜 꼭 읽어보고 싶다고
1: 네.
0: 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저도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이스라엘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는 바는 없었는데,
0: 네.
1: 실제로 1947년에 영국이 팔레스타인 영토 통치를 회수했을 때,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유엔이 지정해서 분배해준 영역에는
0: 네.
1: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아주 유효한 영토, 영역이 훨씬 더 컸다고 해요. 그런데 왜 팔레스타인, 70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이렇게 추방하고, 고향 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귀환권까지 박탈하면서까지 왜
0: 네.
1: 이렇게까지 원주민들을 박해했을까라는
0: 그쵸.
1: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유대인 절대 다수 국가를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발휘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0: 이게 참 말로 하면 문장으로 한 줄로 딱 끝나지만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너무
1: 맞아요.
0: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맞습니다.
0: 김완식님, 강경의 소금 소개해 주셨던 일이 생각이
1: 네.
0: 난다고.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도 난민이었고 우리도 난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1: 맞네요.
0: 네.
1: 네.
0: 이야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1: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처음에 아부카이스의 사연으로 시작해서 청년 아사드,
0: 네.
1: 소년 마완에 이르기까지 이거 정말 똑같은 그 밀입국 브로커 뚱보 사내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의 계략과 강교함에 의해서 이렇게 다 사기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초반에 이 중장년인 아부카이스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안전한 도착을 보장해 주는 거죠? 라고 이제 사기 당하기 전에 계속 간절하게 묻거든요. 근데 그 뚱보사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당신들은 안전하게 도착한다.
0: 네.
1: 하지만 약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알다시피 지금은 8월이라 사막의 열기가 강렬한 데다 그늘조차 없지만
0: 네.
1: 그런데 반드시 도착은 한다. 이렇게 안심시켰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15디나르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지금 사막 한복판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장이 이어지냐면요. 아부카이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통 전체가 자신의 내부로부터 솟구친 눈물로 가득 채워졌음을 느꼈다. 머리통 전체가 눈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네.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사드, 청년 아사드의 내용, 사연이 소개되는데 역시나 쿠웨이트로 밀입국하려고 하는데 이 뚱보사내가 브로커인 거예요. 뚱보사내가 또 얘기해요. 아, 내가 억지로 널 뭘 하려는 게 아니라
0: 네.
1: 이렇게 우리가 너를 옮겨 쿠웨이트로 안전하게 옮겨주긴 할 건데 중간에 여기 H4 송유관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감시관의 눈을 피해서 여기를 네가 조금만 걸어서 한 1.4km 정도를 돌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널 태워줄게.
0: 네.
1: 태우고 쿠웨이트로 가는 거야. 그 지점만 네가 잠깐만 혼자서 견디면 돼. 라고 온갖 수완을 발휘해서 속여놓고 그냥 송유관을 걷고 있는 이 아사들을 버리고 간 거예요.
0: 근데 이 아사드 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너무 불안하지만
1: 그쵸.
0: 이거 말고도 달리 부여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더 참
1: 맞아요.
0: 참혹한 거죠.
1: 그러니까 뚱보사내가 너는 황소처럼 튼튼해. 여기 송유관 주변 뭐 1km 정도 걷는 것 따위는 금방이잖아. 잠깐 혼자 있는 거야. 아, 물론 햇볕이 뜨겁겠지. 그치만 넌 견딜 수 있어.
0: 네.
1: 막 이렇게 막 꼬드기거든요. 그래서 막 이 뚱보사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너는 안전하게 쿠웨이트에 도달할 거야. 이런 말인데 이 명예를 건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얼마나 이 간교한 술책이었는지
0: 네.
1: 명예를 건다라고 하면 정말 이 신뢰감이 올라가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이 모든 걸 걸게라고 하는 말에. 근데 이 또한 이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자들의 어떤 15디나르 20디나르를 갈취하기 위한 너무 좀 방편이었으니까 속임수였으니까
0: 네.
1: 읽다 보면 막 화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아사드가 그 브로커가 지정한 H4 송유관 주변을 막 뜨거운 열기가 머릿속에 막 쏟아지는데
0: 네.
1: 그걸 걷는 그 과정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이런 아사드는 그걸 느꼈대요. 해가 갈색의 언덕 너머로 사라졌대요. 송유관을 내내 도는 동안. 그런데도 그의 머리는 여전히 뜨거웠고 이마에선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이 이라크의 8월의 사막의 열기가 엄청났나 봐요. 우리는 감히 추정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온도였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편안한 상황 속에서 거기 잠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지금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믿고 싶지만 얼마나 불안감이 또 치솟겠어요.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상황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머리에서 핏방울이 이렇게 맺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아사드는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버려졌다가 중간에 또 운 좋게
0: 네.
1: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부부로 보이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막 도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어떤 들쥐 한 마리를 보고
0: 네.
1: 그 외국인 아내가 어머 여우예요 라고 이제 해맑게 이제 손으로 가리킨 거예요.
0: 네.
1: 그랬더니 남편이 여우는 무슨 쥐라고 이제 정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 부부의 소형 승용차를 타고 이제 아사드가 다시 이제 밀국 브로커를 만나러 이동하게 되는데
0: 네.
1: 참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이어져요. 이 외국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좀 해맑게 물어봐요. 저 쥐들은 그러면 뭘 먹고 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외국인 남편이 저런 쥐들은 더 작은 쥐를 먹고 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난민들이 어떻게든

0: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쿠웨이트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큰 쥐들이 이 미리국을 시도하려는 작은 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폭력적인 구조를 이 외국인 부부의 시선으로 은유화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소년 마완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완의 사연도 참 놀라워요. 마완은 의사를 꿈꾸는 참 똑똑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형제는 넷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이 넷을 낳아 기르는데 형 맏형이 일찌감치 쿠웨이트로 미리국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매월 이제 돈을 붙여왔단 말이죠. 생활비를. 그 생활비로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좀 무능했고 어머니는 아무리 이제 집안에서 가외일, 혼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잘 벌리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 아버지가 마완의 눈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스럽게도 그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그 마을에 좀 뭐라고 할까요? 외다리 여성과 결혼을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아, 물론 나중에 뭐 마완이 알게 되긴 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불러요. 내가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입 하나 더는 심정으로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지만 살게 됐지만 이 여자는 좀 다리 한쪽이 없긴 한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약간의 부유한 경제력이 있어서 이 여자의 몫으로 방세칸짜리 집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약간의 좀 노환으로 조금 자기가 이 생을 떠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남은 고명딸 다리 한쪽이 없는 이 고명딸을 누구라도 지켜주길 바란 거예요, 결혼해서. 그래서 유부남이지만 내 딸이 집한 칸이 있으니까 좀 같이 살아주렴 해가지고 돈으로 꼬드겨서 이 마완의 아버지를 데려간 거죠. 근데 이 마완의 아버지는 방이 세 칸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여자랑 동거해서 살면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남은 이제
1: 방에다가
0: 방에다가 이제 같이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고고한 자존심에 단번에 거절하고 헤어지게 된 거죠. 물론 마완은 너무 가슴 아파요. 고생한 어머니도 마음 아프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내 아버지가 불러서 10디나르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만져보겠니?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유용하게 써라. 라고 하면서 10디나르를 주고 10디나르를 갖고 지금 마완이 쿠웨이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1: 그 지켜야 되는데.
0: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맏형이 계속 보내오던 생활비가 어느 날 갑자기 끊긴 거예요. 당연히 무슨 사고가 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정설은 결혼한 거예요. 형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까 아이를 낳았겠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본가의 송금을 멈춘 거죠.
1: 네, 듣다 보니까 이거 먼 팔레스타인 얘기가 아닌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우리에게도
1: 거리감이
0: 너무
1: 있지만,
0: 익숙한
1: 우리, 그쵸.
0: 서사죠?
1: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서사
0: 맞아요.
1: 맞아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트리오입니다. 르 트리오 주브란의 깊은 슬픔 띄워드릴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사는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읽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얘기 같다라고 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나라님도 먼 나라 이야기 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탈북민들 떠올리셨다고 하시고 하승성님도 똑같이 떠올리셨고요. 최상설님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아픔이 전해진다고 사연으로 주셨고요. 1258 쓰시는 카페인님 듣는데도 너무 슬퍼 먹먹합니다. 신수아님은 소설 내용으로 화나면 시로 갔다가 머리 식히고 다시 소설로 들어가요. 쥐, 더 작은 쥐. 이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원초적 동물성을 보여주네요. 흑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소설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장면, 그 외국인 그 여자가 얘기를 하면서 되게 해맑게 묻고 그 현실을 되게 우화적으로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또 한번 뭐랄까요? 되물어보게 되고
1: 맞아요.
0: 그 외국인 여성의 질문과 크게 다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맞아요. 그 쥐에 관한 일화가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은유적인 맥락을 좀 파악하고 싶어지고 또 이 어린 소년 마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미립국자로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뚱보사내가 들려주는 얘기도 정말 웃겨요. 오, 너가 쿠웨이트에 간다니 반갑다. 너는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쿠웨이트에 가서 맨 처음 배울 것은 돈이 첫째고 도덕은 그 다음이라는 거야. 이런 말들. 이게 사실은 뭐 1967년 발표, 62년 발표 작품이지만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0: 그래서 소년 마완의 경우에는 지금 첫째 형이 생활비를 붙이지 않고 사라졌잖아요. 거의 지금 그 형을 찾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형을, 그런데 마완은 알고 있어요. 형한테서 편지가 한장 왔는데 마완한테 왔거든요. 마완이 그것을 쓱 읽고 어머니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너는 이제 그런 교육 따위는 집어치우고, 왜냐면 우린 가난하니까 이 교육을 지속할 수 없고, 넌 네가 원하는 미래를 쟁취할 수 없으니까, 제발 이제 공부는 때려치우고, 이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속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다행히도 형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안부, 생존의 안부는 확인했지만, 아, 형이 우리의 생활비를 댈수 없고, 형은 형의 인생을 찾아 떠났고, 아, 그래, 맞지. 나도 이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속으로 뛰어들어야겠지. 라는, 좀 다분한 좌절감에 쿠웨이트로 향하고 있어요.
1: 마화는 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있고, 내 꿈이 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내가 꿈꾸는 미래를 그대로 만들어 가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그 생각을 형 편지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0: 맞아요.
1: 마음이 착잡했을까.
0: 그래서 지금 아부카이스, 아사드, 마완까지 이 동일한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이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불 카이주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아, 아불 카이주란은 이들을 어떻게 꼬드기냐면 처음에는 마완부터 꼬드겨요. 근데 이미 다 사기를 당한 상태라서 돈은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난 전문 브로커는 아니고 다행히 나한테 트럭 한 대가 있는데 이 하지라고 하는 군 장교의 신임을 얻게 된 배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들을 줄줄 들려주면서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냐면 말이야. 내가 그 장교의 신임을 받은 것도 운전을 잘해서고 그런데 갑자기 이 장교랑 사냥 일정을 나왔다가 아니, 트럭이 좀 고장나서 퍼지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틀을 여기 이 이라크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는 건데 나는 어차피 쿠웨이트 가는 길이고 너네 세 명은 지금 쿠웨이트로 밀입국하는 것이 목표라면 내가 그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조금씩만 돈을 내라. 나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냐. 나는 다만 국경 수비대에게 그 초소를 넘어갈 때마다 사인 한 장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되고 너네가 내 트럭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속에 잠깐만 5분에서 7분 정도 잠깐만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신문소에서 사인을 받고 내 운전 실력 말했지? 엄청난 운전 잘하니까 진짜 빠르게 통과해서 너네들을 꺼내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1: 이번엔 물탱크군요.
0: 당연히 다들 겁을 내죠. 물탱크가 비어 있나요? 그럼 당연히 비어 있다고 말해요. 한 6개월 정도 채워진 적이 없이 물한 방울 없다. 그래서 그이 건장한 남성 3명이 들어가서 정말 찍소리도 내지 않으면 재채기만 안 하면 아무에게도 걸릴 일이 없고 나는 그 하지 장교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도 내 트럭은 수색 자체를 안 한다. 사인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죠.
1: 아, 불안합니다.
0: 불안해요,
1: 정말.
0: 정말.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야스만 함단의 베이루트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소설은 가산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입니다. 방향숙님 믿어야 하나? 아, 물탱크의 세 명이 어떻게라고 하셨는데 저는 물탱크의 세명 아니고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내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1: 네.
0: 물탱크 박해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1: 맞죠.
0: 나는 숨 참고 가만히 거기 잘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왔을 때 과연
1: 네.
0: 진짜 얘기됐던 대로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감이 너무 치솟아서
1: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8월의 열기, 이 정말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비어있는 그 물탱크 자체가 엄청나게 달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표현들, 뭐, 내 평생에 이렇게 끔찍한 날씨는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태양은 타는 듯이 밝았고 후텁지근한 바람이 밀가루처럼 미세한 먼지를 머금고 있어서 땀과 이제 맞붙으니까
0: 네.
1: 이 엄청난 이 중압감처럼 숨을 옥죄어 오는 거죠. 네.
0: 그렇죠.
1: 그래서 일단 달려요. 근데 한밤중에 달린다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탱크 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머문다고 해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전 11시에 달리고 있어서 이들이 쿠웨이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검문소를 거치는데 그 검문소를 거칠 때마다 이제 태양이 정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 트럭을 몰고 검문소를 지나갈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명백해요. 밤에 밀입국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검문이 너무 이제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11시부터 12시, 1시 이 사이에는 정말 그 검문소의 보초병들도 이제 이겨낼 수 없는 더위와 열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사인 한장 받으면 빠르게 이 검문소를 통과해서 쿠웨이트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0: 진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1: 네. 그래서 운전수

0: 이 업자의 말만 믿고 일단 탑승합니다. 탑승해서 말 못하게 더운 이 사막의 도로를 가로질러 갔다가 첫 검문소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이들을 이 물탱크 속으로 집어넣죠. 5분이면 된다. 아니면 정말 늦어도 6분이면 돼. 라고 하면서 정말 빠르게 사인 받고 나와가지고 다시 미친 듯이 운전해가지고 언덕을 넘어간 거예요. 검문소가 있었던 곳에서 검문소가 보이지 않는 언덕을 넘어갔을 때 정말 말 그대로 6분 만에 문을 열어줘요. 처음에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제발 살아 있어라라는 간절한 염원의 마음으로 읽었는데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너무 더워하고 말을 못 꺼내요. 입을 벌리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더워해가지고 이제 정말 지쳐가지고 또 다른 검문소를 향해 가거든요. 도로 위에서 마치 정말 실려가는 트럭 위에 세 명의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너무 이제 무슨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운명에 묶인 것처럼 정말 이 더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탱크 트럭이 뜨겁게 타오르는 지면 위를 계속 건너가는데 이제 마지막 검문소에 이르렀을 때한번더 구석에 트럭을 세우고 이세 명의 남성들을 트럭 안으로 이제 넣는단 말이죠. 한번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너무 격렬한 이제 저항감을 느끼지만 이 운전수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불카이주라니. 나못 믿냐. 아까도 내가 6분 만에 통과했다. 아무리 늦어도 7분 안에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물탱크에 넣고 문을 잠그고 검문소로 올라가죠. 그런데
1: 지금
0: 너무
1: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서도 우리 카페이님들 숨 막히실 것 같습니다.
0: 근데 너무
1: 지금.
0: 안타깝게도 그 검문소 안에 좀 짓궂은 검시원이 있었고 계속 아좀 잠깐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너무 아름다운 애인이 있다면서? 라고 시답잖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지체되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더 늦으면 하지장교한테 해고되니까 빨리 도장 좀 찍어줘라. 실랑이를 하다가 무려 15분이 흐릅니다.
1: 두 배가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고 뭐고 정말 미친 듯이 당장 그 물탱크를 열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검문소를
1: 그쵸.
0: 벗어나야 되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운전해요. 미친 듯이 운전하면서 이 아불카이주란이라는 사람도 이전의 젊은 날 전쟁 때에 정말 말 못할 고통 어린 구상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말 최대 속도로 운전하면서도 과거의 그런 상처가 떠오르고 이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불안감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세우고 이 물탱크를 열었을 때 당연히 세 사람 모두 질식사에 있었어요. 네. 너무 아쉽죠. 너무 안타깝고
1: 그렇죠.
0: 놀랍고
1: 지금
0: 공포스럽죠.
1: 그 시덥잖은 그 장난, 그 얘기가 시간을 약속보다 더 이렇게 늦추게 돼가지고
0: 네, 맞아요.
1: 아, 이
0: 마지막에 이제
1: 네.
0: 이 쿠웨이트 외곽의 공동묘지에 이세 구의 시신을 매장하죠. 근데 매장하기 직전에 이 아불카이주란도 그들의 손목에 있던 시계를 풀고 쿠웨이트에 도착하면 받겠다고 약속했던 이 지폐들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고 그러면서도 왜 죽어갈 때이 물탱크의 옆면을 두드리지 않았어? 물론 그랬다면 이 아불카이주란도 처벌을 면치 못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물탱크 옆면을 두드리지 않고 죽어갔던 거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이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너무나 폭력적인 사슬과 같은 거죠.
1: 진짜 어떻게 두드리겠어요?
0: 네,
1: 조금만 더
0: 맞습니다.
1: 버티면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 믿고
0: 그러니까요.
1: 싶었을 테고. 아, 김민정 님이 저는 2007년, 2008년 파키스탄 난민 캠프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난민들은 그 지역 바깥으로 나갈 때에도 통행증을 보여줘야 되고 제약과 속박이 일상인 그들의 삶을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0: 네.
1: 아, 그 일을 하셨으면 진짜 더
0: 절감하셨겠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366에 있으시는 카페인님, 이지성 작가님의 1만 킬로가 생각납니다. 북한 탈북민들이 한국 오기까지의 여정이 1만 킬로미터라던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땅에 도착한 그들의 삶, 팔레스타인의 삶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네. 정말 우리 모두 누구라도 그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0: 네.
1: 생각을 하면
0: 네.
1: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아마 너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이 한끗 차이라고 본다면 이 삶의 비극과 낙관을 어느 지점에 위치시켜야 할지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요.
1: 자, 오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함께 하셨고요. 이 갓산 카나파니의 이 소설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두 분인데요. 승숙 작가님
0: 네.
1: 읽어주실래요?
0: 7824님, 0851님
1: 네.
0: 두 분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0: 네.
1: 궁금합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오늘 팔레스타인 소설 읽으면서 떠올렸던 작품인데요. 콩고 공화국의 작가입니다.
1: 오.
0: 소니 라부탄시라는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요.
1: 네.
0: 제목은 죽음 뒤의 삶입니다.
1: 이제 우리 약간 이렇게 좀 낯선
0: 네.
1: 세계의 소설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네, 죽음 뒤의 삶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승숙 작가님
0: 네.
1: 아시죠? 저 신간 낸 거.
0: 네, 테니스나무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테니스나무 얘기를 제가 하도 쫑알쫑알대면서 우리 같이 귀가를 해가지고
0: 네.
1: 이제 드디어 나왔나 싶으실 것
0: 네.
1: 같은데
0: 아, 너무 반갑죠.
1: 네, 네. 테니스나무 받으실 분. 아, 우리 이벤트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오늘
0: 네.
1: 아, 제가 드렸던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대한 사연 보내주세요. 했더니 되게 많이 보내주셨네. 그중에 이제 9512 있으신 카페인님 사연을 읽어드리고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상대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대화 혹은 평소 모습에서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사랑이 뭔가 톡 시작되는 느낌?
0: 그쵸.
1: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눈에 귀여워 보이면 끝이더라고요.
0: 귀여운 게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 저도
0: 끝판왕?
1: 이거 귀여움. 네. 아 이건 진짜. 또 제가 사랑에 빠지면 항상 그 사람이 떠오르는 노래가 생기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 아 사랑에 빠졌구나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0: 와,
1: 되게 잘 아시네요. 9512 쓰시는 카페인님.
0: 주제곡까지.
1: 그러니까
0: 맞춤 주제곡까지 생성된다는 거죠.
1: 그런 테마곡 승숙 작가님은 있어요? 그런
0: 네?
1: 그런 테마곡 승숙 작가님이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0: 네.
1: 딱 떠올리면
0: 네.
1: 그 같이 추억이 어려있는 음악들 있지 않나요?
0: 음악들이 있어요. 음악
1: 꼭 하나라기보다는
0: 음악이라기보다는 제 지금의 남편이 된
1: 네.
0: 저의 남자친구가
1: 구남친?
0: 네.
1: 현남편?
0: 네. 네, 구남친이 연애 시절에 제가 뭘 항상 이제 이어폰을 꽂고 다녔었는데 그게 꼭 음악을 들으려는 것보다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MP3를 이제 새로 나온 어떤 귀여운 모양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음악을 담아서 줬었는데 그게 의식을 못하고 그냥 듣고 랜덤이어가지고
1: 네.
0: 듣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의식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듣다 보니까 다 결혼해줘라는 내용의 노래였어요. 네, 그 기억이
1: 뭐예요?
0: 납니다. 네.
1: 와.
0: 뭐죠?
1: 축하해요. 네. 결혼해서 살고
0: 네,
1: 계신 거.
0: 결혼했습니다.
1: 아,
0: 네.
1: 프로포즈
0: 네.
1: 송을 그렇게 주입식으로
0: 몰랐어요.
1: MP3에 담아가지고.
0: 네. 미리 말을 해주지 한 몇 달 걸렸을 거예요. 제가 그걸
1: 엄청난데.
0: 알아차리기까지.
1: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1: 자, 이런 승숙 작가님의 이야기 다음 주 뭐 월요일은 소설 북클럽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수목에는
0: 네.
1: 또 예, 스페셜 DJ로 오시니까
0: 네.
1: 이제 많이 우리 카페님들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작가님 닭살 많이 돋아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에밀리 산데이의 곡 Read All About It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연이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제우스를 비롯한 열두 신들이 머무는 곳으로 신성시된 곳이죠. 올림포스 산을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우스의 왕좌라는 이름의 거대한 의자 모양의 봉우리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물건들이 발굴됐는데요.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로고가 떡하니 찍힌 음료수 캔, 1970년대에 버려진 올리브유 용기 등등이었습니다. 해발 26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이 낮은 기온 때문에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은 쓰레기들입니다. 인간의 이런 무심함이 신들의 이야기만큼 오래 살아남는다면 그것도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절기 백로네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시작했고요. 첫 곡을 그리스의 클라우디아가 부른 아스테로마타, 별빛 눈동자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수거된 쓰레기 총량이 650kg이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에나. 빈 캔, 음료수 캔으로 따지면 이게 몇만 개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스의 청년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봉사단체와 그한 산악 보호소가 연합해서 대청소를 벌였고요. 한 10수년 전에 이런 대대적인 클린업 활동을 벌인 바가 있고요. 그뭐 비공식적으로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 매립지, 크고 작은 매립지를 치우고 있다네요. 기사의 또 재미난 부분은 이 쓰레기들은 뭐 50년, 그러니까 반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상 그에 살짝 못 미치는

그런 시간 전에 버려진 그런 것들이고, 그것들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뭐 관광이나 이런 활동보다는 당시에는 지질 연구팀이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세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만큼 그렇게 기후 위기 의식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경각심이 덜 했던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예, 다 알고 있죠. 예전에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야, 와, 그런 걸 그냥,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네. 좀 아찔하네요. 이 지질연구소에서 머무셨던 누군가가 이 기사를 본다면, 그거 내가 버린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올림포스산은 연간 3에서 5만 총 방문객을 맞는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피소, 2003년에 시설을 개장을 했고요. 연간 한 5천 명이 수용이 된다는데요. 뭐 등반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뭐 들르겠죠. 해발, 오늘 말씀드린 그 제우스의 왕좌, 이 봉우리 있는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네요. 올림포스산에서 2,911m랍니다. 꽤 높죠. 아무튼 올림포스산 대청소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러나, 예. 쓰레기가 유산이 되기 전에 인류가 멸종할 것 같아요라고 김정아님께서 재밌게 쓰셨는데 왠지 씁쓸하죠. 요즘 뉴스에서 네팔 그 참사를 보면서 네팔 관계 당국이 이 책임 소지에 대해서 강변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좀 시급합니다. 그렇죠? 멸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 멸종으로 가는 과정이 상상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영주님께서 제우스의 옥좌를 한번 보셨더니 이거 오 거대한 의자같이 진짜 생겼군요라고 하시면서 멋진 곳을 경험했으면 이 소지한 물건을 사용한 후 마무리까지 책임져야지 자연을 함부로 더럽히다니 그럼 안 돼요.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니까 주말에 강변에서 폭죽 축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aftermath 이후 결과에 대해서 조금 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쓰레기도 그렇고 등등. 유영주님 말씀처럼 이용하고 남을 나라 떠나면 안 되겠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십시오. 최신 이탈리안 팝두 곡입니다. 이번 달 아니면 지난달인데요. 발표 시기가 지안나 난니니가 부릅니다. 메라빌로소 에로레, 아름다운 실수. 그리고 리가 보에가 부르는 Qualcosa per te,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 쓰레기는 아니겠죠? 예.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리가부에가 부른 Qualcosa per te,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 가수 지안나 나니니의 Meraviglioso Errore, 아름다운 실수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프랑스의 카바레로 갑니다.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유럽 역사를 통틀어 가장 평화로웠고 부유했던 시절, 그 중에서도 황금기를 누린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예술과 문화가 번성하고 사치가 넘쳐나던 시절의 정점에 카바레가 있습니다. 본래 카바레는 술과 음식을 파는 술집을 뜻했다죠. 하지만 19세기 후반 벨 에포크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술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1881년 11월 파리 몽마르트의 보헤미안 거리에 등장한 술집 르 샤 누아가 그 시작이었다네요. 르 샤 누아의 창업자 로돌프 살리는 맛있는 저녁 식사, 값싼 술에 오락과 정치 풍자를 결합한 쇼를 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구상합니다. 살리는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공연 사이사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이 날카로운 정치 풍자 쇼를 펼쳤습니다. 최초의 MC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샤발에는 프랑스 샹송의 전통이 이 고유한 하위 문화 공간에 정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프랑스 샹송은 구전 가요 또는 귀족들이 즐기는 가곡의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네요. 그런데 르샤누아의 사장 로돌프 살리가 보헤미안 시인, 음악인들을 무대에 올려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샹송은 캬바레 샹송이라는 독자적인 하위 문화로 재탄생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의 언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과감히 도입했고 더 이상 귀족의 전유물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위선을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하류층의 슬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죠. 르샤누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인기는 파리 사회 계층의 벽을 허물었다죠. 매일 밤 담배 연기 자욱한 천장 아래에서 파리의 부유층, 학생, 화가, 작가, 지식인, 심지어 매춘부까지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좋았던 시절이 막을 내리고 1920년대 이른바 광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카바레 샹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조세핀 베이커를 필두로 전통 샹송의 아프리카와 재즈의 리듬을 결합하게 되죠. 최초의 카바레 르샤 누아의 유산은 공고히 계승되었습니다. 이 무대에 선 사람들 중 다수가 가수 이전에 시인, 소설가, 그리고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문학적 재능을 발휘한 노랫말을 썼고 결국 가사의 문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를 확립했습니다. 하류층의 비극적인 삶과 보헤미안의 자유를 노래하며 샹송의 주체를 바꾼 혁신 역시 샹송 레알리즘, 샹송 레알리스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0: au repos, les yeux bien sur terre, au bar de l'hôtel des Trois Faisans, avec maître Jojo et avec maître Pierre, entre notaires, on passe le temps. Jojo parle de Voltaire, et Pierre, Casanova, et moi qui suis resté le plus fier, moi je parle encore de moi. Et c'est en sortant vers minuit, monsieur le commissaire, que tous les soirs, de chez la Montalent, de jeunes peigne-culs nous montrent leur derrière. En nous chantant, et on voit que les cochons, c'est bien vieux, c'est bien bête, disent-ils, monsieur le commissaire. Les bourgeois, ça devient vieux, ça devient.
1: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프랑스 샹송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카바레 문화 이야기였고요. 20세기 초중반 카바레 문화를 샹송의 세계관으로 세계에 널리 알린 후계자 두 사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라 풀 군중 먼저 들었죠. 2000석 규모의 유서 깊은 명소인 파리 올랭비아 무대에서 첫 녹음이 이루어진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이라는데요. 피아프의 출발점 역시 카바레였다네요. 1935년 가을 이 파리 거리에서 노래하던 20세 초반에 그녀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발견이 돼서 샹젤리제 근처에 르제리니스라는 카바레 무대에 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새라는 별명도 이때 생겨났고 그 유명한 검은 원피스 차림도 이때의 룩이라고 하죠. 두 번째 곡 자크 브렐 레 부르주아 중산 계급 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1952년대에 출발했고요. 브뤼셀의 작은 카바레들을 돌며 공연을 이어가던 그가 파리로 초대가 됩니다. 음반사의 관계자에 의해서 그가 운영하던 소극장에 스면서 카바레를 탈출한 건 아니고 카바레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그리고 자크 브렐 역시 올랭피아 무대 공연도 유명하죠. 이곡 같은 경우는 풍자네요. 부르주아를 조롱하면서 취해서 밤거리를 휘젓던 청년이 화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도 이제 제도권 인사가 되고 뭐 법률가가 된다. 그리고 부르주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돼지 같아진다, 어리석어진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 자조하는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세계음악 키워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서유럽 음악이네요. 프랑스의 스트링 쿼텟, 콰투어 에벤, 그리고 스페인의 가수 루스 카살이 부르는 아마도 미오, 내 사랑. 이어서 네덜란드의 로마니 재즈 트리오, 더 로젠버그 트리오의 연주로 케레르, 널 향한 사랑.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이 부르는 시, 만약에입니다. 자반의 1992년 발표곡인데요. 브라질에서 이 시절 1990년대에 가장 히트한 곡 중에 하나로 꼽힌다네요. 노랫말의 화자는 연인관계에서 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예스도 노도 아닌 만약에 라고 말을 흐리는 동안 끌탕하는 쪽의 언어는 더 명료해지면서 유머도 늘어갑니다. 마지막 대목의 한탄이 이 노랫말의 백미입니다. 참고로 노랫말에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기독교의 순교 성인이고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용을 물리쳐 영웅이 되었다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Eu levo a sério, mas você disfarça. Você me diz a verse, eu nessa jogo. 왜 그래? 당신 내가 싫지 않다고. 왜 좋다고는 말 못하는 거지? 그럴 땐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잖아. 난 당신만 생각해.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나만 생각한다고? 정말? 그러면 싫다는 말을 버리면 돼. 오락가락하는 마음도 버리고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가. 결정하기 힘들다고. 좋아 아니면 싫어. 이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하지만 당신은 늘 만약에 라고만 말하지. 난 진지한데 당신은 감정을 숨기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나만 헷갈리잖아. 당신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처럼 내게 찬 물을 끼얹고, 당신은 0대0을 고집하고 나는 1대1을 원하고. 이게 뭐니?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따뜻한 마음을 거부해? 참네. 성 게오르기우스에게 용이라도 빌려서 당신의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하나? 당신의 본심을 알아내는 것보다 점자로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새음행이 전한 노래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자반의 1992년 발표곡 C 점점점 말줄임표가 있어요. 만약에 였습니다.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고요. 뭐 어울리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선택의 딜레마 우유부단의 이해를 확실히 보여준 노래가 떠오릅니다. 달릴까 말까. 이 심형래의 코믹 캐럴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자반이 이 노래를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영상을 보는데 귀엽게 부르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브라질 정서는 이런 얘기를 좀 진중하게 하는구나 싶기도 한데 제가 내레이션을 좀 진중하게 하긴 했죠. 근데 게시판의 청취자분들 중에서 애청자 두 분은 이 귀엽다라는 반응이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화자가 하는 이 얘기가 징징거림, 징징거림으로 다가갈 때, 어우, 귀여워. 뭐 이런 반응을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콩콩님께서 스포일러 때문에 점잖게 읽은 거 아니냐고 귀여운 가사다라고 써주셨고요. 오미셀 청취자께서는 아, 이 밀당은 이제 그만하고 사랑의 줄다리기 이것도 멈추고 그냥 돌직구를 던져

가사가 왜 이렇게 귀엽나요? 라고.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원곡자의 퍼포먼스의 영상을 보면 심각해 보이는데 텍스트로 본 것은 귀여워 보여서 저도 나름 귀여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장난스럽게. 아무튼 이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세네갈의 이스마엘 로의 L'amour à tous les doigts. 사랑에는 모든 권리가 있어. 이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전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나탈리아 라포르카데의 2018년 라틴 아메리카 민속음악 헌정집이죠. 뮤사스 볼륨 2에서요. 라요로나 우는 여인 들었습니다. 피처링 기타리스트 듀오죠. 미겔 베냐 그리고 후안 칼로스 아옌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옌데와 멕시코의 베냐가 함께 연주로 참여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박소영님께서 새음행이 가장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시라 쓰시면서 신청곡을 오늘은 남겨봅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이탈리아 가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알트로베 에퀴 다른 곳. 이 철학적인 가사라고 하시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최 작가가 저 읽으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자료를 찾아주셨네요. 2020년에 발표한 곡이라는데요. 음악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뭐 커리어가 한참 된 지점이니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저마다 다른 세계를 떠돌아 다녔지만 결국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궁금해 하셨으니까 조만간 새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노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님 신청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 듣고 한태인의 월드차트 함께 하시죠.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애니메이션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관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올해 2026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이른바 부락 무대에 서시는데
1: 네네.
0: 10월 2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 이 행사 기대되시죠?
1: 네, 너무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1: 간만에 부산에 예, 내려가네요.
0: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락인데 이 페스티벌 공식 계정에서 까치산 소개글을 봤는데요.
1: 네네.
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까치산은 한태인 보컬, 기타, 그리고 김진호 기타, 최선영 베이스로 구성된 3인조 밴드로 1990년에서 2000년대 팝펑크록과 파워팝, 시모 기타케이 스타일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연상시키는 사운드를 선보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괜찮나요?
1: 네, 정확합니다.
0: 네. 네.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시모 기타케이 스타일이 뭔지가 궁금한데 네. 왜 여쭤보냐면
1: 네네.
0: 저희가 가을 시즌 새로 맞이해가지고
1: 네.
0: 이 세계 음악의 키워드라는 코너를 일부 데일리 코너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 아 데일리 코너로 네. 주제를 하나씩 딱 선별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들려주시는군요. 예. 오, 좋네요.
0: 오늘,
1: 네,
0: 오늘 같은 경우는 프랑스 20세기, 아니,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카바레
1: 네,
0: 그런 음악 스타일을 네. 좀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1: 네네.
0: 시모 기타케이 스타일 무엇인지 궁금하고 애니메 팝을 키워드로 선정해서 탐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애니메 팝을 소개하면서 까치산 노래 선곡해도 무난할지 그 범주에 속하는지.
1: 그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예. 간단하게 해드리면 시모 기타 케이 스타일은 뭐냐면요.
0: 네.
1: 그냥 홍대 개 뭐 이런 거예요.
0: 케이가 네. 그
1: 개예요. 네. 그래서 시모 기타라는 네. 이제 지역이 있어요.
0: 지역 홍대처럼 네.
1: 뭐 빈티지샵 네. 같은 곳 되게 많고 밴드 공연하는 이제 라이브 클럽들 되게 많고 네. 그런 곳이에요.
0: 시모 기타자와.
1: 네, 시모 네. 기타자와라는
0: 정확한 네, 맞아요. 지역명은
1: 시모 기타자와라는 네. 곳인데 그 도시에서 이제 라이브 클럽들도 많고 그런 밴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거기에 자리를 잡아왔던 동네이다 보니 당연히 일본의 이제 인디펜던트 밴드들이나 이런 그룹들이 거기

0: 공연을 많이 했겠죠.
1: 네, 거기서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거기서 밴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별로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한 팀들도 그 중에 생기게 되겠죠.
1: 유명해지고,
0: 예, 이게 많을수록 수가 많아. 표본이 많아야
1: 예.
0: 성공한 팀들도 많아지니까.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 지역에서 했던 그 시절에 9000년대 시모 기타사와에서 활동을 했던 밴드들이 이제 어떤 붐업이 됐던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음악을 무엇으로 분류를 해야 되냐. 장르는 사실 엄청 다양해요. 예,
1: 그렇겠죠.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모던 락이네.
1: 네.
0: 모던 락도 무슨 모던 락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 시기의 음악이 모던 락인 거잖아요. 어떤
1: 덩어리가
0: 하나의
1: 너무
0: 업곡이.
1: 커.
0: 맞아요.
1: 네.
0: 너무 큰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장르명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장르는 아니에요. 시모키타계 음악이라는 게
1: 네.
0: 그 시기에 시모키타자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밴드들이 을에 보여줬던 스타일이다라고 해서 시모키타계라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뭘 예를 들면은 뭐 동경사병이나 이런 팀들도 시모키타케이로
1: 시모키타케이에요?
0: 묶여요. 네.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다 시모키타케이로 묶여요.
1: 음악
0: 같은
1: 스타일은 다
0: 음악이냐?
1: 다른데.
0: 달라요. 완전 다르다 이거죠. 스피츠 이런 팀들도 시모키타케이로 묶여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모키타케이는 뭐 이런 스타일이다. 뭐 팝펑크를 섞은 뭐 그런 뭐 오버드라이브 질감의 어떤 아니에요. 꼭
1: 아니고,
0: 그 음악에 가까운 음악들도 있고 밴드 음악이 아닌 팀들도 있고.
1: 장르나 스타일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지역이나 뭐 이런
0: 맞아요.
1: 어떤,
0: 지역색을
1: 예,
0: 얘기하는
1: 그런
0: 거예요.
1: 걸 알아보는
0: 네. 그래서
1: 명칭.
0: 어쨌든 저희도 이 지역 출신이 아닌데, 시모키타계 음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는 그 시절, 9000의 시모키타자와 출신 밴드들의 음악의 영향을 받았기
1: 영향권
0: 때문에,
1: 아래
0: 그렇죠. 저희가
1: 있습니다라는
0: 음악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9000의 뉴밀레니엄 시대에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렀던 밴드들 중에도
1: 네.
0: 시모키타계 밴드들이 상당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 양천계로 밀고 나가라는데.
0: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까치산 K예요.
1: 까지산케.
0: 네.
1: 어우, 좋아, 좋아.
0: 밴드 명에도 이미 명시를 해놨듯이 시모키타 K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 록이라는 장르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얘기로는 까치산 K이다. 까치산 K다.
1: 한국에는 그럼 홍대계도 성립이 되긴 하네요.
0: 되죠. 예. 훨씬 더
1: 부르지 않을 뿐이지.
0: 월드와이드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은 HDK죠.
1: HDK.
0: 홍대계.
1: 그러네.
0: 예,
1: 그러네.
0: 홍대계.
1: 근데 우리 포부 넘치는 우리
0: 네. 근데
1: 까치산케다.
0: 이제 한국은 어쨌든 서울은 이제 지금은 아쉽게도 홍대 신촌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물론 이태원도 있고 하지만 근데 밴드 음악은 어쨌든 홍대에 좀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영향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홍대계라고 따로 말을 하기가 애매한 거죠. 서울 출신이면 홍대 출신이겠거니
1: 그냥
0: 하는 거죠.
1: 당연한 그런 디폴트로
0: 예,
1: 이해하는 뭐 그런
0: 맞아요. 물론
1: 구조죠.
0: 부산 출신이라든지 이런 멋진 밴드들 요새 너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1: 부산도 만만치 않죠.
0: 좀 범위가 한국은 커지는 거예요. 일본은 도쿄도 시부야 K가 따로 있고, 예,
1: 그치.
0: 시모키타 K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도쿄 안에서도 이게
1: 구역별로 나뉘는.
0: 동네마다 나뉘는데 우리는 좀 씬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서울이면 당연히 홍대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전자음악은 이태원 계겠지만
1: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는 약간 물레동파의 탄생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0: 있었어요. 그쪽에도 씬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실제로
1: 있었습니다.
0: 물레에도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1: 좀
0: 남아 있는 곳들이 있고
1: 그쵸.
0: 뭐 이태원 물레 지금도 신촌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신촌의 씬을 좀 부흥시켜 보자 하는 옛날에도 뭐 롤링스톤즈라든지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신촌에 뭐 지금 뭐
1: 맞습니다.
0: 베이비돌이라든지 이런 공연장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좀 일어나 보려는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려는 물론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더
1: 열변을,
0: 소비를 해주고
1: 열변을.
0: 지역 공연장이나 이런 데를
1: 그렇죠.
0: 살려야 합니다.
1: 그런
0: 여러분.
1: 것도 좀
0: 맞아요.
1: 틈틈이
0: 네.
1: 시인의 어떤 동향 같은 것도
0: 그럼요.
1: 좀 안내해 주세요.
0: 동료 음악가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여기서 또 다루고 싶은 얘기긴 한데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1: 그러니까.
0: 오방가르드의 상황에도 관심을 많이
1: 부산
0: 가져주시고,
1: 오방가르드.
0: 네. 검색해보면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직접적으로 막 돈을 주고 이러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1: 관심을 갖는 거죠.
0: 관심이라도 가져주면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모키타케이를 얘기하다가 어쨌든, 네.
1: 애니메팝까지는 소개를 하는 그 매칭이 괜찮냐만
0: 어떤 범주에 네. 넣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 네. 타이업 된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안
1: 아직은
0: 되고요.
1: 아직은 없구나.
0: 네, 그러면 안 되고요.
1: 애니메팝에 타이업이 좀 있어야 돼. 영화 주제가로 쓰여야 되는데.
0: 네, 애니메팝이라고 하면 네. 이제 애니메이션에 수록된 적이 있거나 네. 타이업이 된 걸 얘기하는 거죠.
1: 아, 저는 있어요.
0: 네. 아, 나루토! 맞다! 선배님, 나루토!
1: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뒷걸음 지치다가 선배님, 제가 딱 한 곡, 아, 두 곡이다, 두 곡. 풍운이라는 곡하고 애니메이션 또 원더풀 데이스가 있었죠. 국산 토종.
0: 애니메이션
1: 슬픈 사연에. 네. 애니메이션 두 곡.
0: 아, 그렇습니다. 네. 네.
1: 자, 오늘 이 흥미로운 얘기를 뒤로 하고 이거는 다음에 좀 기획을 좀 부탁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아, 네. 자신 있죠.
1: 네. 차트 시간이니까.
0: 네네네.
1: 오늘 어느 나라 차트 가나요?
0: 네, 오늘은요. 일본의, 마침 또 일본의 차트네요.
1: 아,
0: 일본과
1: 그러네.
0: 대만의 차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네. 해보지요.
1: 예.
0: 첫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의 9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일본의 밴드입니다. 스피츠의 2026년 8월 7일 발매된 따끈한 싱글입니다.
1: 네. 네,
0: 낯선 실이라는 곡이에요. 낯선 실인데 이제
1: 특이한 제목이네요.
0: 네, 이게 재밌어요. 근데 스피츠의 음악을 뭔가 장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 너무나도 유명한 밴드고 사실 오래된 팀이고 이 밴드의 음악을 당연히 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게 이제 신곡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뭐 기타 팝이나 팝록이나 파워팝 이런 장르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네.
0: 이게 뭔가 좀 일본스러운 그런 곡조들도 많이 넣고 영미권의 영향력을 물론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일본스러운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사에 맞는 이런
1: 네네네.
0: 이런 흐름들을 잘 붙여가지고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8월 7일 2026년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곡을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0: 그렇죠. 90년대 실제로 초반. 90년대, 네, 초반. 90년대부터 네. 지금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 뭐 중간중간에 휴지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예. 냈는데 9위다 이거는 한 달이 됐는데 야, 이건 아직도 일본 내에서의 영향력이
1: 한 달 내에 9위권, 10위권 안에 들어가.
0: 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제가 또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1: 알겠습니다.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재팬 차트 9위 곡 일본의 밴드 스피츠의 최신 싱글 미시라누 이토 나선실입니다.

0: 지난달 7일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 스피츠의 미시라노 이토 낯선 시리였고요.
1: 네.
0: 일본 모방송사 드라마의 주제가로 사용되면서 또
1: 그렇네요.
0: 예, 차트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1: 네, 드라마 타이업 곡이었네요.
0: 예.
1: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라는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위해서 새로 썼대요. 그래서 뭔가 요청이 그런 게 왔겠죠. 스피츠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0: 네.
1: 스피츠 다음 곡을 써달라. 정말
0: 그렇겠죠?
1: 스피츠 다음 곡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네, 과거의 그 업법, 그 스피츠가 00년대 9000의 어떤 그확 바람을 불러일으켰을 때그 기본적인 편성, 뭔가 다른 것들을 덧대지 않은 기타, 록, 기타, 팝의 어떤 그런 업법들이 잘 보이는 곡이 아니었나. 그래서
0: 네네.
1: 굉장히 스피치다운 곡이었다. 그래서 그 예전에 향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드라마 타협이라는 화제성도 있다 보니
0: 네네.
1: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트에서 거머 쥐었습니다.
0: 자, 오늘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싱어송라이터 밴드 카치산의 한태인의 안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곡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이어서도 일본의 차트네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의 18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일본의 밴드입니다. 사카나쿠션의 12년 8월 발매 싱글입니다. 요루노 오도리코라고 해서 밤의 춤꾼, 밤의 무희라는 곡이고요. 예, 사카나쿠션도 제가 몇 번이고 좀 가져와서 들려드렸던 팀
0: 네.
1: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고 제가 원래는 전자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0: 네.
1: 전자음악적인 요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옛날에는 뭐 공부하려고 크라프트베르크 같은 거막 듣긴 들었죠. 근데 뭐왜 YMO나 뭐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가 제 피부에 와닿는 음악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 팀은 절충안을 기가 막히게 찾은 팀이다. 저는 그래서 사카나션을 좋아합니다. 네.
0: 기타가 이끌어가는 기타와 뭐 드럼이 이끌어가는 그런 트리오를 하시니까
1: 네네네. 그렇지.
0: 좀더
1: 어쨌든 좀 밴드적인 호흡이 섞여
0: 밴드적인
1: 있는 음악을 저는 좋아하다 보니 이 팀의 음악은 물론 전자음악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다 빼고 반주랑 노래만 했을 때는 포크송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곡조예요.
0: 편곡이라는 게 옷을
1: 네.
0: 입히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밤의 무용수 이것도 그럼 약간 뭐 얼핏 댄서블
1: 예, 댄서블
0: 이런
1: 합니다. 예,
0: 사커넥션
1: 일렉트로닉 록이다. 뭐 댄스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0: 댄스록
1: 있겠고요. 어쨌든 신스팝의 뭐 선명한 전자음악적 그런 느낌이나 하우스 계열의 뭐 규칙적인 이런 그 비트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사카나션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디스코, 뭐 EDM, 뭐 일본 테크노 팝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낸 댄스록이다. 이렇게 한번
0: 오케이.
1: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 18위 곡입니다. 일본의 사카나쿠션의 요로노 오도리고 밤의 무희 밤의 무용수 듣고 오죠.

일본의 밴드 사카나크션의 2012년 발표 싱글이었습니다. 요루노 오도리코 밤의 무용수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재팬 차트 18.

0: 레드 윈프스네요. 레드 윈프스의 2006년 12월 6일 발매 앨범이에요. 레드 윈프스 4라는 이제 제목이 달려 있고 이제 부제로는 오카즈노 고항이라고 해서 반찬과 밥이라고 하네요. 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메메시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영어로는 미미쉬라고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1: 언어 유희.
0: 네, 그러니까 미 나랑 그녀 이런 느낌인데 나 그녀 이런 느낌인데 요거를 일본어로 외메시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사내답지 않다. 그러니까 사내답지 않다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뭔가 기계가 없다.
1: 아, 네. 소심하고.
0: 그렇죠. 네. 기계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막 왕왕 막 결심했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할 수 있을까
1: 우물쭈물
0: 우물쭈물하고 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뭐 그런 걸 연상시키는
1: 그런 표현
0: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메메시라는 곡이고 그 곡의 이제 문맥에서는 가사의 문맥에서는 파악을 하기로는 뭔가 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뭐 마음이 약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또 들어보시고 돌아와가지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밴드 레드 윔스의 메메시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월요일에 만나는 한테인의 월드 차트. 방금 레드빔스의 매매시 허약하고 궁상맞은.
1: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그 노래에서도 뭔가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0: 예.
1: 아르페지오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펼쳐놓은 좀 서정적인 기타 사운드가 중심이 되는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팀도 그 애니메이션 영화죠. 그 신카이 마코토
0: 네.
1: 감독 작품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붐업이 됐다 보니까 이 팀의 뭐 이름이나 노래 제목 같은 건 모르더라도 목소리나 이런 건 너무 친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0: 네네네.
1: 너의 이름은, 뭐 날씨야, 이스즈메 문단소, 뭐 이런 거다 그렇죠.
0: 아,
1: 타이업이
0: 도마타에서
1: 됐던,
0: 하는군요.
1: 네, 타이업이 됐던 음악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랬을 거고요. 네, 이미 뭐 헤어진 상황인 거죠.
0: 네네.
1: 그래서 화자는 뭐 이별을 알고 있는데 그 매매시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우물쭈물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관계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게 좀 충돌하는, 네, 그런 뭐 우물쭈물하는 그런 가사들이, 네,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0: 까치 도둑, 청취자 까치 도둑님이 태인님도 이 방금 이 곡처럼 이별 후에 작곡한 그런 곡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 아, 없네요. 없고 상상으로 한건 있어요.
0: 이별에 대한
1: 네,
0: 상상?
1: 그렇죠. 이별이나 이런 어쨌든 관계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망상이라든지 상상은 너무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이별, 아니면 뭔가 떠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곡들은 꽤나 있죠. 있고, 네, 그런 적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오늘 한테네 월드차트 네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오늘 네 번째로 들려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으로 넘어갑니다.
0: 대만, 예.
1: 네, 대만의 88위에 올라 있는 곡이네요. 대만의 밴드입니다. The Chairs라는 밴드고요. It's 외투안이라고 하네요. It's 외투안이라고 하는 팀이고요. 2026년 9월 4일 발매된, 3일 전에 발매된
0: 오,
1: 가장 뜨거운
0: 가장 최신이네요.
1: 네,
0: 오,
1: 가장 뜨거운
0: 예.
1: 신곡입니다. Rolling on, Marching on이라는 이제 곡을 들고 왔어요.
0: 네.
1: 그래서 요 팀, 네네.
0: 한국어로는 의자악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의자.
0: 의자악단.
1: 맞습니다. 의자가
0: 의자악단.
1: it's네요.
0: 예.
1: It's 외투안이라고 하네요.
0: 뭐 공연할 때 의자 아니, 됐습니다.
1: 네네. 아,
0: 의자에
1: 기대했어요. 네.
0: 앉아서만 하는 팀이 있긴 있잖아.
1: 아,
0: 왜?
1: 있죠, 있죠.
0: 예.
1: 그럼요. 네.
0: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아니겠죠?
1: 그렇진 않은 것
0: 예, 안
1: 같아요.
0: 그렇진
1: 네.
0: 않아요.
1: 서서
0: 예.
1: 하더라고요. 네.
0: 서서도 연주하는 대만의
1: 네.
0: 어떤 음악을 하나요?
1: 어제 뭔가 좀 팝록의 선율이나 화음 이런 걸좀 중시하는 팀이에요. 포크의 친밀함도 있고 뭔가 좀 몽환적이고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비치보이스나 비틀즈의 어떤 그런 화음을, 보컬 화음을 되게 중시하는 팀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듀얼 보컬이에요. 아, 듀얼 보컬이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보컬이 두 명이에요. 어쨌든 화음을 중시하는 팀이다 보니까 라이브에 있어서도 이
0: 한국에도 나눠서 한다는 거죠?
1: 그렇죠,
0: 보컬
1: 그렇죠.
0: 듀티를.
1: 그렇죠. 그게 이제 역할이 한 명이 계속 메인 멜로디를 부르거나 한 명이 계속 화음만 이제
0: 넣어준다거나.
1: 코러스로 한다거나 이런 역할도 있지만, 뭔가 중요한 메인 파트를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 둘의 목소리나 아니면 코러스들이 화음이 아름답게 섞여 가지고 이들의 음악을 완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그들의 작편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걸 중점적으로 들었고 역시나 좋았고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감상평을 저는 남깁니다. 예, 뭔가 언제든지 좀 편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0: 결이에요.
1: 네네.
0: 항상 부드럽기도 하고 그뭐 집중해서 들으면 이런 화음이 재미있게 들리면서 쏙쏙 들어오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틀어놔도 전혀 거스르는 게 없는.
1: 편곡이 잘 됐다. 뭐 이런
0: 그렇죠.
1: 말일 수도
0: 예.
1: 있네요.
0: 모난
1: 예.
0: 데가 딱히 없는 편곡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래도 또 주의 깊게 들으면 세부적인 화음이나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서 예, 또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1: 자, 들어보죠. 스포티파이 데일리 대만 차트 88위 곡입니다. The Chairs 의자 악단의 Rolling On, Marching On입니다.

0: Marching on. Marching on. 대만의 The Chairs, 의자악단의 Rolling on, Marching on. 가장 최신 곡, 오늘 선곡 중에서 듣고 왔습니다. 9월 4일 발매 곡이고요. 청취자 우리 대만 출신의 랑지치님께서 오늘 또 와 계시는데 덕분에 대만에서 나온 신곡까지 알았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1: 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는군요.
0: 그런가 봐요.
1: 와, 멋지네요. 네. 네. 랑지치님이 오시는 네. 걸 알고

0: 가지고 제가 또 대만곡을 골라온
1: 건 아니야. 예. 양주치님을 위해서 골랐습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53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0: 오 마이 갓.
1: 마지막 곡 어서 소개해 주시죠.
0: 네, 대만에서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네.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4위네요. 네. 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네. 대만의 밴드입니다. Cosmos People이라는 밴드예요. 2016년 6월 18일 발매 싱글입니다. 메이오 리엔시앙 워이양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뭐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뭐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맥을 살려서 가사의 내용을 파악해서 읽으면은 뭐 나만큼 너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코스모스 피플이라는 요 밴드는 짧게 설명드리면 원래 펑크 뭐 요런 디스코 요런 거에다가 이제 팝 록 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팀인데 요 곡은 아니에요. 요 곡은 이건 발라드예요. 발라드
1: 의외의 곡이군요. 네,
0: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업 곡이거든요. 드라마
1: 사용.
0: 풀땡에 이제 돼 있는 드라마에 이제 타이업된 곡인데
1: 내게 빚진 그 결혼식이라는 작품.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내용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스토리보드가. 근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요 이제 발라드를 요청을 했나 보죠. 제작사에서. 그래서 이제 요 디스코 펑크 하는 팀이 네. 이제 록 발라드
1: 납품을 내용. 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다. 하는 느낌이고요. 어쨌든 네.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요 곡을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과 또 인사를 드립니다.
1: 예, 어쨌든 그 아시아권을 하면 태인 씨가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0: 저도 좋아해요. 네. 아시아권의 음악을 네. 사랑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 또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1: 대만의 코스모스 피플의 No One Like You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0: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굿 아프터눈. I'm Aria, your reporter for K-pop news. I'll bring you the latest K-pop news quickly and accurately. Special reporter Isha, are you on the line?
3: 네,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아, 너무 예뻐서 눈이 부셔요.
2: Special reporter Isha, if everything around you is so pretty, could it be that you're out at a flower festival?
3: 꽃보다 더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분들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서 지금 취재를 나와 있습니다. 네, 9월 5일부터 21일까지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과 장원영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두 사람의 사진은 물론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Wow, an exhibition featuring two people as beautiful as flowers. That's such happy news for the fans. Reporter Isha, I heard that there's also a festival happening in Busan that is as beautiful as flowers?
3: 맞습니다. 전시회에서 눈이 호강했다면 이곳에서는 귀가 호강할 차례인데요. 네, 오는 9월 19일 2026 The Fact Music Awards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에이티즈, 아일릿, 리셋네 등의 국내 최정상 K-pop 아이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화려하게 빛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2: Wow, Busan must be buzzing with excitement and the fans' heart must be pounding with happiness.
3: 네, 저도 이 설렘과 행복한 마음을 안고 계속해서 꽃구경,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2: Reporter Isha! Reporter Isha!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0: Yeah.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샤디입니다.
1: 스페셜 DJ 아리아, 랑디입니다.
0: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아이브의 I am이었는데요.
1: 와, 이 노래는 저희 첫 번째 컴백 했을 때 같이 선배님들이랑 활동 겹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0: 맞아요. 지금 또 들어도 좋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럼 항공이들의 메시지 읽어볼게요. 오, XOXOMIX님이 오늘도 Let's go! 하트, 하트,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 오, Killer Psycho Kadapa님께서 Action is my vitamin. Thank you.
0: 그리고 토끼 언더바 빌리프 님이 Isha's hair is black again? Yeah, I'm back.
1: Yes, she's back with her black hair, guys.
0: 네, 오늘 K-pop 뉴스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했죠, 아레아 씨?
1: Yes, we shared the news about the media exhibition featuring IVE members An Yujin and Jang Wonyoung and the 2026 The Fact Music Awards, which will be held in Busan on September 19th.
0: 네, 첫 번째 소식이죠. 글로벌 대세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안유진과 장원영의 미디어 전시회가 지난 5일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미디어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랑디 아리아 씨, 만약에 네. 내가 전시회를 연다면 나의 빛나고 멋진 사진들로 꾸밀 거예요? 아니면 팬들이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상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1: 저는 팬들 모르는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진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빛나고 무대에서 빛나고 제 예쁜 모습들 팬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받고 가지고도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제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제 사진들 좀 보여주고 싶은데 좀 새롭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0: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한다면 후자를 고를 것 같은 게 사실 빛나고 멋진 무대 위의 사진들은 아마 팬분들이 더 예쁜 사진을 그쵸,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막 우리 한 번씩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 아기 때 사진 보내드리면 또 우리 레디들도 우리 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한다면 그런 걸 모아서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0: 네, 이번에는 올해 9회째를 맞은 2026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개막 소식인데요. 2024년에는 일본, 2025년에는 마카오에서 개최된 후 3년 만에 부산에서 열려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아 씨 부산 가봤어요?
1: 아직 아쉽게도 아직까지 가본 기회가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못 가봤지만 부산 하면 떠오르는 장소나 음식 같은 거 있을까요?
1: 일단 음식은 부산 회 되게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는 또 회를 잘못 먹지만 요즘은 회 좋아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를 도전해보고 싶어요.
0: 좋은데요? 회를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그 부산역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횟집이 하나 있는데
1: 진짜요?
0: 거기가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엄청 비싸지 않은데 회도 엄청 신선하고 맛있고 코스로 이렇게
1: 진짜요?
0: 나온단 말이에요.
1: 오.
0: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 사장님이 저갈 때마다 약간 이효리 선배님 닮았다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부산 가면 그집꼭 들립니다.
1: 오, 다음에 한번 같이 꼭 가보도록 하시죠.
0: 좋아요. 네, 아이브의 안유진과 장원영의 색다른 매력을 볼수 있는 미디어 전시회는 안녕이라는 부제로 팬들을 찾았는데요. 아리아 씨, 두 사람의 애칭이 안녕즈라서 안녕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1: 그죠?
0: 만약에 저희 샤디, 랑디가 전시회를 연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1: 아무래도 저희는 샤랑즈로 하지 않을까요?
0: 뿌듯합니다.
1: 사랑하는 샤랑즈 어때?
0: 좋은데요? 약간
1: 괜찮지?
0: 애정이 넘칠 것
1: 그쵸,
0: 같은
1: 그쵸.
0: 이랬는데 막상 전시회 들어가면 막 엽사만 있고 엽기 사진만 있고 이런 거 아니죠?
1: 아니요, 아니요.
0: 또 저희 같은 이제 아이돌의 숙명은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자주 찍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렇다면 이걸 듣고 있는, 보고 있는 한공이들에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꿀팁 하나씩만 드려봅시다, 우리.
1: 저는 일단 남의 사진 찍어줄 때 살짝 확대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말고 약간
0: 틀어서
1: 틀어서 찍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약간 트렌디하게 뭔가 그 화면에 다 약간 feel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소셜 미디어?
0: 네,
1: SNS
0: SNS에
1: 감성이랑 되게 잘
0: 감성 네.
1: 감성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찍어요. 그리고 셀카 찍을 때 저는 콘트라스트 있는 색감이 좀
0: 베비
1: 좋아해서 네.
0: 네.
1: 그좀 어두운 배경에서 플래시를 온해서 찍으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0: 맞아요. 아리아 씨, 그렇게 두개 좋아하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셀카는 많이 찍어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1: 그쵸?
0: 왜냐면 많이 찍어야 내가 어떤 얼굴이 예쁜지, 어떤 표정이 예쁜지, 어떤 각도가 예쁜지 좀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이 찍어주는 사진은 사실 잘 찍는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그게
1: 그죠?
0: 최고긴 해요.
1: 맞긴 하죠.
0: 그리고 또 사진에 저는 애정이 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찍어주시는 분이 애정을 갖고 열정 있게 찍어주면 좀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0: 전 그래서 우리 멤버들끼리 사진 찍어주는 거 좋아합니다. 2026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에이티즈, 엔믹스, 아일리, 리센느 등의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시상식으로 스페셜 스테이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저희가 스페셜 무대를 한다면 어떤 가수분과 콜라보 무대를 해보고 싶으세요? 너무 많죠, 지금?
1: 저는 지금 좋아하는 선배님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0: 네.
1: 누구든 같이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행복할 것 같아요.
0: 어떤 선배님 있을까요?
1: 자, 리스트 시작합니다.
0: 리스트 있어요?
1: 방탄소년단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스트레이키즈 선배님, 블랙핑 선배님, 저희 선배님, 이렇게 등등등등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말하면 오늘 한 시간 안에 안될것 같아요. 샤딘은요?
0: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효린 선배님과 언젠가 꼭 기회가 된다면 콜라보를
1: 오,
0: 해보고 싶어요.
1: 대박.
0: 또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는 상이 있잖아요.
1: 그죠?
0: 내 인생에서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주고 싶어요?
1: 저는 아무래도 용감의 상? 왜냐면,
0: 용감.
1: 네.
0: 네. 용감한 상으로 합시다.
1: 용감한 상.
0: 상. 어.
1: 왜냐면 제가 훨씬 어린 나이 때 이렇게 가족이랑 떨어져서 다른 게못 날아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이 도전을, K-POP이라는 도전을 했잖아요.
0: 네.
1: 그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훨씬 더 어린 제가 그 생각한 게 너무, 너무 신기하고 스스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그때 내가 스스로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영감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0: 네.
1: 용감한 상을 줄것 같아요.
0: 오, 좋은데요?
1: 샤디는
0: 저는 끈기상?
1: 큰 기?
0: 네,
1: 퍼스
0: 끈기.
1: 큰 오케이. Which means persistence, I guess.
0: 네, 맞아요. 사실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DJ로서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또 저의 인생에서 뭐 여러

0: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이 아이돌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1: 그쵸,
0: 생각들이
1: 그쵸.
0: 들어서 네, 끈기상 주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전 정말 궁금해요. 오늘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에게 주고 싶은 상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나에게 오늘도 출근의 상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걸잘 먹는 나에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상 등등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는 기특한 나에게 주고 싶은 상에 대해서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1: 항공인들, tell us about an award you like to give yourself. For example, I want to give an award to myself for going to work every day. Or, I'm proud of myself for eating well. Feel free to share any award you like to give yourself.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이들의 메시지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매직, 그리고 청하의 멕시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0: On August 31st, Hyorisu, a project unit made up of Girls' Generation members Hyoyeon, Yuri, and Soyoung officially debuted with their first digital single, Skibidi. News that these three members, who have been loved for so long as members of Girls' Generation, had come together with new charms that sparked a lot of buzz.
1: 이번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인 스키비디는 하우스와 힙합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사운드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한 곡인데요. 우리만의 새 길을 만든다는 메시지처럼 효리수만의 자유분방하고 당당한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효리수의 데뷔를
0: 축하합니다!
1: 네, 소녀시대의 효연, 유리, 수영으로 이루어진 걸그룹 효리수는 처음에 테티서를 대항하는 그룹을 만들자 이런 재밌는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효리수와 테티서의 라이벌 구도도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요. 오, 아리아 씨는 멤버들 안에서 나의 라이벌을 뽑자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누구든 나와 싸워서 내가 1등 하겠다. 마음으로 우리 멤버들 4명을 다 라이벌로 고르겠습니다.
1: 오, 욕망 랑디. 오, 멋있는데요?
0: 오케이, 샤디는요?
1: 아, 저는 또 같은 팀 안에서 어떻게 또 라이벌을 뽑습니까?
0: 지금 제가 뭐가 돼요? 샤디.
1: 저희 다 으쌰으쌰해서 저희끼리는 또 그런 것보다는 한 팀으로서 라이벌을 좀 밖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0: 그래요, 그래요.
1: 아, 네, 또
0: 효리수가 싱글 안무를 배우는 모습도 컨텐츠에 담겼는데요. 나는 안무를 빨리 배우는 편인가요? VS 살짝 천천히 배우는 편인가요? 샤디는 어떤 편인가요?
1: 저도 그래도 좀 빨리 배우는 편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저도 좀 빨리 배운 편인데 그래서 자주 회사에서 멤버들도 빨리 배운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희 제가 봤을 때 저희 다섯 명 다? 저희 팀 다 좀 빨리 배우는 편인 것 같아요. 다행히.
1: 제가 비하인드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0: 네.
1: 사실 초반에 이제 데뷔하고 혹은 그 전 그리고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멤버들이 조금 속도 차이가 있긴 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뭔가 저도 약간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빨리 카피를 해가지고 좀 애들한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워낙 스스로도 카피를 잘 하다 보니까 약간 한 번씩 조금 귀찮을 때는 약간 설렁설렁 조금 따고 디테일

0: 좀 이따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할 때가
1: 아니,
0: 생기더라고요.
1: 저의 저번에도 제가 뭐 했는데, 제가 먼저 땄는데, 저번에 이 전에 나왔던 노래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샤디가 저보고, 자, 이제 아리아가 냄브 알려주면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근데 네. 요즘은 또다 빨리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0: 얼마나 좋아요. 또 많이
1: 그쵸.
0: 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 그쵸. 감사.
0: 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효리수는 어떤 가수인지 궁금합니다.
1: So, I'm curious how you, a Hangungider, would describe Hyorisu as an artist. Please send in lots of messages.
0: 그럼 한국인들이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효리수의 스키비디 가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예상 밖의 답.
1: An unexpected answer.
0: 나만의 색을 봐.
1: Look at your own color.
0: 틀려도 멈추지 마.
1: Don't stop even if you make a mistake.
0: 계속되지, 어우.
1: It goes on and on. Oh.
0: 주말까지, 후!
1: On the weekend, woo!
0: 파티를 열 시간이야, 거기.
1: It's time to party, hey!
0: 밤은 은하수처럼, 후!
1: The night is milky, whoa!
0: 눈부시지, 해.
1: Dazzling bright, hey!
0: 마치 불 같은,
1: Like fire!
0: 누군간 차가운, 해.
1: For some cold, hey!
0: 전부 다른 빛으로 빛나지, 날 불러.
1: They all shine in different lights, call me.
0: 오, 이렇게 가사 읽어봤는데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1: 진짜요?
0: 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은하수, 눈부시고 막 빛이 나고 이런 류의 가사들을 좋아해가지고,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1: 네.
0: 어떠셨어요?
1: 약간, don't stop. 실수해도 멈추지 마라. 이런 메시지 담아 있어서 되게 듣는 사람한테 되게 약간, 에퍼스지? 모티베이션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0: 오, 그럼 가사에 대해서 좀더 깊게 얘기해 볼까요? 예상 밖의 답이라는 가사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오, 저 샤디, 그리고 또 아리아 씨, 랑디가 서로에게 가장 예상 밖이다 느꼈던 반전 모습 있을까요?
1: 오, 샤디부터 하시죠.
0: 저는 아리아를 처음 봤을 때, 갓 20살이 된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한국말도 잘 못할 때였잖아요. 그리고 낯도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 종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딱 이렇게 만났는데, 말도 진짜 없고, 되게 내성적이어 보이고,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쭈글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같이 지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도 풀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한번 저희가 진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 진지한 얘기를 딱 아리아랑 하고서 이 친구 생각보다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반전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1: 오, 감사합니다.
0: 슬레이. 아리아 씨는요?
1: 샤디 얘기하자면, 샤디 제가 처음 연습생 때 봤을 때 굉장히 시크했거든요. 샤디는 그때 좀 항상 연습으로 오기 전에 일도 많이 하고 오니까 좀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냥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나라는 생각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그룹에 픽스 됐다는 말할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되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피곤하지만 별로 제가 같이 할 건지도 잘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도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아무 춤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 저한테 되게 열심히 가르쳐 춤 같은 거 가르쳐 줘본적 있는데 진짜 기본기부터 다 잡아줬어요. 그래서 근데 반전 매력으로 느끼는 게좀 친해지다 보니까 샤디가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눈물도 많고 되게 약간 예쁜 거 좋아하고 약간 공주공주한 성격이란 게 그때 상상도 못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반전 매력이 많다 느꼈어요.
0: 약간의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사실 제가 연습생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1: 그죠?
0: 이제 새로 들어오는 연습생 친구들한테 정을 주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었어요.
1: 그죠.
0: 그래도 제 기준에서 아리아 씨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말을 걸고 이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아리아 씨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딱 해야 될 말, 할 말만 하니까 좀 그렇게
1: 그죠.
0: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때는 웃음도 지금만큼은 없었어요.
0: 맞아요. 그때 나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 맞아요.
0: 아, 그렇다면 또
1: 네.
0: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0: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아니면 한결같고 투명한 사람이 더 좋아요?
1: How do you handle it when something happens that's different from what you planned?
0: 오, 그거 다음 질문을 먼저 읽으신 것
1: 네,
0: 같은데,
1: I'm
0: 네.
1: sorry. So what she meant is, do you like somebody with an unexpected charm or somebody who is constantly the same? 저는 약간 평범하고 흔하고 계속 똑같고 그런 거 있으면 상황이나 사람이 있으면 좀 지루하게 느끼기 때문에 계속 약간 다양하고 좀 반전 매력 주는 adventurous한 사람을 훨씬 더 재밌게 느끼는 것 같아요. 샤딘요.
0: 저도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반전 매력이 있는
1: 오.
0: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1: 오.
0: 그렇다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반복되는 일상과 평범한 거를 지루해하는 저희에게 무대에서 계획과 다른 예상 밖의 일이 생긴 적이 있다면?
1: How do you handle when something happens that's different from what you planned? 저번에 진짜 어떡하지 이런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0: 맞아요.
1: 요즘은 또 저희가 가끔씩 무대 올라가기 전에 노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노래 다른 거 준비한 노래 아니고 다른 노래가 갑자기 들어주시던가
0: 맞아요.
1: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소통해요. 그래서 그냥 눈만 보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네명다 샤디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샤디도 저를 쳐다보고 그냥 눈으로 소통하는데 그때마다 긴장 좀 풀리고 약간 그냥 하면 되겠다 하면서 뭐 가서 하거나 약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눈으로 열심히, 자, 여기 다음, 여기 파트부터 들어가는 거야?를 열심히 텔레파시를 보낸답니다. 네, 계속해서 효리수의 스키비디 가사 살펴볼게요. 너의 색, 존재감 보여줘.
1: Show your color, show your presence.
0: 튀는 너의 걸음을 막 걸어줘. 하!
1: Just walk in your standout step, 하!
0: 때론 너도 규칙을 깨. 아주 나빠.
1: At times you break the rules too so bad,
0: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절대 잊지 않게 해줄게. 그래, 어서.
1: I'ma make you never forget what I do, yeah, come on.
0: 시간 낭비하지 마.
1: Don't go waste your time.
0: 인생을 축하해.
1: Celebrate your life.
0: 너도 알잖아.
1: You know it too.
0: 선택은 네가 하는 것. Oh yeah, oh yeah.
1: It is your choice. Oh yeah, oh yeah.
0: 오,
1: 오,
0: 눈에
1: 대박.
0: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오, 저는 많은데요. 근데
0: 네.
1: 많아서 샤디가 하나 골라주세요.
0: 저는 약간 너도 규칙을 깨 이런 가사도 좋아하고요. 내가
1: 오.
0: 뭐 하는 사람인지 절대 잊지 않게 해줄게. 이런 것도
1: 그쵸.
0: 당당해서 너무 좋고. 또 처음으로 저는 보인 거는 너의 색 존재감 보여줘라는 가사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1: 그쵸.
0: 그렇다면 저희 서로를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전
1: 오.
0: 무슨 색인 것 같아요?
1: 저는 이샤 씨는 저 샤디는요. 주황색인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뭔가 적당히 밝으면서 적당히 어두운 느낌?
0: 오, 되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류의 말인데 되게 좋은 말인 것
1: 예,
0: 같은데요?
1: 그쵸.
0: 네. 저는 그렇다면 아리아나 아무래도 블랙이 아닐까?
1: 블랙.
0: 네.
1: Yes, I love black guys.
0: 약간 옷도 맨날 까만색으로 입고 다니고.
1: 맞아요. 최애 색깔도 까만색이긴 해요.
0: 맞아요. 물건 같은 것도 무채색이 좀 많은 것 같긴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0: 그렇다면 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존재감이 폭발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1: 저는 가사 쓸 때?
0: 오.
1: 약간 어떤 갑자기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말쓸때 제가 평소에 진짜 안쓸것 같은 말을 쓸때와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서 쓸수 있구나라는 나면서 그런 느낌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샤디는요?
0: 저는 사실 무대에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무대에서 혹은 우리 팬분들, 레디들과 함께 있을 때,
1: 그쵸.
0: 제일 약간 스스로 그걸 좀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1: 맞아요. 샤디는 그거 엄청 많이 느낄 때 재킷도 벗고 던져요. 콘서트 때 자꾸 재킷을 벗고 던지는 습관이.
0: 아, 또, 퍼포먼스죠. 그렇다면 다음 가사 한번 봐볼게요. 때론 너도 규칙을 깨, so bad, 가사처럼. 나는 어릴 때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늘 자유를 꿈꾸던 어린이였나요?

0: 저는 어딘가 그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규칙을 지키면서 자유를 찾는 편? 뭔가 약간 그래도 나름 조심스럽게 살아와가지고
1: 네.
0: 규칙을 그게 뭐 벗어나지 않고 규칙 안에서 약간의 나만의 자유를 느끼고 몰래든 아니든 그냥 자유를 좀 찾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1: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숙소 생활하면은 규칙이라고 할게 크게 없기는 하잖아요.
0: 그쵸. 그냥 저희는 유일하게 예민한 거 샤워 시간?
1: 맞아요. 약간 순서나
0: 맞아요.
1: 아니면
0: 이거, 맞아요.
1: 잠이 걸릴 때 조금 그런
0: 음악
1: 것 같아요.
0: 방송 끝나고 숙소 들어오면 다음날 엄청 일찍이잖아요? 이제 화장실 두개 있지만 사람들 다섯 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키는 것 같아요. 빨리 씻는다?
1: 맞아. 그래도 멤버들이 조금 착한 게, 뭐, 그때 컨디션이 좀안 좋거나 아픈 멤버들이 있으면 좀
0: 먼저,
1: 배려해
0: 먼저.
1: 주려고
0: 맞아요.
1: 하고, 뭐, 다음날에 샵이 더 일찍인 친구들이 있으면 좀 먼저 씻게 해 주려고 하고
0: 맞아요,
1: 그런 것 같긴
0: 맞아요.
1: 해요. 네, 저와 아리아 씨가 효리수의 스키비디의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공이들은 스키비디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에게 주고 싶은 상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나에게 오늘도 출근의 상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걸잘 먹는 나에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상 등등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는 독특한 나에게 주고 싶은 상에 대해서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0: Hangeongider, please tell us about what an abo sorry, please tell us about an award you like to receive. For example, I want to give an award to myself for going to work every day, or I'm proud of myself for eating delicious food. Feel free to share any award you like to give yourself.
1: 자, 이 노래를 안 들을 순 없죠. 효리수의 스키비디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시베레.
1: 네, 이번에는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2: Global 한국인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saying that I wore sunglasses.
1: 오, 눈부시다에 대한 토크를 한번 나눠볼게요.
0: 오.
1: 아리아 씨는 눈부시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거예요?
0: 저는 장면보다는 노래예요.
1: 오, 어떤 거죠?
0: 이선희 선배님의 아름다운 강산.
1: 오!
0: 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거 저희 데뷔쇼 때 같이 연습하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라인이 떠오릅니다.
1: 저는 눈부시다 하면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0: 오.
1: 약간 하얀 눈이 이렇게 쫙 펼쳐진 눈밭에서 이 햇빛이 반사돼서 이 눈이 부신 느낌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때요?
0: 너무
1: 좀
0: 예쁘겠다.
1: 감성적인가요?
0: 너 내가 엘사가 뭘것 같은.
1: 약간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0: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할까요?
1: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가봅시다.
0: 하나, 둘, 셋.
1: 콘서트
0: 데뷔!
1: 때. 역시 안 맞는군요.
0: 저는 데뷔한 순간 제일 떨리고 제일 무서웠는데, 그래도 제 인생에서 사람들 저를 알아보고 예쁜 말 많이 해줘서, 아, 나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 처음 들었을 때가 데뷔였던 것 같아요.
1: 좀큰 변화이자 새로운
0: 그쵸?
1: 시작이어서 더 그랬나요?
0: 제 인생의 좀큰 turning point였죠. 샤디는요?
1: 저는 콘서트를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렇게 큰 무대에 있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0: 오, 그래요. 재킷도 던지고 있는 샤디의 모습을 스스로 너무
1: 그럼요.
0: 좋아하는군요.
1: 어떻게 하면 자켓을 더 눈부시게 던질까? 열심히 고민하죠, 또.
0: 잘했어요.
1: 네, 지금까지 오늘의 한국어 토크를 해봤는데요.
0: 그럼 노래 듣고 잠시
1: 잠시.
0: 쉬었다 올게요. 효리수의 Lock in Love 그리고 소녀시대의 Twinkle까지 이어집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1: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한국인들 and talk about them. Today's topic is the award I want to give myself.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가사에 있는 노래가 이선희 선배님의 아름다운 강산 아니라 러브홀릭스님들의 버터플라이였어요. 동시에 준비했던 두 노래 동시에 준비해가지고 약간의 헷갈렸습니다. 죄송해요.
0: 그럴 수 있어요. 네, 항공이들이 보내준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튜펜도님이 아니 근데 진짜 매일매일 출근하는 나에게 달콤한 휴가상 줄래요? 바다 실컷 보고 싶네요.
1: 대박.
0: 오,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우리 랑디는 내일 당장 휴가가 생긴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1: 안녕, 저 집 갑니다.
0: 아, 맞다, 맞다. 그렇겠다.
1: 저 집 가요. 저 인도 안 간 지, 집 안 간 지 4년 좀 넘어가지고 집을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네.
0: 저도 집이요.
1: 아니, 맨날 가시잖아요.
0: 오늘 집에서 왔지만 휴가가 생긴다면 집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와, 진짜 너무너무 기특한. 기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매일매일 출근하는 당신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달콤한 휴가상 제가 드릴게요.
1: 오케이. 다음.
0: 네,
1: 8406님. 아니 근데 진짜 영어 공부 어플

0: 213일.
1: 213일째입니다. 오, keep going. 오,
0: 오.
1: 214일이면 꾸준히 잘 자주 가는 것 같은데요? 앱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거 진짜 못하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팀에도 영어 공부한다고 어플 깔아가지고 진짜 맨날 그냥 보기만 하고 한달 뒤에 아, 난그앱 깔았는데 안 들어가 봤네? 약간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0: 아리아 씨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어 공부 팁이 있을까요?
1: 팁은 일단 진짜 공부하면서 당연히 늘겠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지만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는 만큼은 아무것도 다른 거 하면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대화하면서 억양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자연스럽게 배워가요. 그리고 책에 있는 한국어랑 한국 사람들 평소에 쓰는 말 엄청 달라요.
0: 맞아.
1: 이거 두개다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딱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서 대화하면서 배운 게 제일 좋은 팁입니다. 네.
0: 아리아 씨는 누구랑 대화했어요? 저희죠.
1: 그죠? 저희는 멤버들이랑
0: 네.
1: 저희 회사 직원분들, PD님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0: 저는 가능하시다면 외국인분이랑 연애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빨리 느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그죠.
0: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0351님이,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점심으로 건강한 밥 먹었어요. 햄버거나 돈까스 먹고 싶었는데 김치볶음밥을 먹었어요. 오! 상 주고 싶어요. 이름 한번 지어줘 볼래요? 김치볶음밥 상 어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샤디랑디 건강한 음식 먹어야 할때 어떤 거 좋아하세요?
1: 저는 약간 건강한 샐러드 약간 그런 샌드위치 뭐랩 같은 거좀 좋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을 그렇게 막 어려워하지 않은데 그래도 다이어트 아닐 때 음식이 훨씬 더 맛있지만 그냥 저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샐러드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그 초칼로리 음식도 좀잘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샤디는요?
0: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없기는 한데, 저도 뭐 관리하고 이럴 때는 이제 주로 샐러드를 많이 먹고, 약간 요즘에는 그래도 야채를 비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1: 네, 한국인들 이거 진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샤디 진짜 야채를 엄청 안 먹었거든요. 이 말이 엄청 대단한 말이니까 박수.
0: 감사합니다. 네, 다음
1: 네.
0: 사연 읽어주세요.
1: 커피밀크님, 어우, 귀여워요. 커피밀크님이.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집순인데 큰 마음 먹고 지난 주말에 5km나 걸었어요. 대박.
0: 오.
1: 귀찮음을 이겨내서 상을 주세요.
0: 오,
1: 이거는
0: 이거는
1: 진짜.
0: 너무너무 드릴만한 상이에요.
1: 네, 맞아요. 저는 산책 가는 게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5km나 걸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0: 네.
1: 샤디, 어때요? 한번 5km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0: 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귀찮음을 이겨내고 싶은데, 랑디는 귀차니즘이 생길 때 어떻게 이겨내요?
1: 안 이겨내요. 저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요.
0: 너무 동의합니다.
1: 근데
0: 굳이.
1: 올해 아니고 지금 당장 너무 이거 진짜 너무 하기 싫으면 진짜 안 하는 거 맞아요.
0: 네.
1: 그러면 조금 있다가 좀 앉아 있다가 조금이라도 쉬고 일어나서 그일 해야 그 조금 더일잘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쉬고 가는 게 드립니다.
0: 약간의 꿀팁은 제가 쓰는 방법인데, 아, 진짜 5분만을 해보세요.
1: 진짜
0: 진짜
1: 5분만.
0: 5분만 있다 일어난다? 나 진짜 5분만 있다 일어나? 이러고 5분 뒤에 이걸 또 해도 괜찮아요. 한내
1: 오케이.
0: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한 3번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 에이, 이런 거 늦지 마요, 항공이들.
0: 아, 근데 하다 보면 오늘 안에 일어나긴 해요.
1: 그쵸.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 하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0: 그럼요. 다음 사연 또 읽어볼게요. 김영기님이, 아니 근데 진짜 사진 잘 찍는 상 주고 싶어요. 저의 팁을 공유할게요. 여자친구는 필수로 전화기를 거꾸로 해서 찍어줘야 하고요. 어르신들은 필수로 인물이 가득 차게 나오도록 찍으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 사진 보고 구도도 공부했어요.
1: 오,
0: 오!
1: 이거는 진짜 진심인 사람. 보통 사람들 이렇게 관.

0: 관심이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 연예인 아니면?
1: 맞아요.
0: 근데 진짜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공부까지 하셨다니 칭찬해요.
1: 저는 사진 잘 찍는 상에 플러스로 사랑둥이 남자친구 상까지 드리고
0: 오, 완전
1: 싶어요.
0: 완전.
1: 여자친구 사진 예쁘게 찍어주려고 다른 사람 사진까지 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는 얼마나 예쁜 생각이에요.
0: 그쵸. 어르신들도 어떤 거 좋아할지까지 공부하셨다는데 너무너무 칭찬해요.
1: 네, 아쉽지만 벌써 또 인사드릴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곡은 이치의 케이크 준비했는데요.
0: 그럼 한국인들아, 오늘도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코는 어떻게 풀어야 효과적일까요? 이 진짜 노벨상에 앞서 엉뚱하지만 재밌고 독창적인 연구 성과에 수여하는 이그 노벨상.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했다는데요. 이 그중 올해의 의학상은 코를 공기 역학적으로 가장 잘 푸는 법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 양쪽 코를 동시에 풀지 말고 좌우 한쪽씩 길게 풀어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세상에나, 이 코 푸는 행위를 학문적으로 파고들었다니, 이렇게나 사소한 것에 진심이라니, 정말 귀엽고도 유쾌한 과학자님들 아닌가요? 네. 아침 저녁으로 급 선선해진 날씨에 아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코를 풀 때는 한쪽씩 스마트하게 공기 역학적으로 팡!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Family of the Year Hero.

0: Good evening, everyone. 9월 7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팽하고 고프는 소리 있잖아요. 영어 의성어로는 honk.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코프는 연구가 일본에서 수상을 했는데 시상식에서 이제 함께 코프는 퍼포먼스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팽팽팽 이러면서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전 사실은요, 이거 어릴 때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동시에 풀면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동시에 풀면 눈 빠질 수도 있어. 저한테 하도 겁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덕분에 한쪽씩 푸는 거에 익숙해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대단한 친구였네요. 잘 지냈지? 네. Right. 자, 한분 모셔야죠. 웬지? 코 푸는 소리마저 너무 우아해서 그 자체가 클래시컬 뮤직이 될것 같은 일산 색소폰 크리스틴 쌤입니다. 왠지 코 푸는 소리가 헝크 이게 아니라 빠람빠람빠람 할것 같아요. 왠지.
1: Oh, that is really okay. I'm going to give you a 10 out of 10. That was a very nice Wenji.
0: 괜찮았어요?
1: Oh, that was really entertaining.
0: 쌤은 진짜 한쪽씩 푸세요? 아니면 한 번에 가세요?
1: Oh, I no, all at once. And sometimes my
0: No.
1: eyeballs are about to pop out.
0: 그래서 한쪽으로만 해야 됩니다.
1: That's right.
0: 이제 이게 정해진 거예요. 오케이.
1: All right.
0: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사육량 감소와 폭염 여파로 한우와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Studio Ghibli has issued its first official stance on the viral craze surrounding generative AI-made Ghibli-esque visuals. The legendary animation house flatly shut down the trend, asserting that AI art lacks both heart and story and can never truly replicate authentic hand-drawn magic.
0: 생성형 AI가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 유행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AI가 만든 이미지는 재미도 의미도 없으며 진짜 지브리 작품을 모방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1: A smartphone dropped from a dizzying 30,000 meters in the stratosphere landed with all core features up and running perfectly and a crack-free screen, thanks to a specialized shockproof case. This high

0: altitude drop test officially entered Guinness World Records.
1: 3만 미터 성층권 상공에서 떨어진 스마트폰이 화면 깨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수 충격 방지 케이스를 씌워 진행한 이번 내구성 실험은 역대 최고 높이 낙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0: Mosquitoes that kept a low profile during the summer heat wave have nearly doubled in just a single week as temperatures start to drop. With mosquito activity expected to hang around through October, health authorities are urging the public to ward off vector-borne diseases by wearing insect repellent outdoors and clearing out any standing water around living areas.
1: 한여름 폭염에 주춤했던 모기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 주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10월까지 모기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고 집 주변에 고인 물을 치우는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In the run-up to Chuseok, rising produce and meat prices have pushed the cost of a holiday ancestral table for a family of four past the 300,000 won mark. Shrinking livestock numbers, compounded by this summer's heat wave, continue to drive up prices for key holiday staples like Hanu beef and eggs.
1: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사육량 감소와 폭염 여파로 한우와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올해는 좀 추석이 빠른 편이잖아요. 이제 정말 2주 뒤면 추석인데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주말에 백화점을 들렸는데 거기 음식 코너 있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와, 벌써 그런 제품들이 엄청 많고 지금 서로 막 그걸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 제일 놀란 건 가격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비싸요.
0: I mean, you're talking about department stores.
1: Right.
0: I mean, I stopped going to department stores a long time ago. So they're probably the highest. But if you shop at a traditional market, it surpassed 300,000 won for a family of four. And if you go to like a large supermarket, it's almost 40만 원. Almost 400,000 won.
1: 장난이
0: so,
1: 아니네요.
0: Yeah. So it is up 1.2% and 1.6% from last year respectively.
1: 와, 그러니까 이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2,500원,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397,700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30만 원은 기본으로 넘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모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부담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0: Well, you know, with the recent heat wave, the floods, all of these climate or these weather situations have caused high poultry mortality. So a lot of chickens and ducks, they've died. And so it's increasing the prices of chicken and eggs. And also there is a reduction in livestock supply and livestock, cows, pigs.
1: 와, 이거를 저는 직접 눈으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이 폭염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육량 자체가 감소를 하면서 무슨 뭐 닭들도 많이 폐사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닭고기나 뭐 계란 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도 있고 제가 한우를 거의 먹어보질 못하는데 정말 못 먹어봤어요. 근데 가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이렇게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0: Yes, we all know that.
1: 좀 잠깐만, 공이 잘못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자체가 다 비싸다고요. 이 한우가 도축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0: Yeah.
1: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무슨 다른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푸드코트 같은 데 있잖아요.
0: Oh, yes.
1: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 그냥 먹지 않아도 너무 즐겁거든요.
0: Yeah, I understand.
1: 근데 우연히 거기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붙어 있잖아요.
0: That's right.
1: 충격받고
0: yeah,
1: 왔습니다.
0: That's like the most shocking.
1: Yeah.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In the run-up to Chuseok, rising produce and meat prices have pushed the cost of a holiday ancestral table for a family of four past the 300,000 won mark.
1: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0: In the run up to라는 건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Run up. So in the run up to 무엇이라고 하면 뭔가를 앞두고 뭐뭐 전에. So 추석을 앞두고 지금 막 커져가는 rising 하고 있는 produce 농산물이라든가 and meat prices have pushed the cost of a holiday ancestral table의 가격을 막 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테이블이 아니네요. Ancestral.
1: Ancestral. Yeah. So of course in Korean it's 차례상, right? So a lot of Korean people say,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0: 그게 제일 궁금할
1: Oh,
0: 것 같아요. 이게
1: that's right.
0: 될까?
1: How do you say this? Because really, this doesn't exist in the American English
0: 그렇죠.
1: language.
0: 미국에는 아예 그런 문화
1: We don't
0: 자체가
1: have that.
0: 없으니까.
1: So the best way to translate this is ancestral, which comes from the word ancestors.
0: Ancestor,
1: Yeah.
0: yes. 조상이죠.
1: Right, that's right. So an ancestral table. Of course, you will have some people say memorial or ceremonial, but those are all kind of general words.
0: Okay.
1: So I would say because it is kind of a table for the ancestors, so ancestral table would be
0: 맞네요.
1: best.
0: 진짜 ceremonial table 이래버리면 그냥
1: What's ceremonial?
0: 뭔가를 기념한 아버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이게 그래도 우리 문화에 비슷하게 맞추려면 ancestor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 True.
0: So ancestral table 이게 차례상에 가장 가깝다고 볼수 있겠고요.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meat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 테이블 자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Shrinking livestock numbers compounded by this summer's heat wave continue to drive up prices for key holiday staples like Hanu beef and eggs.
0: 사육량 감소와 폭염 여파로 한우와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요. Shrinking livestock numbers라고 돼 있습니다. 이 shrink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살이 찌면 찔수록 옷이 shrink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1: That is true.
0: Alright.
1: Like, or you can wash something, you
0: Yes.
1: know, and then it like shrinks.
0: 이거
1: It gets.
0: 유화복이 돼 있네. 이렇게
1: That's right.
0: 줄어드는 거죠.
1: So the idea of shrinking is to get smaller or weaker bit by bit. And so here, what's happening, the livestock means, you know, animals that we raise. These are farm animals that we use for food.
0: 가축이라고 보면 될까요?
1: Yes, that's right. So apparently, they are shrinking in numbers. Not, it'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nd so, of course, Hanu beef prices are going to go up. Chicken's going to go up. Even pork is going to go up.
0: 수가 주니까. 그렇죠. So 여기서 shrink 한다는 건 결국 drop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So shrink 자체는 굉장히 조그라든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So shrinking livestock numbers. 근데 줄어드는 감소하는 가축 뭐 사육 규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compounded by this summer's heat wave라고 돼 있습니다.
1: Ah, this is a good word. Compound means that it's kind of an extra factor in addition to. So here you've got the shrinking numbers, and then another factor is the summer's heat wave. So basically, the problem is getting bigger and worse due to this extra factor.
0: 이미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수가
1: Yes.
0: 적었는데 심지어 그게 this summer's heat wave 때문에 더안 좋아졌다
1: Yeah.
0: 이런 느낌이네요.
1: On top of it.
0: 그 컴파운드가 컴파운드 하면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라고 해서
1: Yeah.
0: 우리가 복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쌓여간다는
1: That's right.
0: 느낌 아닌가요?
1: That's right.
0: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안 좋은데 이 this summer의 heat wave 때문에 더 쌓여버렸어요.
1: That's
0: 그게 더
1: it.
0: 쌓였어요. 네, 그런 것이 지금 계속 prices를 drive up, 올려버리고
1: Yeah.
0: 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최악의 상황이네요.
1: Well,
0: 비쌀 수밖에
1: I
0: 없겠어요.
1: mean, it is true. I mean, it's kind of like our future. I don't know if weather patterns are going to get better. Things are just going to get more expensive.
0: 어떡해요, 정말.
1: I don't know.
0: Right, so compounded by something 한다는 게 뭐뭐까지 겹친 정도로 의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 the run-up to Chuseok, rising produce and meat prices have pushed the cost of a holiday ancestral table for a family of four past the 300,000 won mark. Shrinking livestock numbers, compounded by this summer's heat wave, continue to drive up prices for key holiday staples like Korean beef and eggs.
0: 네, 연피인이며 저는 추석까지 과일 참고 추석 끝나면서요. 추석 끝나면 신기하게 가격 내려가요. 아 맞아요.
1: That is
0: 연 연말도 크리스마스 때는 비싼데
1: right
0: 완전
1: after.
0: 끝나면은 아, 할인 yeah. 들어가듯이
1: right.
0: 아, 굉장히 와이즈한 것 같습니다. 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Here's Idina Menzel and Evan Rachel Wood with Show Yourself.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Studio Ghibli has issued its first official stance on the viral craze surrounding generative AI-made Ghibli-esque visuals. The legendary animation house flatly shut down the trend, asserting that AI art lacks both heart and story and can

0: never truly replicate authentic hand-drawn magic.
1: 생성형 AI가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 유행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AI가 만든 이미지는 재미도 의미도 없으며 진짜 지브리 작품을 모방할 수는 없다. 단언했습니다. 이 AI로 사진을 약간 지브리 만화처럼 바꾸는 게 또 한동안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진짜 주위에 저만 안 해봤더라고요. 봤는데 좀 궁금은 했어요. 근데 이 지브리 제작진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하고요. 이 1년 만에 관련한 이거 관련돼 있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0: Yeah, 네. I mean basically they just completely dismiss this idea. This day is like no, it's almost like you know, speak to the hand.
1: Speak to the hand.
0: Speak to the hand, right. Which means like I don't even want to talk about it.
1: 됐거든요,
0: address it. Yeah, 됐거든요, uh-huh. Right. So it's like they have no meaning or charm, and you know, a fake is very easy to spot. They're basically saying that this has no place.
1: Right.
0: Like there's no way that AI could copy, you know, the true genius of Hayao. Miyazaki.
1: Right,
0: that's
1: right.
0: his name. Yeah.
1: 왜냐면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만화 굉장히 성공한 것들이 많고
0: oh, yeah.
1: 누가 봐도 뭐 그냥 그 그림체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뭐 센과 히치로의 뭐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이웃집 토토로 아니 너무나 많은데 아무리 AI가 그런 걸 생성해내도 가짜는 티가 나는 거고 그리고 yeah. 영혼이 없다. 그렇죠?
0: Absolutely. And you know what's so interesting? Miyazaki, uh-huh. when he works on this, right. he's completely unaware of generative AI.
1: Oh.
0: And when he works in isolation. So no news, no media. He only focuses on his work.
1: 완전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장인정신에 입각해서 완전 거기에만 몰두하고 실제로 이걸 작업하는 동안 생성형 AI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몰두를 했다.
0: Yeah.
1: 와, 멋집니다. Yeah.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Studio Ghibli has issued its first official stance on the viral craze surrounding generative AI-made Ghibli-esque visuals.
1: 생성형 AI가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 유행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생성형 AI 로 만들어진 made then. 저번에 generative AI, generative 한다는 게 생성형이라고 yeah.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감싼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craze가 된 거예요. 열풍이 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stance 한마디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 made then Ghibli esque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E-S-Q-U-E가 약간 전미사처럼 하이픈 긋고 들어가 있단 말이죠.
0: That's right.
1: Right. Mm-hmm. So, 근데 이거는 뭔가를 계속 바꿀 수 있는 듯한 부분인 것 같아요.
0: Absolutely.
1: Right.
0: So basically, you're taking something famous and then you make it into an adjective.
1: Right.
0: And what this esque means it looks or feels like something.
1: Okay. Mm-hmm. So 어떤 느낌의 어떤 풍의 이런 느낌인가요?
0: That's right.
1: Right.
0: Right.
1: 그러면 Ghibli-esque라고 so 얘기하면 Ghibli 같은
0: like.
1: 이런 느낌의.
0: Yeah.
1: 아.
0: So I thought, you know, maybe someone who is not Mayu-sam, okay. someone who appears, and he has a Mayu-esque sense of humor.
1: 저처럼 terrible sense of humor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0: No.
1: Okay, so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대시를 긋고 단어 뒤에 esque를 넣어버리면 그런 풍, 뭔가 느낌이 나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picturesque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사진 같은 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쁜, 아름다운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grotesque라고 하는 거
0: yes.
1: 한국에서도 외래어처럼 grotesque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 뒤에 esque가 들어가면서 기괴한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grat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지저분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로 된 단어들이 은근히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인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그렇죠?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0: The legendary animation house flatly shut down the trend, asserting that AI art lacks both heart and story and can never truly replicate authentic hand-drawn magic.
1: 스튜디오 측은 AI가 만든 이미지는 재미도 의미도 없으며 진짜 지브리 작품을 모방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The legendary animation house. 이건 하우스가 집이 아니고요. 어떤 회사를 얘기를 할 때도 하우스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냥 shutdown이 아니라 flatly shutdown 시켜버렸다. On the trend에 대해서.
0: Okay. Right. So basically shutdown also means like to close business. But in this case, mm-hmm. it's basically saying completely reject.
1: Right.
0: Yeah. So flatly means completely or firmly.
1: 완전히.
0: So if, yeah, 완전히. Uh-huh. So you can refuse someone, but mm-hmm. if you flatly refuse them, mm-hmm. it's like 완전.
1: 그러니까 애매하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아니네요.
0: No.
1: 그냥 flat하게 깔아버린다.
0: That's
1: okay.
0: it.
1: So flatly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의 단칼에 딱 잘라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shutdown 시킨다는 것은 일축하거나 거부한다 정도가 되겠죠. 아, 이 트렌드 그냥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asserting that AI art 그러니까 문제가 있대요. AI art는 heart와 story가 lack한다, 부족하다. 여기서 heart라고 하는 게 약간 감정 같은 느낌이겠죠.
0: That's
1: 그리고
0: right.
1: 뭐 진정성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야기도 부족하다. 그리고 절대로 authentic hand-drawn magic. 뭐라 그럴까요? 손으로 그린 진짜 이 그림을 truly replicate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0: Yeah,
1: replicate.
0: Right. Mm-hmm. Mm-hmm. Replicate means to reproduce, to copy. Mm-hmm. And here it says truly replicate. Mm-hmm. Well, they can copy it a little bit. Mm-hmm. It looks very similar, mm-hmm. but not truly replicate.
1: Okay.
0: Not completely, genuinely reproduce.
1: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진정으로 재현할 수는 없다.
0: No.
1: So 재현한다는 게 replicate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왠지 카피하면 남의 걸 몰래 베끼는 느낌이잖아요.
0: Yeah, like a replica.
1: 근데 replicate은 그 정도의 느낌은 아는 거죠.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보기엔 힘들겠죠.
0: No. Not always. Right.
1: right.
0: But we do have the word like a replica,
1: right.
0: which also is a noun for like a copy.
1: Right.
0: Yeah.
1: Yeah. 복제품.
0: Yeah.
1: 따서
0: right.
1: 만든 거.
0: Uh-huh.
1: Right. 명사로 가면 조금 같이 부정적으로 변하긴
0: that's
1: 하네요.
0: Right. That's right.
1: Okay. So replicate은 재현하다. 근데 truly, 완벽하게, 진정으로 replicate 할 수는 없다라고 mm-hmm. 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Studio Ghibli has issued its first official stance on the viral craze surrounding generative AI-made Ghibli-esque visuals. The legendary animation house flatly shut down the trend, asserting that AI art lacks both heart and story and can never truly replicate authentic hand-drawn magic.
1: 네. 송님이요. 지브리 작품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엄청난 작품들이니까 사실 그죠? 마유 선생님 그림 한번 더 그려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그 방송 도중에 몇 번 그 본보기로 그림을 그냥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참고되시라고 그죠?
0: Yeah.
1: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0: Yes.
1: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A smartphone dropped from a dizzying 30,000 meters in the stratosphere landed with all core features up and running perfectly and a crack-free screen thanks to a specialized shockproof case. This high-altitude drop test officially entered Guinness World Records.
1: 3만 미터 성층권 상공에서 떨어진 스마트폰이 화면 깨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수 충격 방지 케이스를 씌워 진행한 이번 내구성 실험은 역대 최고 높이 낙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아니 멀쩡한 스마트폰을 이제 하늘에서 그냥 여기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라 하늘 저 위에 그렇죠. 사실은 한 뭐라 그럴까요? 한 30cm 정도에서 떨어뜨려도 어떻게?
0: Do you remember
1: 이러는데?
0: The science? Remember like the science yeah. experiments, uh-huh. the egg drop?
1: Oh yeah. 그거 안 깨지게 막 뭐 yeah.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
0: I mean, and they all 깨져.
1: Yeah.
0: They all break.
1: Right.
0: Right. So this is going up 30,000.
1: 잠깐만요. 30,000 you said?
0: Is it 20 altitude from wow. 28,000 meters, 30,000 meters?
1: 3만 미터요.
0: They Why? Sent him up to the stratosphere.
1: Wow.
0: And then they dropped it.
1: Uh-huh.
0: And there were no cracks.
1: Wow.
0: And it was still, they turned it on and uh-huh. it was up and running. It wow. was functioning.
1: Wow, it was functioning without a problem.
0: Without
1: That's
0: a problem.
1: Unbelievable.
0: It
1: 근데
0: is incredible.
1: 작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크랙이 없다는 게, 스크린 크랙이 없다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이거.
0: Listen, Sam, yeah. how many times have we cracked our phones
1: right?
0: just dropping it on the ground?
1: 제가 제 친구가 굉장히 뭐 잘 떨어뜨리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전화기를 샀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를 했대요. 이거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인슈런스를 들어라. 근데 안 들었대요. 가지고 나오는 길에 떨어뜨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0: No.
1: 그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이 케이스를 제가 선물로 사줘야겠습니다.
0: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get this
1: 와,
0: case.
1: 그러니까요.
0: Okay. 네.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A smartphone dropped from a dizzying 30,000 meters in the stratosphere landed with all core features up and running perfectly and a crack-free screen thanks to a specialized shockproof case.
1: 3만 미터 성층권 상공에서 떨어진 스마트폰이 화면 깨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수 충격 방지 케이스를 씌워 진행한 덕분이죠. 그렇죠. 지금 떨어진 폰이 있는데 그게 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30,000 meters in the stratosphere 이렇게 하면은 성층권이거든요. stratosphere가. 근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는 사람이 만약 거기 위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dizzy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왠지 여기 dizzy가 들어가 있잖아요.
0: Dizzy는
1: 어지러운 거잖아요.
0: 오. Right. So when we feel dizzy, we feel lightheaded. This dizzying, if you put the ing,
1: right.
0: it describes either something so fast or so high that mentally it's like, whoa, it makes us feel that
1: right,
0: way.
1: Right.
0: Yeah, it's kind of overwhelming and hard to understand.
1: 뭔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높거나 뭐 아니면 막 충격적인 뉴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나를 dizzy하게 만드는 거. Right?
0: Right.
1: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 뭔가가 dizzying 한 거는 그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남을 dizzy하게 만드는 거고 그걸 겪는 나는 dizzy하다.
0: Oh,
1: 이렇게
0: okay.
1: 생각해도
0: That's good. All right, there you go.
1: Okay, so dizzying은 뭔가 어지럽게 만드는 한마디로 현기증이 날 만큼 큰 뭐 빠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이걸 떨어뜨렸는데 모든 이런 core features들 있잖아요. 뭐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up and running 한 상태로 랜드를 했다고 합니다.
0: Yeah. So imagine this visual. You're lying down. You fell. And then you get up.
1: Right?
0: And then you start running.
1: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0: Lie down, 일어나
1: 달려
0: and then running. So it's almost like you were not affected by what happened.
1: Okay.
0: And up and running basically means that it is fully operating.
1: 아, 그러면 이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up and running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We're working fine.
0: Working right? totally fine. Yes, that's
1: 이런
0: right.
1: 이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0: Yes.
1: 올해 들은 쌤의 설명 중에 탑이었습니다. 지금 누웠는데 업해서 달려. running. Okay.
0: So, that's right.
1: Up and running을 하나의 adjective로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So everything was up and running. 이런 느낌.
0: Right.
1: Okay. 자, 그리고 뭐 crack-free screen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금이 가지도 않은 스크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0: Yeah.
1: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무슨 케이스가 있었는데 shock-proof case 덕분에라고 돼 있습니다.
0: Now, I'm sure our listeners have heard like waterproof, fireproof, or even bulletproof.
1: Right.
0: Bulletproof. So anything with the word proof, it means it's protected against. So in this case, it's shock-proof. Proof.
1: Okay.
0: So what is shock? Shock is a sudden impact or sort of a jolt.
1: Right.
0: Right. A shock to the system, we say.
1: 울컥하는 뭔가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0: That's right.
1: Okay.
0: So if it's shock proof, it means that basically it protects from damage.
1: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뭘로 만들었을까요?
0: I don't know. I mean, it's really hard to believe.
1: 아, 충격입니다.
0: It really is.
1: Right. 이게 그러니까 단어 뒤에 proof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나온 것을 뭔가 막아준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shockproof니까 충격 방지가 되겠고 뭐 waterproof 하면 방수가 되겠고 bulletproof 하면 방탄이 되겠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case 굉장히 특화된 이거 덕분에 금도 안 가고요. 모든 게 up and running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0: You like that one.
1: You
0: like that.
1: Yes, I really do.
0: It's just...
1: Because I can easily visualize
0: that's
1: it.
0: That's right.
1: You know?
0: And you know, that's the thing about learning English is you need visuals or else you forget.
1: That's right.
0: You forget.
1: 그래서 이브닝 스페셜을 눈으로 보셔야 돼요.
0: Oh, yeah, that's right.
1: 자, 연결해 볼게요.
0: This high altitude drop test officially entered Guinness World Records.
1: 이번 내구성 실험은 역대 최고 높이 낙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

0: Proof case. This high altitude drop test officially entered Guinness World Records.
1: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해수면이나 지표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고도라고 하잖아요. 이 고도 영어로 무엇일까요?
0: Number 1, latitude. Number 2, longitude. Number 3, altitude. Number 4, attitude.
1: 저는 마지막 게 제일 무서워요. 뭔가 태도를 보여주는 듯한. 참고로 방금 뉴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고도라고 하는 것, 이 고도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Number 1, latitude. Number 2, longitude. Number 3, altitude. Number 4, attitude.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Corinne Bailey Ray with Like a Star.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해야 되는데요. 연피인이며 단어가 모두 어렵튜드 하셨습니다.
2: That's cute.
1: All right. 자, 고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2: It would be number three, altitude.
1: Altitude. Mm-hmm. Latitude는 위도, longitude는 경도, attitude는 태도입니다. 소름인 건 다 도자 돌림이에요. Mm-hmm. 네,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악단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민첩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2484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The answer should be number three, altitude 하셨고요. 두 분 케미 너무 좋고 즐거워요. 성층권에서 떨어져도 안 깨질 케미네요. 오! 아니, 이럴 수가.
2: That's a nice take.
1: 굉장히 포에틱한 느낌이네요.
2: Oh, yeah.
1: Like
2: Thank
1: that
2: you.
1: One. Okay.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Mosquitoes that kept a low profile during the summer heat wave have nearly doubled in just a single week as temperatures start to drop. With mosquito activity expected to hang around through October, health authorities are urging the public to ward off vector-borne diseases by wearing insect repellent outdoors and clearing out any standing water around living areas.
1: 한여름 폭염에 주춤했던 모기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 주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10월까지 모기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고 집 주변에 고인물을 치우는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에 드디어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왕. 아마 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모기가 드디어 선선하다 보니까 저 오랜만에 진짜 육성으로 화냈잖아요 또. 너네 그만해 이러면서 간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2: 네. All right, listen. It's because they doubled. Their numbers doubled from previous week.
1: 네.
2: You know, because during the summer heat wave, it's mm-hmm. too hot
1: right.
2: for them to move around.
1: Right.
2: So basically, this is now like the optimum time.
1: Mm-hmm.
2: They're active most around 25 degrees Celsius to mm-hmm. 30 degrees Celsius.
1: Right.
2: And it's right now.
1: Mm-hmm.
2: And so, yeah, they are, you know, going to be around till October.
1: Wow. 지금 잠깐만요.
2: October.
1: 25도에서 30도 사이가 이제 모기가 가장 활발한 딱 온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
2: yeah.
1: 딱 그때이고요.
2: 딱.
1: 이게 아마 10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라고 하고요. I mean, this goes on to show that you know how hot it was this summer,
2: oh, yeah. right?
1: right? 얼마나 더운지 그동안 없었다가
2: yeah.
1: Did you miss me?
2: Yeah.
1: 이런
2: I'm
1: 느낌으로.
2: Here.
1: 와, 저는 그래서 yeah. 아 이제는 AC를 틀 필요가 없다. 왜냐면 밤에 이제는 추울 정도잖아,
2: sure.
1: 살짝.
2: Right, right.
1: 그런데 온도를 낮춰서 이 친구들 안 나타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동안 또
2: Or make it freezing.
1: 진짜로요. 춥게 만들어야겠네요.
2: yeah, that's right.
1: 자, 가을 모기 조심합시다.
2: Mm-hmm.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Mosquitoes that kept a low profile during the summer heat wave have nearly doubled in just a single week as temperatures start to drop.
1: 한여름 폭염에 주춤했던 모기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 주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모스키토스가 잘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2: Yeah.
1: 잘 안 보였어요.
2: Mm-hmm.
1: 그래서 they kept a low profile.
2: Yeah.
1: 이라고 했어요.
2: Okay.
1: Keep a low profile.
2: Okay.
1: Right.
2: This is a great expression not often used for mm-hmm. mosquitoes.
1: Right.
2: However, it makes sense.
1: Mm-hmm.
2: Because if you keep a low profile, it mm-hmm. means that you don't purposely mm-hmm. you don't draw attraction to yourself or attention to yourself
1: right.
2: basically you're kind of like keeping very low
1: mm-hmm.
2: so that people don't really see you
1: mm-hmm. Mm-hmm.
2: so usually like celebrities usually
1: yeah.
2: when they're not making movies
1: right,
2: they like
1: right.
2: to keep a low profile yeah. when they go to public places
1: mm-hmm.
2: Or maybe you go to a conference
1: mm-hmm.
2: and you don't feel like being social
1: right
2: so you just kind of stay in the corner and just kind of eat your, you drink your coffee and kind of just like look at your phone and it's almost like you're telling everybody don't talk to me.
1: 그 정도의 느낌. 나한테 말 걸지 마. I don't want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다니는 거, 지내는 것을 keep a low profile. Let's just keep it down low.
2: Yeah, that's right. Quietly move.
1: Okay, so keep a low profile 이라고 하면 평소에 막 너무 튀는 옷을 입는다던가 소리를 막 크게 낸다던가 해서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 한마디로 눈에 띄지 않게 지내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던 친구들이 이제 double 됐다 거의. 라는 게 내용이었고요. 연결해 볼게요.
2: With mosquito activity expected to hang around through October, health authorities are urging the public to ward off vector-borne diseases by wearing insect repellent outdoors and clearing out any standing water around living areas.
1: 보건 당국은 10월까지 모기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고 집 주변의 고인물을 치우는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So, 이 mosquitoes들이 이제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October까지 hang around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2: Yeah.
1: 얘네들이 뭐 사람도 아니고 Hey, what's up?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네요.
2: Well, it is kind of that image of like, you know, the neighborhood kids kind of hanging around at the street corner, like not having a plan.
1: Right.
2: They're just standing there and talking. Uh-huh. That's what mosquitoes are doing inside our house. They're like, you know, hang around here and over here. And if there's any wet areas, let's hang around there. So hang around means that you are staying somewhere without real purpose or plan.
1: Without real purpose, right?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Yeah. 그래서 뭐 할 일 없는 친구들이 그냥 뭐 쇼핑몰에서 그냥 hanging around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hang around가 어슬렁거리고 어디 계속 남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별 목표 이런 거 목적도 없이 그냥 서성거리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10월까지 이럴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health authorities들이 public에게 좀 권고를 하는 거죠. 이런 vector-borne diseases라고 하는 게 매개체로 감염이 되는 병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ward off 한다는 것은 물리쳐라, 좀 가까이 두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by wearing insect repellent outdoors 함으로써라고 하네요.
2: I think this is a good word to know if you're traveling and you're in the summer and you need insect repellent, you know what to say. So basically, this is repel is to push away, to keep away.
1: Keep away.
2: Yeah, keep away. So an insect repellent is like a liquid or whatever it is that you put on yourself to keep away the mosquitoes.
1: 아, 그게 그러니까 repel 한다는 것이 쫓아낸다는 뜻인데 repellent는 그렇게 또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기피제를 얘기를 하겠고 insect repellent가 이렇게 왜 뿌리면 스프레이 같은 거 몸에다 뿌리면은 곤충이 붙지 않는 그런 걸 얘기를 하네요.
2: That's right. Especially when you go hiking, you do need those insect
1: repellents. Ever use one of those though?
2: Of course.
1: Really?
2: Of course.
1: On your skin?
2: But you have
1: Does it really work?
2: It does work.
1: Wow.
2: It does work. They have kind of like the natural ones, but you don't want to, you want to be careful of the chemical ones.
1: 아, 그렇죠. 피부에 또 안 좋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려운 것보다 나니까.
2: Yeah.
1: 그렇죠. 그리고, 이 standing water라는 게 고인물이에요.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clear out, 치움으로써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방향숙 님이요. Did you miss me? 이런 호러 또 없네요. 무섭죠?
2: Oh,
1: 네,
2: my
1: 무서워요.
2: Gosh, that is funny.
1: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Mosquitoes that kept a low profile during the summer heat wave have nearly doubled in just a single week as temperatures start to drop. With mosquito activity expected to hang around through October, health authorities are urging the public to ward off vector-borne diseases by wearing insect repellent outdoors and clearing out any standing water around living areas.
1: 네,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tly shut down 한다는 거는 정말 딱 단칼에 거절하다가 되겠죠?
2: Mm-hmm. My boss flatly shut down my vacation request.
1: 우리 팀장님이 내 휴가 신청을 단칼에 거절했어가 되겠고요. 자, dizzying. 그러니까 dizzy에다 ing를 붙이면 현기증이 나게 만드는 그 정도로 아찔한이 되겠습니다.
2: The theme park ride turned us around at a dizzying speed.
1: 놀이기구가 어지러울 정도로 엄청 빠르게 빙글빙글 돌아갔어. 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Keep a low profile.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다.
2: I'm just trying to keep a low profile this week.
1: 나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묻혀 지내려고가 되겠고요. 자, repel.

0: repellent이라고 하는 것은 기피제가 되겠죠.
1: Is this insect repellent safe for kids?
0: 이 모기 기피제 아이한테 써도 안전한 거야? 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단어 뒤에 굉장히 재밌게 ESQUESQ를 붙이면 뭐뭐 풍예가 되겠죠.
1: Mayu showed off some Michael Jackson-esque dance moves.
0: 마유는 마이클 잭슨 스타일 같은 춤 동작을 선보였어요. 꺄!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이
1: I
0: 나왔네요.
1: know.
0: 이것저것. Alright. Okay,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삼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엔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할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the Chainsmokers featuring Halsey with the song Closer.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버스 자주 이용하시나요? 물론 자차나 지하철보다 불편한 점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세계 웬만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정말 편하고 깨끗한 편이잖아요. 환승되죠. 내 버스 얼만큼 왔나 화면에 딱 나오죠. 그리고 여름에는 뭐 에어컨이랑 에어커튼, 뭐 겨울엔 엉덩이 따뜻한 그런 엉따 온열 의자 있죠. 뭐 미세먼지 차단, 휴대폰 충전대, 와이파이대, 뭐 진짜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기사는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로 갑니다. 그곳은 왜인지 버스 정류장에 시민들이 앉을 의자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 완성하기 미션인데요. 들려드리는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찾아주세요. 자, 크리스틴 쌤.
1: It's tough to be, but fine, you win.
0: 네, 해석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 네가 이겼다. 자, 다시 한번 영어는요.
1: It's tough to be, but fine, you win.
0: 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 네가 이겼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아, 지금 tough to 뒤에 들어가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알약을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여기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받아들인다라는 느낌도 나와야 되는
1: That's
0: 그런 단어가
1: hint.
0: 되겠습니다. Mm-hmm. Mm-hmm.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정답 한 단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Many Nashville bus stops lack places to sit. These locals took a stand.
0: 내슈빌 버스 정류장엔 앉을 데가 없다. 주민들이 일어섰다. 자, 제목에 쓰인 stand라는 단어가 진짜 재밌는데요. 이 버스를 기다릴 때 이 앉을 곳, 그러니까 sit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 없다는 상황과 대비가 되면서 이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일어섰다,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런 중의적인 뜻을 아주 재치 있게 담아낸 것 같습니다. 자, 내슈빌 하면 이 컨트리 음악의 성지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화려한 밤문화가 펼쳐지는 이 브로드웨이 거리에 대형 스포츠 경기장까지 더해져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의 이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주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버스를 기다릴 때 잠깐 앉으실 의자조차 부족해서 진짜 더운 햇볕 아래에서 그냥 서 있어야 하는 일이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시에서 이걸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행정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고 하네요. 뭔가 망치를 들고 나섰을까요? 네. 오늘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이 도심 곳곳에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정체불명의 나무 의자들. 누가 왜 이런 의자들을 놓아두기 시작한 걸까요? 알록달록한 색상과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거리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이 나무 의자들은 도시에 어떤 변화와 갈등을 불러왔을지 들어볼게요.
1: Now, at least 100 handmade benches have appeared at bus stops and elsewhere around the city, providing a place for riders to sit and wait. But the benches, built by a band of civic-minded residents to fill a need they saw the city as neglecting, have become a flashpoint in the debate over whether Nashville, Tennessee, is spending enough on its own residents as tourism becomes an ever larger focus.
0: 이젠 버스 정류장과 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직접 만든 벤치가 100개 넘게 생겨나 승객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가 외면한 불편을 직접 해결하려 나선 건데 정작 이 벤치들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내슈빌 시가 관광에만 공을 들이느라 정작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인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you know what? I'll just do it myself.
1: Let me just make it.
0: Yeah.
1: Yeah.
0: 그래서
1: Let me just do it.
0: 망치와 이런 걸로 정말 그렇게 나선 거 맞네요.
1: You see, so it's I'm sure it's difficult for our listeners, Korean people, to understand that this could happen.
0: Right.
1: But like we've talked about before, there are areas in America that are not as so advanced.
0: 그러니까 왠지 들으면 잠깐만 미국은 굉장히 뭔가 advanced에 있지 않을까?
1: Yeah, that's right.
0: 여기 다녀오시면요. 아, 한국이 정말 잘해놓은 거구나.
1: Absolutely.
0: 느낄 수가
1: 있죠. Absolutely.
0: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Now, at least 100 handmade benches have appeared at bus stops and elsewhere around the city, providing a place for riders to sit and wait.
0: 이젠 버스 정류장과 도시 곳곳에 손으로 직접 만든 벤치가 최소 100개 넘게 생겨나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여기 핸드메이드가 손으로 만든 그런 벤치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연결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가볼게요.
1: But the benches, built by a band of civic-minded residents to fill a need they saw the city as neglecting, have become a flashpoint in the debate over whether Nashville, Tennessee, is spending enough on its own residents as tourism becomes an ever larger focus.
0: 내슈빌 시가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고 느낀 시민들이 직접 나선 건데 정작 이 벤치들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가 관광에만 공을 들이느라 정작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인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벤치스들이요. Built by a band of civic-minded residents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이 시리 자체를 그 이 시리 자체가 neglect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라고 싶었어요. neglect 하는 게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residents가 아니라 civic minded를 가진 residents는 어떤 느낌일까요?
1: That's right. The word civic means it's related to the city or the community. Mm-hmm. So, you know, we've heard of expressions like being open-minded or close-minded.
0: Right.
1: And this minded means you have a certain attitude. So what this means is these are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their neighborhood, their community or society in the more broader sense. But here, okay. in their community.
0: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조용히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1: yeah.
0: 너무나 말도 안 된다. 이건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마인디드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좀 중요하네요. 그렇죠? 무슨 마인디드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의식이 있는 이런 느낌. 근데 civic minded는 시민 의식이 있는 그런 residents에 의해서 이 벤치스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벤치스들이 have become a flashpoint in the debate over whether 뭐 이런지 아닌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 Yeah.
0: 플래시 포인트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this is a specific issue that triggers kind of conflict or disagreement.
0: Mm-hmm.
1: So in chemistry, flash point literally means the temperature where that substance catches fire. So a flash point in any debate is that sort of one issue. That controversy that sparks a debate.
0: 아, 그러니까 물리 쪽에서 보면은 어떤 화학 물질 같은 것이 갑자기 불이 붙는 그 포인트를 flash point라고
1: yes.
0: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될 만한 하나의 특정한 이슈 딱.

0: 시작
1: 땅
0: 논란 시작하는 거 그게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1: No, that's right.
0: 이게 바로 플래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논쟁의 인화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벤치스들이 갑자기 논란의 그런 인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디베이트에서 그러냐면 이거 너무 있잖아. 그 투어리즘 에만 너무 포커스한 거 아니냐. 우리 how about us residents?
1: Yeah.
0: 이런 거에 대한 디베이트에서 플래시 포인트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투어리즘 자체에 대해서 as tourism becomes an ever larger focu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Mm-hmm.
0: 그냥 larger가 아니라 왜 ever이라고 썼을까요?
1: Yeah, that's a good that's a good good one. Mm-hmm. So ever it means more and more.
0: More and more.
1: So it's becoming bigger and bigger, more and more, mm-hmm. again and again.
0: Right.
1: So this tourism, you know, it's getting really hot, mm-hmm. you know, Nashville, Tennessee. Mm-hmm. A lot of people are coming, living, mm-hmm. and so that's what it's mean. That's mm-hmm. what it means.
0: Okay. So mm-hmm. ever larger 하면 larger and larger and larger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0: 더더더 커지는 정도의 mm-hmm. 느낌을 거기다가 붙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Now, at least 100 handmade benches have appeared at bus stops and elsewhere around the city, providing a place for riders to sit and wait. But the benches built by a band of civic-minded residents to fill a need they saw the city as neglecting have become a flashpoint in the debate over whether Nashville, Tennessee is spending enough on its own residents as tourism becomes an ever larger focu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Sarah Bareilles with I Choose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any Nashville bus stops lack places to sit. These locals took a stand. 내슈빌 버스 정류장엔 앉을 데가 없다. 주민들이 일어섰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 벤치는 원래 그 시가 거리에 의자들을 치워버린 데 대한 시민들의 항의 표시로 시작됐다고 해요. 이 시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뭐 통행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벤치들을 계속 철거해 왔다는 겁니다. 이 당시 벤치 제작자들은 성명을 내고 정류장에 앉을 자리를 만드는 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며 불친절한 도시 설계에 맞선 비폭력 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버스를 타는 주민들까지 늘어나다 보니 이 앉을 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간절해진 상황인 겁니다. 이 시에서도 정류장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라지만 그 행정 절차가 답답할 만큼 느리다고 하네요. 들어볼게요.
1: A voter-approved program has slowly funded new shelters, benches, and other transit changes. About 350 of the nearly 1,600 bus stops now include shelters, up from about 100 a decade ago. But many stops still lack seating or even a sidewalk.
0: 주민투표로 승인된 사업을 통해 새 승강장과 벤치 설치 등 대중교통 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10년 전 100개 남짓이던 지붕 있는 정류장이 지금은 350개쯤으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정류장엔 앉을 의자는커녕 인도조차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진심이에요.
1: 1,000% Sam. Right. I mean, 1,000%.
0: Wow, 이거는.
1: I mean, have you seen? I know you drive, but have you seen the latest like shelters? Yeah. It is so high tech. Mm-hmm. It's got like all the bus numbers, like when it's coming.
0: Yeah, and 정말 충격적이죠.
1: It's in.
0: 가끔은 따뜻하고 Amazing. 시원해서 계속 거기 있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1: That is true.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voter-approved program has slowly funded new shelters, benches, and other transit changes. About 350 of the nearly 1,600 bus stops now include shelters, up from about 100 a decade ago.
0: 주민 투표로 승인된 사업을 통해 새 승강장과 벤치 설치 등 대중교통 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약 1,600개 버스 정류장 중 승강장이 갖춰진 곳은 10년 전 100여 개에서 현재 350여 개로 늘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voter approved program이라고 하면 투표로 이제 승인된 사업을 얘기를 하겠죠. 그게 slowly funded new shelters라고 했습니다.
1: Yeah.
0: 일단은 shelter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shelter 하면은 뭔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된 곳을 이제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shelter라고 하는 건 bus stop을 얘기를 할까요?
1: Yeah, absolutely. So the shelter that we're talking about is that structure that covers the space at the bus stop.
0: Right.
1: You know, whether 그러니까, it's raining or it's snowing, right?
0: 승강장이네요.
1: That's right. Right. That's right. So and it's slowly funded. So it has been funded. It has the fun, but it's moving too slowly.
0: 아,
1: it's not happening fast enough.
0: 자금이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씩 들어오는 거군요.
1: Mm-hmm.
0: 또 진짜 평생 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and about 350 of the nearly 1,600 bus stops now include shelters. Up from about 100 a decade ago라고 했습니다. Up from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줬어요. 뭔가 이게 수치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up from about 100 a decade ago.
1: Yeah.
0: Right.
1: So you've got two things. Up from means to it shows an increase, and up from after that you're pointing to a previous number. So it says here up from. About 100.
0: Uh-huh.
1: So it's like it's now 350, and before it was 100.
0: 아, 그러니까 10,

0: 100개를 go에는 100개였는데 from that it went up.
1: Yeah.
0: Right? 그래서 지금은 이제 350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1: Sam,
0: 볼 수 있겠네요.
1: Can you believe it's a decade? It took 10 years.
0: 근데 뭐 미국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1: Yeah, that's true. That is true. I can see it.
0: 아, 모든 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1: It's very
0: 봐도
1: slow.
0: 이제 그 정도 되겠다.
1: Yeah.
0: 네.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many stops still lack seating or even a sidewalk.
0: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정류장엔 앉을 의자는커녕 인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죠? 지금 lack한다는 게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seating은 뭐 물론이고 or even a sidewalk라고 했네요.
1: Yeah. Right. I mean, of course, sidewalk is that area mm-hmm. where pedestrians, people
0: right.
1: can walk
0: mm-hmm.
1: and it's paved.
0: Mm-hmm. Mm-hmm.
1: But there's no sidewalk.
0: 그게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전하게 있으려고 하나 yeah. 올라가는 건데
1: mm-hmm.
0: 그것마저도 없다. 진짜 옆에서 걸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sidewalk은 인도 보도를 얘기를 하겠죠.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A voter-approved program has slowly funded new shelters, benches, and other transit changes. About 350 of the nearly 1,600 bus stops now include shelters, up from about 100 a decade ago. But many stops still lack seating or even a sidewalk.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Bruno Mars with Just the Way You Ar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any Nashville bus stops lack places to sit. These locals took a stand.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튜브 화면으로 이제 이 시민들이 진짜 직접 제작한 벤치 사진을 좀 띄워드렸는데요. 저희도 보면서 아 이거 그래도 따뜻하다 yeah.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2026영님이요 의자들이 알록달록 예뻐서 포토 스팟으로 너무 좋을 듯해요. 오. 진짜
1: Agree.
0: 그런 것 같아요.
1: Totally.
0: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1: Very 네. sweet.
0: Right. 자, 주민들이 뭐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벤치 덕분에 이 많은 승객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요. 정작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 당국의 입장은 또 달랐다고 합니다. 이 시민들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도로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건데요. 혹시라도 벤치 때문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법적인 책임을 다 누가 질 거냐는 이 현실적인 고민이 걸려 있는 거죠. 자, 들어볼게요.
1: Mayor Freddie O'Connell, a Democrat, said the city is merely trying to avoid liability. An issue tough for our legal department to swallow, he said, is who accepts the liability if something goes wrong. He noted the city has received complaints, especially organizers have said, regarding benches painted with the phone number of a group that documents immigration enforcement.
0: 시장은 시의 조치가 단지 법적 책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가 가장 까다로운 대목이고 실제로 시의 민원도 접수됐다는 건데요. 특히 이민 단속 현황을 기록하는 단체의 전화번호가 적힌 벤치에 민원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갖다 놓으면 정말 다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Yeah. 뭐 자동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시민들이 아 그러니까 좀 뭔가 제대로 된 걸 놔달라
1: right,
0: 또 한
1: right.
0: 것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시 입장에서도 좀 아, 이거 어떻게
1: What do you
0: 해야 되지?
1: Do? Yeah, that's
0: 이럴
1: right.
0: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ayor Freddie O'Connell, a Democrat, said the city is merely trying to avoid liability.
0: 민주당 소속의 프레디 오코널 시장은 시가 단지 법적 책임 문제를 피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So merely 겨우 이 정도이다. 뭐 요 정도일 뿐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merely 라고 하는데요. Trying to avoid liability.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하긴 피하는데 liability를 피한다라고 했네요.
1: Yeah. So if you avoid liability, liability is basically legal responsibility. Mm-hmm. You could be sued if something wrong or bad happens.
0: Right.
1: So they're afraid that maybe, you know, if, you know, what if someone gets hurt, you know, then who takes responsibility? And here's the thing. In America, this whole liability and lawsuits are real. I mean, they happen so easily and so often. So this is something that the city is considering. Like, well, you know, I mean, that's nice. The bench is good to sit on. But what if someone gets hurt?
0: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고소, 소송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who's going to be responsible for all this?
1: Right.
0: 이런 느낌. So liability는 진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책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슈런스 중에서도 liability insurance라고 하는 책임보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An issue tough for our legal department to swallow, he said, is who accepts the liability if something goes wrong.
0: 그는 만약 사고라도 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시 법무팀 입장에선 가장 까다로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표현은 나옵니다. 그렇죠? An issue tough for our legal department to swallow. Issue는 issue인데 우리의 legal department가 swallow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issue라고 했네요.
1: Okay, so this expression comes from the original expression, a hard pill to swallow, which means that it is hard to accept. So you don't want to accept it because it's either unpleasant or it's bad news. You just don't want to deal with it.
0: Okay.
1: So, you know, a layoff, a breakup, a doctor's diagnosis, all of these things are hard pills to swallow.
0: Right.
1: It's hard to accept.
0: 받아들이기가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고요.
1: Yeah.
0: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의 legal department가 뭔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1: Right.
0: So 여기서 swallow 원래는 알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삼키는 거 이런 것을 swallow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받아들인다. 내
1: yeah.
0: 몸에 이렇게 넣는 듯이.
1: Yeah.
0: So an issue tough to swallow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Yeah. This whole idea of liability.
0: 이거는 진짜 뭐 입으로 swallow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No,
0: 그렇죠?
1: No.
0: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He noted the city has received complaints, especially organizers have said regarding benches painted with a phone number of a group that documents immigration enforcement.
0: 이어 시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 현황을 기록하는 단체의 전화번호가 적힌 벤치에 대해 민원이 많았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죠? 시리가 굉장히 이런 민원을 많이 받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immigration enforcement를 document 하는 그룹의 연락처로 거의 다 거의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민원이
1: yeah.
0: 들어온 거죠. 자, immigration enforcement를 document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Basically, if you document something, you keep a record of it.
0: Mm-hmm.
1: So here, they document immigration enforcement. Well, you know, there's the whole ICE organization
0: uh-huh.
1: that basically kind of arrests illegal immigrants.
0: Mm-hmm.
1: And so this is a group that basically keeps a record of all these raids and these arrests. So so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is that let's not make this bench political, but they're making it political.
0: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 쓰고 간다든가 이거
1: yeah.
0: 뭐 말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That's right.
0: 어떻게 보면 뭐 city property라고 하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1: Mm-hmm.
0: 그래서 immigration enforcement를 document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록이나 문서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민 단속 현황을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그룹의 전화번호가 거기 벤치에 써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하고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1: yeah.
0: 한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Mayor Freddie O'Connell, a Democrat, said the city is merely trying to avoid liability. An issue tough for our legal department to swallow, he said, is who accepts the liability if something goes wrong. He noted the city has received complaints, especially organizers have said, regarding benches painted with the phone number of a group that documents immigration enforcement.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릴게요.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이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찾아주세요.
1: It's tough to be, but fine. You win.
0: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 네가 이겼다. 네, 방금 문지 배운
1: mm-hmm.
0: 표현 같네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Sasha Alex Sloan with Older.

0: Deep Dive Daily. Many Nashville bus stops lack places to sit. These locals took a stand.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철거냐 보존이냐를 두고 여러 논란과 갈등이 이어졌지만 이 주민들의 이 벤치 만들기 운동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처음에는 항의나 시위의 성격으로 시작됐던 이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이웃을 돌보고 직접 벤치까지 만들어보는 뜻깊은 행사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1주년 행사에는 무려 내슈빌 교통국까지 후원에 나선 데다 아주 특별한 벤치 만들기 대회까지 열렸다는데요. 과연 어떤 벤치가 주목을 받았을까요? 들어볼게요.
1: With the bars and pedal taverns of downtown Nashville as a backdrop, organizers lined up two rows of completed benches for display on a recent steamy weekend. The winning bench, it was decided, belonged to Whitmore, her husband and her two sons, Max and Teddy. It was blue with silhouettes of animals and the capitalized words, "Migration is an earth right."
0: 다운타운 거리 한복판에 완성된 벤치 두 줄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날 우승작으로 뽑힌 벤치에는 파란 바탕에 동물 실루엣과 함께 이동은 지구상 모든 생명의 권리다라는 문구가 대문자로 적혀 있었죠. 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아마 한국어로 거기다가 한글로 이렇게 쓰면 너무 멋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Right.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ith the bars and pedal taverns of downtown Nashville as a backdrop, organizers lined up two rows of completed benches for display on a recent steamy weekend.
0: 최근 무더운 주말 다운타운의 술집들과 페달 파티 자전거가 누비는 거리 한복판에 완성된 벤치 두 줄이 전시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좀 뭔가 북적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So with the bars, 그렇죠? 뭐 술집 바를 얘기를 하겠고요. And pedal tavern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Taver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bar, 아니면 뭐 여관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앞에 페달이 나왔을까요?
1: My reaction the same. I'm like, what is a pedal tavern? I've right. never seen. What does this mean? So I actually wanted to get a visual. Uh-huh. And it really is like a bar. It's kind of like a bar mm-hmm. that's on a bike.
0: What?
1: Like... It's like a bar
0: on a bike,
1: but it is not like a small bike. Uh-huh. But it's on wheels and uh-huh. it's kind of like an outside bar, oh. basically an outside bar that has
0: 특이하네요.
1: wheels that you can kind of like. this is.
0: Yeah. 사진을 작가님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바퀴가 달려 있어요.
1: Yeah, that's right.
0: 그런데 그게 약간 술집 바처럼 생겼는데.
1: And you bicycle too.
0: 손님들이 페달을 굴립니다.
1: And then it moves.
0: 와, 나 진짜 저 너무 충격인데요.
1: That's
0: 너무
1: right.
0: 재밌네요. 그래서 정말 좀 어색하지만 페달 파티 자전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Yeah.
0: 그거를 이제 페달 tavern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 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as a backdrop으로 놓여 있으면서라고 했습니다. 뭔가의 backdrop이 뭘까요?
1: I mean, basically, this is kind of the scene behind the scene. It's like the background.
0: Okay.
1: So here we've got the benches, but we've got other things going on, which is like pedal bar, taverns, and bars and things.
0: 그 뭔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1: Yeah.
0: 그 동네에 갔는데 막 bars들도 있고 갑자기 bars인데 막 지나다니.

0: with more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네요. 뭔가에 belong to 한다는 것은요. 누구의 것이 되었다. 누구의 것이다. 원래 소유권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Oh, it belongs to my sister. 그럼 저희 누나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된다든가. You belong to me.
1: Oh, that's so romantic.
0: Not
1: I'm gonna say,
0: 거예요.
1: oh, it's a little 느끼해, but it's good. It's good.
0: 느끼해 약간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belong to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하면 누구의 것이다. 그러니까 with more 것이 돼버린 거네요. Winning bench가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belong with라고 쓰면 무엇과 더잘 어울린다라는 또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was blue with silhouettes of animals and the capitalized words "migration is an earthright."
0: 파란 바탕 의 동물 실루엣과 함께 이동은 지구상 모든 생명의 권리다라는 문구가 대문자로 적혀 있었죠. 오, 멋집니다. 그죠? 뭐 파란색 그리고 뭐 동물들의 뭐 실루엣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and the capitalized words로 이제 뭐 migration is an earthright이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words가 아니네요.
1: Capitalized
0: Yeah.
1: words, right? If a word is in capitals, it's basically the uppercase.
0: Yeah.
1: So we say lowercase or uppercase.
0: lowercase는 소문자
1: Yeah.
0: 그리고 uppercase라고 하면 대문자가 될수 있는데 이 uppercase에 해당하는 게 capitalized 된
1: That's
0: 것이라고 할
1: right.
0: 수 있을까요?
1: Capitalized.
0: 거의 같은 단어라고 볼수
1: Yeah.
0: 있겠네요.
1: So on my registration card, 외국인
0: 등록증 뭐라
1: 등록증,
0: 야야.
1: my name is all capitalized.
0: 아, 그 이름이 거기에 다 대문자로 등록이 되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Capitalized letters로, 그렇죠?
1: Yes.
0: Capital letters로, right? So 대문자로 표기된 단어들이 바로 capitalized word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ppercase, lowercase도 같이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chatroom 같은 데 보면 forum이나 이런데 다 capitalized and words로 쓰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1: Yeah.
0: Why are you screaming? You know?
1: Yeah,
0: 이게
1: that's right.
0: 대문자로 돼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1: Yeah.
0: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들은 대문자로만 써 있으면 그거를 약간 recognize를 잘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Could be, could be, because they're not used to it. That's not the way we write. So we just like capitalize certain letters, but not all of it.
0: 그러니까 대문자로만 쓰시면 안 돼요.
1: Like, if you say stop, it's like stop. And if you do the capitalizer, stop!
0: 소리 지르는 거 그냥.
1: Yes, that's right.
0: 자, 다림님이요. 저는 시의 입장도 이해가 가네요. 시민들의 행동이 더 나은 시 행정으로 승화되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자, 벤치 축제 너무 사랑스럽네요. 저도 굉장히
1: So
0: 사랑스럽고
1: true.
0: 재밌었습니다. 자, 파트 4 다시 들을게요.
1: With the bars and petal taverns of downtown Nashville as a backdrop, organizers lined up two rows of completed benches for display on a recent steamy weekend. The winning bench, it was decided, belonged to Whitmore, her husband, and her two sons, Max and Teddy. It was blue with silhouettes of animals and the capitalized words, "Migration is an earthright."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 네가 이겼다. 정답은 어떻게 할까요?
1: The answer is swallow. It's tough to swallow. But fine, you win.
0: 네. 자, 이런 답들도 주셨어요. swallow 대신에 뭐 8286님이 take 하셨고요. 그것도 뭐 뭔가 받아들이는 거죠. sleep like log 님이 accept 또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고, Rachel, embrace. 이거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1: Yes, that is
0: 포용하는
1: true.
0: 거. Alright, 자, swallow 보내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학당 구독권은 4788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주연정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Marshmello and Jonas Brothers with Leave Before You Love Me.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아니, 내숍이래. 그 버스 정류장에 앉을 곳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100개가 넘는 벤치를 만들었대.
1: 오, 그래. 그런 게 바로 공동체
0: 아니,
1: 정신이지.
0: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시에서는 안전 문제랑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이유로 일부러 철거했대.
1: 거기 시 관계자들은
0: 응.
1: 한국 와서 온열 버스 정류장 의자에 한번 앉아봐야 정신 차리겠구만.
0: 나 따뜻해서 졸다가 버스 놓쳤잖아.
1: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0: 저기, 크리스틴 쌤.
1: 저 연기 잘했죠?
0: 연기도 연기인데, 한국어가 엄청 늘었어요,
1: No,
0: 지금.
1: because you know, everyone, 여러분, you know, Mayu Sam, he's my director. So, 연습을 해요.
0: 네.
1: 막, 거기 해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
0: 그거 그 느낌 아니야, 말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1: Okay,
0: 좋아지셨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0: Alright. 김유림 님이요. 곧 K 정거장 나올 듯. 아, 진짜 조만간에 K 정거장 이거 수출할 것
1: We
0: 같아요.
1: could export
0: I think
1: this.
0: so.
1: We could absolutely.
0: 이거
1: Wow,
0: 아이디어 좋습니다.
1: that's a great idea.
0: Alright. 자, 하루 한 문장.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그래, 그런 게 바로 공동체 정신이지.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Now that's what I call community spirit.
0: Now that's what I call community
1: Yeah,
0: spirit.
1: so the stress has to be that's. Now that's what I call community spirit.
0: 이 문장은요, community spirit, 공동체 정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Now that's!
1: Now that's!
0: 이렇게 억양을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이걸 다르게 발음하고 뭐 억양을 넣는 사람 한 번도 못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Now that's what I call 뭐뭐뭐. 뒤에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게 바로 뭐뭐지. 우리도 사실 한국어를 할때 있잖아요. 바로
1: 바로
0: 그거지. 그게 뭐뭐지. 뭐뭐지에
1: 지
0: 인터네이션을 많이 주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인가
1: That
0: 보죠. 그렇죠?
1: absolutely. So basically, what you're saying is you are saying, "Oh, that is the perfect example. That is a true example of community spirit."
0: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두고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1: Correct.
0: 이게
1: So
0: 좋은 이그잼플이다.
1: that's right. So when you see like a musical, and it was out of this world, right? Now that's what I call a musical. That is the perfect example of a musical.
0: 그러면은 뮤지컬을 딱 봤는데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뮤지컬의 데피니션을 딱 알려면 이걸 봐야 된다라는
1: Okay.
0: 수준으로 이게 this is the perfect example 이런 거다. That's what I call a
1: And
0: musical.

0: true
1: and
0: musical.
1: Absolutely.
0: Okay.
1: So we also use this with food. Mm-hmm. You know, we talked about New York pizzas and hamburgers, right? Mm-hmm. You have that like pizza and you're like,
0: oh, stop.
1: Now that's what I call a pizza.
0: 바로
1: see, this 내, is the 아. Feeling that you need to put into this expression if you want to use
0: 아,
1: it.
0: 내가 피자라고 부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So that's what I call a real pizza. Mm-hmm.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응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Right. Mm-hmm. Okay. So 비슷하게 이런 표현도 있죠. That's what I'm talking about. 그럼 내 말이 그거야. 바로 그거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쌤, 이런 것도 영화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Now you're talking.
1: Oh, okay.
0: Oh, now you're talking.
1: Yeah. So in that case, you're saying more like now you're talking. Mm-hmm. It's like, okay, what I was thinking, you are thinking, and you are right on.
0: 아, 그러니까
1: now we're talking.
0: 이전에는 like, 말이 뭔가 안 통했는데, 이제는 좀 말이 통하는구만.
1: Yes.
0: Now you're talking.
1: Now you're talking.
0: Oh.
1: Yeah. I like what I'm hearing.
0: Right, right. 이런 것들은 문법보다는 차라리 연기 연습을 해서 익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 Yeah.
0: Acting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That is so important. If you use this like, that's what I'm talking about. No.
0: 느낌 없어.
1: Can't you?
0: I'm sorry. 아니에요.
1: 안 돼요. 안 돼요.
0: That's what I'm talking about.
1: That's
0: 이 정도는 돼야죠.
1: That's 네. right.
0: Right.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볼게요. 이제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버스 정류장에 앉을 곳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뭐 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1: There's a great word that you can say.
0: Mm-hmm.
1: Nowhere.
0: Nowhere.
1: So for example, oh, there is nowhere to sit.
0: Mm-hmm.
1: Or this is when you enter a place and no available seating.
0: Right,
1: there's
0: right.
1: nowhere to sit.
0: 아, 앉을 데가 없네. 자리가 만석이네.
1: Yeah, that's right. There's nowhere to sit. So for example, another example is you need help.
0: Uh-huh.
1: And there's nowhere to turn to.
0: 아, 이렇게 뭔가 도움을 위해서 돌아설 곳이 없다.
1: Yeah.
0: There's nowhere to go.
1: There's nowhere to go.
0: 갈 곳이 없어요.
1: Okay.
0: 아, uh-huh. 이런 식으로 mm-hmm. have nowhere to 뭐뭐 아니면 there is nowhere to 뭐뭐 하면 뭐뭐 할 곳이 없다.
1: Yeah.
0: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직접 안 되겠는 거 답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을 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So 뭔가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1: Yeah, you can say something like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So it's kind of like, you know, you ask and you ask and please help me. No one's helping you.
0: Right.
1: So you're like, okay, you're rolling up your sleeve and you're just going to do it yourself. You're going to use your own hands.
0: 아, 이 matters를 남의 손에 맡겼다가 아니야, 여기 넣어줘. 내가 이거 작업 좀 해볼게. 이런 느낌이라면 보면 되겠네요. S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라고 하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다. 이런 표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2: Many bus stops in Nashville had nowhere to sit, so locals took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and built over 100 benches.
1: Now that's what I call community spirit.
2: Ironically, the city removed some of them, citing safety concerns and potential liability.
1: Those city officials need to come to Korea and try our heated bus stop seats.
0: And now you're talking.
1: Now,
0: now
1: that's
0: you're
1: right.
0: Talking.
1: They've been just come over here.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한은현 님이요. 다친 부위 봉합을 했는데 치료하는 동안 떨리고 무서워서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1: 오, oh, no!
0: 두 분 쌤, ES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한 9월 보내시길요 하셨습니다.
1: 아이고, oh.
0: 이게 그러니까 다친 부위를 봉합을 하는 거는 이 공포감이 또 있단 말이에요.
1: Oh my goodness.
0: 이것을 이브닝 스페셜로 달래셨다니.
1: Oh, I hope you have a speedy recovery.
0: 호 해드리겠습니다. 호.
1: 호. 네.
0: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of course, Sam,
2: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Fun, and the song is We Are Young.
2: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2: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Have a wonderful evening. Right. Bye-bye.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4: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5: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4: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5: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4: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5: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4: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5: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4: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5: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is the Transportation Week.
1: Transportation Week.
0: 네, 우리가 교통수단은 해외여행 갔을 때 무조건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1: Well, actually, this sentence is a little bit similar to one from last week.
0: Mm-hmm.
1: We had a sentence about how long something was. How long is the wait?
0: Mm-hmm.
1: But this time, we're going to ask about how long is the trip. So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으로 시작하는 거는 똑같지만 조금 문장의 구조는 다르네요, 그렇죠? How long is 뭐뭐였는데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뭐 대중교통을 탈 때, 택시를 탈 때, 심지어 걸어갈 때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자,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 파헤쳐 보고 나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죠. 자,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걸 일단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얼마나 오래?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How long? 그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How long? 혹은 얼마나 기냐도 how long이었죠? 네, 그래서 기간을 물어볼 때 how long으로 질문한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how long does it take?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it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does it take에서 it은 어떤 시간이나 이동을 의미하는 가짜 주어예요. 주어는 필요한데 얼만큼 걸려요? 어떤 명확한 주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It's 4 o'clock. 여기서 시간을 말할 때 특정 주어는 없잖아요. 몇 시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 때 가짜 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하는 게 여기서 it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물론 문법적인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how long does it take? 이 순서대로 그냥 말하는 게 익숙해지면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고요.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어볼 땐 그 여기까지만 물어봐도 돼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외워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네, 여기까지만 물어봐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데를 물어보려면 to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to get there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라는 의미가 돼요. get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착하다, 뭐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there는 거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는데 to get there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0: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제 파헤쳐 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요 문장 잘 기억하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 텐데요. What is today's pattern sentence?
1: Well, our sentence was,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We're going to change get there to something else. So, how long does it take to Momo?
0: 네, get there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완료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to 다음에 행동이 오면 됩니다.
1: 네, to 있어서 you can see on page 41 of your book if you have it. It must be 동사.
0: 맞아요. to가 있기 때문에 to 다음엔 여기에 동사가 옵니다.
1: So here's an example that's very similar.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0: Get to the airport라고 했는데 to 뒤에 항상 동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to가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to는 뒤에 동사가 오는 뭐뭐 하는데 라는 뜻이고, 뒤에 to는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죠. 그래서 to the airport는 공항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0: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리 스타님들 궁금하시죠?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여러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짧게
1: A
0: 걸릴
1: few
0: 수
1: minutes a
0: 있지만,
1: day.
0: 몇 분만 매일 투자하면 돼요. 몇 분? Start English가 방송되는 만큼. 플러스 복습하는 시간. 네,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install the update?
0: Update가 update이죠. Install. 설치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그래서 install the update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설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요즘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You have to update the apps. 앱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You have to update your phone. 핸드폰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You have to update your computer. 컴퓨터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요즘 나오는 차는요. 또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업데이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to install the update? 업데이트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네, 짧게는 5분, 뭐 1분, 길게는 뭐몇 시간도 걸리더라고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잭쌤은 요리 잘하죠?
1: Okay.
0: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달걀을 삶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 It takes about 10 minutes. 10분 정도 걸려요.
0: 10분. 오래 안 걸리네요.
1: 네.
0: 네. Boil an egg라고 했죠? 달걀을 삶다라는 뜻이에요. Boil an egg. Boil이라고 하면 보통 팔팔 끓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달걀의 경우는 삶다라는 뜻이에요.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download the file?
0: Download, install. install은 설치하다고, download는 다운로드하다. 네, 두 개가 좀 다르죠? 근데 파일, file이죠. 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외래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세요?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것뿐이죠. 자, file, download. How long does it take to download the fil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다운로딩 하는 게 진짜 빠릅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면 조금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또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there?
0: Fly there. 그곳으로 날아가다? 저는 새가 아닌데요. I'm not a bird.
1: Well, fly is usually done in an airplane by humans.
0: 그렇죠. 사람의 경우는 날아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비행기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t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How long does it take to sign up?
0: Sign up. Sign up이라고 하면 뭐 다르게는 register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지원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가입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죠. 한국말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네요. 마침 생각이 안 났는데, 네, 가입하다. How long does it take to sign up? 혹은 how long does it take to register? 다 쓸 수 있겠네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complete the program?
0: Complete the program. 프로그램을 완수하다라는 의미겠죠. How long does it take to complete the program?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ow long does it take to 뭐뭐라는 질문을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1: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0: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1: How long does it take to install the update?
0: How long does it take to install the update?
1: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0: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1: How long does it take to download the file?
0: How long does it take to download the file?
1: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there?
1: How long does it take to sign up?
0: How long does it take to sign up?
1: How long does it take to complete the program?
0: How long does it take to complete the program? 잘하셨어요. 자, 요 예문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연습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예문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또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세요.
2: 실례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시내까지요?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2: 버스도 있나요?
3: 네.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0: 보통 지하철이 더 빠르죠. 그리고 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하철은. 그래서 너무 좋아요.
1: Especially in heavy traffic.
0: 맞아요. 특히 이제 교통이 많이 좀 heavy, 체증이 좀 많이 심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지하철은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선 지하철이 또 시간이 항상 딱딱 맞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1: 맞아요. Depends on the country.
0: 맞아요. 국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1: Or the city even.
0: 맞습니다. 자, 실례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 요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시내까지요. 아, 시내. 시내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뭐, downtown?
1: Sure.
0: 이라는 표현도 있을 것 같고요.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걸리다. 여러분, 시간은 걸리다라고 할 때 take라는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로, 뭐뭐로 이렇게 교통수단 얘기할 때는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오면 돼요. 버스도 있나요? 버스도 있나요?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더 빠르다.
1: ER 나오는 것이에요.
0: 그렇죠. ER 나오는 단어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어 표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5: To the city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4: Is there a bus, too?
5: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실례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4: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자, 실례합니다. Excuse me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다시 한번.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네, 이 표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표현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시내까지요.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5: To the city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0: 시내까지요?
1: To the city center?
0: 자, 시내를?
1: City center.
0: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ity center. 도시의 중심가, 시내죠. 뭐 downtown area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downtown도 되고요. City center 다 될 것 같아요.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1: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0: It takes about 20 minutes. 20분 정도 걸려요 라는 말이고요. By subway, 지하철로 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통수단은 by 뭐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버스도 있나요?
4: Is there a bus too?
1: Is there a bus too?
0: Is there a bus too?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 말은 버스도 있나요? 라는 말인데 Is there a bus? 버스가 있어요? 버스 자체가 있냐? 그 사물이 있냐?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물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곳으로 가는 버스가 있냐? 라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네,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5: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1: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네, yes죠.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요건 다시 한번.
1: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But the subway is
1: faster.
0: 네, fast가 빠른이고요. 더 빠른은 er 붙여서 faster라고 하면 되겠네요. The subway is faster.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 여기에 있는 그 지하철이 버스보다는 더 빠르다라는 의미로 the subway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4: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5: To the city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4: Is there a bus too?
5: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에서는 연음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Does it? 이 부분이 Z 발음으로 연음이 되고 it의 마지막 T는요,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돼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런 식으로 get의 t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네, take 할 때도 크 소리 크게 안 나옵니다.
0: 맞습니다.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요거 잘 주의해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당 와주세요.
1: Incredible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de.
0: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길을 잃고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이런 말도 있었고.
1: Completely lost.
0: 그렇죠.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1: That's right.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잃고 또 뭐 getting lost or you need to ask for directions. 그
1: right.
0: 어떤 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giving directions, 길을 안내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1: Yes.
0: 그 안에 자잘한 여러 가지 관련된 표현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사진을 찍는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 Oh, taking a picture.
0: Taking a picture.
1: Or,
0: 그렇죠.
1: Or take a photo.
0: Take a photo. 그 picture라고 하거나 photo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반반 정도의 그
1: yeah.
0: 기준으로 쓰이더라고요.
1: I think so.
0: 네.
1: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0: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그러면 could you take my picture 해도 돼요? Could you take my photo?
1: Could you take my picture? No, I don't think so.
0: 네, 그렇죠.
1: It sounds like it could be okay. 될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0: 네네.
1: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0: 아, 왜 안 되냐면은 my picture 하게 되면은 꼭 내가 나온 사진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내가 찍을 수도 있는 사진이지만 대신 좀 찍어주겠냐라는 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right.
0: 꼭 내가 들어간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하려면 could you take a picture 혹은 could you take a photo of me라고 하셔야
1: That's
0: 된다는
1: right.
0: 거죠.
1: Exactly.
0: 자, 근데 오늘은요. 여기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하고 묻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1: 그럴 때는 네. 오늘 타이틀이죠.
0: 네.
1: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0: 아,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take a picture of you, take a picture of me, as of, of가 들어간 것을 많이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take a picture for you, for me 이런 식으로 이 for를 이용해서 문장 만드는 걸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1: Wonderful.
0: 네, yeah.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1: Mm-hmm.
0: 자,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세요.
1: Okay. Oh, 저 실례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0: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뒷배경에 전체 광경을 다 넣어드릴게요.
0: 아, 고맙습니다. 저희 정말 같이 사진을 꼭 찍고 싶었거든요.
1: 자, 여기요. 마음에 들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0: 아, 네. 네. 그렇죠. 두 사람이 왔는데
1: right.
0: 서로 이렇게 그 뭐 셀피를 찍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1: 그쵸.
0: 또 서로 각자를 찍어주자니 좀 아쉬워 보이고 라고 할 때 선뜻 이렇게 나서서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하는 네. 경우 굉장히 흔하죠.
1: 이런 상황이 주로 언제 있냐면
0: 네.
1: 뒷배경이 크게 나오고 싶은데 이 셀카로는 좀 부족해.
0: 맞아.
1: 다 안 나와.
0: 네, 네.
1: 그래서 멀리서 찍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좀 물어보기도 좀 shy 할 때
0: 네.
1: 얼마나 고마워요.
0: 어.
1: 제임스가 나타나가지고 excuse me.
0: 어.
1: 제가 찍어드릴까요?
0: 그렇죠.
1: 감사하죠.
0: 그렇죠. 너무너무 고마운 얘기죠. 자,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는 말.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찍어주는 네. 걸 말하는 건지 찍어달라고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이든 take a picture 하나만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요.
1: That's right.
0: Take a picture 하나만. So take a picture for you, 뭐 of you 다 떠나서 오로지 take a picture okay?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 Excuse me, take a picture?
0: 네.
1: 다 그 모든 게 컨텍스트잖아요.
0: 네.
1: 아, 찍어드리는 걸 원하시는구나.
0: 네.
1: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0: 그 Matt Damon이라고 하는 그 얼마 전에 오디세우스에 나왔던 그 유명한 배우가.
1: 기억나요? 이거?
0: 아, 네. 기억나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더니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인데 와서 그 Matt Damon에게 아, picture?
1: Picture?
0: Pictur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걸 그래서 Of course, sure, why not? 그러면서 자기는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는 말인 줄 알고 그 부인한테 그 가운데 껴가지고 어깨에다 손을 둘렀다는 거죠. He put his arms around you know, these people. 근데 나중에 그 남자가
1: 알고 보니
0: 아니 우리 찍어달라고요.
1: 맷 데이먼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0: 네, 맷 데이먼에게
1: Take a picture for us.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얘기를 그리고
0: 해서 너무 민망했다는 얘기를 바로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1: 저도 같은 인터뷰 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자, 실례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데요.
1: Excuse me.
0: 그렇죠. Excuse me.
1: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0: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라고 말하는데 right. 자, 일단 제가 뭐뭐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해드리기를 바라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1: right.
0: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1: Would you like me to?
0: 그렇죠.
1: 뭐뭐뭐 for you.
0: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까지 Would you like to? 너무너무 입에 많이 익숙해지게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Would you like to have some dessert? 뭐, would you like to 뭐 sit here? 뭐 한다든지 뭐, Would you like to? 뭐뭐를 하시렵니까? 라는 뜻으로 Would you like right. to를 많이 익혔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Would you like me to가 되는 거죠.
1: 이게 포지셔닝이 확 달라지죠.
0: 그렇죠. 포지션이 달라졌죠.
1: Would you like me to?
0: Would you like me to?
1: Get you some coffee?
0: 그렇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get you some coffee? 그러면 제가 커피를 갖다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 말인 거죠.
1: 그쵸? Would you like me to drive you to the airport?
0: 그렇죠. Would you like me to drive you to the airport? 그 제가 운전을 해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기를 혹시 저에게 바라시나요? 라는 뜻으로 Would you like me to? 혹시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Would you like me to 다음에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라는 말이 오는데 그 뒤에 For you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뭐뭐를 해드릴까요? 라고 정중하게 제안을 하는 말인데 이때 right. for you는 당신을 대신해서 혹은 당신을 돕기 위해 뭐 이 정도의 말이 됩니다.
1: Yeah. 네, for you.
0: 그렇죠.
1: 그대를 위해 이런 뜻이죠.
0: 그대를 위해.
1: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0: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그렇군요.
1: Right.
0: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사진을 대신 좀 찍어드릴까요?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1: right.
0: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of you too?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1: They're both fine.
0: 네.
1: For you 또는 of you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Would you like me to 뭐뭐를 해드릴까요? 라고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좀 그래 주실래요? 그래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라는 말로
1: Oh, would you? Oh, would you?
0: Oh, would you?
1: Right.
0: 그렇군요. 간단하네요.
1: So, 이건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거 왜 would가 나오지 여기서?
0: 네.
1: But in English, it sounds very natural.
0: Oh,
1: if you don't mind, if it's okay with you.
0: Right.
1: 괜찮으시다면.
0: 네.
1: 괜찮겠어요?
0: 그렇죠.
1: 이런 거죠.
0: 괜찮겠어요? 네. 혹은 그래 좀 주시겠어요? 그래 주실래요?
1: yes.
0: Would you? 그렇죠.
1: Would you?
0: Would you?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that would be wonderful이
1: right.
0: 되는군요.
1: That would be, that'd be, that'd be wonderful.
0: That'd be wonderful. 그렇다면 참 저희야 좋죠. 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야 고맙죠. 라는 말이 어떻게 또 말할 수 있을까요? We'd appreciate that.
1: Oh, we'd appreciate that.
0: 네,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We would appreciate that.
1: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네. Oh,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so much.
1: thank 그렇죠? you so much.
0: You just can't go wrong with thank you so much.
1: 맞아요.
0: 그렇죠. Thank you라고 해서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정말. 자, that'd be wonderful. 그래만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We would appreciate that. 저희가 정말 감사한 일이 되죠. 그렇게 타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1: Right.
0: 자, would you like me to? 라는 말에 대해서 Oh, would you? 라고 대답한 다음에 That'd be wonderful 이라고 말한 것까지 자, 한번 들어보죠.
2: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3: Oh, would you? That'd be wonderful.
0: 네, 자, 지금 우리 성우분께서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would you? 라고 할 수 있다라고 right. 말씀드렸는데 그걸 would 하고 조금 띄어서 you를 이어 말씀하셨네요.
1: She was a little bit more emotional. Oh, would you?
0: 아.
1: 너무 고마워서.
0: 네.
1: 그렇죠? Oh, would you?
0: 네, 그렇죠. 그다음에 that would be wonderful. 줄여서 that be인데 이것도 조금 더 띄엄띄엄 말씀을 하시자면 또박또박 that'd be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1: 맞아요.
0: 실제로 yeah. 말할 때는 그냥 that yeah. be 정도로 많이 들리겠습니다.
1: 그냥 d는 약간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that be.
0: That be.
1: That'd be wonderful.
0: That'd be wonderful. Yeah.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라는 뜻으로. 자, 그랬더니 아유 물론이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까 좀

0: 유출색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배경에 이 전체 광경을 제가 다 넣어드릴게요.
1: Right, sure.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0: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1: Right.
0: 야, 이거 진짜 뭔가 그 영어 같다? 좀 그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get라는 말이 나오고 in the background이라고 하니까 이 배경에 뒤에 보이는 배경에 in the background 배경에 the whole view 전체 광경을 제가 담아드리겠습니다. Let me get. 라고 하는군요.
1: I think James knows photography really well. He's like, oh, let me get the whole background,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0: 그렇죠.
1: for you.
0: 맞아요.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이렇게 let me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혹은 제가 자청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let me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는 말이 let me introduce myself잖아요.
1: Right.
0: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서서 말하는 것처럼
1: right.
0: let me get the whole view. 전체 view를 다 제가 넣겠습니다. 어디에? In the background. 이렇게 그 배경에 라고 말하는 거죠.
1: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0: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1: Right.
0: 자,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1: Thanks.
0: 자, 그런 다음 우리가요. 사실 정말 사진을 같이 꼭 찍고 싶었거든요.
1: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0: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1: Right.
0: 아, 안 그래도 우리가 꼭 같이 나오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이렇게 말하는군요.
1: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0: 네.
1: 정말 우리 같이 찍고 싶었는데
0: 네.
1: 누구한테 물어볼 줄 모르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맞아요.
1: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0: 어.
1: We didn't know who to ask.
0: Right.
1: Well, I'm glad you showed up. Right?
0: 맞습니다. I'm glad you showed up.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 yeah.
0: We really wanted. 우리가 정말 원했거든요. A picture. 사진을. 그런데 어떤 사진? Together. 같이 찍은 사진을 원했거든요. 라는 말이 되겠군요.
1: That's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Sure.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3: Thanks.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0: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그러니까 wanted일 때 우리가 원했다. Wanted.
1: Right.
0: 이거를 빠르게 발음하니까.
1: Wanted.
0: Wanted.
1: We really wanted to.
0: 그렇죠. We really wanted,
1: wanted.
0: to.
1: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0: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1: Right.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똑같은 표현을 쓸 수 있냐면
0: 네.
1: 같이 여행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
0: 오.
1: 아, 저 약간 후회하는 톤으로
0: 네.
1: 아,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0: 아.
1: but we didn't.
0: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너무나 간절히 원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할 때 we
1: right.
0: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그 really라는 말과 wanted이라는 말, 정말 원했다.
1: Yeah.
0: 그런 말이 참 아쉽다는 뜻이 되는군요.
1: 솔직히 어떤 상황이냐면
0: 네.
1: we didn't get a picture together.
0: 아.
1: 이런 맥락이죠.
0: 네, 그럼 그런 경우에 야 우리 같이 찍은 사진 하나도 없네.
1: 하나도 없어.
0: 이렇게 말할 때
1: We don't have any pictures together.
0: We don't have any pictures together.
1: We don't have any pictures together.
0: We don't have any pictures together.
1: Let's go back to Paris.
0: I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그렇죠.
1: Yes.
0: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쉽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잘 된 것이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사진 찍어 주신다고 하니 This is great 라고 하면서요.
1: Right.
0: 저 사진을 착각 가고 찍은 거예요.
1: Okay.
0: 찍은 다음에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1: right.
0: 한번 보여드릴게요.
1: Here you go.
0: Here you go.
1: Yeah.
0: 네.
1: 착각 다 한 다음에 한 10장 찍은 다음에
0: 네.
1: Here you go.
0: Here you go.
1: 여기요.
0: 네. 자, 상대방이 원하는 것 혹은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넘겨주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말이 here, 보통 우리는 here you are.
1: Here you are.
0: Here it is.
1: Here it is.
0: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here you go 라고도 많이 하는군요.
1: They're all the same meaning. Here it is. Here you go. Here we are. Okay.
0: 네, 자, 옛다 여기 있다. 이런 yeah. 말이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1: 여기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Here you go.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볍게 좀 친숙한 의미로 하는 말이 된다는 뜻이죠.
1: 주로 식당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0: 어.
1: Like, you know, the server you know, brings your food.
0: Right.
1: Says, okay, here you go.
0: Here you go.
1: Here we are.
0: 아, 자, 여기 나왔습니다.
1: 아, 나왔습니다.
0: 네, 음식 드립니다. 네. Here you go. 그렇죠. Mm-hmm.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자기가 찍어드린 게 좀 마음에 들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1: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네, 이렇게 말합니다.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I hope you like, 당신이 좋아하기를. 무엇을? How it turned out. 어떻게 그게 결과로 나왔는지라는 뜻이 되는데 자 이렇게 잘 나왔기를 바래요 하는 말이 바로 I hope you like it.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1: So the key point here is turn out. Oh, how did your picture turn out?
0: How did your picture turn out?
1: Right.
0: 사진 어떻게 나왔어요?
1: Yeah. We say this expression a lot, especially with photograph, photography, right? Oh, how did your photo turn out? Your studio picture. How did it turn out?
0: How did it turn out?
1: Right.
0: 아, 보통 turn out 하게 되면
1: right.
0: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다. 라고 right. 말할 때 turn out. 뭐 he turns out to be a princess. 이렇게 oh. I mean a prince 이렇게 okay. 말한다든지.
1: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0: 드러났다. 알고 보니 그가 왕자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1: Right.
0: He turned out to be a prince.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예를
1: okay.
0: 들어서
1: right,
0: 근데
1: right.
0: 그렇게 결과가 짜잔 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turn out이라고 할 때
1: right.
0: 여기서는 사진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마음에 들길 바란다.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Perfect.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실까요?
2: Here you go.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네,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3: Oh, would you? That'd be wonderful.
2: Sure.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3: Thanks.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2: Here you go.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 실례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3: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1: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0: 어, 그래 주시겠어요? Oh, would you?
1: Oh, would you?
0: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That'd be wonderful.
1: That'd be wonderful.
0: 아, 그럼요. 제가 뒷배경에 전체 광경을 다 넣어드릴게요.
3: Sure.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1: Sure.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0: 고맙습니다. 저희 정말 같이 사진을 꼭 찍고 싶었거든요. Thanks.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1: Thanks.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0: 자, 여기요. Here you go.
1: Here you go.
0: 어떻게 마음에 좀 들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1: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여기까지입니다.
1: Wonderful. Good job.
0: 자, 오늘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네, 오디오 어학당 많이 활용해주세요.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to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edestrian, 뜻은 보행자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Italian government is moving forward with an amendment to road traffic laws that would impose a minimum fine of 75 euros on pedestrians who cross streets while looking at smartphones. 여기서 pedestrian이라는 표현은 길을 걸어 다니는 보행자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ity built new sidewalks to protect pedestrians. 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 인도를 건설했습니다. 뉴스에서 pedestrian safety, pedestrian crossing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보행자와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edestria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라임색 테니스 공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무척 율동적으로 느껴졌다. 그것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 정물은 아니었다. 나무에서 방금 떨어진 싱그러운 열매들처럼 느껴졌달까? 나는 오른쪽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 입 베어물면 여기까지 새콤한 맛이 쫙 뻗칠 것 같지 않아요? 저 열매요. 그러자 태호가 그것이 테니스 공인 걸 모르는 사람처럼 어느 나무에서 떨어진 거죠? 하고 말했다. 나는 그야 테니스 나무겠죠? 하고 대답했고 그렇게 우리는 테니스 코트 옆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테니스 나무로 지정했다. 공들은 나무 줄기에 매달렸던 기억이 없겠지만 그 밤의 나무는 분명히 테니스 공의 출처처럼 보였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학 동네에서 나온 윤고은 장편 소설입니다. 테니스 나무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안지영님이 참신해요. 테니스 나무라니라고 하셨는데요. 이 제목 딱 들었을 때 어떤 인상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목이 탄생한 그 대화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제가 쓴 새로운 그 신간 소설인데.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그 서점에는 오늘 깔릴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하신 분들도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현재님은, 벌써 다 읽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읽으신 분도 계시네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이현재님.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주옥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었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는 네, 이건 못 읽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상을 목표로 소설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뭘 목표로 하고 딱 쓰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쵸? 뭐, 목표로 하고 쓴다고 해서 주나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테니스 나무라고 하는 소설, 뭐, 그렇게 긴 장편 소설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그래도 좀 쉽게 딱열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고,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한 권, 요렇게. 네, 표지 너무 예쁩니다. 테니스 나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부분을 읽어드렸고, 지금 송태종 님이 예전에 고은 작가님이 바닥에 떨어진 테니스 공을 보면서 새로운 소재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기억하시네요. 저는 제가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구상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누가 그런 질문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있으면 아마 그때 제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귀갓길에 제가 북카페 오가는 출퇴근길에 이야기를 많이 구상하게 돼요. 라디오로 오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하철 역사를 많이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끔 늦게까지 녹음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밤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오가는 길에 떠올렸던 얘기들이 많이 이제 그 소설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예요. 그 테니스 코트 지나가는데 정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지점처럼 테니스 공들이 막 밑에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불빛, 조명 불빛을 받은 그 테니스 공들이 너무 뭐 레몬이나 뭐 청귤, 라임 같은 그런 시트러스 열매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얘기가 바로 테니스 나무입니다. 물론 테니스 관련 이 소설은 아니지만 시작점입니다. 지금 2729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지금 가을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매일매일의 공기와 햇살이 소중해서 시간 가는 게참 아까워요. 좋은 날, 새 소설과 함께 오셨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9312 쓰시는 카페이님, 내 책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감격스럽다니요. 너무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셨고요. 지금 미리 또 예약 주문하셨다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출판사에서도 협찬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벤트 책 10권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다가 살짝 미리 올려두긴 했습니다. 잠시 우리 후에 네, 좀 내용이 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책,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수 있는지 소개할게요. 이번에는 책 선물을 좀덜 받으신 분들께 드리고자 하고, 또, 북카페 항상 생방 때만 이제 그책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밤 재방송, 그리고 다시 듣기로 북카페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위한 창구도 열어뒀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선물 말고 또 하나의 재미난 이벤트를 하나 정해봤어요. 이건 진짜 카페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이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것만 살짝 먼저 얘기 드리면, 엽서 이벤트입니다. 북카페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엽서를 써서

카페인 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국제엽서로. 네, 이 엽서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어딜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 지나고 나서 그 파리의 그 문학 행사, 한불수교 140주년 행사로 또 한국 작가 몇 분이 또 가서 프랑스 작가들과 함께 대담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북카페 이제 자리를 살짝 비우게 되는데, 안 그래도 북카페가 그립던 차에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책을 이렇게 구매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읽으셨거나 읽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제가 한 10분 정도 줄여서 엽서를 국제엽서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 갖고 계신 분들 해시태그 테니스나무 그리고 북카페 계정 거기다 넣으셔서 그 테니스나무 소설에 대한 얘기 남겨주시면 제가 DM으로 당첨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다다음 주에 파리에서 국제 엽서를 우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쁜 엽서 아니고요. 저도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냥 엽서. 근데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는 엽서고요. 인스타그램 내용에다가 당연히 카페인임도 밝혀주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테니스나무 그리고 EBS 계정 함께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카페인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책 읽은 감상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북카페 에디션 받는 얘기도 할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두 곡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주님이 아침 저녁에 차가워진 공기에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느끼긴 했는데 북카페 선곡으로 가을 느낌이 물씬 마음에 와닿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음악 나갈 때 우리 보이는 그 바게트 피디님의 또 작품이죠. FW 컬렉션 나가고 있습니다. 북카페 그 캐릭터 딱 노란 빛에 오렌지 빛에 이게 가을로 물든 빛깔이 나가고요. 지금 제 뒤에는 우리 아시겠지만 카페인님들께 그 카페인 굿즈, 북카페 굿즈 7주년 기념 이벤트 선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우편 엽서를 다 이렇게 뗐습니다. 그래서 좀 벌써 낙엽 지는 계절이 된 것처럼 뒤가 약간 썰렁합니다. 이따가 없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원래 작품들이 여기 올라가긴 했는데 그 빼곡하던 엽서가 없어지니까 또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312 쓰신 카페이님, 이벤트 나무 같은 윤고은의 북카페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이벤트가 초롱초롱 열리는 카페? 엽서도 탐나고 북카페 에디션도 욕심나고 하셨는데, 네. 요 둘을 동시에 받으실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카페 에디션은 이번 주 이렇게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좀 지나서 책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엽서는 제가 다음 주에 파리에 있는 동안에 붙일 것이기 때문에 이미 책을 지금 읽고 계시거나 아니면 읽으신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신 그 리뷰를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요 자세한 그 이벤트 내용을 북카페 홈페이지에도 올려뒀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생방 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생방 주소와 실명 그리고 말머리를 테니스남으로 하셔서 샵 1045로 우리 카페이님들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테니스나무 장면 보시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사랑. 사랑. 현재형일 수도 있고, 과거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타인과 대화를 하다가, 스파크가 탁 튀는 혹은 호감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그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을 경험했는지 한번 그, 말랑말랑한 그 사랑의 시작 순간에 대한 사연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머리를 테니스남으로 하셔서 샵 1045로 꼭 주소 연락처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한분 오늘 뽑아서 네, 이것은 다 모아서 우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밤 재방이나 다시 듣기로 듣는 카페인 분들을 위한 이벤트 참여 방법인데요. 북카페 홈페이지에 물론 생방 들으시는 분들도 하셔도 되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다가 테니스 나무 말머리 달고 비밀글로 주소, 연락처, 실명 성함 포함하셔서 요 선물 받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요거까지 다 취합해서 모두 10분께 이번 주다 끝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엽서 이벤트는 별도로 가는 거고요. 박은영님, 와 고은 작가님 블라우스도 가을에 맞게 너무 어울리네요. 저도 블라우스 입고 싶어요. 라디오만 듣다가 책 너무 받아보고 싶어서 EBS 가입했는데 이벤트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EBS 가입까지? 그러면 홈페이지에 남기셔도 되고요. 네, 우리 생방 중에 문자 지금 미션 드린 거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어떤 것에 끌렸는지 그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은옥님 친정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신 첫 가을이네요. 마음이 아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은옥님, 이 지금 그러면 얼마 전에 지금 어머님을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또 마음에 깊이 또 이렇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리다고 하셨는데, 아, 지금 모든 것이 다뭐 가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루하루가 다 정말 처음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 또 지금 굉장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은옥님, 힘내세요. 북카페랑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 새롭지만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 익숙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생일 축하 신청 사연이 왔습니다. 박주영님, 북카페 듣기 시작한 지 11년 되셨다는 저보다 경력이 깁니다. 카페인 경력이 원래 더 기시겠지만 우리 카페인 청취자 경력이 주영님이 지금 다시 복직을 하면서 늦은 시간 일하면서 퇴근하면서 우리 북카페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윤고은 작가님이 등장하는 방송 듣기 시작했대요. 처음 떨면서 방송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카페인이란 말을 만들기 위해 종알종알 이야기하시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3, 4년 정도는 숨은 청취자로 지내다가 오픈 단톡에 1년 정도 고민하다가 가입을 하고, 1년 고민하다가 가입을 하고, 5주년부터 굿즈 만들기 참여하고, 엽서하고, 이제는 생활이 된 EBS 북카페에 감사합니다. 53번째 생일이 9월 12일 토요일이어서, 당일 축하받고 싶어서 오늘, 제 방이 이제 토요일에 나가니까요. 월요일 제 방이. 그래서 이렇게 반말 축하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북카페 게스트 한분한분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 순애부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주영님, 주영아, 치밀하다. 진짜 이렇게 지금 9월 12일 토요일 생일 받기 위해서, 축하받기 위해서 월요일에 맞춰서 사연 올리는 너의 그 치밀한 이벤트력, 정말, 인정. 너무너무 좋아, 이런 모습. 아, 주영아, 진짜 생일 축하하고, 아, 이 북카페 이렇게 오랜 기간 들었었구나. 근데 또 EBS 북카페 중에서도 또 윤고은의 EBS 북카페 된 이후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카페인이 되어줘서 고마워. 고민을 1년간 하다가 뭔가를 하고 이럴 정도로 너무 정말 신중한, 주영이 같은데, 이렇게 뛰어든 이상, 이제 못 가는 거 알지? 북카페와 함께, 계속 함께 우리 익어가자. 우리 카페인 분들

익어 가자는 말도 싫다고 하셨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나를 갱신하면서 살아가자. 축하해. 그리고 일간 카페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만나보시죠.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타르타로스에 갇혀 가혹한 형벌을 받는 탄탈로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맑은 물이 찰랑이는 연못 한가운데 서 있고 머리 위로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가지 휘어지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 허리를 굽히면 물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배가 고파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는 저 멀리 위로 달아나 버리죠. 눈앞에 욕망의 대상을 두고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도파민의 가장 정확하고도 서늘한 맨얼굴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파민을 쾌락과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분비되는 성취의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우리를 안달나게 만드는 기대와 갈망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는 늘 배고프고 척박한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만약 사냥감 하나를 잡았다고 완벽한 포만감과 행복에 빠져 안주했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의 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도파민 수치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었고 찰나의 기쁨 뒤에 지독한 권태를 심어놓았습니다. 곧바로 더 크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도록 인간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생존 메커니즘은 오늘날 우리를 끝없는 쳇바퀴로 밀어넣습니다. 끝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새로운 쇼폼 영상을 찾고 물건을 배송받자마자 또 다른 신제품을 검색하며 하나의 목표를 이루자마자 더 높은 성취를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영원한 갈증에 시달리는 탄탈로스의 현대판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물건을 소유하고 저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고결한 의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뇌과학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대에 이미 이 비극적인 메커니즘을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결핍하여 욕망할 때는 고통스럽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금세 권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갈망하고 소비하는 우리의 일상이 실은 몇 방울의 화학물질이 굴리는 정교한 쳇바퀴라는 사실은 꽤나 허무한 결정론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 욕망의 기원이 화학적 착각일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쳇바퀴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진짜 자유의지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맹렬한 도파민의 파도를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 그 파도를 가만히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고요한 틈. 그곳에 화학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간만의 서늘하고 단단한 영토가 존재합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휴먼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가 스스로 욕망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도파민이 굴리는 그 맹목적인 쳇바퀴 그 움직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생각하면 좀 낯설고 허무하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이 화학 물질의 실체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이전과 좀 다른 존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998 쓰시는 카페이님은 호르몬이 그랬어 쓴 박서련 작가를 좋아하게 됐던 그 책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갱년기라서 호르몬에 조정당하는 나약한 인간을 몸소 체험하고 있답니다 하시면서요. 사춘기는 밖에서 타인들이 호르몬 지배를 보고 갱년기는 안에서 자신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사춘기, 갱년기 이렇게 좀 호르몬이란 단어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시기들이 또 유독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매 순간 사실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 있죠. 저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근거 없는 얘기지만 우리 카페인 분들께 카페인 호르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르몬 중에서 북카페 카페인이라고 하는 호르몬. 그래서 안 들으면 뭔가 약간 좀 이상하고 여기서 뭘안 듣느냐? 당연히 라디오 방송이죠. 북카페. 콕 집어서 북카페를 안 들으면 좀 이상하고 오랫동안 안 가면 뭔가 좀 이렇게 삶에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다고 느껴지고 이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중독성 있게 카페인이라고 우리 애청자 이름을 정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 신영아님, 우리 카페인님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중년을 힘들게 넘어가고 있네요. 모두 건강이 제일이에요. 아프지 말자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카페인님들. 아프시지 마시고요. 호르몬이 요동쳐도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믿을 구석 하나, 손잡이 하나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서님, 맞아요. 가끔씩 무언가에 너무 몰입하는 제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시간 같습니다.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뭔가에 너무 몰입하는 나가, 내 삶을 더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것 때문에 나를 숨차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현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을 좀 빈틈을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사랑에 빠진 순간에 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요거는 잠시 후에 우리 북카페를 마무리할 때쯤에 오늘 그렇게 소개를 좀 당첨자 한 분껏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았다가요. 아, 음악 두곡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스 판 아르선의 I Still Got It 그리고 에버니 로렌, 제니 제이슨 라피에르가 함께한 곡 Meet You Again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3: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승숙 작가님, 우리 제가 오시기 전에 북카페 카페인 분들에게 그 좀 특수한 카페인 호르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2: 호르몬?
3: 네, 그래서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북카페 안 들으면 막 어지럽고. 네, 뭐 그렇게까지 너무 귀엽게 웃으세요.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키득키득키득키득. 너무 귀여운데
2: 아니,
3: 지금.
2: 순간 너무 네. 귀여웠어요, 그게.
3: 왜요?
2: 아니 그 표현이.
3: 아, 그러니까 이게 북카페 마음의 양분 같은 거니까 너무 못 먹으면 어지럽잖아요. 그것처럼 어지럽고 막 마음도 어지럽고 손에 안 잡혀 일이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북카페를 섭취해야 되는 그런 호르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품고 있는데 좀 그런가요?
2: 아니요, 아니요. 윤고은 작가님 다운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그게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김현정님이 이렇게 네. 사연을 주셨습니다.
2: 네.
3: 읽어주실래요?
2: 네, 김현정님. 저요. 북카페 카페인 호르몬 흐르는 1인입니다. 카페 운영 중에 점심때 바빠서 못 들으면 저녁 반방 들어요. 커피? 풀풀 날리며 손님들 몰래 혼자 웃기도 해요. 하루 종일 외로운데 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북카페입니다. 책을 둘러볼 시간이 없는데 북카페를 통해 새로 나온 책 또 놓쳤던 좋은 책들을 골고루 읽게 돼요. 너무 좋아요. 항상 감사해요.
3: 그 호르몬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0: 저같이 이렇게 뻣뻣하고 밋밋한 성격의 타입은
1: 네.
0: 이렇게 윤고은 작가님이 막 호르몬 뭐 이런 얘기하면 약간
1: 네.
0: 닭살?
1: 닭살 돋아요?
0: 막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이렇게 저녁 반반까지 챙겨주시는
1: 네.
0: 카페인 분들이라면 북카페에 카페인 호르몬 흐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훨씬 저 하나보다 수도 많고요. 우리 카페인
0: 맞아요.
1: 분들이 얘기하시면 더 아마 승숙 작가님 뭐 닭살이
0: 네.
1: 돋았다가 이 소름 돋았다가 뭐 가라앉고 할 틈도 없이 계속
0: 네.
1: 그냥 새로운 피부를 갖게 되실 수도
0: 그러니까요. 많이
1: 있어요.
0: 적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1: 네.
0: 나 아까 왜 이렇게 힘들었죠?
1: 그래서
0: 네.
1: 이제 승숙 작가님이 조금 더 우리 카페인님들의 그 카페인역에 노출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긴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살짝 얘기
0: 네.
1: 드렸거든요. 제가 다다음 주에, 그,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기념 행사로 북카페를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0: 맞죠.
1: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엽서 이벤트도 하겠다 얘기를 드렸던 건데, 다다음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0: 당장 다음
1: 네,
0: 주입니다.
1: 다음 주에요. 마음은
0: 어떡해요?
1: 다다음 주인데, 지금 다음 주에요. 그래서,
0: 네.
1: 사실 이번 주 끝에 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북카페를 다음 주에 비워요. 그래서
0: 맞아요.
1: 북카페 이제 여기 어떻게 하느냐.
0: 어떡해요?
1: 두 분이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월화에 한 분. 아직 비밀이에요, 그건. 그리고 수목에 한 분. 수목에 한 분이 바로.
0: 세상에.
1: 네. 얘기하시죠. 승숙 작가님이, 네,
0: 어떡해요?
1: 스페셜 DJ로 수목을 하십니다, 지금. 책 내려놓고. 아니, 수락하신
0: 지금 이
1: 거잖아요.
0: 책이 중요한 것 같지
1: 네,
0: 않네요.
1: 갑자기
0: 네.
1: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염승숙 DJ님이 수목을 하실 예정이니까, 그때 우리 카페인님들, 승숙 작가님 그 팔에 소름이 돋다 못해 이제 그냥 아예 눌러 앉도록 그렇게 카페인력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어떡하죠? 저 윤고은 작가님 같은 이렇게 발랄하고 활달하고 뭔가 예쁜 말들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1: 이미 충분히 하시고, 아니, 뭐, 북카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지금 계속 오셨는데 갑자기 왜 손을
0: 네.
1: 그으세요?
0: 네.
1: 네.
0: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카페인님들
0: 네.
1: 수목 우리 승숙 작가님이 DJ 하시는 동안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소설 북클럽 준비된 책 어떤 책인지 공개를 먼저 해주시죠.
0: 네, 제가 지난주 북클럽 마무리 때 다음 주는 팔레스타인 문학입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부터도 팔레스타인 문학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평소에 잘 읽을 기회도
1: 네.
0: 없었고 국내에 번역된 팔레스타인 문학이 그렇게 종수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가산 카나파니이라는 작가의 팔레스타인 작가의 소설이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는 제목의 중편 소설입니다.
1: 네, 지금 열린문에서 나온
0: 네.
1: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 이 소설 오늘도 선물 이벤트 갑니다. 우리 카페인들 말머리를 뭐로 할까요?
0: 태양?
1: 태양으로 할까요?
0: 네.
1: 네, 태양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받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이거 신청한다라고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우리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사실 그 표지도 너무나 그 예쁜 주황색이고
0: 네.
1: 오렌지빛이고 제목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인데요. 승숙 작가님이 너무 슬프다고 계속 얘기를
0: 네.
1: 하셔서
0: 이 가산 카나파니의 생애부터 이미 슬펐던 것 같아요.
1: 네.
0: 작가는 1936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저부터도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
1: 네.
0: 현재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비극의 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가,
1: 네.
0: 실제로 가산 카나파니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보면서, 이러한 작가적, 생애적 비극이 또 있었구나 싶어서, 우리는 뭐 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기를 지나서 또 1950년에 한국전쟁을 겪고 정말 격동의 40년대였잖아요.
1: 그렇죠.
0: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1: 오.
0: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에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의 나크바가 벌어졌는데요.
1: 네.
0: 이 나크바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대전 이후에 48년에 이스라엘이

0: 건국 초기에 팔레스타인의 거의 70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내쫓으면서 추방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거의 순수 유대인들로만 채우려고 하는 이 건국의 이념적인 목표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재앙일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0: 낙엽
1: 살던 터전에서 갑자기
0: 쫓겨난
1: 쫓겨난
0: 거니까요.
1: 거죠.
0: 그래서 대재앙이라고 불리던 낙흐바를 경험했고, 이게 가상 카나파니 작가의 12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고향을 잃고 난민으로 떠돌게 됐고, 이들의 어떤 성장 이후에 이 작가의 성장 이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고통, 비극, 어떤 디아스포라의 현실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글로 써냈던 작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가는 작가 활동, 작품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고요. 또 팔레스타인 난민의 비극과 어떤 저항 정신을 작품으로 이제 형상화하기도 했지만, 이 67년에 팔레스타인 해방 대중전선이라고 하는 단체의 창립 멤버이자 공식 대변인이었고, 그리고 그 기관의 대표 기관지를 만들었는데, 알 하디프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펜을 들고 싸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정치적 혁명의 수단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한 작가였던 거죠. 그러다
1: 그러네요.
0: 보니까 이스라엘 이 정부 집단의 최대 적 표적이 된 거죠. 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76년에 차량 폭탄 테러로 암살됩니다.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어찌 보면 가산 카나파니의 죽음은 팬의 힘을 두려워했던
1: 그쵸.
0: 그래서 그가 지녔던 팬의 힘 자체를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했던 이 이스라엘의 정부 집단의 이 목표물이 됐었던 것
1: 그러니까 참 너무
0: 같아요.
1: 참혹한 결과인 건데,
0: 네.
1: 그쵸?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 죽음이 그 팬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가를 또 증명해
0: 그러니까요.
1: 보인 것이기도 하네요.
0: 그러니까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어떤 정치적 각성을 요구했던 글쓰기를 계속 지속해 왔던 거니까요. 너무 놀랍죠. 이 소설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으로 초역됐을 당시에는 불볕 속의 사람들이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아주 가혹하게 사막 위에서 물한 방울 없이 이 강렬한 햇볕 밑에서 정말 그야말로 다 죽어가는 그런 고립된 심정들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놨는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1: 그러네요. 우리가 오늘 말머리도 태양이고 제목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인데 태양이라고 할때 태양 밑에 있다라고 할때 떠올리는 그 태양빛의 느낌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0: 맞죠.
1: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정말
0: 정말로 살갗이 타들어가고
1: 네, 서 있기도 서 있기조차
0: 서있기도
1: 힘들게
0: 힘들고요.
1: 만드는
0: 네,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태양빛이에요.
1: 그러네요.
0: 너무 강력하고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빛인 거죠. 사실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햇빛은 생존 수단이기도 한데요.
1: 그렇죠.
0: 이 햇빛이 역설적으로 이 난민들의 목을 죄어오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더글라스의 The Water is White 띄워드릴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신인 맞이해서 네네
3: 오늘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열림원에서

0: 변엔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집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에 수록된 표제작으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이 태양이라는 말머리 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요책 선물로 드립니다. 9230 쓰시는 카페이님이 점심 먹으려고 밥 차려놓고 팔레스타인 작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책 내용이 기대된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진짜
1: 네.
0: 우리가 접할 일이 별로
1: 맞아요.
0: 없었어요.
1: 그래서 의식적으로 찾지 않으면, 찾아서
0: 맞아요.
1: 읽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작가죠.
0: 맞아요. 그리고 신희연님은 지인 중에 팔레스타인 출신의 친구가 있어서 귀가 더 솔깃하다고 매스컴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들만의 서러움과 아픔이 있다는 걸 저도 그 친구에게서 들어봤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1: 그렇군요.
0: 네. 지금 초역된 책을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0851. 네, 스시
1: 0851님.
0: 카페이님.
1: 네. 대학생 때 초역된 책을 읽고 태양보다 뜨거운 감정에 휩싸였던 게 기억나네요. 아,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뒤 저는 평화 활동가가 되어 살고 있는데요. 원래 읽었던 초역본을 잃어버려서 다시 나온 책을 받고 싶습니다. 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마지막 장면으로 인해서 평화 활동가가 되신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0: 네.
1: 그래도 뭔가 인생의 여정과 여로에서 이 책이 있었네요. 0851님의
0: 그러네요. 오,
1: 삶에서.
0: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 네.
0: 초역으로 그때 찾아 읽으셨을
1: 네.
0: 정도면, 그쵸? 근데 그걸 또
1: 맞아요.
0: 잃어버렸으니까. 조지현님,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라 소개해 주시는 책이 더 와닿습니다. 신 아래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죄인이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엔 존중과 사랑이 해답이겠죠.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고 보금자리 잃고 헤매는 슬픈 역사고 현실입니다. 아, 이 가산 카나파니가 어떻게 소설을 끌고
1: 네.
0: 갈지 궁금해요.
1: 맞아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사실 경고와 당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0: 경고와 당부요?
1: 네. 경고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은 약간 딱딱하지만 일단 너무 슬픕니다.
0: 네.
1: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이고 아까 평화활동가로 일하고 계시다는 분의 말씀처럼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사실은 읽기 전에 한번 독자 여러분들께서, 카페인
0: 네.
1: 여러분들께서 숨 한번 크게 쉬시기를 좀 경고드리고요.
0: 네.
1: 하지만 함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한번 읽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소설을 쓰는 작가지만 이 소설이 내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다 읽고 나서 느꼈을 정도로 나도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라는 각성도 들었고요.
0: 네.
1: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꼭 너무너무 슬프지만 좀 심장을 부여잡아야 할 정도로 어렵지만
0: 네.
1: 그래도 꼭 한번 같이 카페인 여러분들과 읽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0: 그럼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이 작품에는요. 팔레스타인 남성 3명이 등장해요.
0: 네.
1: 네. 아부카이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완이라는 소년도
0: 네.
1: 있고요. 또한 명이
0: 아사드?
1: 아사다. 네, 아사드라는
0: 네.
1: 청년이고요. 그 연령대가 다르죠. 아부카이스는 좀 나이가 있고요.
0: 네.
1: 또 청년 아사드와 소년 마완이 등장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남성 3명이 지금 이라크 남부 항구 도시 바스라를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사막을 가로질러서 이좀 오일 붐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쿠웨이트 국경 안쪽으로 지금 밀입국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소설의 초입부터 이 아부카이스, 아사드, 마완 이세 명의 남자들이 다 밀입국 브로커들한테 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0: 네.
1: 이미 당한 상태. 그래서 지금 아부카이스 아사드, 마완이라고 하는 소제목 하에 이들의 사연이 초반에 나열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나는 쿠웨이트로 가야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난민 출신으로서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나의 삶의 미래도 도모할 수 없는 이 험난한 상황에서 사기를 한번 당했지만 그래도 난 쿠웨이트로 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더 밀입국을 시도하는

0: 하는 찰나에 이세 명이 모이게 되거든요.
1: 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세 명의 사연이 찬찬히 소개가 되는데요. 초반에 이 아부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지 못한 난민이자 빈민 출신으로서의 이 아쉬움, 안타까움, 생의 번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고향 마을의 학교 옆을 지나쳤던 때를 지금 콘크리트 도로 위에 누워가지고
1: 네.
0: 완전히 누워 있어요. 사기당하고. 왜냐면 도로 위에 버려지고 갔거든요. 브로커에 의해서.
1: 지금 돈도
0: 네.
1: 없고, 그쵸.
0: 그리고 밀입국 시도하는데 여기서는 막 10디나르, 15디나르, 20디나르가 정도의 돈이, 비용이
1: 네.
0: 소요되는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으로 나와요. 네. 정확히 한화로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노동하고 저축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
1: 네.
0: 그런 돈으로 10디나르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 뭐랄까요? 초반부터 지금 아부카이스가 20디나르를 넘겼는데 브로커에 의해서 도로에 버려지고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좌절감에 누워서 고향 마을의 학교 옆을 지나쳐 갈때 그런 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정말 깡마른 흰머리 노인이 칠판 곁에 서서 작은 아이에게 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거대한 강물이 합류하면서 뭐 샤트 알 아랍이라는 강물이 형성되는데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조건과 지리적인 요건들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 몰래 주워 듣고 있었던 그런 광경들을 좀 추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스타 셀림이라는 10년 전에 가르쳤던 샤트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누워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얼른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0: 네.
1: 거예요. 힘이 없어서.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신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길 빌겠소. 이런 말들을 어린 시절부터 나누고
1: 네.
0: 건네오던 이들의 역사에서 신의 자비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의구심에 쌓여서 지금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 가난에 찌든다면, 그러니까 신의 자비가 함께해서 내가 지금 이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남은 거라면
1: 네.
0: 나는 지금 이 살아온 세월을 두 어깨에 짊어진 채빵 한쪽을 얻기 위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쿠웨이트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계속 반추하고 있는 거죠.
1: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0: 너무 슬퍼요.
1: 최상철님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라고
0: 그쵸. 네.
1: 하셨습니다.
0: 제가 북클럽에서 책 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경고와 당부를 카페인 여러분들께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네, 꼭 한번.
1: 지금 1863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번에 소개해 주신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도 잘 읽었습니다. 가산 카나판이 이존 버거의 소설 A가 X에게 이 소설 속 모델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인물이에요.
0: 맞습니다.
1: 예.
0: 네.
1: 이렇게 또 연결되는 흐름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쵸?
0: 맞아요. 이 소설들을 읽으면, 소설을 읽어 나갈 때면, 등장인물들, 아부카이스부터 시작하는 이 팔레스타인 남성들의 생애의 어떤 역경과 고난이
1: 네.
0: 매 순간 이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그 비유 자체도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읽다 보면, 버터를 만들 때 우유를 휘젓는 것처럼 이 운명이 이들의 삶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뒤흔든다는 거죠.
1: 네.
0: 그런 비유들도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이제 바스라라고 하는 어떤 이 이라크 항구에서 쿠웨이트로 사람들을 밀입국 시켜주는 뚱보 사내가 한명 나오는데, 아부카이스는 그 뚱보 사내에게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안전한 도착을 보장해 달라고. 왜냐하면
1: 네.
0: 밀입국 시켜줄 때한명한 명의 안내원이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브로커들이. 브로커들이 꼭 많은 돈을 받으려고 안내원 한 명당, 그러니까 브로커 한 명당 10명의 밀입국자를 모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뒤에 해설을 붙이신 역자 선생님의 말에
1: 네.
0: 따르면 사실은 어떤 북한인들이 탈북해서 뭐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탈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여러 브로커들의

0: 시가 사기
1: 그쵸.
0: 행각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다든가
1: 네.
0: 너무 많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먼 지리적인 상황의 팔레스타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밀접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부카이스라든가 아사드, 마완이 겪는 이 브로커들의 사기로 인해서
1: 네.
0: 전 재산을 잃고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나동그라지는 인물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사실. 네.
1: 자, 이야기 어떻게 듣고 계신지 카페님들 사연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의 비극적인 현실, 또 이에 저항하는 기록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OST에서 한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코브 마코위치의 No Other End 듣고 가시죠.

0: 하니의 단편 소설 중편 정도
1: 네,
0: 분량이죠.
1: 중편 소설.
0: 네, 소설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입니다. 열린문에서 출판한 그책 안에 수록되어 있고요. 4903 쓰시는 카페이님은 언젠가부터 점점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 뉴스들을 피하게 되는 1인입니다. 하루하루 무탈한 일상을 기원하며 감사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이고 기적일 테니까요. 아, 이 마음 뭔지 알아요.
1: 그렇죠.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떤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죄의식, 죄책감, 또알
0: 그렇죠.
1: 수 없는 공감에 의한 또 동정심, 많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연민까지.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그 뉴스들을 진짜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무뎌짐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1: 맞습니다. 전쟁이 그침이 없으니까요.
0: 그렇죠. 이용성님 사연 볼까요?
1: 네. 이용성님, 서경식 선생님의 글을 통해 가산 카나파니를 알게 됐어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다 보니 요즘엔 팔레스타인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많이 출판되는 것 같아요. 동시대,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0: 그렇죠. 사실 그 뉴스가 굉장히 많고 무뎌질 수 있지만,
1: 네.
0: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1: 네.
0: 우리 한국도 워낙 역사 지국이 많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에게라도 이 얘기를 더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강렬하니까.
1: 맞아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실존적으로 벌어지는
0: 네.
1: 비극의 사실이 있고, 그러나 현재는 너무 가짜뉴스도 많고, 뉴스
0: 그렇죠.
1: 자체도 편집되어서 보도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0: 맞아요.
1: 것들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이 자꾸만 이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되는
0: 그렇죠.
1: 그런 오류도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산 카나파니의 이런 소설을
1: 네.
0: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아는 것은
1: 그쵸.
0: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읽기 경험을 제공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1: 맞아요.
0: 뉴스들을 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1: 그렇죠. 문학은 정말 뉴스와 다르죠. 문학 또한 사실을 작가가 기록할 수는
0: 네.
1: 있지만 어떤 면에서든 선택권이라든가 출구 자체를 박탈당한 팔레스타인들의 민중이 있고 그들의 어떤 실존적인 고립감, 우울감, 좌절감, 구조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 문학적으로 형상화 해놓은
0: 네.
1: 작가적 고심의 결과물이니까요.
0: 그렇죠. 거의 뭐 목숨 걸고 쓴
1: 그렇죠.
0: 거고요. 네, 이걸
1: 실제로 암살당했지만
0: 맞아요.
1: 그의 어떤 정치적 혁명의 기록은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네. 놀랍죠.
0: 8745 쓰신 카페이님, 요즘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가 정인가?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걸 절감하면서 살고 있어서 진짜 꼭 읽어보고 싶다고
1: 네.
0: 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저도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이스라엘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는 바는 없었는데,
0: 네.
1: 실제로 1947년에 영국이 팔레스타인 영토 통치를 회수했을 때,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유엔이 지정해서 분배해준 영역에는
0: 네.
1: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아주 유효한 영토, 영역이 훨씬 더 컸다고 해요. 그런데 왜 팔레스타인, 70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이렇게 추방하고, 고향 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귀환권까지 박탈하면서까지
0: 네.
1: 왜 이렇게까지 원주민들을 박해했을까라는
0: 그쵸.
1: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유대인 절대 다수 국가를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발휘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0: 이게 참 말로 하면 문장으로 한 줄로 딱 끝나지만 그 뒤에 이제
1: 네.
0: 따라오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너무
1: 맞아요.
0: 끔찍한
1: 아,
0: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맞습니다.
0: 김완식님, 강경의 소금 소개해 주셨던 일이 생각이
1: 네.
0: 난다고.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도 난민이었고, 우리도 난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1: 맞네요.
0: 네.
1: 네.
0: 이야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1: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처음에 아부카이스의 사연으로 시작해서 청년 아사드,
0: 네.
1: 소년 마완에 이르기까지, 이거 정말 똑같은 그 밀입국 브로커, 뚱보 사내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의 계략과 강교함에 의해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승숙 작가가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는 가산 카나파.

0: 이렇게 다 사기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초반에 이 중장년인 아부카이스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안전한 도착을 보장해 주는 거죠? 라고 이제 사기당하기 전에 계속 간절하게 묻거든요. 근데 그 뚱보 사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당신들은 안전하게 도착한다.
1: 네.
0: 하지만 약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알다시피 지금은 8월이라 사막의 열기가 강렬한 데다 그늘조차 없지만
1: 네.
0: 그런데 반드시 도착은 한다. 이렇게 안심시켰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15디나르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지금 사막 한복판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장이 이어지냐면요. 아부카이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통 전체가 자신의 내부로부터 솟구친 눈물로 가득 채워졌음을 느꼈다. 머리통 전체가 눈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1: 네.
0: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사드, 청년 아사드의 내용, 사연이 소개되는데, 역시나 쿠웨이트로 밀입국하려고 하는데, 이 뚱보 사내가 브로커인 거예요. 뚱보 사내가 또 얘기해요. 아, 내가 억지로 널뭘 하려는 게 아니라,
1: 네.
0: 이렇게 우리가 너를 쿠웨이트로 안전하게 옮겨주긴 할 건데, 중간에 여기 H4 송유관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감시관의 눈을 피해서, 여기를 네가 조금만 걸어서, 한 1.4km 정도를 돌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널 태워줄게.
1: 네.
0: 태우고 쿠웨이트로 가는 거야. 그 지점만 네가 잠깐만 혼자서 견디면 돼. 라고 온갖 수완을 발휘해서 속여놓고, 그냥 송유관을 걷고 있는 이 아사들을 버리고 간 거예요.
1: 근데 이 아사드
0: 네.
1: 입장에서는 사실 좀 너무 불안하지만,
0: 그쵸.
1: 이거 말고도 달리 부여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더 참,
0: 맞아요.
1: 참혹한 거죠.
0: 그러니까 뚱보 사내가 너는 황소처럼 튼튼해. 여기 송유관 주변 뭐 1km 정도 걷는 것 따위는 금방이잖아. 잠깐 혼자 있는 거야. 아, 물론 햇볕이 뜨겁겠지. 그치만 넌 견딜 수 있어.
1: 네.
0: 막 이렇게 막 꼬드기거든요. 그러면서 막이 뚱보 사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너는 안전하게 쿠웨이트에 도달할 거야. 이런 말인데 이 명예를 건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얼마나 이 간교한 술책이었는지 명예를 건다라고 하면 정말 이 신뢰감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 모든 걸 걸게라고 하는 말에. 근데 이 또한 이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자들의 어떤 15디나르, 20디나르를 갈취하기 위한 너무 좀 방편이었으니까 속임수였으니까
1: 네.
0: 읽다 보면 막 화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아사드가 그 브로커가 지정한 H4 송유관 주변을 막 뜨거운 뭐 열기가 머릿속에 막 쏟아지는데 그걸 걷는 그 과정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요런 아사드는 그걸 느꼈대요. 해가 갈색의 언덕 너머로 사라졌대요. 송유관을 내내 도는 동안. 그런데도 그의 머리는 여전히 뜨거웠고 이마에선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이 이라크의 8월의 사막의 열기가 엄청났나 봐요. 우리는 감히 추정해 볼 수도 없는 그런
1: 그렇죠.
0: 온도였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편안한 상황 속에서 거기 잠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믿고 싶지만 얼마나 불안감이 또
0: 맞아요.
1: 치솟겠어요. 그런
0: 맞아요.
1: 상황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머리에서 핏방울이 맺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아사드는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버려졌다가 중간에 또운 좋게
1: 네.
0: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게
1: 오.
0: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부부로 보이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막 도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어떤 들쥐 한 마리를 보고
1: 네.
0: 그 외국인 아내가 어머 여우예요 라고 이제 해맑게 이제 손으로 가리킨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남편이 여우는 무슨 쥐라고 이제 정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 부부의 소형 승용차를 타고 이제 아사드가 다시 이제 밀입국 브로커를 만나러 이동하게 되는데
1: 네.
0: 참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이어져요. 이 외국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좀 해맑게 물어봐요. 저 쥐들은 그러면 뭘 먹고 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외국인 남편이 저런 쥐들은 더

0: 근 쥐를 먹고 살지라고 하는 거예요.
1: 어.
0: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난민들이 어떻게든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쿠웨이트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큰 쥐들이 이
1: 네.
0: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작은 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폭력적인 구조를 이 외국인 부부의 시선으로 은유화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소년 마완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완의 사연도 참 놀라워요. 마완은 의사를 꿈꾸는 참 똑똑한 아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형제는 넷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이 넷을 낳아 기르는데 형 맏형이 일찌감치 쿠웨이트로 밀입국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매월 이제 돈을 붙여왔단 말이죠. 생활비를. 그 생활비로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좀 무능했고, 어머니는 아무리 이제 집안에서 가외일, 혼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잘 벌리지 않는
1: 네.
0: 상황이었는데, 아, 이 아버지가 마완의 눈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스럽게도 그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그 마을의 여성과 결혼을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 마완이 알게 되긴 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불러요. 내가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입 하나 더는 심정으로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지만 살게 됐지만 이 여자는 좀 다리 한쪽이 없긴 한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약간의 부유한 경제력이 있어서 이 여자의 몫으로 방세 칸짜리 집을 물려준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약간의 좀 노환으로 조금 자기가 이 생을 떠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남은 고명딸, 다리 한쪽이 없는 이 고명딸을 누구라도 지켜주길 바란 거예요, 결혼해서.
1: 네.
0: 그래서 유부남이지만 내 딸이 집한 칸이 있으니까 좀 같이 살아주렴 해가지고 돈으로 꼬드겨서 이 마완의 아버지를 데려간 거죠. 근데 이 마완의 아버지는 방이 세 칸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여자랑 동거해서 살면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남은 이제
1: 방에다가
0: 방에다가 이제 같이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1: 네.
0: 어머니가 이 고고한 자존심에 단번에 거절하고 헤어지게 된 거죠. 물론 마완은 너무 가슴 아파요. 고생한 어머니도 마음 아프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근데 아버지가 불러서 10디나르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만져보겠니?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유용하게 써라. 라고 하면서 10디나르를 주고, 10디나르를 갖고 지금 마완이 쿠웨이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1: 그 지켜야 되는데.
0: 맞아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맏형이 계속 보내오던 생활비가 어느 날 갑자기 끊긴 거예요.
1: 네.
0: 당연히 무슨 사고가 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정설은 결혼한 거예요. 형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까 아이를 낳았겠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본가에 송금을 멈춘 거죠.
1: 네, 듣다 보니까 이거 먼 팔레스타인 얘기가 아닌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우리에게도
1: 거리감이
0: 너무
1: 있지만,
0: 익숙한
1: 우리, 그쵸.
0: 서사죠.
1: 우리에게
0: 네.
1: 정말 익숙한 서사
0: 맞아요.
1: 맞아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트리오입니다. 르 트리오 주브란의 깊은 슬픔 띄워드릴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산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읽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얘기 같다라고 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나라님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탈북민들 떠올리셨다고 하시고 하승성님도 똑같이 떠올리셨고요. 최상설님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아픔이 전해진다고 사연으로 주셨고요. 1258 쓰시는 카페인님 듣는데도 너무 슬퍼 먹먹합니다. 신수아님은 소설 내용으로 화나면 시로 갔다가 머리 식히고 다시 소설로 들어가요. 쥐, 더 작은 쥐. 이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원초적 동물성을 보여주네요. 흑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소설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장면 그 외국인 그 여자가 얘기를 하면서 되게 해맑게 묻고 그 현실을 되게 우화적으로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또 한번 뭐랄까요? 되물어보게 되고
1: 맞아요.
0: 그 외국인 여성의 질문과 크게 다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맞아요. 그 쥐에 관한 일화가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은유적인 맥락을 좀 파악하고 싶어지고 또 이 어린 소년 마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미립국자로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뚱보사내가 들려주는 얘기도 정말 웃겨요. 오, 너가 쿠웨이트에 간다니 반갑다. 너는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쿠웨이트에 가서 맨 처음 배울 것은 돈이 첫째고 도덕은 그 다음이라는 거야. 이런 말들. 이게 사실은 뭐 1967년 발표, 62년 발표 작품이지만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지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막 돈이 첫째고 도덕은 그 다음이다. 도덕이 그 다음이라는 말이 누구나 범죄자가 되고 뭐 누구나 뭐 악행을 일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나의 생존이 우선시 될 때 우린 누구나 돈이 첫째고 도덕은 그 다음인 거야라고 말하는 이 뚱보사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0: 너무 야박한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도 이미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1: 맞아요. 그래서 소년 마완의 경우에는 지금 첫째 형이 생활비를 붙이지 않고 사라졌잖아요.
0: 네.
1: 거의 지금 그 형을 찾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형을 그런데 마완은 알고 있어요. 형한테서 편지가 한 장 왔는데 마완한테 왔거든요. 마완이 그것을 쓱 읽고 어머니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너는 이제 그런 교육 따위는 집어치우고 왜냐면 우린 가난하니까 이 교육을 지속할 수 없고 너는 네가 원하는 미래를 쟁취할 수 없으니까 제발 이제 공부는 때려치우고 이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속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다행히도 형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안부, 생존의 안부는 확인했지만 아, 형이 우리의 생활비를 댈 수 없고 형은 형의 인생을 찾아 떠났고 아 그래 맞지 나도 이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속으로 뛰어들어야겠지라는 좀 다분한 좌절감에 쿠웨이트로 향하고 있어요.
0: 마완은 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있고 내 꿈이 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이제 내가 꿈꾸는 미래를 그대로 만들어가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그 생각을 형 편지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
1: 네. 그래서 지금 아부카이스, 아사드, 마완까지 이 동일한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불 카이주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0: 네.
1: 아불카이주라는 이들을 어떻게 꼬드기냐면 처음에는 마완부터 꼬드겨요. 근데 이미 다 사기를 당한 상태라서 돈은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지금 난 전문 브로커는 아니고 다행히 나한테 트럭 한 대가 있는데 이 하지라고 하는 군 장교의 신임을 얻게 된 배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들을 줄줄 들려주면서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냐면 말이야. 내가 그 장교의 신임을 받은 것도 운전을 잘해서고 그런데 갑자기 이 장교랑 사냥 일정을 나왔다가 아니, 트럭이 좀 고장나서 퍼지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틀을 여기 이 이라크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는 건데 나는 어차피 쿠웨이트 가는 길이고 너네 세 명은 지금 쿠웨이트로 밀입국하는 것이 목표라면 내가 그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조금씩만 돈을 내라. 나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냐. 나는 다만 국경 수비대에게 그 초소를 넘어갈 때마다 사인 한 장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되고 너네가 내 트럭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속에 잠깐만 5분에서 7분 정도 잠깐만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신문소에서 사인을 받고 내 운전 실력 말했지 엄청난 운전 잘하니까 진짜 빠르게 통과해서 너네들을 꺼내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0: 이번엔 물탱크군요.
1: 네. 당연히 다들 겁을 내죠. 네. 물탱크가 비어있나요? 그럼 당연히 비어있다고 말해요. 한 6개월 정도 채워진 적이 없이 물 한 방울 없다. 그래서 그 이 건장한 남성 3명이 들어가서 정말 찍소리도 내지 않으면 재채기만 안 하면 아무에게도 걸릴 일이 없고 나는 그 하지 장교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도 내 트럭은 수색 자체를 안 한다. 사인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다 라고 계속 설득을 하죠.
0: 아 불안합니다.
1: 불안해요 정말.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야스만 함단의 베이루트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소설은 가산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입니다. 방향숙님 믿어야 하나? 아, 물탱크의 세 명이 어떻게? 라고 하셨는데, 저는 물탱크의 세명 아니고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내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1: 네.
0: 물탱크 박해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1: 맞죠.
0: 나는 숨 참고 가만히 거기 잘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왔을 때 과연
1: 네.
0: 진짜 얘기됐던 대로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감이 너무 치솟아서.
1: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8월의 열기, 이 정말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비어있는 그 물탱크 자체가 엄청나게 달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뭐, 내 평생에 이렇게 끔찍한 날씨는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태양은 타는 듯이 밝았고 후텁지근한 바람이 밀가루처럼 미세한 먼지를 머금고 있어서 땀과 이제 맞붙으니까
0: 네.
1: 이 엄청난 이 중압감처럼 숨을 옥죄어 오는 거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일단 달려요. 근데 한밤중에 달린다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탱크 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머문다고 해도
0: 네.
1: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오전 11시에 달리고 있어서 이들이 쿠웨이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검문소를 거치는데
0: 네.
1: 그 검문소를 거칠 때마다 이제 태양이 정오 위로 올라가는
0: 네.
1: 거죠.
0: 오.
1: 그래서 밤에 이 트럭을 몰고 검문소를 지나갈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명백해요. 밤에 미립국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검문이 너무 이제 심하다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이런 이제 11시부터 12시, 1시 이 사이에는 정말 그 검문소의 보초병들도 이제 이겨낼 수 없는 더위와 열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사인 한장 받으면 빠르게 이 검문소를 통과해서

0: 후베이트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1: 진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0: 네. 그래서 운전수인 이 업자의 말만 믿고 일단 탑승합니다.
1: 네.
0: 탑승해서 말 못하게 더운 이 사막의 도로를 가로질러 갔다가 첫 검문소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이들을 이 물탱크 속으로 집어넣죠. 5분이면 된다.
1: 네.
0: 아니면 정말 늦어도 6분이면 돼. 라고 하면서 정말
1: 아.
0: 빠르게 사인 받고 나와가지고 다시 미친 듯이 운전해가지고 언덕을 넘어간 거예요.
1: 네.
0: 검문소가 있었던 곳에서 검문소가 보이지 않는 언덕을 넘어갔을 때
1: 네.
0: 정말 말 그대로 6분 만에 문을 열어줘요.
1: 오.
0: 처음에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제발 살아 있어라 라는 간절한 염원의 마음으로 읽었는데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근데
1: 네.
0: 이들이 정말 너무 더워하고 말을 못 꺼내요. 입을 벌리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더워해가지고 이제 정말 지쳐가지고 또 다른 검문소를 향해 가거든요. 도로 위에서 마치 정말 실려가는 트럭 위에 이, 세 명의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너무 이제 무슨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운명에 묶인 것처럼 정말 이 더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물탱크 트럭이 뜨겁게 타오르는 지면 위를 계속 건너가는데 이제 마지막 검문소에 이르렀을 때한번더 구석에 트럭을 세우고 이세 명의 남성들을 트럭 안으로 이제 넣는단 말이죠. 한번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너무 격렬한 이제 저항감을 느끼지만 이 운전수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불카이주라니. 나못 믿냐. 아까도 내가 6분 만에 통과했다. 아무리 늦어도 7분 안에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물탱크에 넣고, 문을 잠그고, 검문소로 올라가죠.
1: 네.
0: 그런데
1: 지금
0: 너무,
1: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서도 우리 카페이님들 숨 막히실 것
0: 네.
1: 같습니다.
0: 근데 너무
1: 지금.
0: 안타깝게도 그 검문소 안에 좀 짓궂은 검시원이 있었고,
1: 네.
0: 계속, 아, 좀, 잠깐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너무 아름다운 애인이 있다면서? 라고 시답잖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지체되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더 늦으면 하지장교한테 해고되니까, 빨리 도장 좀 찍어줘라. 실랑이를 하다가, 무려 15분이 흐릅니다.
1: 두 배가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고 뭐고 정말 미친 듯이 당장 그 물탱크를 열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검문소를
1: 그쵸.
0: 벗어나야 되잖아요.
1: 네.
0: 정말 미친 듯이 운전해요. 미친 듯이 운전하면서 이 아불카이주란이라는 사람도 이전의 젊은 날 전쟁 때에 정말 말 못할 고통 어린 부상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말 최대 속도로 운전하면서도 과거의 그런 상처가 떠오르고
1: 네.
0: 이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불안감 때문이었겠죠.
1: 오.
0: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세우고 이 물탱크를 열었을 때 당연히 세 사람 모두 질식사에
1: 아.
0: 있었어요. 네. 너무 아쉽죠. 너무 안타깝고
1: 그렇죠.
0: 놀랍고
1: 지금
0: 공포스럽죠.
1: 아, 그 시덥잖은 그 장난, 그
0: 네.
1: 얘기가 시간을 약속보다 더 이렇게 늦추게 돼가지고.
0: 네, 맞아요.
1: 아, 이,
0: 마지막에 이제
1: 네.
0: 이 쿠웨이트 외곽의 공동묘지에 이세 구의 시신을 매장하죠. 근데 매장하기 직전에 이 아불카이주란도 그들의 손목에 있던 시계를 풀고, 쿠웨이트에 도착하면 받겠다고 약속했던 이 지폐들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고, 그러면서도 왜 죽어갈 때이 물탱크의 옆면을 두드리지 않았어? 물론 그랬다면 이 아불카이주란도 처벌을 면치 못했겠죠.
1: 네.
0: 그런데도 그들은 물탱크 옆면을 두드리지 않고 죽어갔던 거잖아요.
1: 그쵸.
0: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이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너무나 폭력적인 사슬과 같은 거죠. 네.
1: 진짜 어떻게 두드리겠어요?
0: 네,
1: 조금만 더
0: 맞습니다.
1: 버티면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 믿고
0: 그러니까요.
1: 싶었을 테고.
0: 네.
1: 아, 김민정 님이 저는 2007년, 2008년 파키스탄 난민 캠프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난민들은 그 지역 바깥으로 나갈 때에도 통행증을 보여줘야 되고 제약과 속박이 일상인 그들의 삶을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라고
0: 네.
1: 아, 그 일을 하셨으면 진짜 더
0: 절감하셨겠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366에 쓰시는 카페인님, 이지성 작가님의 1만 킬로가 생각납니다. 북한 탈북민들이 한국 오기까지의 여정이 1만 킬로미터라던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땅에 도착한 그들의 삶. 팔레스타인의 삶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네.
1: 정말 우리 모두 누구라도 그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0: 네.
1: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아마 너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이 한끗 차이라고 본다면, 이 삶의 비극과 낙관을 어느 지점에 위치시켜야 할지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요.
1: 자, 오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함께 하셨고요. 이 가산 카나파니의 이 소설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두 분인데요. 승숙 작가님
0: 네.
1: 읽어주실래요?
0: 7824님, 0851님 두
1: 네.
0: 분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합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오늘 팔레스타인 소설 읽으면서 떠올렸던 작품인데요. 콩고 공화국의 작가입니다.
1: 오.
0: 소니 라부탄시라는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요.
1: 네.
0: 제목은 죽음 뒤의 삶입니다.
1: 이제 우리 약간 요렇게 좀 낯선
0: 네.
1: 세계의 소설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네. 죽음 뒤의 삶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승숙 작가님
0: 네.
1: 아시죠? 저 신간 낸 거.
0: 아, 네. 테니스
1: 네.
0: 나무
1: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테니스 나무 얘기를 제가 하도 쫑알쫑알대면서 우리 같이 귀가를 해가지고
0: 네.
1: 이제 드디어 나왔나 싶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아,
0: 너무 반갑죠.
1: 네,
0: 네.
1: 테니스 나무 받으실 분 아, 우리 이벤트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0: 네.
1: 오늘 아, 제가 드렸던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대한 사연 보내주세요. 했더니 되게 많이 보내주셨네. 그중에 이제
0: 정말요?
1: 9512 있으신 카페이님 아, 사연을 읽어드리고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상대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대화 혹은 평소 모습에서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사랑이 뭔가 톡 시작되는 느낌?
0: 그쵸.
1: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눈에 귀여워 보이면 끝이더라고요.
0: 귀여운 게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 저도 이거
0: 끝판왕? 네.
1: 귀여움. 아, 이건 진짜. 또 제가 사랑에 빠지면 항상 그 사람이 떠오르는 노래가 생기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 아, 사랑에 빠졌구나.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0: 와.
1: 되게 잘 아시네요. 9512 쓰시는
0: 그러네요.
1: 카페이님.
0: 주제곡까지,
1: 그러니까
0: 맞춤 주제곡까지 생성된다는 거죠?
1: 그런 테마곡 승숙 작가님은 있어요?
0: 네?
1: 그런 테마곡 승숙 작가님이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0: 네.
1: 딱 떠올리면
0: 네.
1: 그 같이 추억이 어려 있는 음악들 있지 않나요?
0: 음악들이 있어요.
1: 꼭
0: 특정
1: 하나라기보다는
0: 음악이라기보다는, 제 지금의 남편이 된 저의
1: 네.
0: 남자친구가,
1: 구남친, 현남편?
0: 네,
1: 네.
0: 구남친이 연애 시절에 제가 뭘 항상 이제 이어폰을 꽂고 다녔었는데, 그게 꼭 음악을 들으려는 것보다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MP3를 이제 새로 나온 어떤 귀여운 모양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음악을 담아서 줬었는데, 그게 의식을 못하고 그냥 듣고 랜덤이어가지고
1: 네.
0: 듣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의식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듣다 보니까 다 결혼해줘라는 내용의 노래였어요.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뭐죠? 네.
1: 축하해요.
0: 네.
1: 결혼해서 살고
0: 네, 그래서
1: 계신 거.
0: 결혼했습니다. 네.
1: 아, 프로포즈 송을
0: 네.
1: 그렇게 주입식으로 MP3에
0: 몰랐어요.
1: 담아가지고.
0: 네. 미리 말을 해주지 한몇달 걸렸을 거예요. 제가
1: 와,
0: 그걸
1: 엄청난데?
0: 알아차리기까지.
1: 네. 와,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런 승숙 작가님의 이야기, 다음 주, 뭐, 월요일은 소설 북클럽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수목에는 또, 스페셜 DJ로 오시니까, 이제 많이 우리 카페님들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작가님, 닭살 많이 돋아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에밀리 산데이의 곡, Read All About It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고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걸 왜 좋아해? 아직도 그게 좋아? 이런 말이라도 들으면요, 좋아하는 마음이 괜히 부끄러워져서 슬쩍 숨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데 누구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만큼은 남의 눈치보다는 내 마음을 조금 더 믿어오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걸 조금 더 마음껏 좋아하고 싶은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깨베레.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밤 첫 곡으로요. 소녀시대 3인조 유닛이죠. 효리수의 노래 스키비디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 앞에서도 당당하게 밝히는 편인가요? 저는 누가 뭘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 라디오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꽤 당당하게 밝혔던 사람인데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걸까요? 지난 목요일에 정승재 경청이 감사하게도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53회 우와! 한국 방송대상 작품상 생활정보 라디오 부문에서 무려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라는 목요일 코너로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상은 저희를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객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뻔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당연히 우리 바다님들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좀 더 잘해봐 이런 의미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잘해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서혜지님, 생선님 안녕하세요. 경청 수상 소식 듣고 기뻤다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 꽃 있죠? 이 꽃이 지난주 목요일에 받은 그 꽃다발,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트로피예요. 트로피. 이거. 트로피를 살짝 올려놨습니다. 라라라333님, 수상 축하드려요. 짝짝짝짝. 이렇게 보내주셨고, 임효정님은, 생선님, 경청 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엽서 때문에 초조하답니다. 얼마 전에 경청에서 엽서는 우체국에서 470원에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제가 보낸 건 400원에 샀던 거

아파트에서 문의했더니 실수로 가격이 오르기 전 엽서를 주신 거더라고요. 진짜로? 결국 반송될 거라고? 오, 너무하다. 너무해. 실수로 가격 오르기 전 엽서를 주신 거면 그대로 해주셔야지. 그쵸? 내일까지 제때 도착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꼭 챙겨서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축하 엽서가 내일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들어준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분명히 도착할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이 큰상 매일 경청을 찾아주시는 우리 바다님들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또 마음껏 표현해 주신 바다님들 덕분에 상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바다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무척 재밌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뜨거운 토론을 펼쳤던 두 분이 다시 한번 재대결합니다. 경청의 월요일 코너지기 땡깡님과 그리고 영파씨의 지아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팽팽한 대결을 펼칠지. 잠시 후 일단 들어봅시다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반디앱과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으니까요. 저 생선님 그리고 트로피 꽃다발 그리고 땡깡님 지아나님 얼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경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하고 싶은 얘기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반디 앱과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바다님들한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또 어떤 바다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을지 매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두근대는 그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저희 경청이 상 받았다고 자랑했었잖아요. 저의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 바다님들 차례입니다. 오늘의 생선물 주제, 바로 셀프 자랑대회. 요즘에 내가 한일 중에서 이건 좀 내가 잘했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 마음껏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제 수학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어요. 이것도 좋고요. 시험 점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매일 10분씩 운동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 남들이 보기에는 시시해도 스스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하면 뭐든 좋으니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보다가 제가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다라는 분네 분에게는 직접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앱과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오죠. 버디의 노래입니다. Keeping Your Head Up.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버디의 노래 Keeping Your Head Up 들으셨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늘 생선물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셀프 자랑 대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잘했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우 좀 축하해 주세요. 이런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일을 자랑해 주셨는지 보내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최장서희님, 저 중1인데요. 얼마 전 영어학원에서 본 고1 모의고사 91점 1등급 나와서 이제 고2 거로 넘어간다고. 정말 축하해요. 정말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영어 정말 잘한다. 요즘 영어 잘하는 친구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보내드릴까?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원리님, 9개월째 액상 과당 음료랑 야식이랑 군것질 끊었는데 어제까지 총 10kg 뺐다고. 야, 거의 한 달에 1kg 이상 뺀 거네요. 대단해, 정말. 원리님도 뭐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살찌는 건데, 어떡하지? 햄버거 드세요, 햄버거.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레어 킴님, 저는 6개월 동안 노력해서 2.5kg 늘었다고. 뭐 저에게 뭐 감흥이 오지 않나요? 4515님, 오늘 학교를 30분이나 일찍 가서 친구 선거운동을 도와줬다고. 저번에 제 친구가 저를 도와줘서 저도 도왔는데 친구랑 같이 해서 날씨도 시원하고 뿌듯했다고. 아유, 잘했습니다. 4515, 칭찬해 드릴게요. 6823님, 저 이번 달 회사에서 추천 사원상 받았어요. 주임들이 뽑은 거라 더 의미가 있더라고. 야, 이분 축하드립니다. 햄버거 드십시오. 햄버거 보내드립니다. 이도윤님, 오늘 학원에서 제일 어려운 기하 문제를 나선 닮음을 사용해서 풀었는데 뿌듯했다고. 와! 도윤, 오, 대단한데요. GOD817님은 금요일 날 학교에서 1학년들끼리 골든벨인데 8등 했어요. 약해요. 윤연우님, 아니, 축하해요. 잘했어요. 윤연우님은 저요 학교에서 동아리 친구들이랑 나간 대회에서 3등이나 했다고. 그래서 9월 방송조회 때 상장도 받았는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생선님한테라도 받고 싶어서 글 쓴다고 축하해. 완전 축하해, 연우. 연우, 너무 축하하고요. 4392님은 저도 상 받았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전통적인 예술제인 진주 개천예술제 미술공모전에서 입상하셨다고. 우와, 너무 오랫동안 육아로 단절돼 있었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뜻하는 바가 있어서 차근차근 점수를 모으고 있다고.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요. 치킨 드시고.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맞아요. 점수 많이 모으셔서 뜻하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지난주에 새롭게 문을 연 코너, 바다님들이 저에게 궁금한 모든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솔직하게 즉석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 산지직송 질문 맛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기현의 노래입니다. So good.

으이차! 갓꽃 쫄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디제이 생선님한테 궁금한 것들 오래 묵혀두지 말고 바로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수학이나 공부처럼요, 딱 정해져 있는 질문도 좋고요. 정답 없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제 일상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궁금했었던 것, 갑자기 떠오른 사소한 궁금증, 경청에 대한 뭐 질문도 좋고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까지 뭐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도착했는지 볼까요? 3063님. 생선님이 전에 추천해 주신 빵 레시피 있잖아요. 모닝빵에 땅콩버터랑 크림치즈 바로 여기서 첫 번째부터 틀렸네요. 모닝빵이 아니라 뜯어먹는 빵입니다. 모닝빵이랑 좀 다릅니다. 딸기잼 다섯 덩어리 올려 먹는 거요. 그거 혹시 모닝빵 레시피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나요? 알려주신 빵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원래 빵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저의 먹는 거는 우유식빵인데, 푹신푹신한 우유식빵을 찾다가 걸린 거예요. 그 빵이. 뜯어먹는 롤 그거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거. 그러니까 떡 같은 빵저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식빵 중에서 2로 물었을 때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쫄깃쫄깃한 거거든요. 그런 우유 식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빵집에 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 그런 식빵은 잘안 팔아요. 그거를 만약에 발견했으면, 잘 보세요. 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일단, 빵두 개를 꺼냅니다. 한쪽에는 땅콩 버터를 바르시고요. 또 다른 쪽에는, 딸기잼을 바릅니다. 양쪽에 이렇게 바라는 거 옆에다가 두고요. 계란 프라이가 있어야 되는데, 계란 프라이가 완전히 익힌 걸로. 써니사이드업은 안 돼, 여기서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맛은 완전히 익힌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계란 프라이를, 노른자를 숟가락으로 탁 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부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섞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두시고, 지금 현재 빵 한쪽에는 딸기잼, 빵 한쪽에는 땅콩 버터죠.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 S사께 가장 맛있긴 한데, 슬라이스 치즈에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거 슬라이스 해 마세요? 그두 개를 한쪽 한쪽에다가, 그러니까 땅콩 버터 쪽에다가는 슬라이스 치즈를, 그 다음에 딸기잼 쪽에다가는 슬라이스 햄을 놓고, 그 사이에 뜨거운 그 완숙한 계란 프라이를 살짝 얹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가위를 꺼내서 식빵 가장자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흰색만 남게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고 흰색으로만 된게딱 있어. 그거를 옆에 둬. 이건 이제 진짜 맛있는 거니까. 이걸 옆에, 이거는 누워서 먹어야 돼. 앉아서 먹으면 맛없어. 그거는 옆에 두고, 지금 부스러기가 막 흩어져 있거든?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잘랐던 그 테두리에 치즈랑 계란프라이랑 요거까지, 뭐야 그거, 그 햄이 살짝 묻어 있거든?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그거를 숟가락에 땅콩버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거를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야. 그러면 테두리에 있는 걸다 먹고 거기에 있는 부스러기 다 버려. 그러면 깨끗해졌잖아. 그 상태에서 흰색 빵을 들고 침대로 가. 침대로 가. 그래서 누워서 그 좋아하는 영상 보면서 이렇게 탁 먹으면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없어지거든. 그 맛있는 게. 오늘의 저희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오수미님, 잠봉 햄이나 샌드위치 햄을 넣어야 되는군요. 슬라이스 햄 팔아요. 한 7개 정도 들어있는 거. 진짜 맛있는데. 원리님, 맛있겠다. 거기에, 만약에 저는 사워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사워크림 있으면 그 사이에다가 살짝 넣어도 되게 맛있는데. 사워크림까지. 그 달지 않거든요, 사워크림이. 진짜 맛있는데. 라라라333님, 누워서 먹기 매먹. 완전 중요해요. 배운 사람들은 누워서 먹습니다. 임효정님, 그 어느 때보다 경청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요, 평소 생선님에게 궁금했던 걸 마음껏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공부 고민도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일상이나 취향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사소해서 그냥 넘겼던 궁금증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지난주에 너무 재밌었다는 그 코너, 땡깡님과 영파씨 지하나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래는 영파씨의 노래입니다. 마카로니 치즈.

0: 지금부터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토론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져주실 분 누구십니까?
1: 네, 지난 대결에서 우승한 저 영파씨 지하나입니다. 제가 승부욕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생각을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이어서 출사표를 던져주실 분.
2: 저요, 바로 저 땡깡입니다. 지난주에는 지하나님이 스페셜 게스트니까 제가 한번 양보해드린 거고요. 오늘은 제 실력 진짜 제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0: 오늘은 누가 DJ 생선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두 분의 토론 실력 일단 들어봅시다. 월요일 경청에 활기를 더해주는 분 땡깡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활기찬 땡깡입니다.
0: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러 와주셨습니다. 경청에 즐거움을 더해줄 영파씨의 지하나님 안녕하세요.
1: 네, 영파씨 지하나입니다.
0: 아니, 그거 잘 들려요?
1: 소리가 안 나와서.
0: 소리 안 나죠? 아, 네. 제가 그거 좀 이따가 해드릴 테니까.
1: 감사합니다.
0: 예. 지금 일단은 그냥 한번 더 들어보시죠.
1: 네.
0: 땡깡님은 일단 숙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0: 어머! 해왔네.
2: 입고 왔습니다.
0: 입고 왔네요. 오, 진짜 그대로 그렸던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0: 와. 2주 전에 저랑 대결해서 졌었던 그 벌칙으로
2: 네.
0: 땡깡님이 직접 그린 정승재 캐릭터. 와우, 티셔츠로 만들고 입고 오기로 했었는데 정말 약속을 네. 지키셨어요.
2: 그 2주가 걸렸지만 그래도 입고 왔습니다.
0: 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빨간색으로 이렇게
2: 네.
0: 해가지고.
2: 예쁘죠?
0: 어, 너무 예쁜데요?
2: 보여드릴게요.
0: 닮았어요?
1: 오.
0: 닮았나?
2: 인중이 진짜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0: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인중이 제일 닮았다?
2: 네.
0: 어떤 인중. 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렸습니까?
2: 인중과 입술.
0: 입술?
2: 인중이 엄청 길게 이어져 계시잖아요.
0: 제 인중이 좀 긴 편입니까?
2: 네. 그래서 인중이
0: 입술, 입술 이렇게 해서 안경 쓴 모습까지
2: 네.
0: 아주 잘. 어, 지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얼굴이 제 얼굴이랑 닮았습니까?
1: 어, 제 생각에 정승재 선생님의 멋있는 네. 그 아우라가 네. 그림 속에 담기지 못했다고 생각이
0: 담기지
1: 들어서.
0: 못해.

0: 아, 살짝 아쉬운 것
1: 아,
0: 같은데,
1: 시작할 때부터.
0: 그래도
1: 예.
0: 뭔가 특징을 잘 잡아서,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1: 특징, 어디,
0: 특징.
1: 어느
0: 네,
1: 쪽, 어느
0: 뭔가,
1: 쪽? 코, 입, 눈?
0: 안경 쓰신 거?
1: 안경 쓴
0: 네.
1: 거. 지하나님은 그림 좀잘 그리세요?
0: 저는
1: 예.
0: 어릴 때는 미술학원을 좀 다니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림을 되게 잘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연필을 놓기 시작하니까 그림 실력이 그 초등학생 실력에서
1: 그대로
0: 늘지
1: 멈췄어요?
0: 않더라고요.
1: 그럼 딱 이 정도의 모습이겠네요.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잖아요.
0: 조금 더 잘하는 것
1: 아, 이거보단 좀더 잘해요. 다음번에 또 기회되면 저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혜진님이 땡깡님, 지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또
0: 안녕하세요.
1: 남겨주셨고.
0: 감사합니다.
1: 74님이 지연 언니 나왔어. 74님 아는 분이에요.
0: 저희 팬분인데 이렇게 댓글까지
1: 팬이구나.
0: 달아주고 너무 감사하네요.
1: 정말요.
0: 고마워요.
2: 부럽다.
1: 지하나 이번에 단발했어요. 진짜 대박 예뻐요. 화보도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얼굴 박물관에 전시해야 돼요. 이렇게 가오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0: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1: 예.
0: 원래 머리가 좀 짧은 편이거든요.
1: 예.
0: 근데 항상 제가 헤어피스를 붙이고 다녔었어요. 길게.
1: 예.
0: 근데 팬분들께서 좀 자연스러운 이렇게 원래 머리도 궁금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1: 오,
0: 한번 제 머리로 와보게
1: 진짜,
0: 되었습니다.
1: 아, 이건 100% 본인 머리세요?
0: 네.
1: 오,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2: 맞아요.
1: 얼굴 박물관에, 그쵸? 이야, 이거 완전 박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0: 감사합니다.
1: 만큼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토론 대결 펼쳤잖아요.
0: 맞아요.
1: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땡깡님이 졌어요. 지하나님이 이겼어요.
2: 네, 맞아요.
1: 땡깡님 어떠셨어요?
2: 저는 진짜 좀 아쉬웠고,
1: 예.
2: 제가 더잘 준비해야겠다, 다음
1: 어떤
2: 주는.
1: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2: 일단, 뭔가 그 떡튀순과 떡순티에
1: 예.
2: 그걸로 진 거잖아요,
1: 그게
2: 제가. 두
1: 충격이 좀
2: 번째, 네,
1: 컸죠?
2: 그게 너무 충격이
1: 예,
2: 커서.
1: 펀치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2: 네, 아, 그래서 그
1: 모습이었습니다.
2: 단어를 좀,
1: 예.
2: 꺾을 수 있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은 나진 않더라고요.
1: 아, 한 방에 그냥
2: 네.
1: KO 시킬 수 있는
2: 네. 말이 너무 길어요,
1: 그쪽으로.
2: 저는.
1: 아,
2: 긴데 뭐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뭐, 잽도 아니고 살짝 뭐 그냥 쭉 건들다가 말았다.
2: 네.
1: 펀치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2: 네네네.
1: 거. 그런 생각을 하셨고. 지하나님은 너무
0: 근데
1: 잘하셨잖아요.
0: 사실 저는 좀
1: 예.
0: 아쉽긴 했어요.
1: 어떤
0: 왜냐면
1: 점이요?
0: 제가 생각을 했는데도 뭔가 그 제가 완전 말하고 싶은 걸다못 전달한 것 같고 살짝 좀 제가 많이 더듬더라고요, 말을. 너무 급해서.
1: 급해서 그래요.
2: 그래서,
1: 30초니까. 맞아,
0: 맞아요.
1: 맞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0: 맞아요.
1: 있어서.
0: 또 30초를 못 채울 때도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살짝 좀더 조리 있게 제 의견을 더 전달해서 이번에도 완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완전히 또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0: 무서워. 제
1: 그런
0: 고집.
1: 말씀을. 그렇죠. 응아 두개
0: 네.
1: 고집이잖아요. 두개 고집.
0: 응아 2개 고집.
2: 많이
1: 그거를
2: 잘해주세요.
1: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장서희님이 이 조합 참 신기하다고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수학 강사와 아이돌 세 명이
2: 그러게요.
1: 밤 10시 30분에 모여서 또 이렇게 토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의 주제를 두고요. 두 분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토론을 할 거고요. 역시나 저는 솔로몬이 돼서 두 분의 토론을 쭉 들어보고 누가 더 토론을 잘했는지 코너 마지막에 직접 판정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두
2: 뭐죠?
1: 분 집중해 주시고.
0: 네.
1: 오늘의 공지사항은요. 지난주랑 룰이 좀 달라져서 1부에서는 몸풀기 대결만 갈 겁니다. 몸풀기 대결을 해서 좀 저번, 지난주에도 이렇게 30초에 맞추는 게 힘들었잖아요.
2: 네.
0: 맞아요.
1: 일단 그 모습, 긴장을 좀 푸는 의미에서
2: 네.
1: 몸풀기 대결을 해보고요.
2: 다행이다.
1: 본격적인 대결은 2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와,
2: 좋아요.
0: 그러면 완전 원샷 원킬인 거네요.
1: 원샷 원킬로 끝낼 겁니다.
0: 오.
1: 첫 번째 토론은 그러니까 상대방 분위기 좀 파악하고 입도 풀고 몸도
2: 입도 풀고 몸도
1: 풀고
2: 풀고. 좋아요.
1: 그런 느낌으로 최종 결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몸풀기 토론 주제를 공개합니다. 다음 중 다녀왔을 때더 만족스러운 여행은? 꼼꼼한 계획형 여행 대 자유로운 즉흥 여행.
2: 아하.
0: 아.
1: 완전히 일정을 짜는 여행.
2: 응?
1: 그것과 자유로운 자유여행인데 즉흥적으로 나 여기 가보고 싶다 그냥 가버린
2: 네.
1: 두 가지 여행입니다. 꼼꼼한 계획형 여행일 것이냐 자유로운 즉흥 여행일 것이냐.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좀 의견이 확 갈릴만한 주제이거든요.
2: 네.
1: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저는 두 가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꼼꼼한 계획형도 좋아하고 저는 또 갑자기 떠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갑자기 그냥 갑자기.
0: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그러니까 ENFJ이긴 한데 오. J가 50 가까이라서 P도 있어요. P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갑자기 떠나는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J가 계획을 안 세우면 불안하긴 해요. 근데 막상 도착해서는 오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0: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1: 네, 그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는 또 그런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두 분은 여행 갈 때 어떻게 지아나님은?
0: 저는 완전 100% 피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이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계획을 쭉 다 짜고
1: 예.
0: 아니면 투어사랑 항상 가는 편이어가지고
1: 예.
0: 항상 계획을 이렇게 철저하게 세워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1: 오, 진짜?
0: 네.
1: 원래 피긴 하지만 여행은 대부분 가족이랑 갔기 때문에
0: 네.
1: 여행사랑 갔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0: 네.
1: 귀가 시간도 정해져 있는
0: 네.
1: 그런 여행만 대부분 많이 해보신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만족하셨어요?
0: 완전
1: 너무, 만족.
0: 너무 완전 만족.
1: 완전 만족. 그리고 또 편하잖아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으면.
0: 맞아요. 몸만 따라가면 되고
1: 몸만
0: 경험은 다 할 수 있고
1: 경험은 다 할 수 있고 그 여행지에서 반드시 봐야 될 거 빠짐없이 다 볼 수 있고 먹어야
0: 네.
1: 될 거 다 먹을 수 있는
0: 네.
1: 그런 여행을 좋아한다. 땡깡님은요?
2: 저는 자유로운 즉흥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1: 예.
2: 저는 숙소랑 비행기까지만 잡아놓고
1: 예.
2: 그 당일에 일어나서
1: 예.
2: 어디 갈지 어디 먹을지를 바로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1: 그것도 너무 좋아.
2: 너무 좋아요.
1: 정말.
2: 네.
1: 저도 그게 좀 여행하는 느낌이 들고 몸도 좀 편하고 그렇죠. 뭐 해야
2: 있고.
1: 된다라는 좀 부담감 없고
2: 그렇죠.
1: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라는.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타이트함을 추구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두 분의 현재 그 몸 체형이랑도 되게
2: 그러네요.
1: 타이트한 그래서 살이 찔려야 찔 수가 없는 그런 여행. 그리고 아우 오늘은 좀 누워 있어 볼까 막 이러는 거
2: 네.
1: 너무 즐겁잖아요.
2: 그렇죠.
1: 네. 저랑도 되게 비슷한 이런 땡깡님 두 분 일단은 입장이 이렇게 갈렸는데요. 땡깡님 의견부터
2: 네.
1: 잠시 자유 토론 시간에는 마음껏 침범하셔도 되는데 30초 기회 드리는 시간은 혼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 알겠습니다.
1: 준비되셨으면
2: 떨려.
1: 30초 초시계가 시작되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1: 초시계 잘 들리시죠?
2: 네.
1: 30초 안에 마음껏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시계 주세요.
2: 된 거다. 네, 일상생활에서도 통제하고 계획대로 사는데 여행에서까지 우리가 계획처럼 계획에 맞춰야 하는가 그런 게 의문이 들고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한 휴식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계획에 맞춰서 내 몸을 끼워 맞추면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노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획을 하고 그 루트를 따라가는데 피로감이 들고 진정하게 휴식을 즐길 수가 없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1: 시간 딱 맞춰주셨고요. 여행은 즐기러 간 거다. 쉬러 간 거다. 그렇게는 되는데 이게 계획이 너무나 타이트해지면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2: 네.
1: 일하는 느낌이
2: 노동의 연장선이다.
1: 노동의 연장선이다. 노동에서 떠나고 싶은데 거기서도 또 스케줄. 하루 종일 스케줄에 타이트해서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건데
2: 그쵸.
1: 가서 또 일정대로 가면
2: 네.
1: 그게 무슨 여행이냐. 그건 제2의 노동이다.
2: 네,
1: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2: 네.
1: 얘기죠. 말을 막 했지만 제가 아주 잘 정리해드린 것 같습니다.
2: 네, 진짜. 난 어떡해.
1: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2: 이거 떨려요. 너무 떨려.
1: 떨려요?
0: 맞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 초시계 때문에 그래.
2: 초시계
1: 착각.
2: 압박감이 너무
0: 맞아요.
2: 무서워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아나님의 30초 드릴 테니까 의견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식에 주세요.

0: 정말 허다하다. 거기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걸 못 보면 얼마나 아쉽겠느냐.
1: 맞습니다.
0: 그리고
1: 맞아요.
0: 몸은 좀 고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즉흥 여행을 가버리면 잤던 기억밖에 안
1: 맞아요. 그리고
0: 난다.
1: 시간 낭비.
0: 시간 낭비.
1: 네.
0: 그런데 얻은 게참 많아가지고 좋다라는
1: 맞습니다.
0: 알뜰하게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그두 분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행은 역시 꼼꼼히 계획해야 된다라는 지아나님과 아니다. 여행이냐, 노동이냐. 여행은 편해야 한다라는 땡깡님 두 분의 의견에 이어서 바다님들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다님들의 의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오죠. 있지의 노래입니다. 달라달라. 달라.

0: 정승재의 경청 있지에 달라달라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땡깡님과 지하나님이 몸풀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여행 갈때 미리 꼼꼼하게 계획해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0: 물떡공이님은 여행은 친구랑 계획 세우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친구랑 수능 끝나고 여행 가는 거 계획 세우는 게 지금 최고의 행복이라고. 수능 끝나고 여행 가는 거 지금 계획 세우지 마세요. 수능 끝난 다음에 계획 세워요. 지금 두
1: 그치.
0: 달 남았어.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수시 원서도 쓰고 그럴 텐데.

0: 지금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1: 선생님의
0: 아니에요.
1: 따끔한 조언이시네요.
0: 4238님, 저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떠나면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 놓쳐서 못할까봐 걱정하느라고 현지를 즐기질 못한다고. 그리고 어차피 아침부터 계획 세워놔도 막상 아침 되면 늦잠 자서 계획 지키지도
2: 그치.
0: 못한다고. 그러면 땡깡님 쪽의 의견인가 봐요. 이렇게
2: 그쵸.
0: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 안 된다라는 의견,
2: 네.
0: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2: 그렇게 생각하죠.
0: 땡깡님도.
2: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0: 여유가 있어야
2: 더
0: 된다.
2: 자고, 좀더 쉬고, 왜냐면 계속 걸어다니면 발바닥이 불타요.
0: 불이 타요?
2: 발바닥이 뜨거워져요.
0: 뜨거워지지 불이 타지는 않을 것 같아서.
2: 그런 느낌이 든다는
0: 그런
2: 거죠.
0: 느낌이 든다.
2: 네.
1: 근데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서
0: 예.
1: 이렇게 잠만 자고 힐링만 하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0: 돈이 아깝다라는 의견.
1: 뭔가.
0: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 값이랑 숙소 값도
2: 근데
0: 있는데.
2: 저희가 반나절을 자자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자고, 한 시간 정도만 조금 더 자서, 약간 체력을 보충한 다음에, 여행을 좀더 집중해서 즐기자라는
0: 아, 그러니까
2: 의미입니다.
0: 너무 타이트하면 힘드니까 살짝.
2: 네.
0: 그러니까 만약에
2: 느슨하게.
0: 오늘 9시부터 출발하지 말고,
2: 맞아요.
0: 아이, 조식 먹고
2: 네.
0: 살짝 졸리면 잤다가 한 11시, 12시에
2: 오,
0: 출발해도 된다.
2: 맞아요,
0: 이런
2: 맞아요.
0: 느낌.
2: 그런 느낌인 거죠.
0: 그런데 9시 출발해야 되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11시 출발하자 그럼 나 한숨만 더 자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싫어요?
1: 아니요? 그러면 11시 알람을 10개 정도 맞춰놓고
0: 네.
1: 11시에 꼭 깨울 것 같습니다.
0: 아, 깨워서 또 같이 간다?
1: 네.
0: 그 정도는 또 이해해 줄수 있는 거네요.
1: 네.
0: 그러면 계획했던 것 중에서 한한개 정도 가장 안 중요한 거몇 개만 빼면 되니까.
1: 네.
0: 또 그런 식으로 착착하면.
2: 그러네. 유도리가 있는 계획형이시네요.
1: 네.
0: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싸우지도
2: 그건
0: 않을 것
2: 저한테 넘어오신 거
0: 같다라는.
2: 아닌가요, 지금?
1: 아니죠.
2: 즉흥적인 게
1: 계획은
2: 조금.
1: 하긴 하니까. 짜져 있긴
2: 아,
1: 하니까, 이게.
2: 네.
0: 계획이
2: 그러시구나.
0: 짜져 있긴
1: 네.
0: 하고, 그게 메인이네. 개운한?
1: 개운한 계획.
0: 개운한 계획.
1: 네.
0: 지금 이리저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원리님이 무조건 꼼꼼한 갱년이요. 저는 여행 갈때 가야 할 여행지에 대한 정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리스트, 교통편, 맞아. 이게 세워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안돼 있으면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싶기도 하고.
1: 맞아요.
0: 모든 정보를 담은 클리어 파일을 만들어서 가방에, 야, 이분은 완전 찐 제이네요.
1: 이분은 투어사
0: 그러니까.
2: 가이드.
1: 가이드님 아니실까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깃발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분은. 예. 해야 할 것들 하나씩 체크하고 지워나가야 하는 만족감이 크다고 지하나님의 의견에 더 가까운 이런
1: 네.
0: 의견.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님들의 의견도 많이 갈린다니까요, 정말.
2: 그러니까.
0: 그리고 이런 계획 스타일이 같은 사람끼리 가야지 재밌어.
1: 맞아요.
0: 싸우게 돼요, 또안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3289님, 무계획으로 떠나야지 생각하지도 못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이 생긴다고. 그리고 내가 그날 고기를 먹고 싶을지 회를 먹고 싶을지 어떻게
2: 그쵸!
0: 합니까?
2: 그겁니다, 바로.
0: 이렇게. 그러네요, 또.
2: 갑자기
0: 거기에
2: 제가.
0: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러면 그때 뭐 바꾸죠.
0: 또,
1: 계획이
0: 어떡하지?
1: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플랜 A, 플랜
2: 아,
1: B.
2: 그것까지도
0: 1안도
2: 계획이라.
0: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으니까, 그때 제일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된다. 그리고
1: 네.
0: 또, 너무 사람이 많으면 바꿀 수도 있다.
1: 맞아요.
0: 그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을 때를 대비하는 계획까지 세운다.
1: 맞아요.
0: 그래야지 사람이 많더라도 초조해지지 않는다.
1: 맞습니다.
0: 이런 의견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좀 약간 너 즉흥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있으셔서.
0: 그런데 우리 땡깡님 같은 스타일이 이제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서 한식당을 찾습니다.
1: 그럼 한식당을 가잖아요?
0: 네.
1: 근데 줄 서가지고 이제 줄 3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투어 할 시간 다 놓치고 밥만 먹고 아 이제 자야겠다 이러고 자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도
0: 맞아요.
1: 있죠.
0: 아, 맞아. 그러는 경우도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1: 맞아요.
0: 한국에서 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하루
1: 맞습니다.
0: 종일 자고 한식당에 가서 제육 먹고 떡볶이 먹고 딱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현지 음식에
1: 네.
0: 예약을 해서
1: 맞습니다.
0: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오늘도 점점 저의 생각은 지하라는 식으로 분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땡깡님. 여기서 그냥 반박을
2: 여기서요,
0: 해주셔야죠.
2: 저는 한식당을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해외 갈
0: 그럼
2: 때.
0: 어떻게
2: 저는 무조건
0: 가십니까?
2: 현지 음식 먹고요.
1: 현지
0: 현지 음식.
1: 그러면, 웨이팅 오래 하시겠네요.
2: 웨이팅을 근데, 예약한 거, 예약한 식당이,
1: 예약을
2: 있잖아요.
1: 하시면 계획을 하신다는
2: 아니,
1: 건가요?
2: 예약하신
1: 아,
2: 식당이,
1: 제가, 네.
2: 만약에 안 먹고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점심에 먹었는데, 아직
1: 네.
2: 더부룩할 때가 있어요. 근데

0: 그 6시에 예약을 해놓으면은 7시로 딜레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꼭그 배부른데 적게 먹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1: 그리고 또
0: 있거든요.
1: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약이 너무 어중뜬 시간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그 시간 때문에 그 예약 시간 맞추려면 요
0: 맞아요.
1: 앞에서 배 타고 요 도시 한 바퀴 돌고 싶은데 그것도 못
0: 그것도
1: 타.
0: 못해.
1: 그거 타면 거길 못
0: 여유가
1: 가거든.
0: 없어요.
1: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근데 요즘에는 유두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1: 예.
2: 계획 그 예약 시간 조금 미루는 거는 그 정도는 가능하니까
1: 아, 예약 시간
2: 이게
1: 미루는 게
2: 네,
1: 가능합니까?
2: 합의 보는
0: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0: 근데 그런 거 없는데도
2: 아,
0: 있어요. 네,
2: 진짜요?
0: 진짜. 제가 일본에서 그 사이에 굶주는 시간에
2: 네.
0: 배를 타려고 했거든요.
2: 네.
0: 진짜로. 근데 그거 시간 안
1: 오.
0: 맞아서 취소했어요,
1: 이렇게
0: 제가.
1: 되면 땡땡님
0: 근데
1: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수수료를 내라고
2: 지금.
0: 하더라고요.
2: 근데
1: 예, 네,
2: 여기서
1: 근데요.
2: 또
1: 근데 또요.
2: 저는 예약을 해서 먹을 수는 있지.
1: 예.
2: 그 오래 웨이팅 하셔야 되면 배고픈데
1: 네.
2: 이렇게 하면 배고파.
0: 그 아무
2: 이렇게.
0: 데나 가서, 근데 거기가 더 맛집일 수 있는 거죠.
1: 예.
0: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 사람
1: 배고픈
0: 좀 많아
1: 거는
0: 보여. 이래서
1: 아
0: 들어갔는데,
1: 그러니까
0: 더
1: 사람 좀
0: 맛집이었어.
2: 많아 보여
1: 현지
2: 하면
1: 맛, 관광객이 오지 않는 현지 맛집의
0: 현지 맛집.
1: 참맛을 느낄 수
0: 네,
1: 있다라는
0: 맞습니다.
1: 그게 진정한
0: 제가 들어갔는데요.
1: 맛집이라는
0: 진짜 현지인들이 회식하고 계셔가지고.
1: 현지인들이 회식하고 있는 그 느낌은 관광객이 가득 찬 곳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듣고
0: 이것도 나오네요,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결과가.
1: 1부에
0: 몸풀기.
1: 몸풀기
2: 몸풀기
1: 대결은
0: 대결은?
2: 대결은
1: 땡깡님 승리입니다.
0: 이걸 이기네.
1: 몸풀기 승리한
0: 뭐야. 갑자기
1: 땡깡님. 아,
0: 열받네.
1: 오늘의 승리에는 전혀 연관이 있지 않은
0: 그래요.
1: 몸풀기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부 끝곡으로 GST의 차라리 잘됐다 차라리 달됐어.
2: 차라리 잘됐다.
0: 진짜.
2: 제 심정이네요.
0: 그러네요.
2: 차라리 잘됐다.
1: 릴러 마일즈의 피처링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오겠습니다.
0: 안녕, 2부에서 봐요.

엉덩이 꺼내놓은 왜 없네 건건건건건 사랑은 참 덧없네 무대에서 노래들을 부르지만 난 너 들을 수 없네 이젠 찾을 수도 없네 부서진 내 심장

전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계신 두 분은 누구십니까?
2: 네, 저는 땡깡이고요.
3: 네, 저는 운 좋게 몸풀기에서 진 영파씨 지하나입니다.
1: 운 좋게 몸풀기에서 졌기 때문에
2: 운이 좋다.
1: 진짜 본격적인 대결에서는 질 수 없다라는 네. 굳은 의지를 보여주신 지하나님. 오늘 일단 들어봅시다 에서도 땡깡님과 지하나님의 토론 대결을 함께 펼치고 있고요. 저는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이렇게 종이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수학적으로 한 명씩 유효타를 남길 때마다 점수를 드릴 겁니다.
2: 오, 나이스.
1: 그래서 수학적으로 몇 대 몇으로 누가 승리했는지를 우와. 제가 유효타가 중요합니다.
2: 야구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요.
1: 예. 그리고 재밌다. 끝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맨 마지막에만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넵.
1: 아시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넵. 1부에서는 몸풀기 토론이었고 두 분의 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초반에는 지하나님이 기다가 막판 대역전극으로 땡깡님이 필요 없는 승리를 가져가셨습니다.
3: 근데 사실 제가 살짝 봐드렸습니다.
1: 오, 도발적입니다.
3: 네. 제가 이길 뻔했는데 한번
2: 이번엔 빈틈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3: 아, 빈틈조차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1: 네. 너무 저번 주에 두 번을 다 이겨서 미안한 나머지 네. 땡깡님에게 양보를 했다라는 이런 도발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냥
1: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2: 기분 나쁘지 않고요.
1: 예.
2: 이렇게 정신 승리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정신 승리하는 네. 모습도 네. 한 방을
3: 감사합니다.

0: 주셨습니다. 또 거기서 감사합니다로 지지 않는.
1: 내가 긁히는데?
0: 이제 본격적인 두 분의 토론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상황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아, 승자 진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2: 너도 승자랑 연락 안 돼?
1: 응.
2: 아, 나도 조별 과제 때문에 아침에 톡 보냈는데 아직 보지도 않았어.
1: 야, 넌 그래도 나보다 낫다. 나는 메시지는 봤거든? 아, 근데 또 답을 안 하네.
2: 그게 왜 더 좋은 거야? 아니, 나는 아예 확인도 안 했다니까.
1: 야, 안 본 건 바빠서 못 본 걸 수도 있잖아. 나는 분명히 봤는데 답이 없으니까 괜히 무시당한 것 같아.
2: 에이, 그래도 네 메시지는 확인했잖아. 나는 조별과제 일정도 정해야 되는데 아예 읽지도 않았다니까. 언제 볼지 몰라서 더 답답하다고.
1: 나는 봤는데 왜 답이 없지? 아, 이런 생각만 든다니까.
2: 아, 나는 아 도대체 언제 볼 건데 이 생각만 든다고.
1: 아, 아무튼 내가 더 답답해 지금.
2: 아니야, 내가 더 답답해 지금.
1: 아니야, 내가 더 답답해.
2: 아, 나야, 나.
0: 토론 주제가 나왔습니다. 친구한테 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 어느 쪽이 더 답답할까요? 첫 번째, 읽고 답하지 않기. 두 번째, 아예 읽지도 않기. 두 가지. 일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냐. 없어진 상태로 답이 없다. 하나는 일이 계속 남아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서 두 분의 깨톡 스타일을 한번 볼까요? 땡깡님은 보냈어요.
1: 네.
0: 누군가가 보냈어, 땡깡님한테. 네네네. 그러면 바쁠 때도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언제나 곧바로 확인해요? 아니면 보류해 두기도 해요?
1: 전 곧바로 확인하거나 예. 너무 바쁘면 한 시간 안에는 꼭 답장을 해줍니다.
0: 오. 아, 일단 보기에는 곧바로 보내요? 네. 일을 없애는 스타일이네요?
1: 네, 바로 없앱니다.
0: 지아나님은요?
3: 저는 바깥으로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바깥으로 보는 게 뭐죠? 네,
3: 미리 보기가 뜨는데 그걸로 일단 내용을 인지하고 너무 바빴을 때는 예. 그걸 아직 들어가서 보지 않고 그 좀 그렇게 확인하는 편인 거예요.
0: 그래서
3: 같아요.
0: 확인은 하되 이 사람이 확인하고 너무 바쁜데 읽은 다음에 안 보내면 오해할 수 있으니
3: 네.
0: 일단 확인은 먼저 해두고
3: 네.
0: 확인은 다 읽고 일을 유지한 상태로
3: 네.
0: 바쁜 일 끝난 다음에 확인하면서 그때 이렇게 딱 보낸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3: 맞습니다.
0: 아, 요즘은 어떤 분이 더 많을까요? 지하나님 같은 스타일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하고.
3: 맞아요.
0: 그렇죠. 되게 많죠.
3: 네,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땡깡님은?
1: 그래 본 적은 잘 없고 저는 네. 궁금한 걸 못 참아서
0: 네.
1: 메시지를 바로.
0: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1: 미리 보기?
0: 미리 보기.
1: 미리 보기가 끝까지 다 안 나와요.
0: 끝까지 다 나오는데?
3: 네.
0: 아,
1: 저는 안
0: 기종이
1: 나와요.
0: 다르구나.
3: 진짜요?
1: 기종이 달라가지고 설정이 다르게
0: 이건
1: 거예요?
0: 나옵니다.
1: 전 안 나 다 나와요?
3: 네, 꾹 누르면 이게
1: 꾹 누르면 나와요?
3: 네, 다 나와요.
1: 와, MG는 다르다.
0: 꾹 누르면 또 나오는구나.
1: 네. 나 새로운
0: 기종에 상관없이 다 나온답니다. 꾹 누르면
1: 써볼게요.
3: 좋습니다.
0: 네. 써본다라는 얘기. 그래서
3: 네. 예, 써본다는 거는 그러면.
1: 억지로 지금 토론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3: 네, 여기서 습하겠습니다.
1: 네.
0: 아니요. 난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흥분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그리고 또 우리 언제나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마이크 내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성깔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좋아요. 그러면 이제 땡깡님이랑 지하나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땡깡님부터 한번 정해 보실까요? 어떤 쪽에서 의견을 주장하시겠습니까?
1: 저는 읽고 답 안 하기가 더 답답스럽고 화가 나요.
0: 읽고 답 안 하는 거? 일이 없어진 거지.
1: 없어진 거.
0: 없어졌는데 답, 이건 괜히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1: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0: 이거 뭐지?
1: 스트레스.
0: 바쁜가? 이러다가 야, 이거는 도를 넘어섰네.
1: 네.
0: 야, 이거는 인성의 문제지라는 생각까지 든다라는. 지아나님은요?
3: 저는 아예 읽지도 않는 게 살짝 더 답답한 것 같아요.
0: 이게 저런 느낌.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아나님 스스로가 미리 읽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라서
3: 네.
0: 얘 분명히 읽었을 텐데 답하기 싫어서 나한테 안 보낸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거죠.
3: 맞아요.
0: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3: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는 날 더 무시한다.
3: 네.
0: 차라리 읽었다라는 확인이라도 해주기도 싫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3: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
3: 네.
0: 두 분이 팽팽한 의견 대립. 읽었는데 안 보내는 건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거다. VS 지아나님은 얘 읽었는데 나한테 너무 답하기 싫어가지고 읽지도 않은 척하는 게 난 더 기분 나쁘다라는
3: 네.
0: 지아나님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각각 30초씩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는 네. 지아나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실 텐데 제가 시작하더라도 초시계가 시작되면 그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3: 네.
0: 초시계 들어가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3: 준비된 것 같습니다.
0: 준비되셨습니다. 초시계 30초 주세요.
3: 그리고 확인이 안 되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제가 읽었다고 생각을 해도 그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상대방이 메시지 확인을 언제 할지도 몰라서 기다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새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건 읽었으면 확인은 되잖아요. 전달됐다는 건. 근데 읽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됐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읽고 답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뭔가 그러고 뭔가 안 읽으면 다시 메시지 보내기도 뭐하잖아요. 전화하기도 어렵고. 그러고 급한 졌다.
0: 맨 마지막에 졌다로 끝난 지아나님. 이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도 없고 이건 정말 난감하다는 의견
3: 네.
0: 지아나님의 의견이었고 맨 마지막에 졌다로 끝났습니다.
3: 살짝 그 말을 했으면 안 됐네요.
4: 그쵸? 왜요?
3: 아니에요. 지금 다음 그 토론전이 있으니까 그때
0: 그럼요.
3: 물어보겠습니다.
0: 자유토론이 있습니다.
3: 네.
0: 일단은 지금은 개인 토론 시간이고요.
3: 네.
0: 자유토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반박하시면 되고요. 지금 30초는 온전히 이번에는 땡깡님. 땡깡님은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는 게 더 기분 나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4: 네.
0: 30초 초식에 드립니다.
1: 일단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만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희망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희망을 줍니까? 읽었으면서 답장할 거라는 기대를 왜 줘요? 그래서 기다리게 만들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눈물이 나죠. 그리고 일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입니다. 읽고 일이 사라지는 거는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공감 표시라도 해라. 요즘에 공감 표시 있거든요. 하트나 체크 표시 그거라도 해주면 얼마나 상대방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매너가 없고요.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에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안녕이라고 하면 답이 돌아와야죠. 왜 안 돌아옵니까?
3: 와.
0: 땡깡님의 의견. 이거는 인성의 문제다. 매너의 문제다. 어떻게 읽어놓고 네. 답을 안 주냐.
4: 네.
0: 아니 시간 없으면 체크나 읽었다라는 체크라도 할 수 있고
4: 그쵸.
0: 그리고 긍정이라면 바쁘면 하트를 보내놓고
4: 네.
0: 그 다음에 또 보낼 수도 있는 건데
4: 네.
0: 어떻게 읽어놓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한다는
4: 그렇죠.
0: 것은 너무 기분 나쁘다라는 땡깡님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바다님들은 어느 쪽이 더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땡깡님은 읽고도 답 없는 쪽은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아니 충분히 지금은 그 관심 표시를 할 수 있고
4: 그쵸.
0: 하트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 그쵸.
0: 그거는 인간 인성이 덜 됐다.
4: 네, 그 기능이 왜 나왔겠습니까?
0: 그 기능은 바쁜 사람을 위해서 나왔다.
4: 그쵸.
0: 이런 의견이셨고 지아나님은 읽었는데 읽지도 않은 상태라면 분명히 지금은 미리 읽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 분명히 읽었는데 나 너한테 답변한 너는 나한테 1순위가 아니야. 내 일 먼저 다 끝내놓고 다른 사람이랑 톡 다 보냈고 맨 마지막에 좀 답장 달려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을래 이 느낌이라서 더 싫고 그 느낌을 내가 알더라도 안 읽은 게 공식화돼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3: 맞아요.
0: 안 읽었는데 어쩌라고.
3: 맞아요.
0: 그런 느낌이라서 더 기분 나쁘다라는 의견.
3: 네. 그리고 아, 이거는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따가. 네. 또 회심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지아나님.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프롬님처럼 이렇게 지아나, 포기하지 마. 이겨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래 한 곡 끝나고 바다님의 의견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기다리는 동안요. 두 분은 이제 서로 반박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자기 주도권 토론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가 반박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주는. 이게 더 기분 나쁘지 않느냐. 그런 질문거리 생각해 주시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노래입니다. 기다리다 지친다.
1: 기다리다 지친다. You know?

2PM의 노래 기다리다 지친다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이 노래에 나오는 동안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생각을 정리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를 한번 반박 토론도 잠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땡깡님과 지하나님의 토론 대결이 30초 대결이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 땡깡님은 읽고도 답이 없는 게더 답답하다. 이거는 매너 문제다. 읽었으면 그냥 체크 표시라도 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하나님은 읽지도 않고 있는 것은

0: 정말 답답, 이거는 답답해. 미칠 노릇이다.
1: 완전, 완전.
0: 완전. 이거는 미리 읽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읽어놓고도 안 읽은 건지 아니면 다음 행동을 못하지 않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차라리
1: 맞아요.
0: 없으면 너 읽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먼저 할까라는 것도 되고 이게
1: 맞아요.
0: 지금 토론 과제였기 때문에
1: 맞아요.
0: 조끼리는 아, 얘도 읽었구나. 이제 다 읽었네라고 확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조별 과제에서 일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1: 없어지지 않아요.
0: 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아예 도통 모르니까 더
1: 전달이 된 건지
0: 답답하다라는.
1: 안된 건지 전혀 모르니까 일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0: 일적으로 문제다.
1: 근데
0: 이거는 매너 문제가 아니라 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1: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일식을 한
0: 아,
1: 거면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전달은 된 거잖아요.
0: 전달이라도 됐으면 속은 시원하다.
1: 전달은 됐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하고 보자. 그런 느낌. 그리고 일식 했으면 전화해서 전달된 거지? 오케이 할수 있는데 일식 그까지 안 하고 안 읽은 거면 이게 애가 바빠서 안 읽는 건가 아니면 읽었는데 답을 안 하는 건가 전화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도 잘 모르는 그
0: 그걸 좀
1: 지경까지 오게 됐네.
0: 모른다. 그렇다는
1: 근데
0: 얘기.
1: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더 비참한 건안 읽고 답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일이 안 사라졌는데 누구야? 한번 다시 확인해줘. 이렇게 할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더 비참할까? 아니면은, 읽은 거야? 혹시 답장해줄 수 있어? 이게 더 비참할까요? 비참한 건 제가 선택한 읽고 답장 안 하는 거입니다. 비참한 거랑 일이랑은 구분해야죠. 그거랑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1: 뭔가.
0: 일이 아니어도 친구 간에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면 그 친구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어쨌든 근데 같이 답장이 안 오는 입장으로서는 그럼 빠빠이 하실 겁니까?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냥 아예 안 읽으셔도?
1: 아예 안 읽으면 이 친구가, 아예 안 읽었으면 근데 이게 전달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0: 그러면 친구랑 절교를 얘는 인간관계를 끊을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쪽에서는 읽고 안 보낸 사람은 인간관계를 끊어야 되는 쪽에 맞긴 하죠.
1: 근데 또 바빴을 수도 있으니까,
0: 읽고.
1: 이해 좀, 마음을 좀 크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0: 근데
1: 좋을 것
0: 보세요. 그래서 그 지하나님 의견한테는 당사자한테는
1: 같아요.
0: 바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의견 안 읽고 답아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1: 비참하지만 좀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0: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들고 왜냐면 안에 안 아예 안 읽고 답장이 안 오는 거는 그러니까
1: 아,
0: 뭐라 그래야 되나요?
1: 이런 느낌, 잠깐만, 제가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이런 느낌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웠어. 여자친구랑 또는 남자친구랑, 이성친구랑 싸웠어. 그런데 연락이 아예 오지를 않는 거랑, 아예 오지 않는 거랑.
0: 아예 연락이 오지 않는 거랑, 그건 좀 다른가?
1: 다른 거죠,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0: 제가 말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아예 안 읽었으면 이 사람이 곧 확인할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1: 아니.
0: 그래서 나도 딴 일을 할 거예요. 할수 있어요. 집중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읽었어요. 답장이 안 왔어요. 그럼, 뭐지? 내가 잘못했나? 뭐지? 무슨 일이 있나?
1: 아니야, 아니야.
0: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 들게
1: 이거를
0: 만들어요.
1: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생각하자니까 어떤 게더 비참할지를 생각하면 친구 사이에는 지인 관계에서는 읽었는데 답이 안 오면 더 비참하지만 남녀 관계에서는 한 달이 지나도 안 읽어. 이게 훨씬 비참할 것 같긴 해.
0: 진짜 너무 비참하죠. 그거는 읽은 봤어요. 봤는데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냥 아나 봤는데 진짜 그냥 관심이 1도 없어서 무시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애는 왜안 읽고 있는 거지? 너무 비참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근데 연인 사이에서는 둘다 별로예요.
1: 에이.
0: 둘다 너무
1: 뭔가
0: 별로죠. 둘 다.
1: 연인 사이에서는 뭔가 신뢰되는 게 있으니까 읽씹했으면 뭔가 아, 이 친구가 살짝 바쁘구나 생각하는 중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것 같아요. 뭔가
0: 아,
1: 이해하려고
0: 그렇지.
1: 노력하죠. 애인 그런
0: 그러니까,
1: 관계에서는.
0: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나랑 싸웠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할수 있는데, 안 읽어버리면 이거는 뭐 나랑
2: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느낌.

0: 이라서 더 기분 나쁘다라는 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어떤 게
2: 체크 표시를 쓰라 이거죠.
0: 근데 싸웠잖아요.
1: 근데 너 왜 그래?
2: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 넣으면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 더 답답한 거를 생각하자면 네.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안 와. 네. 그런데 일이 없어진 상태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랑 네. 싸웠어요 일단은. 네. 아예 읽지도 않아. 일이 계속 남아있어. 이틀이 네. 지나도. 네, 네. 어떤 게 더 열받을
2: 그거 이별 당한 거예요. 잠수 이별.
0: 그러니까 그게 잠수 이별의 느낌일 거 아니야. 네. 읽기라도 했으면 상대방을 조금 존중해주는 느낌이라도 그쵸. 들어.
1: 그쵸.
0: 나는 확인했는데 나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음. 이건데 맞아요. 일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는 너랑은 아예 그냥 상대를 하기 싫어해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2: 근데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해 제가 더 비참한 게 뭐냐면요. 네. 결국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안 읽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분은 잠수 이별을 하신 거예요. 지하나님의 의견으로서 치면. 예, 예. 근데 제 의견으로서는 예. 읽고 답장까지 안 와. 할 그거는, 말이 없다.
0: 아니 그거는 할 말이 아니지. 없다. 그건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얘가 지금 아직도 생각 중이구나. 이럴 수 있잖아. 우리 잠깐 일주일만.
2: 그리고 영영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해요 저도.
0: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 얘기는 그렇게 연락이 안 오는 똑같은 상황에서 뭐가 더 기분이 나쁘겠느냐죠.
1: 아... 근데 또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응. 이야기하셨잖아요. 읽고 네. 계속 영영 안 오면 어떡하냐고. 네. 근데 일이 있으면 더 희망 고문이에요. 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요. 뭔지 그 뭔가 읽었으면 아 나 이제 끝내야 되는 거구나 이러고 아 알겠어 이제 그만할게 할 수 있는데 안 읽었으면 애가 지금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안 읽은 건가 나 지금 전화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이 친구한테 희망이 있는
0: 왜
1: 건가
0: 왜 그런데 갑자기 몰입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은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저는 N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2: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1: 저희는
2: 잘 넘어간다
1: 저희가 이번에 믹스테이프도 냈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그 믹스테이프 전부 다 저희가 쓴 거거든요 그게 예, 예. 저희의 상상력 속에서 나쁜 남자를
0: 아,
1: 만나보고
0: 진짜로 네, 이미 욕을 많이 했네 그리고 화가 진짜 많이 났네 지금
1: 그래서 제가
0: 상상 속에서
1: 맞아요. 그 가사에도 있어요. 아. 제가 쓴 가사인데 네. 마지막 문자 속에 갇혀 있는 나를 미안해 한마디로 다시 날 불러줘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0: 아. 아무 말 없이 일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있어버리면 미안해 한마디로 나를 불러주는 그거는 아예 물 건너 가는 거니까
1: 네.
0: 그런 마음. 아 진짜
2: 상상력이
0: 속에서.
2: 좋으신다.
0: 네. 우리 땡깡님은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2: 저요? 이런 네. 경험은 없. 있는 것 같고요.
0: 네.
2: 어쨌든 저는 일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슬퍼요. 친구 사이에서도 슬퍼요. 저는
0: 일단 우리 바다님들 의견을 한번 비슷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면 다비님이 전 안 읽는 게 더 기분 나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지금 지아나님의 한 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네. 제가 친구한테 잘못을 해서 시간을 내면서까지 엄청 긴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나랑 대화할 생각이 아예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사과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지도 않는 게 더 화가 나요.
1: 맞습니다.
2: 그런데요.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1: 네.
2: 그 인별그램에서는 네. 안 읽었으면 예. 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떠요. 예. 바깥에서.
0: 예.
2: 근데 읽었으면 그 사람이 예. 몇 분 전 읽음이 떠요.
0: 예.
2: 어제 읽음. 예. 1분 전 읽음.
0: 예, 예, 예.
2: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답장이 안 오는 게? 너무 기분 나쁘고 더 답답하지 않아요?
1: 근데 요즘에
2: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몇 분 전 읽음까지?
0: 그거는 그 인별그램 쪽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1: 그리고 요즘에
0: 소비자 고객센터 있죠.
2: 그런 거예요?
1: 그 설정도 네, 바꿀 네. 수 있어요. 그 일부 안 뜨는 것도 있고.
3: 그래요?
1: 그리고 요즘에 그
2: 나 왜 이렇게 기능을 모르냐?
1: 인별그램
0: 자, 기능 나왔습니다.
1: 기능 또 나와서 플러스가 있는데 꾹 누르면
0: 지금 점점 이쪽으로 저를 쏠리고 있습니다.
1: 읽을 수 있어요.
2: 진짜요?
1: 미리
2: 보기로. 네. 나 지금 적용해야겠다.
0: 0987님은 제가 금방 답장도 안 하면서 오는 메시지는 바로바로 확인하는 스타일인데요. 메시지만 확인하면서 이따가 여유될 때 답장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늘 답장하는 거 까먹는다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맨날 저한테 화낸다고 그래서 저라 거라면 확인하고 답장 안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땡깡님이랑 같은 의견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1: 근데 이분도 메시지를 인지하긴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인지는 했죠. 네,
1: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일시 패치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0: 이게 다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1: 근데 왜 전화까지 하게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잖아요. 그쪽은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기다리고 계시면 답장 올 거예요.
0: 안올 거예요.
2: 안 올.
1: 저는 전화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노동이 하나 더 생겨요.
0: 저는 마음속에 노동이 생기는데.
1: 저도요. 마음속에 노동도 생기는데 전화에 또 해야 됩니다.
2: 자, 조용히 하시고요. 온채원님, 저는 안 읽는 게더 불안합니다. 읽고 답 없는 건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안 그래도 읽는 건 맞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읽지도 않은 거는 가만히 기다리기도 답답하고, 왜안 읽냐고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차라리 안 읽는 게
1: 그렇구나.
2: 낫다고. 지하나님의 의견. 정짱구님.
1: 맞아요.
2: 맞아요. 땡깡님 인별그램 얘기하신 거그 기능이 싫긴 해요. 구지스러운. 얼마 전에 읽었다라는 거. 인별그램 저도 그거 끄고 있다고. 물떡공이님.
0: 그거 끄면 돼요.
2: 그러면 일단은 끄면 해결이 된다라는.
0: 맞아요.
1: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2: 모르는
0: 이렇게 알아가면
2: 사람들은
0: 되니까.
2: 알아가면. 경청을 들으시면 된다라는.
1: 그러네요.
2: 그런 의견까지
1: 재밌다.
2: 들으셨습니다.
1: 많은 거 알아가네요.
2: 재밌습니까?
1: 네, 많은 거
2: 많은 걸
1: 알아가네요.
2: 알아갑니까?
0: 오늘
1: 신규 기능 많은 알아가네요.
2: 많은 걸 알아가네요. 지금 땡깡님은 거의 포기하신 표정으로
1: 네.
2: 오늘도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라는 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토론 대결은 11시 29분 10초 전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시간. 저 솔로몬 저 DJ 생선님이 오늘의 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승자는 누구일까요? 친구한테
1: 누구일까요?
2: 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 어느 쪽이 더 답답할까? 읽고도 답이 없는 쪽을 주장한 땡깡님이냐? 아예 읽지 않는 쪽을 주장한 지아나님이냐? 생선님의
1: 과연, 과연,
0: 과연?
2: 생선님의
1: 과연?
2: 2주 연속 지하나님의 승리입니다.
0: 역시 지하나 감사합니다.
2: 땡깡님은 섭섭하다, 기분 안 좋다라는 말만 거의 반복을 하셨습니다. 감정의 호소를 너무 하시고 논리적으로 딱딱짓지를 못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타로 진 거보다는
1: 네.
2: 그냥 판정패로 지신 걸로
1: 유타도 못
2: 보고,
1: 갔어요, 저는.
2: 유타도 가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딱 생각이, 제가 두 분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진짜 남녀 사이라면, 안 읽고 답변을 안 주는 거는, 그건 최악. 그러니까 상종을 하기 싫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 읽었다라는 건 그래도 상대방의 예의가 있는 느낌이 조금은 더 든다라는 거죠. 그래도
1: 그건
2: 읽는 수고라도 해줬다. 그쵸? 그건 맞는 것
1: 맞는 것 같아요.
2: 같죠? 그래서 남녀 사이로 생각해버리니까 제가 안 읽는 게
1: 그러네요.
2: 훨씬 더 최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친구 사이인지 남녀 사이인지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2: 지시고
1: 어떨까요?
2: 화를 저한테 내시는군요. 지아나님의 우승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0: 제가 이번에 2주 연속 나왔잖아요. 근데
2: 예.
0: 2주 연속 이렇게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2: 예.
0: 그래서 뭔가 제가 오늘 지고 이렇게 경청 2주 마무리했으면 너무너무 뭔가 슬펐을 것 같은데,
2: 어머머.
0: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우승을 가져가게 되어가지고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그러고
2: 예.
0: 더 자주 나와서 이런 토론 많이 하고
2: 자주
0: 싶어요.
2: 나와주세요, 정말.
0: 초대해주세요.
2: 그럼요. 언젠지 나와주시면 너무 좋고요. 우리 땡깡님에게도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시죠.
0: 땡깡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1: 존중해주셔서 감사해요.
2: 존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물떡공이님은 지하나 폼 미쳤다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축하의 메시지. 오늘 우승자에게는 또 하나의 권력이 주어집니다. 경청의 다음 노래를 선곡할 수 있는 권력. 선곡권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0: 저는 포레스트 놀라님의
2: 예.
0: 시나트라를 듣고 싶습니다.
2: 포레스트 놀라님의 시나트라. 이유는요?
0: 제가 항상 자기 전에 듣는 노래인데, 살짝
2: 예.
0: 지금 시간도 잘 시간이잖아요.
2: 우리 또 바다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0: 살짝 좀 안정되게 이렇게
2: 안정되게.
0: 그런 노래를
2: 이미
0: 선택해봤습니다.
2: 승부는 끝났다. 나의 우승이다. 이제 편안한 느낌을 마음껏 느끼시라라는 의미에서 포레스트 놀란의 시나트라 이 노래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0: 오늘 토론 대결의 우승자 지아나님의 추천곡 포레스트 놀란의 시나트라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저희 세 명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바로는 요톡 초창기 때는 톡초 막 미리 보기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1: 네.
0: 때는 이게 안 읽고 답안 하는 게 훨씬 더 기분이 나쁘다가
1: 맞아요.
0: 요즘은 읽어라도 준게 그래도 조금의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아까
1: 예의.
0: 예의를 갖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황에 따라 다른 느낌은 맞아요.
1: 맞아요.
0: 그냥 지인 사이에서는 보고 안 읽거나 친구 사이에 내가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날 뭐야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 뭐야?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드는 것
1: 네.
0: 같고 근데 너무 잘하는 친구고 한번 싸웠거나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는 아예 안 읽어버리는 게 완전히 그러는 것 같고
1: 맞아요.
0: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서
1: 맞아요.
0: 땡깡님이 완전히 졌다라기보다
1: 아, 그쵸.
0: 토닥토닥
1: 갑자기 연인
0: 토닥토닥 토닥토닥
1: 사이로 상황이 흘러가버려서 지게 된 겁니다, 제가.
0: 눈은 그래도 그렇게 DJ한테 똑바로 뜨는 거 아니에요.
2: 눈이 되게 크시네요.
1: 눈큰거
0: 오늘
1: 자랑했어요.
0: 어떠셨어요, 지하나님? 2주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
2: 제가 저번에는 너무 떨렸었는데, 그거를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평온한 마음으로 왔는데, 살짝 너무 평온해졌나 봐요. 살짝 제 의견을 말하는데 이게 꼬여가지고, 살짝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저 다음에도 와야 될것 같아요.
0: 다음에 또
2: 진짜요?
0: 오세요. 그런데 정말 승부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승부욕 진짜 있으시다.
0: 그쵸? 네.
2: 그쵸?
0: 땡깡님은 어떠셨어요?
1: 저는
0: 안 맞아요?
1: 승부욕이 잘 없어서.
2: 진짜, 네?
1: 승부욕이 잘 없어요. 근데 저는 긁혀요, 좀. 약
2: 아.
1: 올리면 긁히는
0: 지금
1: 스타일이라서.
0: 긁혔어요?
1: 긁혔어요.
0: 그러면 이 생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지하나예요?
1: 아니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0: 아니, 그래도 긁혔는지 보려고.
1: 긁혔는데, 어쨌든 좀 재미있었고, 2주 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 자주 초대해주세요.
1: 네.
0: 너무 좋습니다,
1: 자주 문의
0: 정말.
1: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진행자도 아닌데 갑자기 문의를 넣어달래.
0: 아니요, 좋아요, 정말.
1: 그리고 저희가 의견은 항상 달랐지만, 우리가 통일이 된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0: 저희가
1: 무엇이죠?
0: 핸드폰이
1: 아, 맞아요.
0: 똑같더라고요.
1: 저도 사실 그 이야기 하려고
0: 그쵸?
1: 했는데.
0: 저희가
2: 오,
0: 이렇게
2: 색깔이 아예
0: 기종이 똑같아요.
1: 똑같네요.
0: 기종이
1: 짠다다.
0: 색깔도 똑같고. 그래서 이걸로 하나가 됐다.
1: 맞아요.
0: 뭘좀
1: 하나네요.
0: 아신다.
2: 아,
1: 뭘
2: 그래도
1: 좀
2: 순하게
1: 아시네요.
2: 또 이렇게
0: 네.
2: 또 헤어지게 되니까.
0: 니뭘좀 아나,
1: 뭘안 해? 아,
0: 지하나.
1: 뭘안 해?
0: 지하나, 니뭘좀안 해?
1: 땡깡도 뭘안 해?
2: 좋습니다. 아주 또 아주 좋은 분위기로 헤어지시게 돼서 저도 아주 뿌듯합니다. 다음번에 또 나와주시고요.
1: 너무 좋습니다.
2: 예. 다음 주에는 진절미님이랑 같이
0: 네,
2: 나오신다고요?
0: 맞습니다.
2: 그때 또 즐거운
0: 지하나님
2: 시간.
0: 생각날 것 같아요.
2: 정말
0: 네.
2: 보고 싶어서.
0: 재밌어가지고. 네.
2: 정말.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바다님들도 지하나님이랑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1: 감사합니다.
2: 놀러와 주세요.
1: 네.
0: 좋아요.
2: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준 지하나님, 땡깡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안녕히
0: 안녕히 계세요.
2: 두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파 씨의 노래, Dreams Come True, 10cm의 Gradation.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겁니다. 어릴 적 장난감을 아직도 간직하는 이유. 집에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장난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바다님들 계시죠? 이제는 맞아요. 갖고 놀지도 않고 낡아서 쓸모도 없는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손이 안 가잖아요. 그 이유가 물건 자체가 소중해서라기보다 그 안에 담긴 기억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면 그때 살던 집도 생각나고 가족, 친구, 그 시절의 내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그 기억들이요. 우리가 힘들 때는 마음의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장난감 하나를 버리는 게 그냥 물건 하나를 없애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담긴 나의 추억을 함께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차마 손을 대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 바다님들에게도 있나요? 오래돼서 이제는 쓸모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버릴 수 없는 물건. 그 물건 속에는 어떤 시절에 내가 남아있을까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안녕 고민형,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헬륨 벌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정승재 경청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팽수리님이 이제 D-1일이군요. 내일이면 내가 바다가 된 지 벌써 1년이라니. 저도 DJ가 된 지 벌써 1년이라니 같은 생각입니다. 내일은 9월 8일 정승재의 경청이 한 살 되는 날,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내일은 경청 초대석 있는 화요일인데 경청의 식구들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자축해야죠. 오늘 나와주셨던 땡깡님, 그리고 금요일에 항상 나와주시는 케이신님과 같이 정승재 경청 한 살 생일 파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꼭 참석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마지막 곡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바다님들 코 잘 자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이비스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제우스를 비롯한 열두 신들이 머무는 곳으로 신성시된 곳이죠. 올림포스 산을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우스의 왕좌라는 이름의 거대한 의자 모양의 봉우리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물건들이 발굴됐는데요.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로고가 떡하니 찍힌 음료수 캔, 1970년대에 버려진 올리브유 용기 등등이었습니다. 해발 26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이 낮은 기온 때문에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은 쓰레기들입니다. 인간의 이런 무심함이 신들의 이야기만큼 오래 살아남는다면 그것도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절기 백로네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시작했고요. 첫 곡을 그리스의 클라우디아가 부른 아스테로마타, 별빛 눈동자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수거된 쓰레기 총량이 650kg이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에나. 빈 캔, 음료수 캔으로 따지면 이게 몇만 개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스의 청년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봉사단체와 그한 산악 보호소가 연합해서 대청소를 벌였고요. 한 10수년 전에 이런 대대적인 클린업 활동을 벌인 바가 있고요. 그뭐 비공식적으로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 매립지, 크고 작은 매립지를 치우고 있다네요. 기사의 또 재미난 부분은 그이 쓰레기들은 뭐 50년, 그러니까 반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상 그에 살짝 못 미치는 그런 시간 전에 버려진 그런 것들이고, 그것들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뭐 관광이나 이런 활동보다는 당시에는 지질 연구팀이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세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만큼 그렇게 기후 위기 의식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경각심이 덜 했던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예, 다 알고 있죠. 예전에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야, 와, 그런 걸 그냥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네. 좀 아찔하네요. 이 지질연구소에서 머무셨던 누군가가 이 기사를 본다면, 그거 내가 버린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올림포스 산은 연간

3에서 5만 총 방문객을 맞는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피소, 2003년에 시설을 개장을 했고요. 연간 한 5천 명이 수용이 된다는데, 뭐 등반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뭐 들르겠죠. 해발, 오늘 말씀드린 그 제우스의 왕좌, 이 봉우리는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네요. 올림포스 산에서 2,911m랍니다. 꽤 높죠. 아무튼 올림포스 산 대청소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러나, 예. 쓰레기가 유산이 되기 전에 인류가 멸종할 것 같아요라고 김정아님께서 재밌게 쓰셨는데 왠지 씁쓸하죠. 요즘 뉴스에서 네팔 그 참사를 보면서 네팔 관계 당국이 이 책임 소지에 대해서 강변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좀 시급합니다, 그렇죠? 멸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 멸종으로 가는 과정이 상상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영주님께서 제우스의 옥좌를 한번 보셨더니 이거 오 거대한 의자같이 진짜 생겼군요라고 하시면서 멋진 곳을 경험했으면 이 소지한 물건을 사용한 후 마무리까지 책임져야지 자연을 함부로 더럽히다니 그럼 안 돼요.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니까 주말에 강변에서 폭죽 축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aftermath 이후 결과에 대해서 조금 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쓰레기도 그렇고 등등 유영주님 말씀처럼 이용하고 나몰라라 떠나면 안 되겠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십시오. 최신 이탈리안 팝 두 곡입니다. 이번 달 아니면 지난달인데요. 발표 시기가 지안나 난니니가 부릅니다. 메라빌로소 에로레 아름다운 실수. 그리고 리가 보에가 부르는 괄코사 벨테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 쓰레기는 아니겠죠? 예.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리가부에가 부른 Qualcosa per te,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 가수 지안나 나니니의 Meraviglioso Errore, 아름다운 실수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프랑스의 카바레로 갑니다.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유럽 역사를 통틀어 가장 평화로웠고 부유했던 시절, 그 중에서도 황금기를 누린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예술과 문화가 번성하고 사치가 넘쳐나던 시절의 정점에 카바레가 있습니다. 본래 카바레는 술과 음식을 파는 술집을 뜻했다죠. 하지만 19세기 후반 벨 에포크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술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1881년 11월 파리 몽마르트의 보헤미안 거리에 등장한 술집 르샤 누아가 그 시작이었다네요. 르샤 누아의 창업자 로돌프 살리는 맛있는 저녁 식사, 값싼 술에 오락과 정치 풍자를 결합한 쇼를 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구상합니다. 살리는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공연 사이사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이 날카로운 정치 풍자 쇼를 펼쳤습니다. 최초의 MC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샤발에는 프랑스 샹송의 전통이 이 고유한 하위 문화 공간에 정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프랑스 샹송은 구전가요 또는 귀족들이 즐기는 가곡의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네요. 그런데 르샤 누아의 사장 로돌프 살리가 보헤미안 시인 음악인들을 무대에 올려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샹송은 캬바레 샹송이라는 독자적인 하위 문화로 재탄생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의 언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과감히 도입했고 더 이상 귀족의 전유물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위선을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하류층의 슬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지요. 르샤 누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인기는 파리 사회 계층의 벽을 허물었다죠. 매일 밤 담배 연기 자욱한 천장 아래에서 파리의 부유층, 학생, 화가, 작가, 지식인, 심지어 매춘부까지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1920년대 이른바 광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카바레 샹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조세핀 베이커를 필두로 전통 샹송의 아프리카와 재즈의 리듬을 결합하게 되죠. 최초의 카바레 르샤 누아의 유산은 공고히 계승되었습니다. 이 무대에 선 사람들 중 다수가 가수 이전에 시인, 소설가, 그리고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문학적 재능을 발휘한 노랫말을 썼고 결국 가사의 문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를 확립했습니다. 하류층의 비극적인 삶과 보헤미안의 자유를 노래하며 샹송의 주체를 바꾼 혁신 역시 샹송 레알리즘, 샹송 레알리스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0: au bar de l'hôtel des Trois Faisans, avec maître Jojo et avec maître Pierre, entre notaires, on passe le temps. Jojo parle de Voltaire et Pierre de Casanova. Et moi qui suis resté le plus fier, moi je parle encore de moi. Et c'est en sortant vers minuit, monsieur le commissaire, que tous les soirs, de chez la Montalent, de jeunes baigne-culs nous montrent leur derrière en nous chantant. Et bonsoir, les cochons, je deviens vieux, je deviens bête, disent-ils, monsieur le commissaire. Les bourgeois, je deviens vieux, je deviens.
1: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프랑스 샹송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카바레 문화 이야기였고요. 20세기 초중반 카바레 문화를 샹송의 세계관으로 세계에 널리 알린 후계자 두 사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라 풀 군중 먼저 들었죠. 그 2000석 규모의 유서 깊은 명소인 파리 올랭피아 무대에서 첫 녹음이 이루어진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이라는데요. 피아프의 출발점 역시 카바레였다네요. 1935년 가을 이 파리 거리에서 노래하던 20세 초반에 그녀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발견이 돼서 샹젤리제 근처에 르제리니스라는 카바레 무대에 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새라는 별명도 이때 생겨났고 그 유명한 검은 원피스 차림도 이때의 룩이라고 하죠. 두 번째 곡 자크 브렐 레 부르주아 중산 계급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1952년대에 출발했고요. 브뤼셀의 작은 카바레들을 돌며 공연을 이어가던 그가 파리로 초대가 됩니다. 음반사의 관계자에 의해서 그가 운영하던 소극장에 쓰면서 카바레 를 탈출한 건 아니고 카바레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그리고 자크 브렐 역시 올랭피아 무대 공연도 유명하죠. 이 곡 같은 경우는 풍자네요. 부르주아를 조롱하면서 취해서 밤거리를 휘젓던 청년이 화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도 이제 제도권 인사가 되고 뭐 법률가가 된다. 그리고 부르주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돼지 같아진다. 어리석어진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 자조하는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세계음악 키워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서유럽 음악이네요.

프랑스의 스트링 쿼텟, 콰투어 에벤, 그리고 스페인의 가수 루스 가사리 부르는 아마도 미오, 내 사랑. 이어서 네덜란드의 로마니 재즈 트리오, 더 로젠버그 트리오의 연주로 케레르, 널 향한 사랑. 두곡 듣고 새 음악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이 부르는 시, 만약에입니다. 자반의 1992년 발표곡인데요. 브라질에서 이 시절 1990년대에 가장 히트한 곡 중에 하나로

기독교의 순교 성인이고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용을 물리쳐 영웅이 되었다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왜 그래? 당신 내가 싫지 않다고. 왜 좋다고는 말 못하는 거지? 그럴 땐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잖아. 난 당신만 생각해.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나만 생각한다고? 정말? 그러면 싫다는 말을 버리면 돼. 오락가락하는 마음도 버리고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가. 결정하기 힘들다고. 좋아 아니면 싫어, 이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하지만 당신은 늘 만약에 라고만 말하지. 난 진지한데 당신은 감정을 숨기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나만 헛갈리잖아. 당신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처럼 내게 찬물을 끼얹고, 당신은 0대0을 고집하고 나는 1대1을 원하고. 이게 뭐니?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따뜻한 마음을 거부해? 참네. 성게오르기우스에게 용이라도 빌려서 당신의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하나? 당신의 본심을 알아내는 것보다 점자로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새음행이 전한 노래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자반의 1992년 발표곡 C...점점점 말줄임표가 있어요. 만약에 였습니다.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고요. 뭐 어울리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선택의 딜레마 우유부단의 예를 확실히 보여준 노래가 떠오릅니다. 달릴까 말까. 이 심형래의 코믹 캐럴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자반이 이 노래를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영상을 보는데 귀엽게 부르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브라질 정서는 이런 얘기를 좀 진중하게 하는구나 싶기도 한데 제가 내레이션을 좀 진중하게 하긴 했죠. 근데 게시판의 청취자분들 중에서 애청자 두 분은 이 귀엽다라는 반응이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화자가 하는 이 얘기가 징징거림 징징거림으로 다가갈 때 어우 귀여워 뭐 이런 반응을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콩콩님께서 스포일러 때문에 점잖게 읽은 거 아니냐고 귀여운 가사다라고 써주셨고요. 오미셀 청취자께서는 아, 이 밀당은 이제 그만하고 사랑의 줄다리기 이것도 멈추고 그냥 돌직구를 던져 가사가 왜 이렇게 귀엽나요? 라고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원곡자의 퍼포먼스의 영상을 보면 심각해 보이는데 텍스트로 본 것은 귀여워 보여서 저도 나름 귀여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장난스럽게 아무튼 이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세네갈의 이스마엘 로의 L'amour à tous les droits. 사랑에는 모든 권리가 있어. 이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L'amour a tous les droits.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나탈리아 라포르카데의 2018년 라틴 아메리카 민속음악 헌정집이죠. 뮤사스 볼륨 2에서요. 라요로나 우는 여인 들었습니다. 피처링 기타리스트 듀오죠. 미겔 베냐 그리고 후안 칼로스 아옌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옌데와 멕시코의 베냐가 함께 연주로 참여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박소영님께서 새음행이

가장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시라 쓰시면서 신청곡을 오늘은 남겨봅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이탈리아 가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알트로베 에퀴 다른 곳. 이 철학적인 가사라고 하시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최 작가가 저 읽으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자료를 찾아주셨네요. 2020년에 발표한 곡이라는데요. 음악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뭐 커리어가 한참 된 지점이니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저마다 다른 세계를 떠돌아 다녔지만 결국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궁금해하셨으니까 조만간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에서 이 노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님 신청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 듣고 한태인의 월드 차트 함께 하시죠.

0: 매주 월요일 세계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애니메이션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올해 2026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이른바 부락 무대에 서시는데
1: 네네.
0: 10월 2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 이 행사 기대되시죠?
1: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1: 간만에 부산에 내려가네요.
0: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락인데 이 페스티벌 공식 계정에서 까치산 소개글을 봤는데요.
1: 네네.
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까치산은 한태인 보컬, 기타, 그리고 김진호 기타, 최선영 베이스로 구성된 3인조 밴드로 1990년에서 2000년대 팝펑크록과 파워팝, 시모키타케이 스타일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연상시키는 사운드를 선보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괜찮나요?
1: 네, 정확합니다.
0: 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시모키타케이 스타일이 뭔지가 궁금한데
1: 네.
0: 왜 여쭤보냐면
1: 네네.
0: 저희가 가을 시즌 새로 맞이해가지고
1: 네.
0: 이 세계 음악의 키워드라는 코너를 일부 데일리 코너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 아 데일리 코너로 네. 주제를 하나씩 딱 선별해가지고
0: 그렇죠.
1: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들려주시는군요. 예. 오, 좋네요.
0: 오늘,
1: 네,
0: 오늘 같은 경우는 프랑스 20세기, 아니,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카바레
1: 네,
0: 그런 음악 스타일을 네. 좀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1: 네네.
0: 시모 키타케이 스타일 무엇인지 궁금하고
1: 네네.
0: 애니메 팝을 키워드로 선정해서 탐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애니메 팝을 소개하면서 까치산 노래 선곡해도 무난할지 그 범주에 속하는지.
1: 그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0: 네.
1: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시모키타 케이 스타일은 뭐냐면요.
0: 네.
1: 그냥 홍대 개 뭐 이런 거예요.
0: K가
1: 네.
0: 그
1: K가 개죠.
0: 개예요.
1: 네. 그래서 시모키타라는 네. 이제 지역이 있어요.
0: 지역 홍대처럼. 네.
1: 뭐 빈티지샵 네. 같은 곳 되게 많고 밴드 공연하는 이제 라이브 클럽들 되게 많고
0: 네.
1: 그런 곳이에요.
0: 시모키타자와.
1: 네, 시모키타자와라는 네.
0: 정확한
1: 네. 맞아요.
0: 지역명은
1: 시모키타자와라는 네. 곳인데 그 도시에. 서 이제 라이브 클럽들도 많고 그런 밴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거기에 자리를 잡아왔던 동네이다 보니 당연히 일본의 이제 인디펜던트 밴드들이나 이런 그룹들이 거기서 공연을 많이 했겠죠.
0: 거기서 많이 생겨나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밴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한 팀들도 그 중에 생기게 되겠죠.
0: 유명해지고.
1: 네. 네. 이게 많을수록 수가 많아. 표본이 많아야 네. 성공한 팀들도 많아지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지역에서 했던 그 시절에 90-00년대 시모키타자와에서 활동을 했던 밴드들이 이제 어떤 붐업이 됐던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음악을 무엇으로 분류를 해야 되냐. 장르는 사실 엄청 다양해요.
0: 그렇겠죠.
1: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모던 락이네. 네. 모던 락도 무슨 모던 락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 시기의 음악이 모던 락인 거잖아요. 어떤
0: 덩어리가 너무 커.
1: 맞아요. 네. 너무 큰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장르명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장르는 아니에요. 시모키타 개 음악이라는 게 그 시기에 시모키타 자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밴드들이 보여줬던 스타일이다라고 해서 시모키타 개라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뭘 예를 들면은 뭐 동경사병이나 이런 팀들도 시모키타케이로 묶여요.
0: 네.
1: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다 시모키타케이로 묶여요.
0: 음악 스타일은 다 다른데.
1: 달라요. 완전 다르다 이거죠. 스피츠 이런 팀들도 시모키타케이로

0: 웃겨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시모키타 K는 뭐 이런 스타일이다. 뭐 팝펑크를 섞은 뭐 그런 뭐 오버드라이브 질감의 어떤 아니에요.
1: 아니고
0: 포크 음악에 가까운 음악들도 있고 밴드 음악이 아닌 팀들도 있고
1: 장르나 스타일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지역이나 뭐 맞아요. 이런 어떤
0: 지역색을 네, 얘기하는
1: 그런
0: 거예요.
1: 걸 알아보는 네. 명칭.
0: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 지역 출신이 아닌데 시모키타계 음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아. 저희는 그 시절 9000의 시모키타자와 출신 밴드들의 음악의 영향을 받았기
1: 영향권
0: 때문에
1: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0: 그렇죠. 라는. 저희가 음악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9000의 뉴밀레니엄 시대에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렀던 밴드들 중에도 네. 시모키타 K 밴드들이 상당수라는 거.
1: 그렇기 때문에 양천계로 밀고 나가라는.
0: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까치산 K예요.
1: 까치산 K. 어우 네. 좋아 좋아.
0: 밴드 명에도 이미 네. 명시를 해놨듯이 네. 시모키타 K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네. 어쨌든 애니메이션 록이라는 장르로 네.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정확한 얘기로는 까치산 K이다. 까치산 K다.
1: 네. 한국에는 그럼 홍대 K도 성립이 되긴 하네요.
0: 되죠. 네. 네. 훨씬
1: 부르지 않을 뿐이지. 네.
0: 월드와이드하게 네. 표현을 하고자 하면은 네. HDK죠.
1: HDK. 네.
0: 홍대
1: 그러네.
0: 네. 홍대계. 그러네. 홍대계.
1: 근데 우리 포부 넘치는 우리 네. 까치산은 까치산 K.
0: 근데 이제 한국은 어쨌든 네. 서울은 네. 이제 지금은 아쉽게도 네. 홍대 신촌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물론 이태원도 있고 하지만 네, 네. 근데 밴드 음악은 어쨌든 홍대에 좀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영향이 좀 그런 네, 경향이 네, 네, 강하기 네. 때문에 네. 홍대계라고 따로 말을 하기가 애매한 거죠. 네. 서울 출신이면 홍대 출신이겠더니
1: 그냥 당연한 그런 디폴트로 네, 이해하는
0: 맞아요.
1: 뭐 그런 구조죠.
0: 물론 부산 출신이라든지 이런 멋진 밴드들 요새 너무 많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만만치 않죠.
0: 좀 범위가 네. 한국은 커지는 거예요. 일본은 도쿄도 시부야 K가 따로 있고 네, 시모키타 K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도쿄 안에서도 동네마다 나뉘는데 우리는 좀 씬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네. 비해서는 서울이면 당연히 홍대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전자연합은 이태원 계겠지만
1: 네. 예전에 네네. 한 10수년 전에는 약간 물레동파의 탄생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0: 있었어요. 그쪽에도 네. 씬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들이 네. 있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레도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들이 있고 네. 뭐 이태원 물레 지금도 네. 신촌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신촌의 씬을 좀 부흥시켜 보자 하는. 뭐 옛날에도 뭐 롤링스톤즈라든지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신촌에 네, 뭐. 네, 지금 맞습니다. 뭐 베이비돌이라든지 이런 공연장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좀 일어나 보려는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려는 물론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더
1: 열변을,
0: 소비를 네, 해주고
1: 열변을
0: 네, 지역 공연장이나 이런 데를 그쵸. 살려야 합니다.
1: 그런 것도 좀
0: 맞아요.
1: 틈틈이 네. 씬의 어떤 동향 같은 것도
0: 그럼요.
1: 좀 안내해 주세요.
0: 동료 음악가들이 네. 있다 보니까. 아 네. 물론 이것도 여기서 또 다루고 싶은 얘기긴 한데 네.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여러분 오방가르드의 상황에도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1: 부산 오방가르드.
0: 네. 검색해 보면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직접적으로 막 돈을 주고 이러진 못하더라도
1: 관심을 갖는 거죠.
0: 관심이라도 가져주면은 네.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고요. 시모키타 K를 얘기하다가 어쨌든
1: 애니메팝, 네. 애니메팝까지는 소개를 하는 그 매칭이 괜찮냐만
0: 어떤 범주에 네. 넣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 타이업 된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안
1: 아직은
0: 되고요.
1: 아직은 없구나.
0: 네, 그러면 안 되고요.
1: 애니메팝에 타이업이 좀 있어야 돼. 영화 주제가로 쓰여야 되는데.
0: 네, 애니메팝이라고 하면 네. 이제 애니메이션에 수록된 적이 있거나 네. 타이업이 된 걸 얘기하는 거죠.
1: 아, 저는 있어요.
0: 네. 아, 나루토! 맞다! 선배님, 나루토!
1: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뒷걸음 지치다가
0: 선배님,
1: 제가 딱 한 곡, 두 곡이다, 두 곡. 풍운이라는 곡하고 애니메이션 또 원더풀 데이스가 있었죠. 국산 토종.
0: 애니메이션
1: 슬픈 사연에. 네. 애니메이션 두 곡.
0: 아, 그렇습니다. 네. 네.
1: 자, 오늘 이 흥미로운 얘기를 뒤로 하고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획을 좀 부탁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아, 네. 자신 있죠. 네.
1: 차트 시간이니까.
0: 네네네.
1: 오늘 어느 나라 차트 가나요?
0: 네, 오늘은요. 일본의, 마침 또 일본의 차트네요.
1: 아,
0: 일본과
1: 그러네.
0: 대만의 차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네. 해보지요.
1: 예.
0: 첫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의 9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일본의 밴드입니다. 스피츠의 2026년 8월 7일 발매된 따끈한 싱글입니다.
1: 네. 네,
0: 낯선 실이라는 곡이에요. 낯선 실인데 이제
1: 특이한 제목이네요.
0: 네, 이게 재밌어요. 근데 스피츠의 음악을 뭔가 장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 너무나도 유명한 밴드고

0: 사실 오래된 팀이고 이 밴드의 음악을 당연히 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요게 이제 신곡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뭐 기타 팝이나 팝록이나 파워팝 요런 장르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네.
0: 이게 뭔가 좀 일본스러운 그런 곡조들도 많이 넣고 영미권의 영향력을 물론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일본스러운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사에 맞는
1: 네.
0: 이런 흐름들을 잘 붙여가지고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8월 7일 2020년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곡을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80년대 후반부터 실
0: 그렇죠.
1: 90년대
0: 실제로
1: 초반 초반
0: 90년대부터 지금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 뭐 중간중간에 휴지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냈는데 9위다 이거는 한 달이 됐는데 야, 이건 아직도
1: 한
0: 일본
1: 달
0: 내에서의 영향력이
1: 한달 내에 9위권, 10위권 안에 들어가. 와.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 자,
0: 어쨌든 요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제가 또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요.
1: 알겠습니다.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재팬 차트 9위 곡, 일본의 밴드 스피츠의 최신 싱글, 미시라누 이토, 나선 실입니다.

0: 지난달 7일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 스피츠의 미시라노 이토 낯선 시디였고요.
1: 네.
0: 일본 모방송사 드라마의 주제가로 사용되면서 또
1: 그러네요.
0: 예, 차트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1: 네. 드라마 타이업 곡이었네요.
0: 예.
1: 티셔츠가 마를 때까지라는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위해서 새로 썼대요. 그래서 뭔가 요청이 그런 게 왔겠죠. 스피츠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0: 네.
1: 스피츠 자원곡을 써달라. 정말
0: 그렇겠죠?
1: 스피츠 자원곡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네, 과거의 그 엇법, 그 스피츠가 00년대 9000의 어떤 그확 바람을 불러일으켰을 때그 기본적인 편성, 뭔가 다른 것들을 덧대지 않은 기타, 록, 기타, 팝의 어떤 그런 어법들이 잘 보이는 곡이 아니었나. 그래서
0: 네네.
1: 굉장히 스피치다운 곡이었다. 그래서 그 예전에 향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드라마 타협이라는 화제성도 있다 보니
0: 네네.
1: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트에서 거머 쥐었습니다.
0: 자, 오늘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싱어송라이터 밴드 카치산의 한태인의 안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곡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이어서도 일본의 차트네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의 18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일본의 밴드입니다. 사카나쿠션의 12년 8월 발매 싱글입니다. 요루노 오도리코라고 해서 밤의 춤꾼, 밤의 무희라는 곡이고요. 예, 사카나쿠션도 제가 몇 번이고 좀 가져와서 들려드렸던 팀
0: 네.
1: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고 제가 원래는 전자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0: 네.
1: 전자음악적인 요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아뭐 옛날에 뭐 공부하려고 크라프트베르크 같은 거막 듣긴 들었죠. 근데 뭐아왜 YMO나 뭐 듣긴 들었는데 이게 아 뭔가 제 피부에 와닿는 음악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 팀은 절충안을 기가 막히게 찾은 팀이다. 저는 그래서 사카나션을 좋아합니다. 네.
0: 기타가 이끌어가는 기타와 뭐 드럼이 이끌어가는 그런 트리오를 하시니까
1: 네네네. 그렇지.
0: 좀더
1: 어쨌든 좀 밴드적인 호흡이 섞여
0: 밴드적인
1: 있는 음악을 저는 좋아하다 보니 이 팀의 음악은 물론 전자음악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다 빼고 반주랑 노래만 했을 때는 포크송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곡조예요.
0: 편곡이라는 게 옷을
1: 네.
0: 입히는 거니까
1: 맞아요.
0: 예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밤의 무용수 이것도 그럼 약간 뭐 얼핏 댄서블
1: 예, 댄서블
0: 이런
1: 합니다.
0: 예
1: 예,
0: 사카나쿠션
1: 일렉트로닉 록이다. 뭐 댄스 록이다. 뭐
0: 네,
1: 이렇게
0: 댄스
1: 표현할
0: 록
1: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신스팝의 뭐 선명한 전자음악적 그런 느낌이나 하우스 계열의 뭐 규칙적인 이런 그 비트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사카나쿠션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디스코, 뭐 EDM, 뭐 일본 테크노 팝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낸 댄스록이다. 이렇게
0: 오케이.
1: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 18위 곡입니다. 일본의 사카나쿠션의 요로 요루노 오도리코 밤의 무희 밤의 무용수 듣고 오죠.

0: 일본의 밴드 사카나션의 2012년 발표 싱글이었습니다. 요루노 오도리코 밤의 무용수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재팬 차트 18위 곡이었습니다. 오늘 한테이네 월드 차트 두 번째 아티스트로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강현진님께서 너무 정확한 감상평을 남겨주셨어요. 네, 쿵짝쿵짝이라고 그냥 짧지만 강렬한 이게 이제 관통하신 거죠. 이 음악 장르를 관통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쿵짝쿵짝 정확하죠.
0: 사카나션. 네, 이어서 세 번째 아티스트도 일본 아티스트
1: 네.
0: 골라오셨습니다.
1: 한번더 일본의 차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이에요. 93위고요. 일본의 밴드입니다. 레드 윔프스네요. 레드 윔프스의 2006년 12월 6일 발매 앨범이에요. 레드 윔프스 4라는 이제 제목이 달려있고, 이제 부제로는 오카즈노 고항이라고 해서 반찬과 밥이라고 하네요. 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메메시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영어로는 미미쉬라고 써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0: 언어 유희.
1: 예, 네, 그러니까 미 나랑 그녀 이런 느낌인데
0: 네.
1: 나나 나, 그녀 이런 느낌인데 요거를 일본어로 메메시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사내답지 않다. 그러니까 사내답지 않다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0: 네.
1: 뭔가 기계가 없다. 예, 네.
0: 소심하고.
1: 그렇죠.
0: 네.
1: 기계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막 왕왕 막 결심했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0: 네.
1: 뭐할수 있을까 막
0: 우물쭈물.
1: 우물쭈물하고 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뭐
0: 네.
1: 그런 걸 연상시키는
0: 그런 표현.
1: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메메시라는 곡이고 그 곡의 이제 문맥에서는 가사의 문맥에서는 파악을 하기로는 뭔가 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뭐 마음이 약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또 들어보시고 돌아와가지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밴드 레드 윔스의 메메시 듣고 오죠.

0: 영화죠. 그 신카이 마코토
1: 네.
0: 감독 작품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붐업이 됐다 보니까 이 팀의 뭐 이름이나 노래 제목 같은 건 모르더라도 목소리나 이런 건 너무 친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1: 네네네.
0: 너의 이름은 뭐 날씨야, 이스즈메 문단서 뭐 이런 거다 그렇죠.
1: 아,
0: 타이업이
1: 도맡아서
0: 됐던
1: 하는군요.
0: 네, 타이업이 됐던 음악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랬을 거고요. 네, 이미 뭐 헤어진 상황인 거죠.
1: 네네.
0: 그래서 화자는 뭐 이별을 알고 있는데 그 매매시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우물쭈물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관계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게 좀 충돌을 하는 그런 뭐 우물쭈물 하는 그런 가사들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곡이었습니다.
1: 까치 도둑, 청취자 까치 도둑님이 태인님도 이 방금 이 곡처럼 이별 후에 작곡한 그런 곡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0: 아, 없네요. 없고 상상으로 한건 있어요.
1: 이별에 대한
0: 네,
1: 상상?
0: 그렇죠. 이별이나 이런 어쨌든 관계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망상이라든지 상상은 너무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이별 아니면 뭔가 떠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곡들은 꽤나 있죠. 있고 네, 그런 적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오늘 한테네 월드차트 네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오늘 네 번째로 들려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으로 넘어갑니다.
1: 대만, 예.
0: 대만의 88위에 올라 있는 곡이네요. 대만의 밴드입니다. The Chairs라는 밴드고요. It's 외투안이라고 하네요. It's 외투안이라고 하는 팀이고요. 2026년 9월 4일 발매된 3일 전에 발매된
1: 어우,
0: 가장
1: 가장
0: 뜨거운 네,
1: 최신이네요.
0: 가장 뜨거운 신곡입니다. Rolling on, Marching on이라는 이제 곡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요
1: 그,
0: 팀, 네네.
1: 한국어로는 의자악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의자.
1: 의자악단.
0: 맞습니다. 의자가
1: 의자악단.
0: it's네요. It's 외투안이라고 하네요.
1: 뭐, 공연할 때 의자. 아니, 됐습니다.
0: 네네. 아,
1: 의자에
0: 기대했어요. 네.
1: 앉아서만 하는 팀이 있긴 있잖아.
0: 아,
1: 왜?
0: 있죠, 그럼요.
1: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아니겠죠?
0: 그렇진 않은 것
1: 네, 아,
0: 같아요.
1: 그렇진
0: 네.
1: 않아요.
0: 서서
1: 네.
0: 하더라고요.
1: 서서도 의자하는 대만의 어떤 음악을 하나요?
0: 어제 뭔가 좀, 팝록의 선율이나 화음, 이런 걸좀 중시하는 팀이에요. 포크의 친밀함도 있고, 뭔가 좀 몽환적이고,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비치보이스나 비틀즈의 어떤 그런 화음을, 보컬 화음을 되게 중시하는 팀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듀얼 보컬이에요. 아, 듀얼 보컬이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보컬이 두 명이에요. 어쨌든 화음을 중시하는 팀이다 보니까, 라이브에 있어서도 이,
1: 한국에도 나눠서 한다는 거죠. 보컬
0: 그렇죠.
1: 듀티를.
0: 그렇죠. 그게 이제 역할이 한 명이 계속 메인 멜로디를 부르거나 한 명이 계속 화음만 이제
1: 넣어준다거나.
0: 코러스로 한다거나 이런 역할도 있지만 뭔가 중요한 메인 파트를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 둘의 목소리나 아니면 코러스들이 화음이 아름답게 섞여가지고 이들의 음악을 완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그들의 작편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걸 중점적으로 들었고 역시나 좋았고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감상평을 저는 남깁니다. 예, 뭔가 언제든지 좀 편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음악의 결이에요. 항상 부드럽기도 하고 그뭐 집중해서 들으면 이런 화음이 재미있게 들리면서 쏙쏙 들어오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틀어놔도 전혀 거스르는 게 없는
1: 편곡이 잘 됐다. 뭐 이런
0: 그렇죠.
1: 말일 수
0: 예,
1: 있네요.
0: 모난 데가 딱히 없는 편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래도 또 주의 깊게 들으면 세부적인 화음이나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서 또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1: 자, 들어보죠. 스포티파이 데일리 대만 차트 88위 곡입니다. The Chairs, 의자악단의 Rolling On, Marching On입니다.

0: 중간.
1: 세만의 The Chairs, 의자 악단의 Rolling On, Marching On, 가장 최신 곡, 오늘 선곡 중에서 듣고 왔습니다. 9월 4일 발매 곡이고요. 청취자 우리 대만 출신의 랑지치님께서 오늘 또 와 계시는데 덕분에 대만에서 나온 신곡까지 알았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2: 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오,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는군요.
1: 그런가 봐요.
2: 와, 뭐, 멋지네요. 네. 네. 량지치님이 오시는 네. 걸 알고 제가 또 대만 곡을 골라온
1: 건 아니야. 네. 량지치님을 위해서 골랐습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53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2: 오 마이 갓. 네,
1: 마지막 곡 어서 소개해 주시죠.
2: 네, 대만에서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4위네요. 네. 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네. 대만의 밴드입니다. Cosmos People이라는 밴드예요. 2026년 6월 18일 발매 싱글입니다. 메이오 리엔시앙 워이양이라고 하는 네, 곡이고요. 뭐,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뭐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맥을 살려서 가사의 내용을 파악해서 읽으면은 뭐 나만큼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어.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코스모스 피플이라는 이 밴드는 짧게 설명드리면 원래 펑크, 뭐 이런 디스코 이런 거에다가 이제 팝 록 요소를 결합해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팀인데 요 곡은 아니에요. 요 곡은 발라드예요. 발라드.
1: 의외의 곡이군요.
2: 네, 아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업 곡이거든요. 드라마에
1: 드라마 사용.
2: 풀땡에 이제 돼 있는 드라마에 이제 타이업된 곡인데
1: 내게 빚진 그 결혼식이라는 작품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이게 내용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스토리보드가. 근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요 이제 발라드를 요청을 했나 보죠. 제작사에서. 그래서

0: 이제 요 디스코 펑크 하는 팀이 이제 록 발라드를
1: 납품을 한
0: 해온.
1: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1: 아하.
0: 좋다라는 느낌이고요.
1: 네.
0: 어쨌든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요 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또 인사를 드립니다.
1: 예, 어쨌든 그 아시아권을 하면 태인 씨가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0: 저도 좋아해요. 아시아권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 또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1: 대만의 코스모스 피플의 No One Like You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Speak with confidence.
1: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0: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1: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마라탕와 타베타코토 아루?
0: 마라탕은 먹어본 적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동사의 과거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과거를 나타내는 타가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인 타 고토가 아르를 배워볼 텐데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고백하다.
1: 고크하크스르. 고크하크스르.
0: 고크하크라고 하면 고백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뒤에 스를 연결해서 고크하크스르 고백하다 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고크하크스르 줄여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1: 고크르. 고크르.
0: 고크하크스르에서요. 앞부분 고크 그리고 뒤에 르를 붙여서 고크르라는 표현도 꽤 많이 사용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실제로.
1: 지사이니. 지사이니.
0: 지사이니 실제로 라는 뜻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읽으면 지사이 이 뒤에 니 연결해서 지사이니 라고 하면 실제로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
1: 히토리타비. 히토리타비.
0: 히토리라고 하면 한 명 혹은 혼자라는 뜻이에요. 타비라고 하면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히토리타비라고 하면 혼자 하는 여행. 혼자 여행하다는요?
1: 히토리타비오스르.
0: 히토리타비오스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연예인.
1: 芸能人. 芸能人.
0: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예능인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해요. 예능인을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예너징이라고 한답니다. 팬미팅.
1: 환미. 환미.
0: 환미. 팬미팅이란 뜻인데요. 원래 형태는요?
1: 환미팅그. 환미팅그.
0: 환미팅그. 줄여서 환미라고 합니다. 한 번.
1: 이치도. 이치도.
0: 이치도 한 번이란 뜻이에요. 비싼 편 조금 높음.
1: 다카메. 다카메.
0: 다카메 비싼 편 조금 높음이라는 뜻인데요. 형용사 어간에 매를 붙여서 어느 쪽인가 하면 비교적 그쪽이야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형용사 어간이라고 했었죠? 그럼 다카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카이 높다, 비싸다 란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어간은요, 어미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타까까지예요. 그래서 뒤에 매 연결해서 다까메 라고 하면 비싼 편, 조금 높음 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약간 큼직함, 큰 편은요?
1: 오키메, 오키메.
0: 오키, 크다 란 의미의 이 형용사, 어간은요? 이를 떼버려요. 오끼까지죠. 이 뒤에 매 연결해서 오끼매라고 하면 약간 큼직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좀 이른 편, 이른 모양.
1: 하야메, 하야메.
0: 하야이라고 하면 시간이 이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간 하야 뒤에 매 연결해서 하야메라고 하면 좀 이른 편 혹은 이른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하지만 그런데
1: 데모, 데모
0: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데모라고 하면 하지만 그런데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데모는요 명사 뒤에 연결해서도 많이 사용돼요. 그 경우에는 뭐뭐라도 뭐뭐여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라도 어때요?
1: 오차데모 도우데스카?
0: 오차데모 도우데스카?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집중 코어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타 고토가 아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타 고토가 아르는요, 우리말에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일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죠. 어디에 연결될까요? 여러분, 타 고토가 아르. 그렇죠.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이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그룹 동사 나왔습니다. 보다.
1: 미르. 미르.
0: 타 코토가 아르. 연결해 볼게요. 본 적이 있다.
1: 미타 코토가 아르. 미타 코토가 아르.
0: 미타 코토가 아르. 본 적이 있다 라는 의미예요. 타 코토가 아르. 타 형태에 연결해야 해요. 미르. 이 그룹 동사네요. 이 그룹 동사에 타 연결하려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 뒤에 타 연결했어요. 믿다, 봤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믿다 고토가 아르 라고 하면 본 적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3그룹 동사입니다. 고백하다.
1: 고크하크 스르. 고크하크 스르.
0: 타 고토가 아르. 연결해 볼게요. 고백한 적이 있다.
1: 告白したことがある 告白したことがある
0: 告白したことがある 고백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고백하다, 告白する 3그룹 동사

0: 있습니다. 타 연결하려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고카크 시타, 고백했다. 요 형태 뒤에 고토가 아르 연결해서 고카크 시타 고토가 아르, 고백한 적이 있다 혹은 고백한 일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가부키를 실제로 본 적 있어?
1: 가부키요 지사이니 미타코토 아르? 가부키요 지사이니 미타코토 아르?
0: 가부키요 가부키를 지사이니 실제로 미타코토 아르? 본 적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타 코토 가 아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타코토 아르? 선생님 가가 빠졌어요. 여러분 조사는 우리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 라고 하고 싶으면 미타코토 가 아르 하면 되는 거고요. 본 적 있어? 이렇게 조사 없이 사용할 때는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미타코토 아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대답해 볼까요? 응, 있어.
1: 응, 아르요. 응, 아르요.
0: 응, 아르요. 응, 있어. 아르 뒤에 종조사 요는요,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함은 우리 정중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가부키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1: 가부키요 지사이니 미타코토가 아리마스카?
0: 가부키요 지사이니 미타코토가 아리마스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대답도 정중하게 해봐요. 네, 있어요.
1: 하이, 아리마스요.
0: 하이, 아리마스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고백한 적이 있어요.
1: 好きな人に自分から告白したことがあります。好きな人に自分から告白したことがあります。
0: 스키나 히토니, 좋아하는 사람에게 라는 표현이죠. 스키다, 좋아하다, 나 형용사입니다. 나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요. 이름값을 해야죠. 나로 수식합니다. 스키나 히토니, 지분까라, 내가 먼저 라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내 스스로부터 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먼저 라고 하면 되겠죠. 고카크 시타 코토가 아리마스. 고카크 스르, 고백하다. 고카크 시타, 고백했다. 고카크 시타 코토가 아리마스. 고백한 적이 있어요. 가 되었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뭐뭐 한 적이 있다는 타 코토가 아르. 뭐뭐 한 적이 없다는요? 타 코토가 나이 라고 하면 되겠네요. 혼자 여행한 적이 없다.
1: 一人旅をしたことがない.
0: 一人旅をしたことがない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중하게 혼자 여행한 적이 없어요.
1: 一人旅をしたことがないです.
0: 혹은
1: 一人旅を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타고토가아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연예인을 만나다.
1: 芸能人に 아우.
0: 芸能人に 아우. 누구누구를 만나다 라고 할 때는 일본어에서는 조사 니를 사용해서 니 아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다.
1: 芸能人に 아따코토가아르.
0: 芸能人に 아따코토가아르. 뭐뭐 한 적이 있다. 타코토가아르. 아우 1그룹 동사인데요. 여기에 타코토가아르 연결해야 하잖아요. 아우 우쭈루로 끝난 1그룹 동사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따코토가아르가 되었어요. 물어볼게요.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1: 芸能人に 아따코토가아리마스카?
0: 芸能人に 아따코토가아리마스카? 대답해 볼게요. 네, 팬미팅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1: はい, 팬미で 一度だけ 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
0: はい, 네, 팬미で 팬미팅에서 一度だけ 한 번만, 조금 자연스럽게 딱 한 번, 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 만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부정으로 대답해 볼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1: いいえ, 今まで 一度も 会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
0: 이에 아니요. 이마마데 지금까지 이치도모 한 번도 아따코토가 아리마생 만난 적이 없어요. 아리마생 대신 나이데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あそこのイタリアンはどう？
1: あそこは行ったことがあるよ。ちょっと値段が高めだった。
0: そうか。安いところがいいな。
1: マーラータンは食べたことある？韓国で人気があるんだけど。
0: ああ、聞いたことがあるよ。食べてみたい。
1: あ、でも、マーラータンは中国の料理だよね。リンさんに日本のマーラータンはどうかな？リンさん、大丈夫？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스즈키와 김지우와 린상이 식당을 물색 중이에요.
3: 아, 소코노 이탈리안 와도?
2: 아소코노 이탈리안 와도? 저쪽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어때?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아, 소코노 이탈리안 와도?
2: 이어서 보면,
3: 아, 소코와 있다 코토가 아르요. 쪼또 네단가 다카메 닷다.
2: 아소코와 저기는 있다코토가 아르요. 이끄 가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싶어요. 타코토가 아르 연결하고 싶은데요. 이끄 크로 끝난 일그룹 동사예요. 원래 크로 끝난 일그룹 동사는 이음편이 일어나는데요. 요 이끄 가다는 예외적으로 무슨 음편이요? 그렇죠. 초음편입니다. 그래서 있다코토가 아르. 간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뒤에 종조사 요는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도 좀 내단가 가격이 다까메다따 비싼 편이었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아, 소코와 있다 코토가 아르요. 쪼또 네단가 다카메 닷다.
2: 이어서 보면요.
3: 소카, 야스이 토코로가 이이나.
2: 소까 그렇구나. 야세이 도코로가 이나 저렴한 곳이 좋은데 이 좋다고요. 뒤에 나는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영탄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소카, 야스이 토코로가 이이나.
2: 이어서 보면요.
3: 마라탕와 食べたことある？韓国で人気があるんだけど。
2: 마라탕은 食べたことある？먹어본 적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食べる 먹다 이그룹 동사인데요. 이그룹 동사의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食べた 뒤에 코토가 아르 연결하면 食べた 코토가 아르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문장에서 食べた 코토 아르 먹어본 적 있어가 되었습니다. 아르 끝을 올렸어요. 의문이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국대 한국에서 인기가 아른다께도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아르 인기가 있다 뒤에 은다 뭐뭐한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기가 아른다 인기가 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캐도 뭐뭐인데라는 의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마라탕は食べたことある？韓国で人気があるんだけど。
2: 이어서 보면요.
3: ああ、聞いたことがあるよ。食べてみたい。
2: 라는 표현이죠. 기타 코토가 아르요. 들어본 적이 있어. 기크 듣다. 크루 끝났습니다. 타 연결할 때 이음편. 그래서 기타 코토가 아르. 들어본 적이 있다. 뒤에 종조사 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베테 미타이. 먹어보고 싶어. 테 미르 뭐뭐해 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타베테 미르 먹어보다 희망 욕구를 나타내는 타이까지 연결합니다. 모두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죠? 그래서 타베테 미타이 먹어보고 싶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아, 聞いたことがあるよ。食べてみたい。
2: 이어서 보면요.
3: 아, でも、マーラータンは中国の料理だよね。リンさんに日本のマーラータンはどうかな？リンさん、大丈夫？
2: 그런데 마라탕은 중국 の 요리다요네. 중국 음식이잖아. 링 씨에게 니혼노 마라탕와 도까나? 일본의 마라탕은 어떠려나? 린산 다이조부? 린 씨, 괜찮아?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아, 소코 노 이탈리안 와 도?
1: 아소코와 있다코토가 아르요. 쪼또 네단가 다카메다따.
0: 소 까, 야스이 토코로 가 이이나.
1: 마라탕와 타베타코토 아르? 한국에 인기가 아른다けど.
0: 아, 聞いたことがあるよ。食べてみたい。
1: 아, でもマーラータンは中国の料理だよね。 린さんに日本のマーラータンはどうかな? 린さん、大丈夫?
2: 가타카나 조각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3: 시니아, 시니아.
2: 시니아, 시니어 연장자고요.
3: 주니아, 주니아.
2: 주니아, 주니어 청소년입니다.
3: 베비, 베비.
2: 베비, 베이비 아기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시니아, 주니아와 같이 일본어의 외래어에서 어 발음은 보통 아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랜덤박스 지식, 가을의 맛과 풍요를 알려주는 전령사, 일본의 꽁치. 가을의 길목에 접어들면 일본의 골목길과 상가에서는 고소한 생선구이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데요.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가을을 떠올리는 대표적인 생선, 바로 꽁치입니다.
3: 꽁치는 일본어로 산마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표기하면 가을에 잡히는 칼처럼 길고 날렵한 생선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요. 이름 그대로 가을철이 되면 지방이 풍부하게 올라 풍미가 절정에 이릅니다.
2: 그렇군요. 가을하면 꽁치, 산마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체험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5: 살길이다.
4: 자, 두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두 문제? 두 문장 여쭤볼게요. 나는 80kg이야. 아니에요. 바꿀게요, 여러분. 제 몸무게 공개하겠습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들으세요. 나 94kg이야.
5: 我 94公斤.
4: 94公斤. 오, 와.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시고 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5: 근데 자, 身高多少呢?
4: 그렇죠. 身高多少 하면 키가 얼마나 되죠?
5: 음흠.
4: 자, 제가 해볼게요. 2m9.
5: 와.
4: 2m9. 뭡니까?
5: 190.
4: 190cm입니다, 여러분.
5: 네?
4: 와, 크죠? 109cm는 뭐죠?
5: 2m09.
4: 0을 집어넣어야 돼요. 109예요. 2m09.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너 휴대폰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 하나, 둘, 셋.
5: 你手机还有多少电?
4: 맞아요. 왕 선생님 발음 들으시고 아 맞다 이러면 복습이 안 되는.

0: 거예요. 함께 호흡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1: 네 手机还有多少电?
0: 좋아요. 복습 잘 되는 분들, 오늘 이 근처에 마트 있어?
1: 这附近有超市吗?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一起来看一下. 부근, 근처.
1: 附近.
0: 제가 이걸 왜 부근이라 썼냐면은 한자 그대로 음을 해석하면 부근이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근처를 많이 쓰죠. 여기 근처 중국어로
1: 这儿附近.
0: 저기 근처
1: 那儿附近.
0: 마트
1: 超市.
0: 나 마트 근처에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마트 근처에 있어. 하나 둘 셋.
1: 我在超市附近.
0: 그렇죠. 있어니까 혹시 요 쓰신 분 계신가요? 있을 유자? 아니죠. 요를 쓰면은요. 워요 차오실. 우와 부럽네요. 그 뭐예요? 난 마트를 가지고
1: 있어요. 와 진짜 부럽다요.
0: 이거 초급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워짜이. 장소는 짜입니다 여러분. 앞 중국어로.
1: 前面.
0: 비엔을 집어넣어서 前面 해도 괜찮아요. 前面. 자 그럼 뒤쪽은요.
1: 后面.
0: 좋아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라고 할 때 바로의 뜻도 있고 곧바로 시간의 빠름을 나타내는 이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찌우 하지 마시고
1: 찌우
0: 이렇게 외우는 것보단 문장을 통해서 암기하는 게 제맛입니다. 원래 집을 중국어로 뭐라 그러죠?
1: 家
0: 나 집이야
1: 我在家
0: 나 집이야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입니다니까 我是家 어머님 이상하죠. 나 집이 말을 하는 거죠. 난 집이야. 넌 뭐니? 난 서랍이야. 이상하죠. 我在家 역시 장소 자이를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은 양사예요. 어떤 이런 회사 수익을 내는 그런 건물들의 양사라 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공스라고 해요. 그럼 회사 하나 둘 셋.
1: 一家公司
0: 숫자가 먼저 와야죠. 공스 이자가 아니에요. 一家公司 그래요. 뭐 그런 대로 괜찮네.
1: 还行.
0: 아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이는 그냥 뭐 여전히 뭐 이게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네를 한 단어로 여시는 겁니다.
1: 没错. 经常用的.
0: 정말 많이 씁니다.
1: 今天天气怎么样?
0: 还行.
1: 你的心情怎么样?
0: 还行. 이게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건 아니죠. 한 80점?
1: 네네네.
0: 네, 7, 80점입니다. 물건.
1: 동시.
0: 일성경성이잖아요. 마마 생각하시면서 동시. 동시를 물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다 집어넣을까요? 吃동시.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죠? 吃동시. 뭐죠?
1: 먹어요.
0: 먹어요. 음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음식으로.
1: 아하.
0: 네. 그러니까 이 동시는 앞에 어떤 동사가 있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매우 꽤.
1: 팅.
0: 우리가 보통 T-I-N-G는 듣다, 팅, 듣다를 떠올리시는데 삼성이죠? 팅하오, 팅콰이, 팅은 형용사 특히 앞에 있으면 보통 매우, 꽤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3월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매우 예뻐, 꽤 예뻐.
1: 팅漂亮.
0: 팅 맨 뒤에 떠 많이 집어넣습니다.
1: 팅漂亮的.
0: 그 떠 잠시 후 살펴보시죠. 오, 한 글자인데 뜻이 엄청 길어요. 완비하다, 모두 갖추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더 캐주얼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
1: 全.
0: 앞에 很 집어넣어서, 매우 집어넣어서.
1: 很全.
0: 우리 그 싼 가격에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그 땡땡소 있잖아요.
1: 我知道.东西很全.特别全.
0: 特别, 엄청나게, 무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물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없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全 한 글자지만 아주 재밌는 뜻이죠. 본문 보지 않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어머니 이치 라이팅이샤.
2: 第四课. 这附近有超市吗? 这附近有超市吗?
3: 有，前面就有一家。大吗？ 还行，东西挺全的。这附近有超市吗？ 有，前面就有一家。大吗？ 还行，东西挺全的。
0: 본문 살펴보시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시 듣기 웬만하면 정말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발음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선생님? 틀린 발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1: 아, 是的.
0: 맞죠? 그러니까 이 중국어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노래랑 비슷한 거잖아요. 음정이 있으니까 뭔가, 그죠? 음정, 성조가 있잖아요.
1: 그래서
0: 따라하려면 다시 듣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홍보를 하고 있네요. 오늘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근처에 마트 있나요?
1: 这附近有超市吗?
0: 이 근처죠? 여기는 뭐 절, 이것은 저, 뭐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선 아까 우리 원어민 선생님, 여자 선생님 말씀하실 때 느린 발음으로 하니까 요 올라갔어요. 느린 발음으로 하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요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요, 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1: 这附近 有超市吗?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린 버전보다 빠른 버전 따라하시면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현실적입니다. 기본기를 닦으려면 느린 버전도 너무 좋고요. 좋아요. 있어.
1: 有.
0: 앞에 바로 하나 있네.
1: 前面就有一家.
0: 여기서 지어는 뭐예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 때 바로예요? 아니면 곧바로에 바로예요?
1: 바로?
0: 네, 곧바로에 바로죠. 바로 앞에 있네 할 때 그 바로죠, 여러분. 없어도 돼요. 부사는 없으면 그만이에요. 있으면 문장이 더 풍성해지고 디테일해지죠. 한 채 더 있다. 여기서 이 지하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 둘, 셋.
1: 超市.
0: 빠진 거죠. 빠진 명사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죠. 超市 집어넣어서 한번 발음해볼까요?
1: 前面就有一家超市.
0: 회화에서는 이 지하 너무 번거로우면 그냥 이거 超市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的.
0: 제일 만만한 양사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크니?
1: 大吗?
0: 앞에 주어가 뭐예요? 니예요? 我예요? 超市예요?
1: 超市.
0: 그렇죠. 뭐 그럭저럭.
1: 还行.
0: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1: 네,
0: 보통이야. 물건이 엄청 잘 갖춰져 있어.
1: 东西挺全的.
0: 아까 팅 설명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팅 맨 뒤에 더 생략 가능하지만 많이 붙는다. 이 더예요. 뭐뭐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붙는 거예요. 팅 때문에. 빼고 한번 해볼까요?
1: 东西挺全.
0: 노 됩니다. 삼성이성. 아아. 팅全 잊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이치 라이 팅이샤.
3: 这附近有超市吗?
2: 有. 前面就有一家.
3: 大吗?
2: 还行, 东西挺全的.
3: 这附近有超市吗?
2: 有, 前面就有一家.
3: 大吗?
2: 还行, 东西挺全的.
0: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34페이지 함께하겠습니다. 집이라는 명사, 가정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늘은 양사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나 그 식당에 자주 가.
1: 我常去那家饭馆.
0: 음식점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도 음식점, 레스토랑, 식당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 음흠.
0: 중국도 다양해요. 근데 오늘은 饭馆, 얼화를 집어넣어서
1: 饭馆
0: 해도 괜찮습니다. 자 집어넣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주가 중국어로 장 집어넣어서
1: 我常去那家饭馆.
0: 그러니까 한국어와 비슷해요. 우리도 자주 간다. 중국도 자주 간다. 그렇죠. 똑같죠. 어순이 그렇죠. 부사는 동사 앞에 쓰입니다. 누나는 이 회사에서 일해요.
1: 姐姐在这家公司工作.
0: 어디 어디에서는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자이 여기서 어디 어디 있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서죠. 이 회사, 这家公司 잊지 마시고요. 일하다도 되고 일이란 명사도 있어요. 공주어가 아니라 지은 느낌으로 힘 빼시고
1: 공주어.
0: 문제 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럼 공주어가 일하다예요, 일이에요? 하나, 둘, 셋.
1: 일하다?
0: 네, 동사입니다. 동词,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트 두 곳을 돌아다닌 끝에 우유를 샀다.
1: 마마. 去了两家超市才买到牛奶.
0: 니우가 아니라 아유 사이 오너서 니어우 니오나이 니오나이 우유입니다. 차이 별표하시고요. 차이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서야 겨우 고작 비로소 이렇게 쓰이지만 한국어로 의역하면 잘 우리가 못 사용해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에요? 돌아다닌 끝에 이제서야 겨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1: 是的.
0: 역시 부사니까 동사 앞에 쓰이죠. 어, 그럼 동사 이 my 뒤에 따오는 뭡니까, 선생님? 아, 결과보호입니다. 결과보호.
1: 是的.
0: 목적 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my 따오려 하면 뭐예요? 사고 싶은 걸 샀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이 이해가 잘 돼요. 안 샀다.
1: 没买.
0: 못 샀다.
1: 没买到.
0: 그렇죠. 사고 싶었는데 목적 달성 실패한 거는 没买到. 사러 돌아다녔는데 실패한 거죠. 没买는 아예 그 시도도 안 한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 뒤에 따오는 부정문이 이해가 잘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찾다를 중국어로
1: 找.
0: 너 어제 핸드폰 잃어버렸다며 찾았어? 못 찾았어.
1: 没找到.
0: 찾아 헤맸잖아요. 근데 못 찾은 거죠. 그럼 没找는 뭘까요? 아, 그 또 사면 되지 뭐. 안 찾았답니다, 여러분. 어,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갖춰져 있다.
1: 全.
0: 방 안에 설비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
1: 房间里设备很全.
0: 방, 호텔, 객실 다 됩니다.
1: 房间.
0: 어, 설비.
1: 设备.
0: 아니,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설비, 설비 이러는 거예요. 어렵죠. 외우시고요. 저 상점은 물건이 다 갖춰져 있다.
1: 那个商店货很全.
0: 어, 화물할 때 그 글자예요. 货.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 货 안 써도 돼요. 那个商店很全. 괜찮죠?
1: 可以的.
0: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货 이 글자를요.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어떤 걸 배울까요? 我们一起来看一下. 네. 어렵게 말씀을 드려 죄송해요. 방위사. 현역 방위 그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오른쪽.
1: 是的, 方位.
0: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런 거예요.
1: 네네네.
0: 그래요. 오른쪽에 서점 하나가 있다.
1: 右边有一家书店.
0: 자, 어, 선생님. 장소면은 어디 있다면 짜이 아닙니까? 어, 잘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요로 서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방위사가 뭐예요?
1: 右边.
0: 동사 기준으로 동사보다 앞에 있죠. 방위사가 동사 앞에 있으면 짜이를 쓰는 게 아니라 요라 쉬를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백문이 불여 예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는 은행이야. 지금 방위사가 앞에 있잖아요.
1: 后面是银行.
0: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짜이로 바꿀까요? 은행은 뒤에 있다. 하나, 둘, 셋.
1: 银行在后面.
0: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 뒤에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짜이가 되는 거죠. 얼른 필기하세요. 기다릴게요. 네, 필기하셨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짜이 갈까요? 아빠는 안에 계셔.
1: 爸爸在里面.
0: 어때요? 동사 뒤에 방위사가 있죠? 지금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이게. 예, 약간 저는 이렇게 느낌이 드네요. 고양이를 중국어로
1: 猫.
0: 오, 의자.
1: 椅子.
0: 아래쪽.
1: 下面.
0: 버무리세요. 고양이는 의자 아래에 있다.
1: 猫在椅子下面.
0: 먼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이 문장 의자 아래에는 고양이가 있다. 하나, 둘, 셋.
1: 椅子下面有猫.
0: 예, 요猫 하면 될 것 같아요. 남동생은 밖에 있어요.
1: 弟弟在外面.
0: 이렇게. 지금 이 문장들 다 이해되셨으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짝짝짝. 너무 잘하셨어요. 부수적으로 猫, 外面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오늘 이번 강의 들으시기 전에 도서관에 책이 아주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다. 중국어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내가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문장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全으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란 말도 아셔야겠죠? 갑니다.
1: 도서관里的书 很齐全.
0: 오, 很全 말고 선생님 이 지를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1: 可以的.
0: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도서관 에라고 돼 있지만 중국은 이럴 때 도서관 안이라는 이 리라는 글자를 쓴다는 걸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1: 도서관里的书很齐全.
0: 齐全, 아주 고급 중국어죠, 선생님?
1: 没错.
0: 좋아요. 회사 옆에는 카페가 있다.
1: 公司旁边有咖啡店.
0: 커피숍, 카페이店. 자매품으로 카페이팅, T-I-N-G 검색해보세요. 카페이팅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지금? 방위사가 동사 앞쪽에 있으니까 바로 요를 쓴 거죠. 좋아요. 이 문장 짜이로 바꾸시죠. 짜이로, 요 말고. 하나, 둘, 셋.
1: 카페이店在公司旁边.
0: 非常好, 잘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래층에 계신다. 아래층을 중국어로.
1: 러샤.
0: 그럼 여러분들이 아세요. 위층은요? 시작.
1: 러샹.
0: 아, 맞은 분들 많이 계시네요. 위상자. 러샹. 잘하셨어요. 갑니다.
1: 마마 자이 러샤.
0: 좋습니다. 병원 뒤에는 주차장이야.
1: 이院 후면 시 停车场.
0: 차를 세우다 두 글자로
1: 停车.
0: 그럼 주차장.
1: 停车场.
0: 얼마나 표지판에 많이 써있는 글자인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 그렇죠, 선생님?
1: 到处都요.
0: 到处都요. 도처에 다 있대요. 이 문장 짜이로 아시죠? 왕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발음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1: 停车场. 在医院后面.
0: 非常非常好.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실 안이 매우 조용하다. 와우, 조용하다.
1: 안静.
0: 안静. 가시죠.
1: 教室里面很安静.
0: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한국어로는요.
1: Mm-hmm.
0: 교실 안이 매우 조용하다. 물론 쓰죠. 교실이 너무 조용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1: 아, 不加理요.
0: 그래서 이 里面이나 里를 잘 안 써요.
1: Mm-hmm.
0: 지금 이걸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닌데? 난 교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제 기준에, 물론 저를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제 기준에는 상당히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예전에.
1: Mm-hmm.
0: 이거죠. 냉장고에서 뭐든 꺼내와. 냉장고에서 꺼내왔는데 중국은 냉장고
1: 빙샹리.
0: 리. 아니란 말을 쓴다는 거죠.
1: 是的.
0: 이런 걸 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초급 중국어를 매일 들으셔야겠죠.
1: 说得太对了.
0: 말 잘했다고 하시네요. 실력 따지기 풀고 계시죠? 무조건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그 뒷장에 있는 뭐 문화 팁, 성어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附近有超市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만 정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 파트 3의 날입니다. 교재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 교재 47쪽입니다. 책을 애정을 갖고 봐주세요. 저도 이 원고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딴짓을 못해요.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오히려 조금 줄여가면서 책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알아요. 이게 좀 시험 본 사람이 그래도 시험과 비슷하게 만들고 있구나. 원고 보시면은 아 이거는 직접 만드는구나 애정을 갖고 이 특히 키포인트라든지 이런 설명 같은 것을 애정을 갖고 잘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47쪽에 32에서 37까지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Riverbend

0: Water services, how may I assist you?
1: Hi, I'm calling because there's a water leak at my house. It looks like a pipe may have burst near the back wall.
0: We've already received a few similar reports in that area, and a repair crew has been dispatched.
1: That's a relief. Also, my neighbors seem to get text notifications whenever there's a service problem, but I've never gotten any.
0: You can sign up for those through the city's website. Just click the Service Alerts tab and enter your mobile number.
2: Number 32. What will the repair crew most likely do? Number 33. What does the woman say her neighbors receive? Number 34.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0: Ms. Kim, Ms. Lee, I have a quick question. There's a workshop on April 18th about improving communication with TOEIC learners. Would it be all right if our office staff attended?
3: That's an excellent idea. Actually, the whole team, instructors, office staff, and academic counselors should take part. Better communication would lead to fewer misunderstandings and more satisfied students. Ms. Lee, what do you think?
1: I agree. We'll just need to adjust a few class times and keep the office closed for the first half of the day.
0: I can take care of that. We only have a few student consultations scheduled that morning, so it shouldn't be too difficult.
2: Number 35.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Number 36. What will all staff members most likely be expected to do? Number 37. What does the man volunteer to do?
4: 잘 들어보셨나요? 32번입니다. 이 수리 담당 직원들은 무엇을 할까 그랬어요. What repair crew do? 요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죠. 이 사람들이 뭘 할까? 그리고 33번은 여성이 바로 그 이 그녀의 이웃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냐? 그러면은 What the woman say? Her neighbors receive. 이거는 키워드가 많네요. 네, 그 정도 밑줄을 그어야 되고요. 34번은 남자가 여자에게 뭘 하라고 제안하냐. 그러면 the man suggests the woman, 그 다음에 what.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남성, 여성은 이 파트 3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밑줄 긋기가 참 훈련이 참 어려워요. 근데 파트 4는 그냥 스피커가 어차피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밑줄 긋게 좀 적죠. 아무튼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성이 말합니다. River Bend Water Service 있습니다. How may I assist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i, I'm calling. I'm calling 하면 답 준다 그랬잖아요. I'm calling to let you know. I'm calling blah blah. 그러면 뒤에 답을 줘요. 제가 전화 건 목적은 because there was a water leak at my house. 우리 집에 물이 새기 때문이에요. It looks like a pipe may have burst near the back wall. 뒤쪽 벽 근처에 지금 저 파이프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리버밴드 워터 서비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 파이프 고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도 또 이제 업체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잡으면 좋아요. 그럼 이들이 할 일이 뭐예요? 지금 파이프가 터졌으니까 파이프를 고치겠죠. 그래서 32번 보면은 A번 repair a damaged pipe. 이게 I'm calling 뒤에 지금 파이프가 터졌어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A번이 32번의 정답인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계속 보죠. We've already received a few similar reports in that area. 우리가 그 지역에 벌써 몇몇 이와 유사한 보고를 받았어요. And도 but 못지않게 중요하다. And the repair crew has been dispatched. 그래서 수리반원들이 벌써 파송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dispatch가 무슨 그 언론 업체 이름도 되지만 원래 뜻이 뭐냐면 파송하다. 파견하다. 알았죠? 그게 디스패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 보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Oh, that's a relief. 어우, 안심이군요. Also, 어우, also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또한 그러면은 그 뒤에 답의 단서가 나와요. My neighbors seem

0: 그래서 그 패러프레이즈드 된 것이 바로 C입니다. 서비스 알러츠를 받는 거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돼요. 이게 이 단어 간의 패러프레이징도 관찰하시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별로 안 쉬워요. 계속 보죠. You can sign up for those. 이것을 당신이 등록할 수 있어요. Through the city's website를 통해서. Just click the service alert 탭을 클릭하시고 and enter your mobile number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번, 뭘 하라고 말하죠? 이런 통보 받고 싶으면 웹사이트 가서 입력해라. 개인 번호를 입력하라 그래요. 그래서 visit the city's website A번이 34번의 정답이죠.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Riverbend Water Services, how may I assist you?
2: Hi, I'm calling because there's a water leak at my house. It looks like a pipe may have burst near the back wall.
1: We've already received a few similar reports in that area, and a repair crew has been dispatched.
2: That's a relief. Also, my neighbors seem to get text notifications whenever there's a service problem, but I've never gotten any.
1: You can sign up for those through the city's website. Just click the Service Alerts tab and enter your mobile number.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번 보시죠. 화자들이 어디서 일하는 것 같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where speakers work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밑줄 긋는 것까지는 여러분 지장을 안 받아요. 감독자가 이 제한을 주는 것은 부정행위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엔 그 알람 소리 나는 거, 이 휴대폰 확실히 꺼두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잘하고 이 시험지에 밑줄 긋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그다음 36번 보면 직원들은 무엇을 하도록 지금 기대되는가 그랬어요. What all staff members to do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7번 이 남성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냐 그럼 the man volunteer to do 요 정도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이 3-4에서 특히 3에서는 남성 여성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4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해요. 이제 스피커가 어차피 한 명이니까. 근데 3에서 남성 여성 구분은 질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본문을 보시죠. 남성이 말합니다. Miss Kim, Miss Lee 두 분, I have a quick question. 빨리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There is a workshop on April 18th. But 바로 4월 18일에 워크숍이 있는데 about improving communication with TOEIC learners. TOEIC 학습자와 이 어떤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워크숍이 있어요. Would it be all right if our office staff attended? 우리 그 사무실 직원들이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토익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디서 일하는 것 같냐 이런 일하는 것을 말하는 곳은 토익과 관련된 업종이니까 At a Language Institute 어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보기는 뭐 출판사, 의료센터, 여행사는 멀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직업, 장소, 주제가 풀린다. 그리고 계속 보죠. That's an excellent idea. 어우, 좋은 생각이에요. Actually 뒤에 중요한 말. Actually, but however 뒤에 답을 준다. And 뒤에도 답을 준다. Actually, the whole team, 전체 팀, instructors, office staff, and academic counselors should take part. 잘 보세요. 강사, 사무실 직원, 그리고 어떤 에카데믹 학력 관련 카운셀러, 학구적인 카운셀러죠. 그런 학습 카운셀러가 모두 참가해야 돼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다 참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다 워크숍에 참가해야죠. 36번 정답 뭐예요? B번 attend the workshop 해서 B번.

0: 번이 36번에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죠. Better communication, 더 좋은 의사소통이 would lead to fewer misunderstandings. 더 작은 오해를 낳게 되죠. And 그리고 more satisfied students, 더 많은 만족스러운 학생을 그 결과로 낳게 되죠. Ms. Lee, what do you think?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랬더니 I agree.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를 same here 이렇게도 말합니다. Same here. 그것도 알아두세요. I will just need to adjust a few class times. 몇몇 수업 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Just 문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한대요. And 그리고 keep the office closed. 사무실을 문 닫아야겠어요. For the first half of the day. 하루 중 전반부는. 그랬더니 I can take care of that. 그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남성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 문장을 쭉 들어야 돼요. 요즘 어려운 게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그러면 남성이 뭐 해주겠다고 해요? 그거 내가 해줄게. 그랬는데 앞 문장을 들어봤더니 시간을 조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A번 reschedule some appointments. reschedule 발음을 reschedule 이렇게 발음도 하죠.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 풀렸어요. 그럼 냉정해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는 더 들을 필요 없이 다음 문제 읽고 있어야 돼요. 자, 계속 보죠. We only have a few student consultations scheduled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우리가 그 예정된 몇 가지 학생 상담이 있을 뿐이에요. So 그래서 it shouldn't be too difficult.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조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Ms. Kim, Ms. Lee, I have a quick question. There's a workshop on April 18th about improving communication with TOEIC learners. Would it be all right if our office staff attended?
2: That's an excellent idea. Actually, the whole team, instructors, office staff, and academic counselors should take part. Better communication would lead to fewer misunderstandings and more satisfied students. Ms. Lee, what do you think?
3: I agree. We'll just need to adjust a few class times and keep the office closed for the first half of the day.
1: I can take care of that. We only have a few student consultations scheduled that morning, so it shouldn't be too difficult.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200단어 하고 있죠? 여러분 단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조회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라디오 방송이 기본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게시판에 단어 듬뿍 올려드렸죠. 그리고 단톡방에서 질문 받죠. 또 시험 끝나자마자 유튜브 라이브 후기도 해드리죠. 카페에서 또 그림으로도 막 이걸 학습 우리 방송을 또 슈퍼맘보님, 퍼펙트맘보님이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보시면 성적 재밌게 올라갑니다. 96번 봐주십시오. Heavily automated. 고도로 자동화된 The factory is heavily automated. 그 공장은 매우 자동화가 다돼 있다. 고도로 자동화돼 있다. 이런 거죠. Heavy equipment, 중장비. Workers moved heavy equipment. 이 직원들이 중장비를 옮겼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equipment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Equipment, Information, Furniture에는 앞에 어가 붙지도 못하고 그 뒤에 S도 붙지 못해요. 셀수 없는 명사. 이런 짧은 문장 만드는데도 단수 복수가 중요합니다. Robotic Systems, 이 로봇 시스템, Robotic Systems Handle Production, 로봇 시스템이 생산을 다룹니다. 여러분 이것도 Robotic 형용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handle stages of production 하면은 생산 단계들을 처리하다. 이때 핸들이 동사입니다. Robot handle stages of production. Robots 이게 복수로 나왔네요. Robots 복수 로봇들이 바로 생산 단계들을 다룹니다. 관리합니다. 처리합니다. 이렇게 된 거고 Certificate of Insurance가 보험 증명서입니다. We need a certificate of insurance. 우리는 보험 증서가 필요하죠. 그 다음, near its expiration date. 만료일이 가까워 간다. 여러분, expiration date, 만료일, 유통기한 만료일도 이렇게 써요. 음식, 그 식품에도 이게 써 있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the certificate near

Hers is expiration date. 그 증서는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 토익 그 유효 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또 갱신해야 되고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2년 지나서 또 그렇지만 이거 한 3년, 5년 좀 늘려도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이그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아, 그것도 참고하세요. 10년 전에 따도 그 성적표 갖고 있으면 그거 유효합니다. 일본은 그래요. 102번 obtain another one. 다른 것을 하나 더 봤다. Please obtain another one immediately. 또 다른 것을 즉시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요. 그리고 a survey reveals that 설문조사는 데디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A survey reveals that readers prefer short articles.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독자들이 이 짧은 기사를 선호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Reveal. 이게 그 대처를 취할 수 있는 동사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Indicate, reveal, point out. 이런 단어는 대처를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So, 선생님, 네. yesterday we took a look at part one of the summary for The Fast and the Furious.
1: 네.
0: We can probably say it's one of your favorite movies, I can tell.
1: Yes, 굉장히 흥분이 되어 있고요.
0: 네.
1: 자, page number는 44. 되겠습니다. 진짜 모든 내용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저번에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undercover cop이
0: 네.
1: Dominic의 일당에 자연스럽게 합류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0: Yes.
1: 거기서부터 조금 더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0: 아.
1: 그래서 오늘은 그 summary 두 번째 파트 해볼게요.
0: Okay, here is the second part of the movie summary, The Fast and the Furious.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As Brian digs deeper, he suspects that Dominic's crew may be behind the robberies. He feels torn between his duty and his growing friendship with Dominic. When Dominic attempts another truck heist, things go awry. Brian reveals his true identity in order to save Dominic and Mia. The movie reminds us that loyalty is a two-way street.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더 깊이 수사하면서 브라이언은 도미닉 일당이 트럭 강도 사건의 배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그는 자신의 임무와 커져가는 도미닉과의 우정 사이에서 깊게 갈등한다. 도미닉이 또 한 번의 트럭 강도를 시도하지만 일이 꼬이고 만다. 브라이언은 도미닉과 미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힌다. 이 영화는 의리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0: Oh my goodness! This makes me want to watch the movie again.
1: 아, 저도 다시 보고 싶어요.
0: Yeah.
1: 진짜 그때 그 흥분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0: Yeah.
1: 자, 영어로 당연히 이 문장들 다 바꿔볼 거고요.
0: Mm-hmm.
1: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세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미닉이 또 한 번의 트럭 강도를 시도하는데 근데 일이 꼬이고 만다라고 하거든요.
0: Mm-hmm.
1: 자, 어떤 일이 꼬이거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0: 네,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네. 표현인데요. Go awry. Go awry. 스펠링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45페이지에 A-W-R-Y.
1: 아하.
0: Go awry.
1: 이거 잘못 보면 awry인가? 라고 아니면 awry인가? 라고 엉뚱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Right?
0: 그래서 go awry.
1: awry 라고 하는 게 맞죠.
0: 네.
1: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go 뒤에 형용사가 awry 같은 게 사실 원래 awry가 빗나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의 플랜에서 빗나간 거거든요.
0: 네.
1: 저 go 뒤에 형용사가 오면 안 그랬다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패턴이 또 있습니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그가 잘못된 엉뚱한 패스워드를 입력했더니 일이 꼬여버렸어.
0: 그래요?
1: 네.
0: 요즘에는 뭐 한 세 번은 넣게 해주지 않나요?
1: 제 스타일은 달라요.
0: 아, 오케이.
1: 기회가 없어요. 네. 자, 모든 게 빗나간 상태가 됐어.
0: Everything went awry.
1: 그가 틀린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0: When he entered the wrong password. Everything went awry. When he entered the wrong password.
1: 네. 네. 그래서 계정이 잠겨버렸습니다.
0: Oh my goodness. Oh, After
1: no.
0: one try?
1: No.
0: Oh my
1: Sorry.
0: goodness.
1: 제 스타일. Okay.
0: 네.
1: 자, 두 번째는요. 이것저것들이 정말 꼬인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녀가 그 비밀을 알아냈을 때 말이야. 자, 이것저것들이 빗나간 상태가 됐어.
0: Things went awry.
1: 그녀가 그 비밀에 대해 알아냈을 때.
0: When she found out about the secret. Things went awry when she found out about the secret.
1: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피자가 도착했을 때 내 다이어트 계획은 꼬여버렸어.
0: Oh my goodness.
1: 네, 내 다이어트 계획은 빗나간 상태가 됐어.
0: My diet plan went awry.
1: 그 피자가 도착했을 때.
0: When the pizza arrived. My diet plan went awry when the pizza arrived.
1: 네.
0: 제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pepperoni pizza with extra pepperoni and cheese.
1: 너무
0: 시켜서
1: 좋아합니다.
0: 선생님이
1: It went awry.
0: Yes, your diet plan went awry.
1: 그렇습니다. So, 스펠링 그리고 발음까지 주의하셔서 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0: All right.
1: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파다, 파헤치다.
0: Dig.
1: 음흠. Dig. 정말 이거는 땅을 판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 dig int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뭔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더 자세히 조사한다는 느낌이 되겠네요. 그렇죠?
0: Yeah, it could mean investigate. It could mean research, right? Yeah.
1: 뭔가 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Yeah. 자, 두 번째는 의심하다.
0: 네, suspect. Suspect.
1: 네. 이거는 용의자라는 명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스펠링은 똑같은데 사실 강세는 달라요. 그래서 용의자 같은 경우는 suspect.
1: 아하.
0: 근데 의심하다라는 동사는 그 두 번째 음절에 넣어주셔야 돼요. Suspect.
1: 이에 강세가 가네요.
0: 맞아요.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시도하다.
0: Attempt.
1: Attempt. Attempt라고 하는 것. 실패할 가능성이 꽤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을 특히 강조를 한다고 네.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강도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0: Heist라고 합니다.
1: 네.
0: 스펠링 주의하세요. H-E-I-S-T.
1: 네, 이거는 사실 robbery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꾸며서 하는 거 보통 하이스트라고 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오션스 11처럼
0: yeah.
1: 우르르 모여서 무슨 뭐 보석을 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하이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다음은요. 공개하다 혹은 밝히다.
0: Reveal. Reveal. 이거는 네.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니까 RE로 시작하지만 reveal보다는 reveal.
1: 아, 앞쪽이 조금 무너

0: 지네요, 발음 자체가. 자, 마지막으로 신분이 나옵니다. 신분을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1: 네. Identity.
0: 어, 쌤, 지금 identity라고 하지 않고 t, 첫 번째 나오는 t를 거의 무음 처리를 하셨네요.
1: 맞아요. 근데 사실 identity도 괜찮아요. 근데
0: 오케이.
1: 그거보다 더 쉽게
0: 부드럽게.
1: 발음하기 위해서 그냥 t를 부드럽게
0: 쿨하게. identity.
1: identity.
0: Right. identity.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2: He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명사의 배후에 있는.
1: Behind 명사. Behind 명사.
0: 네, 정말 말 그대로 뒤에 있다라는 얘기네요.
1: 맞아요. 뭔가 뒤에 있는데 뒤에서 다 이거를 통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0: 그러면 쌤, 물론 이제 나쁜 일의 배후 가될수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쓸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하인드에는 누가 있었다. 그런데 혹시 좋은 일에도 쓸 수가 있을까요?
1: Yes, you can. So yeah, you can use it to talk about something bad or someone bad behind something.
0: Right.
1: But it can also be about something good. Right?
0: 뭔가 대단한 일,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뒤에는 사실 이런 뭐 숨은 주역들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쓴다든가.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그 공격의 배후에 있지? 자, 누가 뒤에 있지?
1: Who is behind
0: 그 공격에?
1: The attack. Who is behind the attack?
0: 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긍정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1: Okay.
0: 어떤 회사가 성공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죠. 자, 그 회사의 성공 뒤에는 그 직원들의 수고가 있었다. 자, 그 회사의 성공 뒤에
1: Behind the company's success
0: 그 직원들의 수고가 있었다.
1: Was the employees' hard work. Behind the company's success was the employees' hard work.
0: 두 번째 주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의 사이에서 깊게 갈등하다. 아, 나 이거랑 이거 중에 뭐 정말 갈등하고 있어. 뭐 골라야 될까? 어떻게 쓸까요?
1: Be torn between 명사. Be torn between something.
0: 네. 정말 결정한 게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고 막 찢어져 있고 torn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내 의견이 양쪽으로 이제
0: 찢어진
1: 느낌이에요.
0: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torn도 지쳐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0: So A and B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뒤에 명사를 복수명사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 그 색 두 개 있었잖아. 색상이 그 두 개 사이에서 진짜 엄청 갈등했어. 자, 난 찢어져 있어.
1: I am torn.
0: 그 두 개의 색들 사이에서.
1: Between the two colors. I am torn between the two colors.
0: 네. 자, 두 번째는요. 조금 길어요.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녀의 친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정말 깊게 갈등했어. 오, 그녀는 찢어져 있었어.
1: She was torn.
0: 진실을 말하는 것과 그녀의 친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1: Between telling the truth and protecting her friend. She was torn between telling the truth and protecting her friend.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torn between A and B가 나오니까
0: 네.
1: 둘 다 ing로 돼 있네요.
0: 이거는 약간 평행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내 친구의 뭐 남자친구가 딴 여자와 있는 걸 본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 아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라 볼 수 있겠네요.
1: 오,
0: 내용이.
1: 네.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주고받는 것. 뭔가 이거는 주고받는 거야. 한쪽으로만 갈 수 없는 거야.
1: A two-way street. A two-way street.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0: 네. 아, 이거는 실제로 양방향 도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쵸? 그러면 two-way street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가는 길은 뭐라고 할까요?
1: 그거는 one-way라고 합니다. One-way street.
0: A one-way 네. street.
1: 이거는 실제로 like on the roads, we call it one-way yeah. street or two. Is it a two-way street or is it a one-way street?
0: Right.
1: Right. 근데 one-way는 한쪽에서만 가는 거잖아요.
0: 일방통행이죠.
1: 네. 근데 two-way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0: 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1: 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0: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서 우정은 주고받는 거야. 두 방향의 길이다.
1: Friendship is a two-way street. Friendship is a two-way street.
0: 두 번째는요. 너 알잖아.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 받는 거라는 거. 넌 알잖아.
1: You know.
0: 존중은 두 방향의 길이라는 걸.
1: Respect is a two-way street. You know, respect is a two-way street.
0: 네, 나만 널 리스펙트할 수 없는 거고 너만 날 리스펙트할 수는 없는 거다.
1: Mm-hm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47. Grab your pens and pencils.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건을 더 깊이 수사하면서 브라이언은 도미닉 일당이 트럭 강도 사건의 배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자, 브라이언이 더 깊게 파며
1: As Brian digs deeper.
0: 그는 의심한다.
1: He suspects.
0: 도미닉의 크루가 그 강도 집 뒤에 있을 수 있다고.
1: That Dominic's crew may be behind the robberies.
0: Mm-hmm.
1: As Brian digs deeper, he suspects that Dominic's crew may be behind the robberies.
0: 네, 여기서 지금 may be라고 했는데요. Could be도 가능합니다. 비슷해요. Mm-hmm. 둘 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느낌. 100% 확신은 아닌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근데 right. could be보다는 조금 더 확신이 더 약한 것 같지 않아요?
0: may라고 yeah. 하는 거 뭐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이런 느낌, 가벼운 느낌.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자신의 임무와 커져가는 다미닉과의 우정 사이에서 깊게 갈등한다. 자, 그는 찢어진 기분이다.
1: He feels torn.
0: 그의 임무와 그의 자라는 우정 사이에서
1: between his duty and his growing friendship
0: 다미닉과의
1: with Dominic. He feels torn between his duty and his growing friendship with Dominic.
0: 네. 여기서는 is torn이라고 하지 않고 feels torn이라고 했네요.
1: 맞아요. 이거는 좀 더 느끼는 거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0: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1: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전에는 torn between A and B 했을 때
0: 네.
1: A도 ing하고 B도 ing했는데 네. 여기는 his duty and his growing friendship이네요.
0: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명사를 넣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사를 쓰든 ing를 쓰든 뭔가 평행 구조로 만들어 달라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1: 네.
0: 자, 세 번째는요. 다미닉이 또 한 번의 트럭 강도를 시도하지만 일이 꼬이게 된다. 자, 다미닉이 또 하나의 트럭 강도를 시도할 때
1: When Dominic attempts another truck heist
0: 이것저것들은 빗나간 상태가 된다.
1: Things go awry. When Dominic attempts another truck heist Things go awry.
0: 네, 여기서 또 보니까 실패할 가능성도 꽤 크고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을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attempt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1: 네, 맞아요. 아이. 그래서 그 범죄 관련돼서도 네. 막 attempted robbery, attempted murder
0: 맞아요.
1: 이렇게 쓰잖아요.
0: 물론 try라는 걸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확실히 어울리게 되네요. 그렇죠?
1: 네.
0: 오케이,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브라이언은 다미닉과 미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힌다. 자, 브라이언은 그의 진정한 신원을 공개한다.
1: Brian reveals his true identity.
0: 다미닉과 미아를 구하기 위해
1: In order to save Dominic and Mia, Brian reveals his true identity in order to save Dominic and Mia.
0: 네. 그럼 쌤, identity라고 하는 게 ID가 거기서 줄여진 걸까요?
1: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ID라고 할 수는 없고요.
0: 네.
1: 이제 신분증 얘기할 때는
0: 맞아요.
1: ID라고는 할 수 있어요.
0: 보통 그렇게 신분증으로 얘기할
1: 네네.
0: 때는 ID 어울리지만 여기서는 정말 안 어울립니다.
1: 맞아요.
0: 자, 마지막 문장은요. 이 영화는 의리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자, 그 영화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1: The movie reminds us.
0: 충성심은 두 방향의 길이라는 걸.
1: That loyalty is a two-way street. The movie reminds us that loyalty is a two-way street.
0: 네, remind를 쓴 거 보니까 우리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라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1: 맞아요.
0: Okay.
1: Yep.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summary.
3: As Brian digs deeper, he suspects that Dominic's crew may be behind the robberies. He feels torn between his duty and his growing friendship with Dominic. When Dominic attempts another truck heist, things go awry. Brian reveals his true identity in order to save Dominic and Mia. The movie reminds us that loyalty is a two-way street.
2: And here's today's review.
0: 파다, 파헤치다.
2: Dig.
0: 시도하다.
2: Attempt.
0: 강도 행위.
2: Heist.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일이 꼬이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다.
2: Go awry.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주고받는 것.
2: A two-way street.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Quiz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0: 사랑은 주고받는 거야. 자기가 그걸 알면 좋겠어. 사랑은 주고받는 거야. 자기가 그걸 알면 좋겠어.
2: 뭔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everything is all you need is love.
0: 딴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2: 네, 네 a two-way street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응용 문장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요.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2: 네.
0: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2: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영어.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5: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really interesting news topics. Today, looking at eating, and in particular, fussy kids and vegetables.
4: Peter 선생님,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채소를 잘 먹는 편인가요?
5: My son loves all types of food, not fussy at all. My daughter takes after me and hates vegetables.
6: She's a bit picky with food.
5: Very picky. 저도 그랬어요.
4: 지금은 뭐 음식 다 골고루 잘 먹는 것 같아요.
6: 그래도
4: 옛날에 안 그랬어요?
6: 깻잎은 안 좋아.
4: 아, 그러면 어렸을 때 채소를 싫어했어요?
5: I hated most green things. Yeah. Yeah.
6: 원래 한국 애들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영국에 꽤 많은 애들 편식 좀 심해요.
4: 아, 그렇군요.
5: Yeah, but I was actually a really bad case. I was extremely fussy.
4: 근데 이렇게 건강해요?
6: 글쎄요. 그 중간에 아파서 그 다음부터 한 20살 때부터 채소 먹게 됐어요.
4: 20살 때까지 채소를 거의 안 먹다가?
5: Almost no vegetables at all, yeah.
4: 뭐 감자 이런 건 먹었어요?
6: 감자가 대표죠. 아, 그 김. 설탕 김? 묻혀있는 김. 그것도 채소 아닌가요?
4: 아, 녹색 채소. 네. 그거는 해산물 같은 거죠. 아, 녹색 채소를 거의 안 드셨구나.
5: Yeah, yeah.
4: 오, 이렇군요.
5: So this article might help some parents out there. I think Korean kids are not as bad, but some will be struggling to get their kids to eat broccoli and things like
4: 그렇죠.
5: this.
4: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채소 먹는 습관을 이제 들이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채소

0: 먹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1: 네.
0: 그거를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이제 영국 기사죠, 이건요.
1: Kucho, yeah. So I maybe need to listen carefully and help my daughter because she maybe eats corn
0: 어떻게?
1: and maybe potatoes. That's about it. 네, 도움 되기 바래요.
0: 네.
1: All right, let's turn to page 44 in our September book for part one.
2: Simple strategies help children eat vegetables.
3: Getting young infants to consume green vegetables often proves exceptionally difficult for modern parents. Early dietary preferences naturally favor sweeter options since breast milk contains high amounts of sugar. However, establishing healthy eating routines during preschool years remains crucial for overall cognitive development. Some prominent academic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innovative solutions.
0: 자, 예습하신 분들 핵심 단어 뭡니까? Green vegetables 당연히 핵심 단어겠죠? 녹색 채소를 말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브로콜리가 생각이 나네요. 오이라든가. 네. Healthy eating routines 중요할 것이고 이게 이제 인지 발달, cognitive development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 싶습니다. 자, 볼게요.
1: Getting young infants to consume green vegetables often proves exceptionally difficult for modern parents.
0: 아이들이 이제 녹색 채소를 먹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주어가 getting your infants. Infant는 정말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을 말합니다.
1: Yeah, so young infants, you're talking about maybe babies when they're first starting to eat food around 1 year old or younger, right?
0: 이제 막 음식을 또 먹기 시작한 그 처음에 이제 우유만 먹잖아요. 그러다 이유식이나 분유 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데 그때 이제 녹색 채소를 먹게 하는 것이 특히나 오늘날 부모들에게는 유난히 좀 어렵다. Proves exceptionally difficult. 아이가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1: Yeah, so it's very tough, right, to do this. And instead of eat, it says consume, right? That just means eat as well.
0: 먹다 대신에 저는 섭취자, consume 같은 경우는 섭취하다, okay?
1: Getting young infants to consume green vegetables often proves exceptionally difficult for modern parents. Early dietary preferences naturally favor sweeter options since breast milk contains high amounts of sugar.
0: Early dietary preferences. 자, 들으면 딱 의미 오시나요? Dietary 하면 우리 식습관에 관련된 걸 말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식습관 어떤 선호도가 특히 어렸을 때 초창기에 좀 단 거를 당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Favor sweeter options. 이유가 뭡니까?
1: Since breast milk contains high amounts of sugar. Yeah, so we're naturally programmed because what we've eaten in the wild for thousands of years, breast milk, right, is sweet.
0: 그렇죠. 모유 자체가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 때는 이 좀 단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자연스럽게 있다. 라고 봐야겠네요.
1: Yeah, okay. Makes sense, doesn't it? Early dietary preferences naturally favor sweeter options since breast milk contains high amounts of sugar. However, establishing healthy eating routines during preschool years remains crucial for overall cognitive development.
0: Preschool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시기를 말한다고 보면 되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establish 이렇게 수립하는 것 자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remains crucial for overall cognitive development. 전반적인 인지 발달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만드는 게요.
1: Yeah, doing it early, even if it's difficult, right? However, establishing healthy eating routines during preschool years remains crucial for overall cognitive development.
0: Okay.
1: Some prominent academic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innovative solutions.
0: 자, 그래서 일부 이제 학계 연구진이 상당히 좀 획기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냈다. Investigat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범죄 수사 이럴 때 많이 쓰긴 쓰는데 연구 쪽에도 쓰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in that case, it's like experimenting, examining things. Yeah.
0: 뭐 탐구하고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 정도로 봐야겠네요. Okay.
1: Some prominent academic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innovative solutions. We'll find out about those. Let's move on to part two.
3: Introducing diverse ingredients frequently before 5 years of age significantly helps overcome dietary phobias. serving vegetables first before

0: other dishes arrive at the table prevents children from filling up on higher-calorie foods. Furthermore, simply putting more vegetables on the plate naturally leads children to eat more of them. Experimenting with creative visual presentations and artistic shapes also dramatically enhances overall mealtime appeal.
1: 자, 계속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반복해서 노출한다든가, 양을 좀 채소를 많이 준다든가, 좀 예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전략들을 좀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2: 그쵸.
1: 이런 게 좀 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2: Introducing diverse ingredients frequently before 5 years of age significantly helps overcome dietary phobias.
1: What are phobias?
2: Yeah, things you're scared of, you fear, right? And that's how extreme the hate of vegetables can be.
1: 공포에 가까운 거부감이잖아요. Mm-hmm.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봐도 네. 그 라일리가 브로콜리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2: 아, 그렇죠.
1: 어렸을 때 약간 뭔가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2: 네.
1: 그런 것 때문에 introducing diverse ingredients frequently before 5 years of age. 5세 이전에 다양한 식재료를 이제 아이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significantly helps overcome dietary phobias.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 Introducing diverse ingredients frequently before 5 years of age significantly helps overcome dietary phobias. Serving vegetables first before other dishes arrive at the table prevents children from filling up on higher calorie foods.
1: 이건 뭐 성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게 좋잖아요. 다른 게 먼저 나와서 그걸 먹어버리면. So serving vegetables first, 가장 먼저 채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efore other dishes arrive at the table, 테이블에 이제 다른 음식이 오기 전에, 자 이렇게 되면
2: prevents children from filling up on higher calorie foods, right? To fill up on something, it's using it as a fuel, like you fill up your car as well with gasoline.
1: 그렇네요. 오늘의 구동사네요, 이게요. 모두 배를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2: 네. 네.
1: Fill up on. 차 이제 기름 넣을 때도 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고 우리가 배를 또 채우는 것도 fill up on이니까 아이들이 고열량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채소를 테이블에 갖다 놓으면 그걸 먼저 먹을 테니까.
2: Exactly. Before carbs and other things like that, right? Furthermore, simply putting more vegetables on the plate naturally leads children to eat more of them.
1: 두 개 놓을 걸 네 개 놓으란 얘기입니다. 그 조그만하게 생긴 당근 두 개가 아니라 네 개, 브로콜리를 하나가 아니라 세 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그 접시 있잖아요.
2: 네.
1: 아이들 접시를 따로 이렇게 식판처럼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거기에 그냥 애당초 많이 퍼주란 얘기예요. 네. Simply putting more vegetables on the plate naturally leads children to eat more of them. Okay.
2: Experimenting with creative visual presentations and artistic shapes also dramatically enhances overall mealtime appeal.
1: 이거는 좀 많은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요소이긴 한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visual presentation이란 건 우리 저기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플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1: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거 네, 이런 거라든가 an artistic shapes 뭐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당근을 만들었다든가
2: 네.
1: 이런 것들이 dramatically enhances overall mealtime appeal. 이거 뭔가요?
2: Yeah, appeal, remember, is how attractive something is. Mealtime meaning lunch, breakfast, dinner, when you're at the table, you feel more attracted to eat the food.
1: 그러니까 식사 시간, 즉 먹는 시간에 대한 매력이나 흥미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쁘면 더 먹고 싶잖아요.
2: 그런 도시락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문어 같은 소시지도
1: 그쵸, 그쵸.
2: 훨씬 더 맛있게 보이잖아요. So for vegetables, it's absolutely the same. And keeping it very colorful and varied every day, I think, helps
1: 그쵸.
2: a lot.
1: 이게 지금 creative visual presentation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창의적인 시각적 플레이팅을 통해서 더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experiment with라는 건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해본다는 얘기예요. 실험처럼.
2: 그렇죠. One more time. Experimenting with creative visual presentations and artistic shapes also dramatically enhances overall mealtime appeal. We'll move on to part three next.
0: Allowing kids to freely touch raw food effectively reduces anxiety toward unfamiliar ingredients. Forcing younger individuals to eat typically backfires by decreasing their future culinary enjoyment. Additionally, Adults must actively model great behavior since children naturally copy parental snacking habits. Turning cooking time into fun, hands-on play can also help children become less picky about new foods.
1: 아이들이 직접 식재료를 만져보게 하는 거.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사진들 보면은 제가 오이나 가지, 네. 네. 당근 이런 걸 들고 있더라고요.
2: 아, 진짜.
1: 장난감 안 사주시고.
2: 와우.
1: 이 식재료를 장난감으로 주셨나봐요.
2: That's why you're not fussy. There you go.
1: 그래서 이제 입맛이 좀 그래서 약간 관대합니다. 이 지금 직접 식재료를 만져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2: Yeah, because they become less afraid of them. Again, no phobias, right? Allowing kids to freely touch raw food effectively reduces anxiety toward unfamiliar ingredients.
1: Okay.
2: Yeah, you can have anxiety, right? That kind of stress towards foods that you don't know.
1: 그래서 freely touch raw food. 일반적으로 부엌에 와서 이렇게 뭐 만질려 만지지 마.
2: 네.
1: 안 돼, 안 돼,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 너 당근 가지고 놀아,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만지게 해주는 거.
2: 그렇죠.
1: Effectively reduces anxiety toward unfamiliar ingredients. 좀 친숙하지 않은 낯선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을 아이들이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거.
2: 그렇죠. Allowing kids to freely touch raw food effectively reduces anxiety toward unfamiliar ingredients. Forcing younger individuals to eat typically backfires by decreasing their future culinary enjoyment.
1: 그런데 억지로 먹였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Backfire는 내가 이쪽으로 쌌는데 반대로 내 쪽으로 날아오는 걸 backfire라고 하는 거거든요.
2: Exactly. 네. So to have the opposite result of what you want.
1: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2: 네.
1: So forcing younger individuals to eat 뭔가 야채를 억지로 먹게 하는 이런 것은 typically backfires. 역효과를 유발합니다. By decreasing their future culinary enjoyment. 식사 만족도, 밥 먹는 어떤 만족도를 앞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Yeah, so that's not a good idea. Additionally, adults must actively model great behavior since children naturally copy parental snacking habits.
1: 부모가 일단 본보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의 parental snacking habits, 이건 식사보다 약간 간식 쪽이죠.
2: 그렇죠. 네.
1: 부모의 간식 섭취 습관을 그대로 아이들이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dults must actively model great behavior. 여기 model이 동사 같은데요?
2: Yeah, exactly. A verb to mean to demonstrate something. In this case, to demonstrate good behavior, like eating fruit and veg instead of crisps and chocolate bars. Yeah.
1: 그래서 일단 어른들이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간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좋습니다. All right?
2: And the last sentence here, turning cooking time into fun, hands-on play, can also help children become less picky about new foods.
1: Turning cooking time into fun, hands-on play. 음식하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뭔가 체험을 하는, hands-on은 손으로 직접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체험을 하는 그런 활동 시간으로 재밌게 바꾸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can also help.
2: Children become less picky about new foods. Okay. Yeah, picky or fussy both mean that you are not very generous in your choices, right?
1: 그쵸. Picky랑 fussy, F-U-S-S-Y죠?
2: 네.
1: 그게 둘 다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2: 그쵸.
1: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덜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리 시간이 즐거운 뭐 어떤 시간이었으면 그걸 만들어서 먹는 음식도 그럴 거 아니에요.
2: 그쵸.
1: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뭐 요리를 하는 음식을 하는 그런 체험 활동도 아이들이 골고루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ll right.
2: One more time. Turning cooking time into fun, hands-on play can also help children become less picky about new foods.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single go.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Turn over to page 48 and you can fill in the blanks at the same time.
3: Simple strategies help children eat vegetables.
0: Getting young infants to consume green vegetables often proves exceptionally difficult for modern parents. Early dietary preferences naturally favor sweeter options since breast milk contains high amounts of sugar. However, establishing healthy eating routines during preschool years remains crucial for overall cognitive development. Some prominent academic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innovative solutions. Introducing diverse ingredients frequently before 5 years of age significantly helps overcome dietary phobias. Serving vegetables first, before other dishes arrive at the table, prevents children from filling up on higher calorie foods. Furthermore, simply putting more vegetables on the plate naturally leads children to eat more of them. Experimenting with creative visual presentations and artistic shapes also dramatically enhances overall mealtime appeal. Allowing kids to freely touch raw food effectively reduces anxiety toward unfamiliar ingredients. Forcing younger individuals to eat typically backfires by decreasing their future culinary enjoyment. Additionally, adults must actively model great behavior since children naturally copy parental snacking habits. Turning cooking time into fun, hands-on play can also help children become less picky about new foods.
1: All right,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reat job, everyone. Goodbye. Goodbye.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0: Mm-hmm.
2: 부모가, 뭐 특히 엄마 입장에서도.
0: 네.
2: 자,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는 아이와 함께 글 쓰는 걸 꾸준히 해서 그 가족책 만들기 사업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 자가 출판을 했대요. 책을 여러 권 내신 거예요.
0: Wow, this is amazing.
2: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읽으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0: Yeah. 네.
2: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0: First of all, I hadn't known about or heard about this family bookmaking program.
2: Mm-hmm.
0: I did not know anything about it. So that was a pleasant surprise. Also, to be able to do this and hearing that they actually pulled it off, it is really amazing.
2: 그렇죠. 그냥 뭐 이제 소장용으로 이렇게 책을 쓴 게 아니라 책을 일단 자가 출판, POD 방식이라고
0: 네.
2: 하잖아요. 그걸 출판해서 이제 인쇄도 받고 이렇게
0: 와우.
2: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아이와 책 쓰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한테도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고요.
0: 네. 네.
2: 벌써 5개월 동안 아이가 판타지 단편 소설을 8편이나 썼다고 합니다.
0: Who knows? 오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하고.
2: 미래 저자를
0: 네. 네.
2: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0: Uh-huh.
2: 표지도 직접 아이가 그렸대요.
0: How fun.
2: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인 출판사를 꿈꾸는 지유맘 정시자님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3: POD Self-Publishing. When my child was in the fourth grade, we applied for a family bookmaking program organiz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We wrote a book together over the course of a year and self-published it using the POD method. POD stands for Publish on Demand, a system in which books are printed in small amounts only after someone places an order. My child wrote 8 fantasy short stories in 5 months, which together came to more than 50 pages. After finishing the book and choosing a title, my child even designed the cover. Using webtoon drawing skills learned in an after-school class, my child created a wonderful cover. I stayed up for 3 straight nights editing the book. We felt a great sense of joy when the book was approved on the self-publishing website. We received a certificate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and held a small celebration of the book launch. We even earned royalties for the first time. I hope we can continue writing together in the future.
2: 책이 딱 출판됐는데 아이와 엄마 이름이 딱 공동 저자 여기 딱 찍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0: 네.
2: 자, 아이가 4학년 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가족책 만들기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0: When my child was in the fourth grade, we applied for a family bookmaking program organiz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2: 그렇죠. 자, 뭘 신청했다고 하셨으니까 apply 자체가 신청이죠. 근데 뭐에 대한 신청? for 동그라미 칠게요. We applied for a family bookmaking program, 가족책 만들기 사업. 자, 어디서 주관했다?
0: Organiz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2: 이 주관한 이런 거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뒤에다가 어디서 이렇게 주관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organized 동사 동그라미 치시고 organiz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교육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가 4학년 때니까 when my child was in fourth grade. 자, 1년 동안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쓰면서 POD 방식의 자가 출판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0: We wrote a book together over the course of a year and self-published it using the POD method.
2: Mm-hmm. Publish 자체가 일단 책을 출판하다는 뜻이고요. 그걸 자가 출판한다는 의미로 self를 붙여서 씁니다. So you say you self-published a book 하면 자가 출판 방식으로 출판을 한 거죠. 자, 1년이라는 기간 얘기를 하면서 over the course of a year 라는 말이 나왔는데 선생님 그냥 그 1년이니까 in a year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한데 그러면 그냥 12개월이라고 딱 못 박는 그런 기간 설정의 문구라면 over the course of a year 하면 1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쭉 그 과정을 강조할 때 쓰는 게 over the course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영어에. 그 느낌 차이죠. 네.
2: Yeah. 1년에 책 냈어 이게 아니라 1년이란 세월 동안 쭉 노력을 해서 뭔가 책을 써서 끝내 출판을 했다. 그래서 노력의 어떤 누적의 상황일 때 over the course of a year 이렇게 해요. 자, we wrote a book 다시 한번.
0: We wrote a book together over the course of a year and self-published it using the POD method.
2: 자, POD가 뭐의 약자인지 알려주셨어요. 자, POD는 Publish On Demand, 그 주문형 출판을 말하죠. 이것의 약자인데 주문이 들어온 뒤에만 소량으로 책을 인쇄하는 출판 방식입니다.
0: POD stands for Publish On Demand, a system in which books are printed in small amounts only after someone places an order.
2: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인쇄를 하는 그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가 뭐의 약자이다? 이럴 때 쓰는 문구가 뭐였죠?
0: POD stands for Publish On Demand.
2: 그렇죠. Stands for. 약자를 주어로 주고 뭐뭐뭐 stands for Publish On Demand. 자, 이제 설명을 바로 했어요. A system in which, 이건 상황을 봤죠. In which Books are printed in small amounts, 소량으로 인쇄되어 뭐 한 후에야? Only after someone places an order. 자, place하고 order 이 호응 관계, 주문을 넣다. You can also say put in an order, 구동사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구동사는 같이 써놓으세요. Place an order or put in an order,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together came to. 이 모든 책들을 합했을 때 which together came to 얼마만큼이 되었다? More than 50 pages. So it totaled to, it came 그렇죠. to a certain number of pages.
1: 어떤 최종 숫자에 도달했을 때 쓰는 게 come to거든요. Yeah. 그래서 결국에 다 합치니까 50페이지 가까이 되었다.
0: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뭔가를 계산했을 때 oh, that comes to $12 맞아요. 이렇게도 하잖아요.
1: 자주 듣는 말이죠.
0: 네, 토탈 금액이 아, 12,000원입니다. 12불입니다.
1: 계산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다 계산하시고 나서 전체 얼마냐면요. That comes to 얼마 얼마 이렇게. Yeah. 그래서 뭔가 총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책을 다 쓰고 제목을 정한 뒤에 표지도요. 아이가 직접 그렸습니다.
0: After finishing the book and choosing a title, my child even designed the cover.
1: 와,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그렇죠? 네. 아예 표지 디자인을 한 거예요. 디자인을 동사로 쓰셔가지고 my child Design을 동사로 아예 쓰셔서 My child even designed the cover 하시면 되고 제목을 고른 건 choosing a title 하시면 되겠죠. 문장 다시 한번 After
0: After finishing the book and choosing a title, my child even designed the cover.
1: 자, 방과 후 웹툰 그리기 수업에서 배운 실력으로 표지를 멋지게 완성을 했고요. 제가 정말 3일 밤을 꼬박 세우면서 책을 편집했습니다. 와 밤을 새워가면서 하셨군요.
0: Using webtoon drawing skills learned in an after-school class, my child created a wonderful cover. I stayed up for three straight nights editing the book.
1: 하룻밤 밤새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3일 밤을 하면서 yeah. 대단하십니다. 자, stay up. 오늘 이제 가장 그 눈여겨볼 만한 구동사는 자지 않고 뭔가 밤새 하다라고 할 때 쓰는 이 구동사인데 stay up 그다음에 기간 for three nights. 중간에 straight 하면 연속으로잖아요.
0: Yes.
1: 그래서 3일 밤 연속 꼬박 세우면서 책을 편집했다. Editing the book. 자, 부대 상황 분사 붙여주면 되는데 자, 오늘 3일 밤 꼬박 샜다. 이 문장 한번 외워볼게요. 통환기 1번으로 I부터 nights까지 외우겠습니다. 할게요.
0: I stayed up for three straight nights.
1: 한번 더요.
0: I stayed up for three straight nights.
1: 3일 밤 꼬박 세웠다. 자가 출판 사이트에서 책을 최종 승인 받았을 때, 아,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0: We felt a great sense of joy when the book was approved on the self-publishing website.
1: 그렇죠. 자가 출판 웹사이트, self-publishing 웹사이트에서 approved, 승인됐을 때. 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부분은요.
0: We felt a great sense of joy.
1: We felt a great sense of joy. 그렇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교육청에서 인증서도 받고요. 작은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당연히 파티해야죠.
0: We received a certificate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and held a small celebration of the book launch.
1: 우리가 론칭 행사라고 하잖아요.
0: 네.
1: 영어에서 그냥 launch 명상태로 쓰셔도 돼요. 네. So book launch, 출판 기념회를 위한 그런 파티도 했다. We held a small celebration of the book launch. 좋습니다. 인증서는 certificate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인쇄 얘기 잘 보세요. 처음으로 인쇄도 받았습니다.
0: We even earned royalties for the first time.
1: Royalties라고 하죠?
0: Yeah.
1: 책이나 어떤 저작권으로 이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걸 royalties라고 합니다. R 발음이에요. 다시 한번.
0: Royalties.
1: 네, 인쇄를 이렇게 말합니다. So we even earned royalties for the first time. 자, 아이와 함께 글을 계속 써가고 싶습니다.
0: I hope we can continue writing together in the future.
1: 그렇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I hope we can continue writing together in the future. 좋습니다. 자,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체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POD Self-Publishing. When my child was in the fourth grade, we applied for a family bookmaking program organiz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We wrote a book together over the course of a year and self-published it using the POD method. POD stands for Publish on Demand, a system in which books are printed in small amounts only after someone places an order. My child wrote 8 fantasy short stories in 5 months, which together came to more than 50 pages. After finishing the book and choosing a title, my child

0: even designed the cover. Using Webtoon drawing skills learned in an after-school class, my child created a wonderful cover. I stayed up for 3 straight nights editing the book. We felt a great sense of joy when the book was approved on the self-publishing website. We received a certificate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and held a small celebration of the book launch. We even earned royalties for the first time. I hope we can continue writing together in the future.
1: Pattern practice.
2: 자, 저희 입지영 오늘과 같은 멋진 사연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주제 신청방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머리글에 새싹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에 세 가지 패턴. 첫 번째는 아까 1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쭉 이런 느낌 살려줄 때 뭐라고 한다고요?
3: Over the course of a year.
2: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면 훨씬 더 맛깔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3: We wrote a book together over the course of a year.
2: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다. 그럴 때 쓰시면 돼요. I gradually improved.
3: I gradually improved over the course of a year.
2: 이거 아예 통환기 문장에 넣어서 외울게요. 오늘 두 번째 문장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Let's go.
3: I gradually improved over the course of a year.
2: Over the course of a year. 이런 식으로. 자, 한 번만 더요.
3: 같이 해보세요. I gradually improved over the course of a year.
2: 1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나는 스윙을 개선했다. 뭐 골프 치시는 분들.
3: Over the course of a year, I improved my swing.
2: 오케이. 자, 그 다음. 주문을 넣었다. Place an order.
3: Books are printed only after someone places an order.
2: 주문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
3: You have to log in to place an order.
2: 그렇죠. 강세 in에 잘 주시고. You have to log in to place an order. 자, 그들은 누군가 주문을 해야만 조리를 시작한다.
3: They only start cooking after someone places an order.
2: 그렇죠. 미리 조리해 놓는 게 아니라
3: no.
2: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리한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3일 밤 꼬박 세우다.
3: Stay up for 3 straight nights.
2: Straight까지 잘 챙기세요.
3: I stayed up for 3 straight nights editing the book.
2: 우리 통환기 1번으로 지정했던 문장이죠. 자, 시험 공부하느라고 3일 밤 꼬박 세웠다.
3: I stayed up for 3 straight nights studying for the exam.
2: 그 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면서만 계속 붙이는 연습하시면 돼요. Studying for the exam.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I heard your daughter published a book.
0: Yes, she wrote it all by herself and even designed the cover.
4: Wow, how did you get it published?
0: We used a service called POD. The book is printed only after someone puts in an order.
4: That must have cost quite a bit.
0: Actually, no. It was free, so we could do it without worrying about the cost.
5: I heard your daughter published a book.
2: Mm-hmm.
5: 딸이 책을 냈다면서? Publish a book.
2: Mm-hmm.
5: Mom says, yes, she wrote it all by herself. 그러니까 혼자서 직접 다 썼다고,
2: mm-hmm.
5: right?
2: Mm-hmm.
5: And even designed the cover. 표지까지 알아서 디자인을 했어, 직접.
2: 그렇죠. 디자인 자체를 동사로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Even design the cover. 자, you write a book and you design a cover. 자, 동사 잘 챙겨주시고요.
5: 어떻게 출판했어? 라고 물었죠. Wow, how did you get it published? And she says, we used a service called POD. POD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the book is printed, 일단 책이 출판된다, 인쇄가 된다, only after someone puts in an order.
2: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5: 네.
2: Place an order 대신에 구동사를 쓴다면 you say you put in an order. 자, 오늘의 구동사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구 잘 챙겨주세요. Put in an order.
5: That must have cost quite a bit. 돈이 꽤나 들었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책을 출판한다고 생각하면 순간 yeah. 야, 출판 비용이 꽤 들었겠는데? 그런 얘기.
3: 여자가 actually no. 오, 아니야. It was free.

0: 무료였어. So we could do it without worrying about the cost. 그래서 비용 그 부담 없이 할수 있었다. 무료였기 때문에.
1: 그렇죠. 책 제작은
0: Yeah.
1: 주문이 들어오면 일단 인쇄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대화문으로도 풀어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의 5개 영작 중에 1번과 3번에 별표 치고 해볼게요.
0: And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교통수단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해외여행 다니실 때 교통수단을 탔거나 아니면 찾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something you often need to do when you are visiting a different city is use public transportation.
0: Mm-hmm.
1: So you'd have to go to a station. And then another thing that you need to do is ask directions because you're lost.
0: 그렇죠. 뭔가를 찾을 때 길을 잃어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죠.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is the stati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뭐 이 스테이션은 기차역일 수도 있고 버스역일 수도 있고요. 큰 스테이션, 그렇죠?
1: Mm-hmm.
0: 네, 그래서 고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너무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그래도 있어도 가끔씩 우리가 글자를 못 읽거나 해외라서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sentence 다시 한번 뭐죠?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이죠.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어느 방향이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Which way?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Which way? 라고 하면 어느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어느 길이냐, 어느 쪽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Which way? 그렇죠? 그래서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물어볼 때 자주 쓰이는 질문이에요. Which way? Which way?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보는 게 역이죠. 역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is가 옵니다. 위치나 상태를 말할 때는 우리가 비동사를 써요. 자, 그래서 is가 동사가 되겠죠. 자, which way is 뭐뭐?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목적지가 뭐죠? 바로 역이죠. 그런데 역인데 그 역이기 때문에 the station이라고 해야 되겠죠. The station. 더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Which way is the station? Which way is the station? 자, 여기서 the station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는 그 역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가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도 어떤 역인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역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역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which way is the station? 역의 이름을 넣을 때는 더가 보통 빠져요. 예를 들어서 which way is EBS station?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Good job! 자, 그럼 이 문장을 응용해서 우리 패턴 연습 해보겠습니다.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let's start with our sentence. Which way is the station?
0: Mm-hmm.
1: And we're going to change the station.
0: Right.
1: So which way is 뭐뭐?
0: The station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가 어느 쪽인가요? 어느 방향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특정 장소나 어떤 목적지가 어느 방향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1: Which way is the exit?
0: The exit. 출구라는 뜻이죠.
1: Mm-hmm.
0: 출구가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is the exit?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the exit. 요 발음도 중요하겠죠? Exit이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the는 the로 발음이 돼요.
1: And interestingly, you mentioned this before, a lot of subway stations, the way in and the way out, they're both just called the exit.
0: 그러게요. 지하철 출구는 우리가 출구라고 하는데 보통 영어로는 entrance라고 안 하고요. exit이라고만 네. 해요. 우리도 사실 입구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출구라고 하니까. 네. 네.
1: Which way is the main road?
0: Which way is the main road? Main road는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Which way is the main road? 자, 큰 길은 어느 방향인가요? 라는 말이 되죠.
1: Which way is the baggage claim?
0: 자, 여러분, 공항, 큰 공항 가면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Baggage claim이라고 하는 곳은 수화물을 찾는 곳을 뜻합니다. 근데 요거도 the가 붙습니다. 그 공항에 수화물을 찾는 곳이니까 특정 수화물을 찾는 곳이죠. Which way is the baggage claim?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 나 이거 보내야 되는데. 아, 저기 외국인이 있다. 아, excuse me, 저 실례합니다.
1: 네.
0: Which way is... 한국말 할 줄 아네요? 네, 라고 하셨어요. 자,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우체국은 어느 쪽인가요?
1: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traffic light. 직진하다가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두세요.
0: 너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우체국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우체국은 영어로 post office라고 해요. 자, go straight. 직진하다 라는 뜻이죠. Go straight. And turn right.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세요 라는 뜻입니다. 왼쪽으로 돌다는 turn left라고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At the track.

0: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at를 쓰죠. traffic light가 신호등이라는 뜻이고요.
1: Which way is the elevator?
0: 자, elevator는 엘리베이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which way is the elevator? exit처럼 elevator도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the elevator 이렇게 발음해 줘야 되겠네요.
1: And it's only an elevator, it's not a descender.
0: No.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내려오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것만 얘기를 해주네요. 왜냐하면 사실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elevator라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1: 맞아요.
0: 네,
1: 네.
0: escalator는 올라가는 거에만 또 집중되어 있죠.
1: Which way is the hotel?
0: Which way is the hotel? 호텔은 어느 방향인가요? 여기서도 특정 호텔이라 the hotel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1: Which way is the plaza?
0: Which way is the plaza? 플라자는 어디에 있나요?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is the plaz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Which way is the Colosseum?
0: 콜로세움을 Colosseum 이렇게 말합니다. Which way is the Colosseum? 이렇게요.
1: Which way is the waiting room?
0: Waiting room은 대기실이죠. 그래서 대기실은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is the waiting room?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1: How about one more? Which way is the gate?
0: Which way is the gate? Gate라고 하면 대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So which way is the gate? 이렇게
1: But
0: 물어볼 수 있어요.
1: in the airport, it means where you board the airplane.
0: 맞아요. 하지만 gate라고 할때 보통은 우리가 대문을 뜻하지만 공항에서의 gate는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 장소를 gate라고 하죠. 그래서 그 탑승하는 곳 게이트는 어느 방향인가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다 더가 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특정 장소를 얘기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EBS다. 그러면 which way is the EBS?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1: Mm-hmm.
0: 이 경우는
1: Not in that case,
0: 네,
1: no.
0: 그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which way is EBS? 이런 식으로 이름의 경우는 앞에 더가 붙지 않는 경우가
1: 네.
0: 많아요.
1: But most of these examples, if you made that a specific one, like which way is the exit? Which way is exit 3? Then there's no the.
0: 맞아요.
1: Or which way is the main road? Which way is Kensington Street?
0: 이름이거나 아니면 딱 하나밖에 없을 때, exit 3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름이잖아요. exit에, exit 3가 사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앞에 더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더를 붙이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ich way is 뭐뭐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 봤고요.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 Which way is the exit?
0: Which way is the exit?
1: Which way is the main road?
0: Which way is the main road?
1: Which way is the baggage claim?
0: Which way is the baggage claim?
1: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0: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1: Which way is the elevator?
0: Which way is the elevator?
1: Which way is the hotel?
0: Which way is the hotel?
1: Which way is the plaza?
0: Which way is the plaza?
1: Which way is the Colosseum?
0: Which way is the Colosseum?
1: Which way is the waiting room?
0: Which way is the waiting room?
1: Which way is the gate?
0: Which way is the gate?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실례합니다.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3: 여기요? 직진하다가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2: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3: 걸어서 5분 정도예요.
0: 뭐 그렇게 멀진 않네요, 그쵸? 자, 실례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라고 물어봤는데요. 요 표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1: Which way is it?
0: 여기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직진하다가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라고 했어요. 직진하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0: 직진이죠. 직진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1: Ghosts.
0: 자, 그리고 왼쪽으로 어디에서 돈다고요? 놀이터에서. 자, 영어는 왼쪽으로 도세요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놀이터에서는 at로 얘기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자, 얼마나 머냐라고 물어볼 때는 how far로 시작하면 돼요. 걸어서 5분 정도예요. 자, 뭐뭐 정도다, about가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힌트들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3: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2: How far is it from here?
3: It's about a 5-minute walk.
0: 실례합니다.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2: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4: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0: 실례합니다.
4: Excuse me.
0: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4: Which way is the station?
0: 네, 요거는 뭐 쉽네요. 이제 그쵸?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여기요? 아, 직진하다가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3: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4: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0: 여기요?
4: The station?
0: 네, 아, 여기요? The station? 이렇게 물어보면서 직진하다가
4: Go straight
0: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4: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0: 네, 영어는 turn left가 먼저 나오고 놀이터에서 at the playground 이렇게 얘기를 했죠. 놀이터가 playground이죠.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를 얘기할 때는 at를 쓴다고 했죠.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2: How far is it from here?
4: How far is it from here?
0: How far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How far is it? 까지 물어보면 얼마나 멀어요?인데 여기서라는 의미로 from here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가요?라는 질문이죠. 걸어서 5분 정도예요라고 하면
3: It's about a 5-minute walk.
4: It's about a 5-minute walk.
0: 네, 물론 it's about 5 minutes 라고도 해도 되는데요. It's about a 5-minute walk 라고 했잖아요. A 5-minute walk는 걸어서 5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걷기로 5분이라는
4: Yeah.
0: 뜻입니다.
4: When you use 5-minute as an adjective like this, then you don't put on the S. So it's not
0: 맞아요.
4: 5 minutes walk.
0: 그쵸. 5 minutes라고 하고 싶지만 형용사 형태로 쓸 때는요, 모든 게 단수화가 되죠. 그래서 5-minute walk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맞습니다. It's about a 5-minute walk. 이렇게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4: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3: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2: How far is it from here?
3: It's about a 5-minute walk.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5: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4: Which way is the station?
0: 자, W로 시작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W로 시작한 단어들은요, 앞에 의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모양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which way? 앞에 의가 있는 것처럼 입술을 만들어 보세요. 그거를 빨리빨리 해주시면 돼요. Which way? is the station. 자, station 할 때는요. 앞에 T 발음은 쌍디귿 발음으로 된소리로 해주시고요. 뒤에 T 발음은 SH 발음이죠. 그래서 stati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Which way is the station?

0: 억양도 주의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Good job, everyone. 네, 그래서 방향을 물어볼 때는 이 표현을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다 한번 복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찾아주시면 돼요.
1: Fabul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어제는 그 외국에 갔을 때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라도 사진을 누구에게인가 찍어드리겠다라고 먼저 청할 때의 표현이 있었죠.
1: Yes,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of you? Or for you.
0: 그렇습니다. 자, would you like me to? 이 헷갈리기 쉬운 게 would you like to가 아니라 would you like me to입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이때 for you는 당신을 대신해서 물론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그걸 대신해서 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yes. take a picture for you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Right.
0: 자, 오늘은요. 이제 관광 명소에 갔을 때 왜 보면은 입구나 뭐 어디라도 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을 서 계신 경우가 있는데
1: yeah.
0: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줄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1: So many lines.
0: There's so many lines.
1: You have to stand in, right?
0: Right. Yeah. For all different sort of purposes.
1: That's 그러니까 right.
0: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이제 줄을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화장실 앞에 줄을 서신 건지 입구에 줄을 선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1: Because it's too long. Right.
0: right. Yeah. Too long.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뒤로 가게 되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줄이.
1: They're mixed up.
0: They're all mixed up. 네, yeah. 그렇죠. 자, 지금 줄 서 계신 거세요? 라고 물는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 경우.
1: Excuse me, 네. are you in line?
0: Are you in line?
1: Are you in line?
0: Are you in line?
1: Yeah.
0: 그렇죠. 보통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이신가요? Are you in line?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1: 근데 라인이 엄청 많으면
0: 네.
1: Are you in line for?
0: 그렇죠.
1: The show, for the shop, for 뭐뭐뭐.
0: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are you in line for 뭐뭐 하게 되면 뭐뭐로 가는 그 줄을 서긴 있는 겁니까? 라고
1: right.
0: 확인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Mm-hmm.
0: 자, 오늘 상황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2: 실례합니다. 이 줄이 전망대 입장하는 줄이 맞나요?
0: 네, 제대로 맞게 서 계신 거예요.
2: 아, 다행이네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요.
0: 아, 처음엔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죠.
2: 아,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좀 절약됐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줄이 그 하도 많은데 내가 줄을 서기는 섰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전망대로 가고 싶어서 선 줄인 거죠.
1: Observation deck.
0: Observation deck. 그렇습니다. 전망대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이 줄이 전망대 입장하려고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줄이 맞나요?
1: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0: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여기서 right. is this the line for 뭐뭐까지는 알겠는데 이 전망대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네요.
1: Observation deck.
0: Observation deck.
1: 네. Observation deck.
0: Observation deck.
1: We have several famous observation decks in Seoul right here. All the, some tall buildings.
0: Right.
1: Usually very tall buildings have an observation deck. Usually at the top.
0: 아, 그렇죠.
1: Toward the top of the building.
0: 아, 그러니까 저 위층으로 올라가면
1: yeah.
0: 거기 어딘가에
1: right.
0: 그 거의 뭐 꼭대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Sure.
0: At the
1: yeah.
0: top 하게 되면 right. 꼭대기에 the observation deck, 전망대라는 것을 많은 그 높은 건물들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셨군요.
1: Right.
0: 우리가 흔히 observer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1: Observer.
0: 네, observer.
1: Observer.
0: 그렇죠.
1: Okay.
0: Observe 하게 되면 어떤 걸 이렇게 관찰한다라고 할 때 observe라는
1: right.
0: O-B-S-E-R-V-E.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1: 근데 네. 뭐 see도 있고, watch도 있고, 뭐 observe도 있고. 뭐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When you're observing something, you're looking at something, you're watching something very carefully, sort of intently. You're almost researching when you're looking at something, observing.
0: For yeah. a longer period of time, maybe?
1: When you look at something deeply, carefully, it's usually long time.
0: 그렇죠.
1: That's right.
0: 뭐 거의 뭐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이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이제 관찰한다는 것처럼
1: right.
0: 그 관전한다 혹은 뭐 이렇게 좀 지켜본다라는 뜻으로
1: right.
0: observe를 하는 그런 데크다라고 해서 observation deck. 라고 말하게 됩니다.
1: Observation deck.
0: Observation deck.
1: Sure.
0: 이거 옵저베, 옵저, 앞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듣고요. zer 해서 z 발음이 됩니다.
1: Right.
0: 그래서 observation deck.
1: Mm-hmm.
0: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게 뭐뭐가 맞아요? 라고 할 때 is this 뭐뭐? 라고 하면
1: right.
0: is this your book? 할 때 이것이 너의 책이냐? Is this your book? 이런 문장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1: course,
0: 때.
1: Right.
0: So, is this 뭐뭐뭐라는 거는 어떤 걸 가리키면서 자, 이것이 뭐뭐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1: Oh, Pony Sam, 네. is this your phone?
0: Yes, it is. It is
1: oh,
0: my phone.
1: What about that one? Is that your computer?
0: That's not my computer.
1: Oh, that's not
0: no.
1: your computer.
0: that's someone else's computer. I
1: okay.
0: don't know why it's here, but well, anyway.
1: It's mine now.
0: Okay. 자, is this 뭐뭐?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는 is this the line for 뭐뭐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뭐를 위한 줄이 맞나요?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대를 목표로 하는, 전망대를 향한, 전망대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for the observation deck라고 물은 거죠.
1: Right.
0: 네,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3: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0: 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1: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0: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이라고 하는 거예요.
1: Right.
0: 보통 yes, you're right. 혹은 yes, that's right. 혹은 you're correct.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1: Or you're in the right line.
0: You're in the right line. 그렇죠. Right. 당신이 맞는 줄에 서 있는 겁니다. You are in the right line. 그리고
1: right.
0: 얼마 전에도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라는 문장이 있었죠.
1: Right, that's right.
0: 제가,
1: Last week.
0: 그렇죠.
1: Yeah.
0: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갔던 것 같아요.
1: Mm.
0: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라는 문장이 바로 지난주 내용이 있었습니다.
1: Mm,
0: 그러니까
1: okay.
0: 엉뚱하고 잘못된 이란 말은 the wrong 뭐뭐뭐가 되는데 여기서처럼 제대로 잘 찾은 뭐뭐뭐라고 하면 the right 뭐뭐뭐가 되는 거죠.
1: Right. 근데 그냥 심플하게 yes, correct,
0: 네.
1: or you're in the right line 해도 되지만
0: 그렇죠.
1: 줄이 너무 많은데 헷갈리기 때문에
0: 아.
1: 잘 선택했다, 잘 서 있다라는 맥락에서
0: 네.
1: you've got the right line.
0: 그래서 you've got the right line.
1: You chose the right line.
0: You chose the right line이라고 한 거군요.

0: That's right.
1: 네, 당신은 줄을 제대로 선게 맞습니다. 라는 말로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이라고 한 거라는 거죠.
0: Sure.
1: Have got라는 말은 사실은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0: Right.
1: I've got a new car 하면은 새
0: Ooh,
1: 차를
0: nice.
1: 샀어요. 네, 아니에요. 샀어요. I've got a new car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I've got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방금 선생님 말씀처럼 you have chosen the correct line 맞는 줄을 제대로 선택한 거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꼭 줄 서는 거 말고 버스를 탔는데 is this bus going to EBS? Does this bus go to EBS? 이 버스 EBS 그로 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
0: right.
1: 네, 버스 제대로 타신 거예요.
0: 둘이 같이 탔을 경우에 그렇죠?
1: 네.
0: You've got the right bus.
1: You've got the right bus.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Or you're on the right bus.
1: You're on the right bus.
0: 잘 선택했다. You've got the right bus.
1: You've got the right bus. 잘 선택했다. 헷갈리지 않고
0: That's
1: 그런
0: right.
1: 말이 되겠군요.
0: Mm-hmm.
1: You've got the right line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다행이네요. 잘 됐네요.
0: Great.
1: Great. 이때 와 훌륭해 라는 말보다는 네, 아우 정말 그랬다니 다행이다. 잘 됐다라는 뜻으로 great. 그런 다음 사실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0: I wasn't completely sure.
1: I wasn't completely sure. 그 말이군요.
0: 근데 왜 completely가 들어갔을까요?
1: 네.
0: 그렇죠? 그냥 I wasn't sure 해도 되는데.
1: 네.
0: I wasn't sure. 확실하지 않았다. 근데 I wasn't completely sure. Uh-huh. 어느 정도는 sure 했는데.
1: 네.
0: 100%는 아니야.
1: 아.
0: 한 maybe 70%,
1: 아,
0: maybe
1: 그렇구나.
0: 80%.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00%는 아니야.
1: 아.
0: I wasn't completely sure.
1: I wasn't completely sure.
0: I was only somewhat sure.
1: 아. 조금만 sure 할 수 있었다.
0: Yeah.
1: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라는 말이 바로 I wasn't completely sure가 되겠습니다.
0: Yes.
1: 그게 왜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라는 문장에서도 지난주에 completely가 쓰였는데
0: right.
1: completely, 완벽하게 라는 뜻의 이 단어가 의외로 많이 여기저기 쓰이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I wasn't completely sure. 이렇게 not completely 라는 게 한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은
0: right.
1: 되지만 완벽하진 않다. 라고 말할 때 not completely를 쓰게 된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I was not completely sure. 나는 완벽하게 확신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서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3: Great. I wasn't completely sure.
1: Great. I wasn't completely sure. 아유, 잘 됐네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그랬더니 이분은 오케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0: sure.
1: 네. 네. 네, 한마디 더 붙여서 아, 사실 뭐 처음엔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뭐.
0: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1: 네, 다음에 이런 상황이 놓이시게 되면 꼭 이렇게 한번 말씀해 yeah.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을 안 해도 그만인데 yeah. 하면은 더 좋잖아요.
0: 좀 공감해 주는 거죠.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아, 되게 confusing 하구나라는 걸 이제 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It can be a little bit confusing or a little confusing. 이거 중요한 포인트. At first.
1: At first.
0: 처음에만.
1: 아,
0: 처음에는.
1: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뭐 다들 제대로 하시지만
0: That's
1: 처음엔
0: right.
1: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it can be 뭐뭐뭐 at first 하면은 처음에는 약간 뭐뭐뭐일 수도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와, 이 단어
0: right.
1: 또 나왔네요. Confusing, 그죠?
0: Right.
1: 네.
0: 지난주에는 confused
1: 네.
0: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1: 그렇죠.
0: Confusing. 좀 헷갈리다.
1: 네.
0: 헷갈릴 수 있다. Can be confusing.
1: 그때는 right. 그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워낙 거기서 좀 헷갈려들 해요.
0: Right,
1: A lot
0: right.
1: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0: Get confused.
1: 그렇죠. 워낙 사람들이 거기서는 헷갈려들 합니다. 여기서는 right.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상황 자체 혹은 이러한 그 장소 자체가 right. 주어가 되기 때문에 장소가 헷갈림을 준다라는 뜻으로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라고
0: right.
1: 말한 거죠.
0: 그래서 can be 라고 표현한 이유가
1: 네.
0: 언제나 모든 상황이 다 confusing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it can be.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0: It can be confusing.
1: 맞습니다.
0: Right.
1: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렇죠. 우리말로도 왜 그럴 수도 있고 헷갈려 할 수도 있죠. 뭐 라고 말할 때 그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바로 이 can be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할 수 있어. Yes, you can. Yes, I

0: 캔 이럴 때 그 캔이 아니고요. 이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할 때,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을 할 때 it can be를 쓸 수 있다는 거죠.
1: Exactly.
0: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특히 at first가 뒤에 붙으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right. 다 누구나 헷갈려요. 네, everybody can get, I mean, people can get confused so easily at right. first라는 뜻이 되겠군요.
1: Keep in mind that at first, you can put it in the beginning. You know, at first,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0: At first,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그래도
1: 되죠.
0: 된다.
1: Of course.
0: 알겠습니다. Yeah. 자, 그 말을 듣고 한결 마음이 놓였나 봐요. 고맙습니다.
1: Oh, thanks.
0: 네, 자, 정말 당신 덕분에 제가 시간이 좀 절약이 됐어요.
1: You just saved me some time.
0: You just saved me some tim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나에게 아끼게끔 만들어줬다. You just saved me. 무엇을? Some time. 얼마간의 시간을. 이란 말이군요.
1: So it's not a lot of time, but just a little bit of time.
0: 그렇죠.
1: Some time.
0: Some time. Right.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어져서 I right. could save some time thanks to you. 이 말이 되겠네요.
1: Right. Exactly.
0: 네.
1: Sounds like, you know, James here, he has a ticket for the observation deck.
0: Yes.
1: He needs to get there at a specific time, maybe 12, 1 or 2. So he's like, okay, where's the line? You know, my tour time is, you know, 1 o'clock. But, oh, grace helped him. You saved me some time.
0: You saved me some time.
1: No more confusion.
0: 그렇죠. No more confusion. Right. 더 이상의 혼돈은 그만이라고 하고 당신 덕분에 시간이 좀 절약이 됐어요. You just saved me some time. 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3: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0: 네, you just saved me some time.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라는 말이 you just saved me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대화 전체 들어보세요.
3: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2: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3: Great, I wasn't completely sure.
2: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3: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0: 어떠세요? 준비되셨어요? 우리가 모두 전망대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시고 문장 하나하나 큰 소리로 말해봐 주세요.
1: Let's go.
0: 실례합니다. 혹시 이 줄이 전망대 입장하는 줄이 맞나요?
2: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1: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0: 아, 네. 제대로 맞게 서 계신 거예요.
2: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1: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0: 아유, 다행이네요. Great.
1: Great.
0: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요.
2: I wasn't completely sure.
1: I wasn't completely sure.
0: 아, 뭐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뭐.
2: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1: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0: 아유,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좀 절약됐어요.
2: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1: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아유, 정말 잘하셨어요. You just saved me some time. 이렇게 발음할 때 이게 you just saved me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1: Yeah, we just kind of naturally flow. You just saved me some time.
0: You just saved me some time.
1: You just saved me.
0: 그러면 이때 save me가 될지 saved me라고 될지 정확히 딱 부러지게 알아들기는 좀 어렵겠다. 그죠?
1: 이래서 언제나 이게 맥락 컨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 이 상황이 아, 이미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그 지나간 상황을 past tense, 과거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Saved. 근데 saved 하면 조금 그냥 드가 어색하잖아요.
0: 네.
1: You just saved me. 아, saved me.
0: You just saved me.
1: 아주 가볍게 saved me.
0: You just saved me.
1: Right.
0: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박자를 놓치지 않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1: Right.
0: 이걸 이제 하나하나 아니야. 나는 꼭 과거형으로 말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해라는 뜻으로 you just saved me.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sure. 그렇게 하시면은 영어 전체의 박자를 놓치는 게 꽤 큰 사실은 에러가 되거든요.
1: Right.
0: So you just saved me some time. 박자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Wonderful.
0: 네. So you've got the right line. 특히 you're in the right line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많은 줄들 중에서 제대로 된 줄을 잘 선택했다는 뜻으로 You've got the right line. You made the right choice.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그렇군요. I wasn't completely sure.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요. 라고 할 때 I wasn't completely sure. 보통 우리가 exactly sure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1: right.
0: completely sure. 특히 또 입에 많이 붙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surpass, 뜻은 넘어서다, 초과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surpassed the 300,000 mark for the first time, with Vietnamese students overtaking Chinese nationals as the largest group. 여기서 surpass라는 표현은 기존의 기록이나 수치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Sales surpassed $10 billion last year. 매출이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에서 surpass expectations, surpass the recor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기존 수준을 넘어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urpass,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싶은 게
1: 네.
0: 사실은 영어에서 300,000 won range라고 하면 아마 그냥 처음 듣는 원어민은 그러면은 한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Yeah, perhaps. Certainly, it could be slightly under, it could be slightly over.
0: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30만 원대라고 하면은 30만 원 이상인 걸
1: Yeah.
0: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숫자 하나만 말하고 range라고 하면은 요 언저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1: Yes.
0: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좀더 clarify 하고 싶으면 in the 30 to 39 만 원, 숫자 다시, in the 300 to 390,000 won
1: Yeah.
0: range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it's over. 300,000 won이라고
1: Yeah.
0: 하든지 해야지 사실은 이제 30만 원 이상이 되는 건데 약간 이제 한국식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영문 기사들도 제가 많이 보기는
1: 네.
0: 했어요. 한국에서는.
1: 네.
0: 그런데 아마 영어로 원래부터 작성되는 그런 영문, 저기, 그 신문, 영자 신문에서는 저 이렇게 표현을 잘안할것 같기는 한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 신문에서 이렇게
1: Yeah.
0: 많이 쓰니까.
1: But just know when you see range, it's similar to approximate. We don't have an exact figure, it's around that.
0: It's around. 네, 그래서 이 range라는 게 보통은 영어에서 그냥 숫자 하나만 쓰면은 요즘이다라고 많이들 이해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나는 명확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까지 쓰고 나서 range. So in the 300 to 390,000 won range. 이러면 아주 명백해져요.
1: Yes.
0: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cost of preparing a Chuseok ancestral rites table for a family of four this year has climbed back into the 300,000 won range, driven up primarily by rising livestock and grocery prices following a severe summer heat wave. 잠시 쉬었다가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송엑스님이요, 유튜브로. 맞아요. 안 그래도 저는 낯을 가려서 사람 만나면 이야기 거의 안 하고 듣고 있거든요. 대신 문자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셨습니다.
1: Yeah, it'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doing that, but it does mean we get out of practice sometimes if we don't speak enough.
0: I mean, in this person's case, it's because they're very shy.
1: Yeah.
0: But not all Gen Zs are shy. I think it's more to do with just what they're more comfortable
1: Yeah,
0: with.
1: what you're used to.
0: 민영도님, 말을 조금만 해도 말 많다고, 말을 안 하면은 왜 말이 없냐고, 잔소리하는 아내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하하하. 가능하면 듣기만 하고, 대신 생각을 많이 하면은 뇌 기능이 조금 좋아질까요? 하셨는데, 그렇죠. 뭐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 이제 너무 좋죠.
1: 네.
0: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작동하는 뇌 부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나이가 더 들었을 때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일부러 손도 더 쓰고 뭐 퍼즐도 풀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것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요?
1: Yeah, but we should do that at any age.
0: Yes,
1: Yes.
0: true.
1: And we should think before we speak.
0: 네, 그리고 아내의 기준은 그냥 매일 바뀐다 생각하시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내시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자,
1: 파이팅!
0: 네, 화이팅입니다. 이거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미연님, 딸이랑 매튜쌤 아재 개그에 빵 터졌어요. 아까
1: 오호!
0: 뭐였죠? 어떤 뭐 했었지?
1: 이거 내
0: 아, 그,
1: 말이요.
0: 어, 뭐, 아, 호스, 뭐, 그거 얘기한 건가?
1: 기억도
0: 네.
1: 안 나고,
0: 기억
1: 어머.
0: 안 나요.
1: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0: 자, 그리고 솔직히, Who's Matthew?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다, 아, Paul Matthews 선생님을 이렇게 부른
1: 하지만
0: 거구나.
1: 많은 사람은, 왜냐면 우리 한국 성함 생각했을 때, when we think of Korean family names, they come first. So it's easy to get confused with Paul Matthews. You
0: 맞아요.
1: think Matthew is my Christian name, my first name, and Paul is my surname.
0: And even in English, I could call you Matthews, you know, right?
1: Many people have called me Matthew in
0: Yeah.
1: English too, yes.
0: But Yeah, but because of the missing S, I was just momentarily confused as
1: to who
0: Matthew was. And then I realized, oh, it's your last name without the
1: S. Just think of the horses and you'll remember.
0: 알겠습니다. 네, 황미란님. My horse! 저도 꼭 써볼 거예요.
1: 오, 좋습니다. What's wrong, Sue? Don't you like this?
0: 내 말이 하면서, my horse! 이렇게 하면은...
1: 잠깐만, 내 말이? Four horses?
0: I'm lost for words. Carol G and Bruno Mars 노래 들을까요? 네 마디 이거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his is Still.

0: 기록을 sub 3-hour time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마라톤에서 공식적으로 sub 3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 American runner has stunned the running community by completing the 2026 Sydney Marathon in a sub-3-hour time while 32 weeks pregnant, marking her second full marathon finish during her pregnancy. Now here's our final headline.
1: Food safety experts warn that leftovers can look, smell, and taste completely normal, but still cause severe food poisoning, as many illness-inducing pathogens do not visibly alter food.
0: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음식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다 남은 음식의 겉모습이나 냄새, 맛이 전혀 이상 없어 보인다 해도 여전히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ell us about this.
1: Very relevant as we come up to Chuseok, that we all need to be careful about food. But they're just reminding us, I think, that yes, I mean, if you see something slimy or sticky or moldy on top, of course, that's a warning sign. A smell is another warning sign, or expanding containers are warnings. But leftovers can still look fine, taste fine, and smell fine, and yet have these pathogens that make us sick. So, just a reminder, don't leave your food out for more than 2 hours. Or if it's really hot, if it's like over 32 degrees, for more than 1 hour. Make sure your refrigerators are staying cool below 4 degrees. And make sure you eat your leftovers in a timely fashion, within 3 or 4 days. Don't leave them. And some things you can eat if it has mold on. You can cut out the mold. If something is hard, like a hard cheese, for example, people say that's usually okay. If it's a more moist thing, even bread is considered to be moist, you need to throw it away because these bacteria will have spread all throughout.
0: 그래요. 겉모습은 멀쩡해도 자,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그러면은 상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 평소와 다른 냄새가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냄새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식감이 좀 끈적끈적하다. 요럴 때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폐 용기가 빵빵해졌다. 그러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이게 상했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Illness-inducing pathogens. Pathogen은 병원균인데, illness-inducing은 뭘까요?
1: If something is illness-inducing, it makes you ill. If we induce something, it means we're making it happen. So here, it makes you ill.
0: 네, 질병을 일으키는 illness-inducing이라고 하고요. Alter?
1: Yeah, if we alter something, alter, we change it.
0: Yes. 바꾼다, 변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isibly the food may not have altered. 눈으로 봤을 때는 음식이 별로 변형된 게안 보일 수 있지만 it could still be spoilt.
1: Yes.
0: 다시 읽어볼게요. Food safety experts warn that leftovers can look, smell, and taste completely normal. But still cause severe food poisoning, 식중독이죠. As many illness-inducing pathogens do not visibly alter food. Well,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with Paul Matthews.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네 마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This is Alex Warren with Ordinary.

0: 네. 자, 그러면 오늘 표현 5개 복습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니크, 고유한.
1: I think Korea's postpartum care services are unique. Certainly, there's nothing like them back in the UK.
0: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정말 유니크한 것 같아. 영국에는 이런 게 없는데. 그렇죠. 네. 자, 다음 표현은 다시 오르다, climb back.
1: I love this cooler autumn weather. I hope the temperature doesn't climb back up again next week.
0: 조금 선선해진 이 가을 날씨가 난 너무 좋아. 다음 주에 기온이 다시 오르진 않겠지?
1: Fingers crossed.
0: Fingers crossed. 자, 다음 표현은 무언가 권한 같은 거를 부여할 때 grant something.
1: Mom, can you sign this form, please? You need to grant permission for me to go on the field trip next week. Mom,
0: 엄마,
1: Mom.
0: 엄마,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저 다음 주에 소풍 가야 되는데, 엄마의 사인이 서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이제 grant permission이니까, 어떤 이제, 승인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하다. 막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여기서 어린이니까 엄마의 허락이 필요하다.
1: Yeah, because but we use this on the school form. It'll say, I grant permission for my child to blah, blah, blah, blah, blah.
0: That's true.
1: Yeah.
0: 그래요. Formal expression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통지서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I, 그 다음에 뭐, the mother, father, whoever, grant permission for my child to go on this field
1: Yeah.
0: trip. 이렇게 아마 문구가 쓰여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표현은 깜짝 놀라게 하다. stun.
1: I was stunned by Sue's star-studded spectacular show last night. It was the best concert I've ever seen.
0: 자, be stunned. 수동태로 쓰셨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다. 수에, 정말 너무나도 그 많은 유명인들이 출연하는 환상적인 쇼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내가 본 콘서트 중에서 최고였다. 자, 마지막 표현은 변형시키다, alter.
1: Sue, this is the final presentation. I know you like to alter things right up to the deadline, but please, no more tinkering.
0: 이게 마지막 발표인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뭘 수정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알지만 제발 더 이상은 좀 그러지 말아줘. 이런 뜻이겠죠?
1: Yes,
0: 그래서
1: Sue.
0: 그래서 바꾸다, 변형하다, to alter.
1: Don't alter it.
0: Alright, I won't. 자,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습니다.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에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에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Tuesday, the 8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 Soo Jin, and we have Paul Matthews in the studio with us today.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자, 오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달리아 꽃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오늘 2부 퀴즈 드릴게요. Paul, please give us the quiz.
1: So before I give the quiz, do you want the British pronunciation or the American pronunciation?
0: Well, why don't you give us the British pronunciation first, and then we can look at the American one.
1: The dahlia is the national flower of which country? Number one, the United States. Number two, the Netherlands. Number three, Mexico.
0: Mm. And how do you pronounce this flower's name in America, then?
1: The same as Korean, dahlia.
0: Dahlia. And in England?
1: Dahlia.
0: Dahlia. Aha. 자, 지금 이제 이 꽃 이름이요. 영국과 미국에서 좀 다르게 발음이 된다는 점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달리아 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이 달리아 꽃이 이 나라의 국화, national flower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Number one, the United States. Number two, the Netherlands. Or number three, Mexico.
1: Yes, I mean, if you listen carefully in the next hour, you'll get it immediately, I think.
0: Yeah.
1: But I would say even though there's an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and a British English pronunciation, I think the country whose national flower it is may well pronounce it differently.
0: Mm, 그래요. And even the name of this country is pronounced differently there.
1: Yes.
0: So we say it one way. They say it a different way.
1: Oh, we do.
0: All right.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기사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Candy Staton with Young Hearts Run Free.